0: 청소를 또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1: 쉽지 않아요. 네. 네. 자, 그래서 털갈이 하는 강아지 미용 파트 1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요.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요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1: 강아지들도 진짜 털이 눈 깜빡하면 자라있고 막 이런
0: 오,
1: 느낌이에요. 체감상.
0: 엄청납니다.
1: 잘
0: 네.
1: 자라요.
0: 이거,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도 쓸 수도 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요. 이거 털이 많이 빠진다는 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다듬는 것을 또 표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Alright, 좋아요. 이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강아지를 미용하러 또 영어로 도전을 해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안녕하세요.
0: Hello.
1: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2: I only speak English. I apologize.
1: It's okay. English.
2: Can
1: English.
2: you speak
1: 오케이.
2: English?
1: 오케이.
2: Okay.
1: Try.
2: Okay.
1: Hi.
2: Hello.
1: My dog cut hair.
2: Okay.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What kind of
1: What kind?
2: cut
1: Yes.
2: would you like?
1: 털이 너무 빠져가지고 털이 너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로요.
2: Not short.
1: Short. Because her hair 그 hair 듬성듬성. 숭숭숭 저기 털이 빠져서
2: You want me to take out the hair?
1: 그렇지
2: Cut the hair? You want me to cut the hair? Short,
1: short cut
2: very short.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1: extra charge
2: Yeah, he
1: more
2: has a
1: money
2: lot of hair, so yeah,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more money.
1: you want some money
2: Unfortunately, yes.
1: 이미 부자잖아요. 이미 여기 지금 건물이 으리으리한데. You are already rich. You want some money?
2: he has a lot of hair. Sorry.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4: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3: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4: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 미션부터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게 매장 들어가면서 인사를 해야죠.
1: 그쵸?
0: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1: Hi, I need a haircut for my 강아지.
0: 나눠볼게요.
1: 나는 헤어컷을 필요해요.
0: 네.
1: 누구를 위한? 내 강아지를 위한이니까.
0: 그렇죠.
1: My dog.
0: 오케이. So, 뭐, 미용 좀 하려고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석을 한 거고요.
1: 네.
0: 정말 헤어컷이 필요하다라고 했네요. 그쵸? For my dog. 정답. Of course. So, D-O-G, 개, 뭐, 강아지, dog이라고 하고요. 뭐, 사실, puppy라는 단어 아시죠? puppy.
1: 귀여워요.
0: 네, 어린 강아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dog이라고 해도, 뭐, 개, 강아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puppy가 좀 어린 강아지인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발음할 때 너무 duck 하고 끝내지 마세요. 이거는
1: 네.
0: dog이기 때문에 G로 끝납니다.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dog, dog.
1: Dog.
0: 아하,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머리를 잘라야 한다, 뭐 미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때 간단하게 need a haircut 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헤어컷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흔히 그 앞에 한번 자르는 거기 때문에 or를 써요. Okay? So need a haircut. Alright?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사실 a haircut이라는 것만 알아도 나중에 다양하게 응용도 가능해요.
1: 예.
0: 자, 일단은 need a haircut으로 오늘 이 명작을 해보자면
1: 좋습니다.
0: 확실히라고 할때 우리 definitely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1: 네,
0: definitely. 넌
1: definitely.
0: 확실히 필요해 헤어컷이. 이게 뭐냐면 야, 너 진짜 머리 잘라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너는 확실히 필요해 헤어컷이. 그대로 가면 어때요?
1: You definitely need a
0: 그렇죠.
1: haircut.
0: Oh, hey,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너무 길어졌어. 뭐 이런
1: 머리가 많이
0: 느낌이.
1: 덥수룩한가 봐요.
0: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내 개는 헤어컷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미용을 해야 한다.
1: My dog needs a
0: 오, 3인칭 단수. 저번에는 이제 my your 하면 잠깐만. my your니까 need 아닌가? 이랬는데.
1: 맞아요. 좀
0: 오.
1: 헷갈렸었는데
0: 발전했어요.
1: 극복했습니다.
0: Right. So, haircut이 필요합니다. 아주 뭐 직역으로 느껴주면 더 좋죠?

0: 읽어보겠습니다.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1: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0: 자, 이번에는 내 강아지예요. My dog needs a haircut.
1: My dog needs a haircut.
0: Alright. 자, 그리고 이 haircut, a haircut을 알면 다른 동사로 또 응용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1: Yes.
0: 자, 그래서 미용을 하다, 머리를 자르다라고 얘기를 할때 필요하다는 need였죠?
1: 네.
0: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가진다라고 표현해요.
1: 오.
0: 그래서, 어, 나 머리 잘랐어 라고 할 때, I, a haircut.
1: 그래요?
0: 뭐라고 할까요?
1: 가시겠네요.
0: 오!
1: Got a haircut.
0: 오케이. 이건 과거
1: 아,
0: 동사로 쓴 거고요.
1: get이에요?
0: 기본형, 이렇게
1: get.
0: 해서, 그렇습니다. 오,
1: Yes.
0: haircut을 get. 어, 이거 내 거야. 이런 식으로.
1: 아.
0: Get a haircut. So I got a haircut. Did you get a haircut?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는 건데, 그 모든 덩어리가 결국에는요, a haircut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다.
1: 네.
0: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Alright,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1: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0: 그렇죠. 여기서 for my dog가 없으면 나 머리 자르러 온 거라고
1: 그러네요.
0: 헷갈릴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우, 어떤 컷을 원하시죠? 요즘에 또
1: 오.
0: 이 강아지에 따라
1: 강아지 미용이 또
0: 스타일이
1: 천차만별이라,
0: 다르거든요.
1: 예, 그냥 다 밀어주세요도
0: 네,
1: 있고,
0: 근데 이것도 그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 뭐요?
0: 강아지들 너무 털 짧게 자르잖아요?
1: 예.
0: 그럼 기가 죽어요.
1: 맞아요.
0: 실제로, right? So, 저희 와루도
1: 예.
0: 털을 한번 물개 컷? Something? 이게
1: 오.
0: 물개처럼 생기는 그런 게
1: 너무
0: 있어요.
1: 귀엽겠다.
0: 귀여웠는데 표정이 이러고
1: 그러네.
0: 있더라고요.
1: 약간의 그 털이
0: 네.
1: 또이 강아지의 자존심을 또
0: 아, 이걸
1: 대변하네요.
0: 건드려요.
1: 예.
0: 네.
1: What kind of cut 원하시죠?
0: 자.
1: 어떤 종류의 컷을
0: 오,
1: 원하시죠?
0: 저 기대해봐도 될까요?
1: What kind of cut? 잘라요.
0: 어,
1: 자를게요. 여기 컷이 나오니까
0: 오케이.
1: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죠가 들어가야
0: 네.
1: 되죠. 그러면은 do you want?
0: 구분거려요, 지금.
1: Do you want? 원하는 거니까.
0: 오,
1: What kind of
0: 뭐다.
1: cut do you want?
0: 지금 이 어순으로 썼어요, 그렇죠? What
1: 네.
0: kind of cut do you want? 일단 완벽합니다.
1: 오.
0: 아주 좋아요.
1: 예.
0: 아, 의문사를 쓴 다음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간다.
1: 네.
0: 이 공식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1: 예.
0: 일단 맞아요. 근데
1: 어?
0: 저는 다른 표현을 가져왔을 뿐이고요. 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합니다. 자,
1: 오.
0: 저는 조금 더 예의 있게 Would you
1: Would you
0: like?
1: like?
0: 이것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1: 아.
0: 의미 차이가 없다. Would you like가 조금 더 예의가 있다라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1: 네.
0: Would you like는 사실 뭔가를 원하시나요? 라고 하는 상대방이 어떤 명사를 원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예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 Yes.
0: 그래서 보세요. 사실 가져왔어요. 방금 슬기 씨가 그거 안 쓰고 이거
1: 아.
0: 했으면 새롭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1: 네. Do you want?
0: Do you want? 이거 이 부분이 원하니 이거잖아요.
1: 네.
0: 그거를 똑같이 쓴 거라고요. 뜻이 같아요. 하지만 더 예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약간 서비스 직업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조금 더 공손한 느낌? 네, 그걸 준 것뿐입니다. Alright.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이거 그냥 what으로 쓰면 what would you like? 당신 뭘 원하시나요? 잖아요.
1: 그쵸?
0: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What kind
1: Kind
0: of
1: of
0: cut
1: cut.
0: would you like?
1: Yes.
0: 어떤 컷을 원하시죠? 어떤 컷이 돼버렸네요?
1: 예.
0: 이 구간이, 그쵸?
1: 예.
0: Alright. So, 이거 보세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컷이 들어갔던 거예요.
1: 네.
0: 이거 직역을 하면 아까 슬기 씨가 직역을 했어요. 어떤 유의 컷을 원하시나요?
1: 네.
0: 이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실 그냥 우리말로 치면 어떤 명사 이거랑 큰 차이가
1: 아,
0: 없습니다.
1: 맞아요.
0: 오케이? 그래서
1: 네.
0: 이거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뭘 원하느냐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스타일 약간 비슷한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 있죠. 그렇죠? So what
1: Yes.
0: kind of 뭐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 이러면 어떻게 해요?
1: What kind of music?
0: That's it. 그러면 어떤 영화들 그러면
1: Oh.
0: 복수도 가능해요.
1: What kind of movies?
0: 그렇죠? What kind of movies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노래 듣는다라고 할 때,
1: 네.
0: 뭐뭐 어떤 듣다?
1: Listen to music.
0: 아하,
1: 예.
0: 그러면 너 있잖아. 어떤 음악 들어? 뭐 직역을 하면 어떤 류의 음악을 들어?
1: 네. What kind of music
0: 넌 듣니?
1: did you
0: 아아, 과거형이 아니죠. 현재형이죠.
1: do you listen to music?
0: 뮤직이 또 남았네요. 자,
1: hold on,
0: hold on. What kind of music을, 이미 뮤직 끝났어요.
1: 네.
0: What kind of music을 do you listen to?

0: 아, 리슨
1: 아하. 왜냐면
0: 2까지요? 오.
1: 2를 빼잖아요. 그러면 I listen 무슨 뮤직 이렇게 돼 버려요. 대답도 I
0: 아.
1: listen to 무슨 뮤직이 맞기 때문에 2를 빼면 안
0: 예.
1: 됩니다.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뭐 do you 뭐
0: 네.
1: right? How about this? Movies 이렇게 복수도 돼요.
0: 그쵸?
1: 그러면 어떤 영화들을 넌
0: 예.
1: 좋아하니? 너
0: 아.
1: 어떤 영화들 좋아해?
0: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1: That's it. What kind of
0: 아.
1: movies do you
0: Movies do you
1: like?
0: like?
1: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0: Yes.
1: 느낌 맞죠? 그렇죠?
0: 네.
1: 결국에는 질문 어순으로 이어갔잖아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의문사나 큰 차이가 없어요. What, where,
0: 그렇군요.
1: 뭐, who 이런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오케이?
0: 의문사 덩어리네요.
1: 맞아요. 그냥 긴 의문사였었던 것뿐이에요.
0: Yes.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0: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1: 자, 이번에는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0: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1: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What movies라고 해도 괜찮아요. 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0: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1: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미션입니다.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요. 실제로 있잖아요. 털을 자르는 것만으로도, 길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훨씬 덜 빠지더라고요.
0: 맞아요.
1: 완전 달라요.
0: 오, he's a lad, so a shirt trim, trim maybe. 오, 모르는 단어가 좀 있네요.
1: 그렇습니다.
0: He's a lad. 털이 많이 빠져서가 없네요. 빠지다.
1: 오케이.
0: 그죠?
1: 예.
0: 빠지고 있는 거네요,
1: 많은
0: 지금.
1: 분들이 고민에 빠지실 겁니다. 지금 정말
0: 빠지다.
1: 빠질 겁니다.
0: 빠지다.
1: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0: 빠지다. 빠지는 거니까
1: 네.
0: coming out 아닐까요?
1: 오.
0: 오, he's 아니 근데 he's 털이겠네요. 그의 아닌데?
1: 피스톨.
0: he's 털인가? 아닌데 he's 그냥 개가 많이 빠지는 거니까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뭔가 에 그러면은
1: 말이 안 돼도 됩니다.
0: coming out으로 할게요.
1: 오케이.
0: coming out. 그의 이제 멍멍이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1: 트림,
0: 아마도 짧게 트림을
1: 이
0: 해.
1: 뒤에는요,
0: 예.
1: 지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게, complete sentence가 아니에요. 주어, 동사,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냥, 뭐, 이 정도라고 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0: 아,
1: 뭐,
0: 그쵸.
1: 동사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
0: 저는 이
1: 있어요.
0: 트림이 동사인가 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또 아닌가 보네요.
1: 오케이.
0: 예.
1: 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is coming out a lot, so a short trim, maybe. 정답은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0: 그래요?
1: 수도. 정답은요? shedding.
0: 아,
1: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쉐딩?
0: 이거 쉐딩 하는 거 아니에요?
1: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0: 우리 메이크업 할때 쉐딩 많이 하거든요. 얼굴 작아 보이려고. 아, 그거 아니에요?
1: 그거 아니고요. 자, 쉐딩이라는 거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0: 네.
1: 원래
0: 쉐드.
1: SHED, 쉐드가요.
0: 쉐드.
1: 털이 빠지답니다. 그런데
0: 아.
1: 이게 눈물을 흘린다라고 할때 있죠.
0: 네.
1: 아, 뭐, she's shedding tears.
0: 오?
1: 이렇게 해서 쉐드는요, 원래 굉장히 자연스럽게 천천히 뭔가 흘러서
0: 흐른다.
1: 없어지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눈물이 막 레이저처럼 나오지 않잖아요.
0: 예.
1: 이게 이렇게 타고 흐르죠. 흐르는 거죠. 그렇죠?
0: 예.
1: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shed라는 동사를 쓰고요. 이털 같은 경우에도 뭐 날아가서 빡빡 꽂히지 않죠?
0: 예.
1: 자연스럽게 슥슥 빠지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보면 같은 패밀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다 shed tears도 알아도 좋고요. 그냥 단순하게 shed 하고 있다 동물이 그러면은 털이 빠진다. 앞으로 이거 쓰시면 됩니다.
0: 네,
1: Okay,
0: 아하.
1: right, very nice. 털갈이 할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right, so he's shedding a lot. 요즘에 좀 shedding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0: 네.
1: So a short trim, maybe. 이것도 사실 원래 complete sentence로 완벽하게 한다면, so a short trim would be nice. 이 정도로 하면은 완벽한 문장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짧게 줄인 것뿐입니다.
0: 네.
1: 자, trim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동사인지 헷갈렸다고 했잖아요.
0: 네.
1: 실제로 다듬다라는 동사도 돼요.
0: 아,
1: 되고요. 여기서는 trim 앞에
0: 쇼트.
1: short 앞에 어가 있죠. 그러면은 뭐예요? 명사란 뜻이에요, 이거 지금.
0: 아,
1: Right.
0: 쇼트 트림이 한 덩어리네요.
1: 그렇죠. 그래서 다듬음, 다듬다라는 거둘다될
0: 네.
1: 수가 있는데 이거 트림이 아니죠.
0: 예.
1: Right? TRE 붙어 있어요.

0: 티알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모음으로 연결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치읓 비슷해집니다.
1: 그쵸.
0: 그래서 입 모양을 모으고 발음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트램, 트램.
1: 트림,
0: 우,
1: 트림.
0: 좋아요. 트림보다 훨씬 좋거든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짧은 트림, maybe 그 정도면 좋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돼 있고요.
1: 네.
0: 자, 근데 지금 he's sharing인데 얼만큼이요?
1: A lot.
0: A lot. Like my dog, right? So, a lot은 뭐죠?
1: 많이.
0: 많이, 엄청 많이. 이게 바로 a lot이 되겠습니다. 물론, a lot of 무엇, 이런 형식으로 쓰지만요. a lot은 부사로도 쓸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1: Yes.
0: 자, 그래서 문장 뒤에 넣어버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 그거 엄청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면, 난 그걸 좋아하죠? 근데
1: 네.
0: 많이 좋아해요. 어떻게 할까요?
1: I love a lot.
0: I like it a lot.
1: I like it.
0: love를 써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it을 써야 되죠.
1: I love it.
0: Right, I love it
1: Right.
0: a lot. I like it a lot.
1: Mm-hmm.
0: Right? How about this? Dan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1: Yes.
0: 이 친구가 말이 많아요. 오케이?
1: Oh.
0: 얘기하다 그때 tell 말고 뭐 있었죠?
1: Talk.
0: talk. 이거는 왔다 주거니 받거니 할
1: 네.
0: 때. So, Dan이는 대화를 너무 많이 해. 말이 너무 많아서 나 너무 힘들어.
1: 아,
0: 대답해
1: 그럴 수
0: 주느라고.
1: 있죠. Dan talks.
0: Danny.
1: Danny?
0: Aha.
1: Danny talks a lot.
0: Danny talks a lot. 이런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1: 네.
0: Just like this.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it a lot.
1: I like it a lot.
0: Danny talks a lot.
1: Danny talks a lot.
0: 본문 읽어볼게요. He's chatting a lot, so a short trip maybe.
1: Oh, he is chatting a lot, so a short trip maybe.
0: Alright,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 털이 많아서 추가 요금 있을 거예요.
1: 아, 이런 경우 있어요.
0: 저는 무조건 이거 기대하고 갑니다.
1: 추가 요금이요?
0: 이건 이중모도 아니라 삼중모예요. 이러시더라고요.
1: 예, 그리고 또 강아지 사이즈에 따라서 또 가격이
0: That's
1: 달라지죠.
0: right.
1: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추가 요금 이겠네요. 끊을 데가 없네요. 예, 끊을 데가 없어서. 그쵸? 여기 있는 그러면은 추가 요금이니까, add. 뭔가 추가는 add거든요.
0: 아,
1: add,
0: 추가 요금이요. 더하는 거요?
1: fee,
0: 아,
1: 요금.
0: add fee. 오케이,
1: add
0: 오케이.
1: fee.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여기서 끊어줄 수는 있죠, 그쵸?
1: 아, 네네.
0: So he has a lot of hair. 헤어가 많아요. So, 그래서 there will be an 추가 요금. add fee. 오케이. 자, 정답은요? 아, extra
1: 아,
0: charge.
1: 저거 진짜 많이 했었던
0: 이거
1: 건데.
0: 해외에서 진짜 툭 하면 뭐
1: 아.
0: 엑스트라 차지가 있다, 엑스트라 차지가 있다, 뭐 호텔이든 뭐 물건을 사는
1: 에이,
0: 이럴 때가 많아서 이거 들어보신
1: 맞아요.
0: 분들은 꽤 계실
1: 진짜
0: 거예요.
1: 익숙해요.
0: Yeah. So
1: 네.
0: extra가 추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harge는 당연히 요금이
1: 요금.
0: 되겠고요. 청구
1: 네.
0: 정도가 되겠죠.
1: 네.
0: So extra charge 아예 한 단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 Yes.
0: 발음할 때 extra가 아니라 extra 이것도 입 모양을 좀
1: Extra.
0: 모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tra, extra.
1: Extra. Extra.
0: 자, 그리고요. 여기는 보세요. 아까 a lot 부사로 썼죠.
1: 네.
0: 많이. 근데 이거는 a lot 뒤에
1: Of.
0: of 나오면서 a lot of 뭐뭐는요. 많이가 아니라 많은이 되는 겁니다.
1: 형용사.
0: Right. 그래서
1: 아.
0: 많은 hair가 가지고 있어요.
1: 에.
0: 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는 건데, 네, a lot of는 많이가 아니에요.
1: 네.
0: 많은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이라고 하면,
1: A lot of money.
0: 그렇죠. 많은 질문들이라고 하면.
1: A lot of questions.
0: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Right? 명사 앞에서 쓰는데 of가 있어야 된다는 거.
1: 네.
0: So, 예를 들어 이거 해볼게요. 어떤 주인, owner, right?
1: 예.
0: 그 주인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돈이 많아.
1: The owner has a lot of money.
0: 그렇죠. How about this? 저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저
1: Oh.
0: 질문이 많아요.
1: I have a lot of questions.
0: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슬기 씨는 이제 뭐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이런 인터뷰도 하고
1: 그쵸,
0: 그러잖아요. 무슨 뭐
1: 그쵸.
0: 팬사인회든 이런 데서.
1: 네.
0: 그랬을 때, you know what? I have a lot of questions. 이런 식으로 말을 할수
1: 아,
0: 있겠죠. 그쵸? Yeah.
1: 예. 질문이 항상 많아요.
0: 알겠죠?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owner has a lot of money.
1: The owner has a lot of money.
0: I have a lot of questions.
1: I have a lot of questions.
0: 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있죠?
1: 네.
0: 네. 사실 동물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have a lot of hair 이라는 게 흔히 수치 많다.
1: 제일 부러워요. 젊음의 상징입니다.
0: 아, 저도 요즘 빠지고 있어가지고. 예. So, have a lot of hair 이라는 걸 덩어리로 가져가주면 수치만 딱 가장 가깝습니다.
1: 네.
0: 사실 이거 말고도

0: 다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얘가 자연스러워요. Mm-hmm. I have a lot of hair. She has a lot of hair. 네.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He has a lot of hair 하고 문장이 완전 끊긴 게 아니죠, 지금.
1: 네.
0: 그리고 so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So there will be an 이거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so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혹은 뭐뭐라서 라는 느낌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벌어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
1: 예.
0: 헤어 많아서 결론적으로 extra charge 있을 것이다.
1: 네.
0: 뭔가 결론을 연결해 주는 느낌 아닌가요?
1: 맞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는 나를 사랑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고 싶으면
1: 예.
0: 그는 나를 사랑해니까 뭐예요?
1: He loves me.
0: He loves me. 그래서
1: so
0: 난 행복해.
1: I'm happy.
0: That's it. So 그는 나를 사랑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행복하다가 네. 완성이 되는 거죠. Right?
1: 예.
0: Yes. 자,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쓸 때는, 말할 때는 비슷하죠.
1: 네.
0: 하지만 he loves me 하고 얘처럼 문장 끝내지 말고 comma, so I'm happy 해도 되고요. He loves me 끝내고 완전히 끝내고요.
1: 네.
0: 그 다음에 so로 다시 시작할 때는 대신에 so, comma, I'm happy. 이런 식으로 글을 쓸 때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
1: 네.
0: 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1: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1: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0: Alright, 두 번째.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요?
1: Oh, he i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2: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3: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2: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 지마유 만나보시죠.
0: 네, 첫 번째는요, need a haircut 쓸 건데요. 여러분들 목소리 꼭 키워주셔야 됩니다.
1: 네.
0: 저희 개는, 저의 개는이죠. 미용이 필요해요.
1: My dog needs a haircut.
0: 그렇죠. 어를 꼭 넣어서요. 두 번째,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자, 저는 헤어컷이 필요하죠. 저의 강아지를 위해.
1: I need a haircut for my dog.
0: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자, 너 확실히 머리 잘라야겠다. 한마디로 너는 확실히 헤어컷이 필요해.
1: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3: My dog needs a haircut. I need a haircut for my dog.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0: 자, 다음은요. A lot. 부사로 써서 가봅니다. 나 그거 엄청 마음에 들어.
1: Oh.
0: 난 그게 너무 엄청나게 좋아한다. 난 그거를.
1: Yeah, I like it a lot.
0: I like it a lot. Danny는 많이 말해. 한마디로 말이 많아.
1: Daddy talks a lot.
0: 그렇죠. 자, 털이 많이 빠져서요. 그는 많이 털이 빠지고 있어요.
1: He's shedding a lot.
0: Alright. 읽어볼게요.
3: I like it a lot. Danny talks a lot. He is shedding a lot.
0: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4: 주세요.
5: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6: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5: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6: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7: Hi.
2: Hi.
7: Oh, I need a haircut for my dog.
2: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7: Oh,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2: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7: Oh.
2: I'm sorry.
7: How much?
2: The price is on there.
7: Too expensive. Oh.
0: Oh, great job, you guys.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 성은 K로 끝나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last name ends in K.
0: 네. End in이라는 것을 쓰셔야 되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Need a haircut. 이건 덩어리 표현에 가까운데요.
1: Mm-hmm.
0: 자,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1: 네.
0: 머리 자르셔야 해요. 머리 자르셔야 하나요?
1: 음흠.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 것만 영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것 중에 사실 중요한 패턴이 있으면
1: 네.
0: 그것을 복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 그렇죠?
0: 아시죠?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네.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다니 라고 해서 관계 영어 해볼 거예요.
1: 아, 서운했다 지금.
0: 맞습니다. 에이. 아니, 슬기 씨는 네. 누가 아, 슬기 씨가 너무 바쁘니까 아예 안 물어보고 간 게 나아요. 아니면은 부담스럽지만 계속 가자 하는 친구가 나아요.
1: 그날 돼 어허. 계속 이렇게 저 좀 질척거리는
0: 게 좋아요. 나요? 알겠습니다.
1: 네, 그게 좋아요.
0: 계속 물어보는 게 좋고요.
1: 계속 물어봐줘요.
0: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서 섭섭한 시츄에이션 구성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 이거는 딱 봐도 원망하고,
1: 네.
0: 에, 그런 느낌 아닌가요? 실망한 느낌?
1: 그죠, 그죠, 그죠.
0: 그래서 감정을 실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장 구성을 할지
1: 이야.
0: 좀 기대가 됩니다.
1: 영어를 문장으로 구사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감정까지 실어서
0: Of
1: 연기를 해야
0: course.
1: 되는 게,
0: 할수 있어.
1: 에브리데이 숙제예요.
0: Everyday 숙제.
1: 에.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아이,
1: 오.
0: 근데 이게, 그쵸. 한 번, 두 번이어야지. 계속 물어보는 사람도 짜증날 수 있어요.
1: 지쳐요,
0: 예,
1: 지쳐요.
0: 맞아요. 자,
1: 맞습니다.
0: 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좋습니다.

0: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서 섭섭한 마음을 영어로 얘기해 볼게요. 슬기롭게 도전!
1: 도전! 와, 어떻게,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갈 수가 있어? 어떻게?
2: What's the problem?
1: How?
2: How?
1: How did you watch the movie without me?
2: How?
1: Yeah!
2: I just did it.
1: Why?
2: 어, listen,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1: No.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또 again and again ask me.
2: I should ask you again and again.
1: Again and again. You try.
2: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I will just drag you.
1: Drag?
2: Yeah.
1: What is it? Drag? Dragon?
3: 네, 아, 오늘
1: 네.
3: 에피소드 쉽진 않았어요.
1: 그죠?
3: 인정합니다만, 오늘 또 장점이 있어요.
1: 왜요?
3: 오늘 이후로 영어 연기자가 돼버립니다. 아,
1: 오.
3: 감정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1: 정말 저 이렇게
3: 어허.
1: 첫 번째로 즉흥할 때는요,
3: 아.
1: 거의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정말
3: 아,
1: 외로워요.
3: 틀릴 수 있어요. 아,
1: 예.
3: 여러분, 같이 따라오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1: 네.
3: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5: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4: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5: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3: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3: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가볼 텐데요.
1: 응.
3: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 인데,
1: 예.
3: 이게 설마,
1: 응.
3: 나 궁금해서 근데 어떻게 갈수 있는 거야? 나 없이
1: 오.
3: 가는 방법이 있어? 이런 거
1: 예.
3: 아니죠?
1: 그쵸.
3: 이거는 방법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1: 원망 섞인.
3: 맞아요. 그런
1: 에.
3: 패턴이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1: 그쵸. 자, how could you? 어떻게? 너가 할수 있지? go. 갈수 있지? how could you go? 갈수 있지. 여기서 끝나도 되겠는데요? how could you go? 갈수 있지?
3: And
1: 그리고 영화를 보러. 나 없이.
3: yes.
1: 아, 영화를 보러 갔네요. 그러면은 how could you go and
3: 가서
1: watch a movie. 예, watch a movie네요.
3: 오케이.
1: 예. 이제 이렇게 뭔가 약간 구문?
3: 덩어리로?
1: 덩어리로 이렇게 또
3: 네.
1: 칸을 비워두시니까
3: 네.
1: 진짜
3: 더욱더
1: 힘들어요.
3: 미궁에 빠뜨리고 싶어요. 네.
1: 그러네요.
3: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watch a movie 나쁘지 않아요. 자,
1: 네.
3: 조금 바꿔서 할 건데 how could you go and without me? 정답은
1: I see
3: see
1: a
3: a
1: movie.
3: movie입니다. 사실요, 영화를 스크린 앞에서 정말 한참 막 활동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1: 예.
3: 그거 보는 것 자체는 watch로 강조를 해줄 수 있는데요.
1: 네.
3: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화를 만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 아.
3: 그 안에서 극장 내에서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watching a movie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쵸.
3: Right? 오케이.
1: 아.
3: 자, 그래서 see a movie는 영화를 보다이긴 한데
1: 네.
3: 사실은 여기서 see는 시청 관람하는 느낌이 아니라 만나는 see에 가까워요. See you
1: 아.
3: later, right?
1: Yes.
3: 그때 쓰는 see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안녕 영화? 이러면서 가서 인사한다는 느낌. So 저는요, see a movie 이왕이면 go and를 같이 쓰면 더 좋아요.
1: Go and
3: See
1: see a
3: a
1: movie.
3: movie or go and see a movie. 이거는 영화를 보다지만 영화 보다보다는 사실은 영화관에 가다에 더 가깝습니다.
1: 네.
3: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슬기 씨가 얘기했던 watch a movie는 실제로 영화를 관람하다.
1: 네.
3: TV를 시청하다. 이런 느낌 할 때는 watch를 쓰는 거예요, 원래.
1: Yes.
3: 오케이? So, 여러분들이 you went and saw a movie. 영화관에 간 거죠. And then 가고 나서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I was
1: Watch
3: watching a
1: a
3: movie
1: movie.
3: 이런 식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이 How could 이러면 could you 이러면 어떻게 너할수 있어? 얼핏 들으면 방법 물어보는 거라고
1: 네.
3: 느껴질 수 있잖아요.
1: 예.
3: 그래서 너 어떻게 영화관에 갈수 있어? 나 없이 뭐 버스 타고 갈수
1: Oh,
3: 가는
1: go
3: 거야?
1: straight and
3: 뭐
1: turn
3: 그렇죠?
1: right.
3: 그런 의미가
1: 예.
3: 아니란 말이에요.
1: 예, 그쵸.
3: 자, 그래서 이거 보여드려. How could you 동사원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나 되게 실망했어. 이런 식으로
1: 그치.
3: 원망하고 실망하고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일 때 많이 씁니다.
1: 네.
3: 그래서 이런 거할때이 감정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1: 이 무조건 들어가야죠.
3: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1: 에.
3: 그래서

0: 오늘 연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걸 베끼는 거를 카피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동사로.
1: 그쵸.
0: 카피한다.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 힙합 같은 데서 래퍼들이 어떻게 너네 스타일을 카피할 수 있어?
1: 오,
0: 어우.
1: 이거는 힙합 정신에 어긋나거든요.
0: 오.
1: 에, How could you copy
0: My style.
1: my style?
0: My style. How could you copy my style? 막 이러면서 막
1: 아우,
0: 이제 배틀이
1: 그것도
0: 들어가죠.
1: 또 랩으로 또다 쓰시잖아요,
0: 맞아요,
1: 다들.
0: 맞아.
1: 에.
0: 자, how about this? 모르는 채 하는 거쑥 이렇게 하는 거 뭐죠?
1: 모르는 채?
0: 쑥
1: ignore.
0: ignore.
1: Yes.
0: 친구가 갑자기 인사도 안 하고 쑥 지나간 거예요.
1: 와우.
0: 너 어떻게 나 모르는 척할 수 있어? 나 무시할 수 있어?
1: How could you ignore me?
0: How could you ignore me? I was
1: 아,
0: right there. 이러면서,
1: 그쵸.
0: well, I'm sorry, I didn't see you.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So, how could you를 쓰고 나서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붙여주면은
1: 네.
0: 연기를 하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뭔가 원망하는 느낌 나올 수도 있다.
1: 그쵸.
0: 자, 한번 읽어볼게요. How could you copy my style?
1: How could you copy my style?
0: Hey, how could you ignore me?
1: How could you ignore me?
0: 네. 그런데 how could you 대신에 how can you를 쓰기도 하기는 해요. 근데 보통
1: 네.
0: 있잖아요. can you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칭찬할 때좀 많이 쓰긴 해요. 왜냐하면
1: 아.
0: 현재 상태를 보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how can you be so beautiful and smart? 이런
1: 오.
0: 식으로 할땐 보통 can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1: 오.
0: Okay? Alright. So 이거 원망하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1: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0: 야, yeah. 자, 이랬을 때 대답이
1: 네.
0: 왜 가면 안 되는데? 또 바쁘다고 했잖아.
1: 오, 그치. 할 만큼 한 거예요,
0: 맞아요.
1: 이분도.
0: 많이
1: 예.
0: 물어봤나 봐요.
1: Why not? 뭐 어때서? You said, 너가 말했지. 여기서 끊어볼까요?
0: 뭐라고 말했어요?
1: You were 바쁘다고. 너는 busy 하다고. You said,
0: 오케이.
1: 맞잖아.
0: 자, 첫 번째는 너무 어려운 거 드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금 더
1: 어,
0: 쉽게.
1: 그쵸. 또
0: 네.
1: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면서 하니까
0: Happy birthday,
1: 정신을 못
0: 수준입니다.
1: 차리겠어요.
0: 자,
1: 예.
0: why not? You said you are busy. 친구들끼리 이런 말 많이 하겠죠?
1: 그죠?
0: 정답?
1: 음흠.
0: 바쁜이라는 형용사 나왔습니다. 자, busy가 좀 지겨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세요.
1: 안 지겨운데요?
0: 안
1: 네.
0: 지겹습니까? 요거로만 가시겠습니까?
1: 네.
0: 자, swamped, slammed 이런 것들은 사실 슬랭에 가까워요. 그래서
1: 아.
0: 굉장히 바쁜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특히
1: 예.
0: 얘가 더 슬랭기가 있기는 해요.
1: 오.
0: Swamped 하면은 이게 swamp가 늪지대 같은 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예.
0: 거기에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1: 아.
0: I'm swamped. I'm totally swamped. 많이
1: 우와.
0: 씁니다.
1: 네.
0: 그리고 I'm slammed 하는 거, 그것도 많이 쓰는 슬랭에 가까워요.
1: 슬램은 원래 무슨
0: 진짜
1: 뜻이에요?
0: 세게 친단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1: 아.
0: 내가 뭔가 꽝 맞은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다 쓰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친한 경우에는 슬랭 막 쓰잖아요. 그렇죠? So I'm so
1: 그쵸.
0: 뭐 I'm super busy 이렇게 쓴다든가 I'm swamped, man. I'm slammed 이런 식으로 바쁜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1: 네?
0: 호나 앞부분에 why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1: Why
0: Why
1: not?
0: not? 그러니까 너 어떻게 나한테 말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면 안 되는 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why not 이라는 거 썼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 봤죠, 그쵸?
1: 그럼요.
0: 오케이, 뭐, 나못 가. 왜못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왜
1: 그죠.
0: 안 돼? 라는 거죠. 결국에는 why not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앞에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왜안 돼? 왜 아닌데? 이런 느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결혼을 하는데
1: Yes.
0: 친구가 못 간다는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안 돼? 이게 결국에는 왜 결혼식 못 와? 이런 느낌이겠죠?
1: 네.
0: 왜안 돼? 난 너의 친구잖아.
1: 오.
0: 어떡할까요?
1: Why
0: Why
1: not?
0: not?
1: I am your friend.
0: 그쵸? Oh, I can't come to your wedding. Why not? I'm your friend. 막 이런 식으로, right? 자, 이번에는 It's going to be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1: 네.
0: right? 야, 파티가 있는데 놀러 와라고 슬기 씨가 얘기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제가 나못 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왜안 돼? 재밌을 건데. It's going to 이렇게 해서
1: 네. Why not? It's going to be fun.
0: 오, 비동사까지
1: Oh,
0: 넣어서 I like
1: yes.
0: it. Alright, so why not? It's going to be fun.
2: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0: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1: 네, 다음 미션 문장입니다. 아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2: 그치.
1: 이러면서.
2: 약간 서운하네요.
1: 그러니까 이게 또 좀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한 번만 물어본 건 괜히 나한테 물어보지 않기는 애매하고 그쵸. 이래서 이런 거 아닐까?
2: 예의상 그랬구나.
1: 아, 그럴 수 있죠.
2: 네, 그럴 수도 있어. You could have me again. 너는 나에게 이거 끊어볼까요? 나에게 뭐뭐 했을 수 있잖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1: 오.
2: Yes.
1: 오케이. 자, 지금 여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뭔가 구간이 있긴 한데요.
2: 그러니까 그거를 복잡해 보여요.
1: 무시하더라도 뭔가 물어본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So ask를 넣었는데요. 맞는지 보겠습니다.
2: 아, 고민했어요.
1: 그래도 ask 괜찮아요. 아, ask 정도면 네, 물어보다 부탁하다라는 네. 동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닌데요.
2: 예.
1: 강세에 신경 써주세요.
2: 아.
1: 왜냐면 많은 분들이 ask 3음절로 하세요.
2: 오.
1: You asked me.
2: 오.
1: Did I ask you? 막 이렇게 되잖아요.
2: 되게 잘 흉내내세요.
1: 예. so 앞에 A의 강세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식으로 거의 흡수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강세는 예. 절대 자음에 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2: Yes.
1: 자, 한번 해볼게요. Ask. Ask.
2: Ask. Ask.
1: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So you could have asked me.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됐고요.
2: Yes.
1: 여기 너무 중요해서 제가 참을 수 없는 패턴이 나왔는데 저 사실 고민했어요. 이 다이얼로그 쓸 때 이거 너무 어려운 수준일 수 있겠다. 근데 나중에 결국에 어려운 걸 해야 그걸 뚫고 나갈 수 있거든요.
2: 그렇죠.
1: 네. 그래서 제가 아마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should have PP, could have PP를 한 번 정도는 했을 겁니다.
2: 맞아요.
1: 근데 제가 그때도 경고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2: 왕초보 영어에서는 사실 나올 수 없는 패턴이다.
1: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네. 웬만한 왕초보 영어 뭐 강의든 뭐든 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오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셔도 괜찮아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2: Yes.
1: 자, 보세요. 예, 그대로 따올게요. Could have PP.
2: Yes.
1: Could have PP입니다. 과거 동사가 아니에요. V는 have를 줄인 거고요. Could have PP. 근데 현실적으로는 could have. 이게 편하니까 could have PP로 쓴 겁니다.
2: 네.
1: 자, 이거는 보세요. 과거에 나 할 수 있었어. 그래서 해냈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 나 뭐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2: 못했어요.
1: 못했죠.
2: 예.
1: 아, 내가 걔랑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었는데. 아, 갈 수도 있었어. 갔어요?
2: 아니요, 못 갔어요.
1: 못 갔죠, 그죠? 네. 내가 살을 뺄 수도 있었는데. 뺐어요?
2: 못 뺐어요.
1: 맞아요.
2: 영원히 못 빼요.
1: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가르치고, 실제로 못 했다.
2: 그쵸.
1: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이거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됩니다. 이 명작 핵심 패턴이에요.
2: 네네.
1: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나한테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 이러면서, 이거를 아예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게 더 네. 편해요. could have.
2: You could have called me.
1: 그쵸. Hey, you could have called me.
2: Yes.
1: 이런 느낌. 실제로 전화했다, 안 했다?
2: 못했다.
1: 못했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전화기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
2: 그쵸.
1: 아유, 다행이야.
2: 그래서 전화 못 받은 걸 거야.
1: 아, 그랬을 수도 있다. 이거는 추측도 되고요. 사실은,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2: 그쵸. 다행이다. She could have, forgotten?
1: 잃어버리다니까.
2: 잃어버리다. 물건을 잃어버리다.
1: 뭐죠?
2: Lose.
1: 근데 PP 형태 뭐예요?
2: Lost.
1: 오케이, okay, 다시 한 번. 그녀는 그녀의 전화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
2: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1: 그렇죠.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이 얘기는 실제로 잃어버렸어요?
2: 안 잃어?
1: 안 잃어버린 거예요.
2: 버렸어요.
1: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잃어버릴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2: Yes.
1: 뭐 택시 안에다 두고 올 뻔했잖아.
2: 그렇죠.
1: 이런 뜻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So, could have PP 이렇게 하면은 너무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could have. 이렇게 발음도 하고 읽는 거 연습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2: Yes. Okay?
1: 자,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그 느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할 수도 있었는데, 할 뻔했어. 막 이런 느낌. 자,
2: 연기.
1: Yeah. You could have called me.
2: You could have called me.
1: 자, 이번에는,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2: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1: But she didn't.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2: Yes.
1: So again, could have를 could have로 연결해서 여기를 리을처럼 could have 함께 연습하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2: Yes.
1: Could have. Alright. So 여기서는 너 나한테

0: 다시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But you didn't.
1: Mm-hmm.
0: Right?
1: Yeah.
0: 해볼게요.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0: All right.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와 그래도 착한 친구예요.
1: 네.
0: What? 이게 아니라 아, 알겠어. 다음엔 억지로라도 데려갈게.
1: Fine. I'll drag you along. 오, 내가 drag 끌고 가는 건데요. 너를 끌게. Along 따라서. 맞나요? 그래. Fine. 다음엔 이니까 next time. 그죠? Next time이겠네요.
0: Next time 하면서 뭘 보신 거예요?
1: 네. 억지로인가?
0: 다른 뭐 게 뭐 빠진 게 있나?
1: 네, 다음.
0: 오케이. 네.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1: 유후!
0: 맞습니다. 자, nex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번이라고 하는 뭐 명사도 될 수 있지만요. 다음에라는 부사가 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다른 뭐 전치사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읽을 때도 여러분들 설마 next time 많이지 않아요?
1: 그렇죠. 멋없다.
0: 멋없어요. 네. T가 두 번 있기 때문에 한 번 발음하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여기에만 강세 제대로 이에다가만 줘도
1: 아하.
0: 얘가 두 번 되기가 쉽지 않아요.
1: 네.
0: Next time. 이렇게
1: next time.
0: Next time. 이렇게 안 됩니다.
1: 그죠. 어렵네요.
0: So, next time. Alright. So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억지로라는 느낌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전에 질질 끄는 거 뭐 하나 나왔어요.
1: Drag.
0: 저는 사실 슬기 씨 이거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1: 왜냐면 우리 이거 컴퓨터 용어로 되게 많이 써요.
0: 맞네요.
1: 아, 이거 드래그 좀 해주세요.
0: 드래그.
1: 그럼 우리 쭉 끌어요, 이거를.
0: 오히려 지금 에. 보시는 분들, 맞네.
1: 네, 그렇죠.
0: Drag and drop. 그게 여기서 나온 거구나.
1: 맞아요. Drag and drop.
0: 맞아요.
1: 예, 떨어뜨리는 거.
0: Drag은 질질 끌다.
1: 네.
0: 이렇게 끌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발음할 때 드래그가 아니라 TR 모음은 그때 치읓 비슷했죠. DR 모음은 지읒 비슷합니다. 입모양만 모아주세요.
1: 네.
0: 자, drag 한번 해봅니다.
1: 네.
0: Drag. Drag.
1: Drag. Drag.
0: 자, 여기서 drag someone은 누구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along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요?
1: 나는 뭐뭐 따라로 그러는데요.
0: 맞아요. 그거 맞아요.
1: 오.
0: 누군가를 나를 따라서
1: 예.
0: 끌고 가는 거. 어떤 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끌리게 하는 것.
1: 오.
0: 이런 것들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데려간다는 그죠? 느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말로도 그러잖아요. 걔 어. 완전 질질 끌려갔어.
1: 맞아요.
0: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동물원 가기 싫어하는데 엄마 아빠가 질질 끌고 갔어.
1: 아.
0: 이거는 억지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죠.
1: 그렇죠.
0: 우리말이랑 영어 표현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1: So
0: drag someone along 이라고 하면 데려가다인데 억지로가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응.
0: 그녀가 날 억지로 데려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쇼핑을 하기 싫은데 뭐 여자친구가 데려간 거예요. 나 쉬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녀는 나를 질질 끌고 갔다라고 해야겠죠.
1: 예. She dragged me along.
0: Along까지. 함께 가는 거니까요.
1: 네.
0: Along이 따라서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있잖아. 나 너 억지로 데려가고 싶진 않아. 한마디로
1: 아.
0: 나 너 억지로 끌고 나랑 이렇게 가기 싫어.
1: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0: 그렇죠.
1: Oh.
0: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1: Yes.
0: If you don't want to go. 이러면서 죄책감 느끼게 또.
1: 네.
0: Right? Okay. 자, 이런 느낌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낭독해볼게요.
1: 네.
0: She dragged me along.
1: She dragged me along.
0: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1: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0: 네, along 하나가 많은 뉘앙스 차이를 주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거 처음에 시작했죠?
1: 예.
0: Fine.
1: 좋아.
0: Right? Fine.
1: 에?
0: Okay,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거에서 fine 많이 들어봤을
1: 그쵸.
0: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fine은 보통은요, fine만 딱 쓰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못마땅함이 들어가요.
1: 왜요?
0: Fine이라고 하는 거.
1: 어머.
0: 이게 알겠어, 그러면 okay처럼 들리죠?
1: 네.
0: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 당연히 문맥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fi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1: 약간 입깨물고 네. 하는 느낌.
0: Right.
1: Fine.
0: 왜냐면 fine이 아니라 만약에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oh that's fine 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이 단어 자체만 쓰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굉장히 좀 내가 마지못해서 좀 못마땅해서 하는 그런 느낌 있죠. 어 슬기 씨 우리 뭐 각자 돈 합쳐서 뭘 먹읍시다 했는데 슬기 씨가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거면
1: 그렇죠.
0: Fine.
1: Fine.
0: 보통 rolling your eyes 눈을
1: 예,
0: 막
1: 그쵸.
0: 이렇게 하면서
1: fine.
0: 예 그런 식으로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1: 예.
0: Fine. Next time I'll drag

0: Drag you along.
1: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살아있습니다.
1: 네.
0: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 수 있어?
1: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0: 오, 두 번째 미션은요?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2: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3: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2: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네,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패턴도 중요하지만 연기가 중요한 How could you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키워주시고 완전 빠져드세요. 너 어떻게 날 모르는 척 할 수 있어?
1: How could you ignore me?
0: How could you ignore me? 두 번째, 아니 너 어떻게 내 스타일을 따라할 수 있어? 베낄 수 있어?
1: How could you copy my style?
0: 오, 제대로 힙합 정신 있어요.
1: Yeah.
0: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 수 있어? 좀 기니까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1: Yes.
0: 어떻게 넌 가서 영화를 만나볼 수 있냐?
1: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0: 나 없이.
1: Without me.
0: That's right. 오케이. 같이 읽어볼게요.
3: How could you ignore me? How could you copy my styl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0: 자, 다음은요. could have pp.
1: 네.
0: 여러분, 틀리셔도 괜찮아요. could have 기억해 주세요. 갑니다. 네. 첫 번째. 너 나한테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
1: You could have called me.
0: 그렇죠. 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0: 그렇죠.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핸드폰을, 그녀의 핸드폰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
1: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0: 그렇죠. PP 형태가 잘 안 나오죠.
1: 에이,
0: 아, 쉽지,
1: 쉽지
0: 않아요.
1: 않아요.
0: 맞아요. 자, 읽어볼게요.
3: You could have called me.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0: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5: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4: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5: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미션 해결할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2: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6: Wow,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2: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1: 오,
0: great job,
1: wow,
0: you guys.
1: Wow, wow.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머리 자르셔야 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 need a haircut?
0: 네. 자, need a haircut. 어떻게 보면 덩어리 표현이었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How could you? 동사원형. 이거 써서 다음 연결해 주세요.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 할 수 있어? 아니,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 할 수 있니?
1: 오.
0: 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자, 오늘 같은 경우 꼭 오늘만은 아니지만요. 더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병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0: 그죠.
1: 이병작 완성하고 나서 연기를 좀더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여호.
0: 아 오늘 영어 제대로 하면은 진짜 주말 편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1: 어 그래요?
0: 네. 어차피 편하게 보내시려고 어차피 했군요. 편해요.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보겠습니다.
1: 네.
0: 제목은 걷는 여행은 너무 고문이야라고 해서. 아. 아들과 여행을 간 situation 되겠는데요.
1: 맞아요. 원래 여행을 아. 가면 사실 어느 정도 걷는 건
0: 그건 맞아요.
1: 감수해야죠.
0: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한국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1: 오, 맞아요.
0: 근데 그렇지 않은 국가에 가면은 이게 고생이거든요. 사실.
1: 저는 진짜로 여행 가서 2만 보 이상씩 꼭 걷거든요.
0: 아.
1: 그 양말 맨날 구멍 나요. 진짜 너무 열심히 걸어가지고.
0: 그래도 적어도 에이. 해외에 가서 먹은 거 다 칼로리는
1: 소화하니까,
0: 되겠네요.
1: 예, 아, 그건 장점이에요. 살을 많이 안 쪄요.
0: 아, that's good, 예. that's good.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인정을 좀
1: 아하.
0: 하는
1: 그쵸.
0: 느낌이에요.
1: 야, 이 정도는 걸어야지. 이렇게 만약에 이해를 못 하셨으면,
0: 아, 그러면은 다 같이 못 가요, 이제.
1: 맞아요. 우리
0: 예.
1: 여행 메이트의 그런 컨디션을 알아주는 것도 또
0: 그럼요.
1: 중요하죠.

0: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1: 아이고.
0: Dark circles under my eyes, Mom.
1: 오래 걸어서 그런 건가? 아, 맞아, 맞아.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0: What?
1: 예, 다크 서클 유 아이 레그 sick.
0: Your leg sick. Oh, hurting.
1: Hurting. Yeah. We walk so long time.
0: Yeah.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Please take a taxi tomorrow.
1: Tomorrow?
0: Please.
1: 그럼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0: Huh?
1: 지하철.
0: What?
1: Taxi.
0: Yeah.
1: Taxi. We have no money. So let's take the subway tomorrow.
0: The subway.
1: Yeah. Subway. Subway. Look. So fast. It's okay.
0: All right.
1: 그래. 오늘 일단 걸어서 들어가자. 아, 다리야. 아, 다리야.
2: 아이고. 보는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1: 그죠.
2: 제가 돌아다니는 기분이었는데.
1: 발바닥이 불나요, 진짜.
2: 아, 그렇습니다. 에이. 자, 실제로 우리가 걸어서 돌아다니는 여행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뭐, 직접적인, 간접적인 표현들 오늘 제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1: 네.
2: 같이 한번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4: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3: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4: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중간이 뻥 뚫려 있어요.
1: 그러게요.
2: 엄마, 저 눈 밑에 다크서클 생겼어요.
1: 네.
2: 매우 피곤한 느낌.
1: Mom, I have... Under my eyes. 내 눈 아래에 다크서클을 갖고 있어.
2: 다크서클이 진짜 영어로 다크서클.
1: 다크서클은 너무 콩글리쉬 느낌 나지 않아요?
2: 냄새가 나나요?
1: 너무 콩글리쉬예요. 그래서 어쨌든 눈 밑에 그늘이잖아요. 그늘. 그늘이니까 저는 shadow.
2: 오, shadow 아네요. 네. 오케이.
1: shadow, 그림자. 네, 그림자. 나는 그림자가 있어요, 눈 밑에.
2: 아.
1: 이거 너무, 확 와닿죠.
2: 본인이 콩글리시라고 정해놓고. 또 그리고 본인이 정통 잉글리시를 써보는 그런
1: 그렇죠.
2: 느낌.
1: 이거는 진짜 너무 다크서클. 눈 밑에 그림자면 뭐겠어요? 당연히 다크서클이죠.
2: 알겠습니다. 네. 자, 답은 뭘까요?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반전이 없었어요.
1: 왜 그러신 거예요, 진짜.
2: 죄송해요. 아, 근데 이거 콩글리시라고 한 건 본인이기 때문에.
1: 아니, 콩글리시 아니에요?
2: 아닙니다.
1: 아니에요?
2: 진짜 실제로 dark circles 하고요. 근데 shadow라고 해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1: 그죠?
2: 예,
1: 괜찮죠?
2: 예. 오케이. 자, dark circles. However, 발음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dark circle이라고 하는 거 양쪽에 있으니까 보통 어떠세요? 왼쪽에만 생기세요? 오른쪽에만?
1: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2: 무조건 양쪽이죠.
1: 똑같이 균형감 있게 그늘이 지던데요.
2: 밸런스가 맞죠.
1: 예. 네,
2: 그래서 복수로 보통 쓰게 되고요. 발음할 때 dark도 그렇지만 네. 이 circle,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r도 있고 l도 섞여 있죠.
1: 예.
2: 혀가 뒤로 당겨졌다가 앞으로 금방 뻗어야 됩니다.
1: 아하.
2: 굳이 이제 만들어 본다면
1: yes.
2: r 발음할 때 sir, 혀의 코어가 뒤쪽으로 당겨져요. sir 했다가 go 할 때는 혀가 윗니와 입천장 사이를 눌러야 돼요. Sir, go.
1: 아.
2: 추천드리는 건 약간 껄에 가깝게 발음이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된소리가 많이 날 겁니다.
1: 예?
2: 한번 try 같이 한번 해볼게요. Circle, circle.
1: Circle, circle.
2: 네. 저는 이제 들으면 알잖아요. 네. 혀의 움직임도 진짜 느껴지는데
1: 네.
2: 슬기 씨 굉장히 잘한 케이스예요.
1: 오.
2: 왜냐하면 이게 R하고 L이 되더라도 R에서 L로 이렇게 딱 변화시키는 거가 쉽지가 않거든요.
1: 진짜 R, L이 한 단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정말
2: 쉽지 않아요.
1: 근데
2: 이것도 어려워요. 결국에는 프랙티스로 극복이 됩니다. 당연한
1: yes.
2: 거예요. So, circle 연습하시고요.
1: Yeah.
2: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말고 그냥 대놓고 나 완전 지쳤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So, 지친이라는 형용사 혹시 아는 거 있을까요? 뭐 스펠링 쓰기 전에 아무거나.
1: Bored.
2: Bored?
1: I'm 그거는, so bored.
2: 그거는 좀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1: 그래요?
2: 네, 그거는 지친 게 아니에요.
1: 지루한데, I'm so bored.
2: 그거는
1: 지친 느낌 안 나요?
2: 아주 지루한 걸 뿐입니다.
1: 아주 지루한
2: 자,
1: 거예요?
2: 지친 거.
1: 네.
2: E로 시작하는
1: 아우! 그만! 알아요.
2: 오케이. 아, 오케이.

0: 잠깐만.
1: 익서, 익서스티드,
0: 오.
1: 티드, 티드까지.
0: 오케이. 자, EXHASTED.
1: Yes.
0: 여러분 한번 답이 있다면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이제 이 단어를 제가 알게 됐네요.
0: Exhausted, right?
1: 예.
0: 오케이. 자, 정답.
1: 틀렸나요?
0: 알게 되진 않았고요.
1: 아,
0: 90.
1: 육아.
0: 98%
1: 아,
0: 예, 유가
1: 익사.
0: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1: 네.
0: AU나 AW 스펠링은 대부분 어에 가깝게 발음이 돼요.
1: 네.
0: 아우가 아니라.
1: 예.
0: So exhausted, exhausted
1: exhausted.
0: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맞습니다.
1: 네.
0: 자, 근데 보통 다크서클이 한 여정 여기 정도에 생기나요? 여기 정도에
1: 아,
0: 생기나요?
1: no.
0: 어디
1: 바로
0: 생겨요?
1: 눈 아래죠.
0: 눈 아래에 생겨요.
1: 네.
0: 아래라고 할때 지금 뭘 썼나요?
1: Under my eyes.
0: Under, right? So under 명사를 쓰게 되면 명사 아래, 명사 밑에가
1: 그쵸.
0: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침대 밑에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1: Under the bed.
0: Under the bed, right?
1: Mm-hmm.
0: How about this? 그 다리 밑에 그러면은
1: 다리
0: 어,
1: 밑에.
0: 그 다리 밑에
1: Under the bridge.
0: under the bridge.
1: Yeah.
0: 자, how about this? 놓다가 뭐예요? 물건 놓는 거.
1: Put.
0: Put. 저요 그 상자 놔뒀어요. 그 침대 밑에 놔뒀어요.
1: I put
0: The
1: the box under the bed.
0: 그죠? I put the box under the bed.
1: Yes.
0: How about this? 어? 저거 뭐예요? 저 다리 밑에. 어? 저거 뭐예요? 저 다리 밑에. 저게 뭐예요?
1: What's that?
0: What's that?
1: What's that under the bridge?
0: 그렇죠. What's that under the bridge?
1: Yeah.
0: 이런 식으로 뭐 아래 뭐 특별한 뭐 조형물이 있다든가, I don't know,
1: 오,
0: something like
1: 분수가
0: that.
1: 나오는 데가
0: Oh,
1: 있어요.
0: maybe.
1: 예.
0: Okay. 자,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put the box under the bed.
1: I put the box under the bed.
0: What's that under the bridge?
1: What's that
0: There
1: under
0: you go. 본문 읽어볼게요.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1: the bridge?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0: 자,
1: eyes.
0: 이랬을 때 엄마, 약간 인정.
1: 그쵸.
0: 인정.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한
1: 아,
0: 7시간이면, 막 이러면서,
1: 그렇죠. Yeah,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이란
0: 아하.
1: 얘기네요. 왠지 여기에서 끊어도 될것
0: 오케이.
1: 같아요. 느낌에. We, 그러면은 너무 오래는 빼고. We 걸어 다녔다.
0: Yeah.
1: We 걸어 다녔다. 걸어 다닌 거니까 walk. Walk인데요. 근데 과거니까 we walked.
0: 오.
1: 예, 우리는 걸었어.
0: 아하.
1: 걸었어.
0: 이게 시제에 맞춰주는 것만으로도요, 진짜 영어 실력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1: 오,
0: 이거를 현재형으로 써버린다? 그거는 좀 아니죠.
1: 진짜 말았다.
0: 우리는 너무 오래 걷는다. 평소에 원래 그래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1: 그죠?
0: 아닙니다. 그렇죠? So
1: 예.
0: we walked. I like that. So we walked for too long. 근데, 이거 맞아요.
1: 네.
0: 맞는데, 몰랐어요, 제가.
1: 아, around?
0: around를
1: 예.
0: 추가했어요. 자, 이 walk를 써도 틀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오래 걸은 거니까요.
1: 네.
0: 근데 around를 쓰면 원래 around가 무슨 뜻이에요, 솔직히? around.
1: 줄이?
0: 맞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걷다가 아니라 걸어 다니다란 느낌이 되는 거예요. make
1: 아,
0: sense?
1: walk
0: yeah,
1: around.
0: walk around.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걸어 다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1: 예.
0: 그런데 이거 around 잘 활용하면요, 동사 위에 뒤에다가 넣으면 다른 걸로도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1: 오.
0: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1: 네.
0: 어디 놀러 왔는데 얌전히 안 입고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
1: 뛰는 건 제가
0: 하겠어요?
1: 알죠. Run이잖아요.
0: 그렇죠.
1: Run around.
0: run around.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콘서트 장이 왔어요.
1: 네.
0: 슬기 씨도 콘서트 장인데 굉장히 막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1: 오,
0: 있는데
1: 스탠딩 해야죠.
0: 그럴 때 서가지고 뭐래?
1: 쩝쩝.
0: 그렇죠. 그러면서
1: 쩝쩝.
0: 여기도 뛰었다, 저기도 뛰었다가.
1: 예, 그러면은 jump around인가 보네요.
0: 아하,
1: 오.
0: 맞는지 볼게요. 맞습니다.
1: 우후.
0: So 뭐 아이들 막 카페에서 아 조용히 해 얘들아 그러면서 stop running around 이런 거. 그리고 사람들이 그뭐 콘서트 베뉴에서 they're jumping around 이런
1: 예.
0: 식으로 막 깡충 깡충 깡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So
1: 으흠.
0: 아 around가 여기저기란 느낌을 주는구나.
1: 네.
0: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We walked around for how long?
1: For too long.
0: 네, for too long.
1: 네.
0: 이게 너무
1: 오래.
0: 오래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duration 이거 뭔가가 이렇게
1: 동안.
0: 뭐 동안이라고 하는 거 무조건 알아둬야 됩니다. for 얼마 동안이라고 쓰게 돼요. 그런데 이 사실 for를 생략하고도 쓰

0: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for 넣어주는 게 안전합니다. 얼마 동안 뭐뭐 간이라고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너무 오래 잤다. 이것도
1: 아하.
0: 오랫동안 잤다.
1: 그쵸.
0: 과거로.
1: She slept for too
0: Ooh,
1: long.
0: she slept for too long.
1: Yes.
0: 자, 운동하는 거 gym에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1: 짐에서?
0: 무슨 out?
1: Workout.
0: workout.
1: 예.
0: 그러면은 우리 너무 오래 운동했어. 우리 지금 5시간째야. 막 이러면서.
1: Wow. We worked out for too
0: 그렇죠.
1: long.
0: We worked out for too long. Yeah? Okay. So, 요 정도, 요 정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slept for too long.
1: She slept for too long.
0: We worked out for too long.
1: We worked out for too long.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예.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0: All 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내일은 제발 택시 타면 안 돼요.
1: 오.
0: 지금 애가 너무 힘들어
1: 지금
0: 지금.
1: 뭐올 때까지 왔네요.
0: 아, 맞아.
1: 에이.
0: 양말 다 헐고 뭐
1: 그쵸.
0: 다리 땅땅 붓고 지금.
1: Can we please take a taxi? 여기서 끊어도 뭔가 말은 되는데요? 우리 제발 택시 탈수 있어요? 내일? 내일이 오면 되니까 tomorrow.
0: 와, 이 스펠링 이제 자신감 붙었네요.
1: 뷰티풀이죠?
0: 예, 뷰티풀입니다. 왜냐면 전에는 그 M과 R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1: 고민했어요.
0: 했거든요.
1: 예, 갈등
0: 오케이.
1: 많았습니다.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맞습니다. There you go. M은 하나고요. R이 두 개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 네.
0: 가끔은 R을 두개 썼다가 막 M, 그죠? 아, M을 두개 썼다가 막 R
1: R
0: 하나
1: 하나
0: 썼다가
1: 쓰고,
0: 아니면
1: 예.
0: 양쪽에 두 개씩 썼다가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주의하셔야
1: 지난
0: 되고요.
1: 과거들이 떠오르네요.
0: Yes.
1: 예.
0: 자, 그리고요. 우리가 택시를 탄다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내일 택시 타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슬기 씨도요. 내일 그 택시 기계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서 돌아다니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1: 이용하는 느낌인데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아, 우리 택시 타면 안 돼요. 우리말에서는 택시를 탄다고 하면
1: 예.
0: 택시라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나 지금 택시 타고 있는데 이러고 몸으로 들어간다는 뜻도 되죠.
1: 그죠.
0: 하지만 영어는 달라요. 그두 개가.
1: 오.
0: 택시를 이용한다는 개념에서는 take, 취하다를 씁니다.
1: 예.
0: Okay? So 이거는 택시만이 아니라 그 어떤 교통수단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take a bus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So take a taxi는 택시를 타다인데 여기서 타다는 물리적으로 들어가서 타는 게 아니라 이용하답니다.
1: 네.
0: Okay.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개념이 take a taxi와 get in 이거부터 자세히 나가야 되긴 하는데 오늘 그냥 take로 가버릴게요. 자, take a taxi가 택시를 이용하다라고 했었죠?
1: 네.
0: 그럼 이거 뭐예요? Did you take a taxi?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Did you take a taxi?
1: Did you take a taxi?
0: Okay.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1: 너 택시 탔니?
0: 아하.
1: 예.
0: 이거는 슬기 씨, 택시 안에 너 지금 들어갔어? 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너 택시 오늘 탔어? 뭐 이용했어? 왜요?
1: 택시 지금 타 있니? 아니에요?
0: 이용했니?
1: 이용했니에요?
0: 테이크.
1: 와.
0: 저희
1: 테이크니까.
0: 방금 여태까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테이크 택시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답니다. 왜냐하면
1: 네.
0: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엄마나 아빠 신용카드 뭐가 뜬 거예요. 왜 이렇게 뭔가 돈이 많이 나갔어? 했는데 너
1: 그치.
0: 택시 탔니? 이럴 때는
1: 아.
0: 테이크 쓰는 거예요. 오케이? 택시
1: 와.
0: 안에 기계에 들어간 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용했니?
1: 네.
0: 자, Harry took a taxi to get here. 이거 해석하면 뭘까요?
1: 해리는 택시를 탔어. 여기 오기 위해.
0: 그죠?
1: 예.
0: 해리는 택시를 이용했다. 여기 오기 위해. 이것도 택시 안에 들어갔다라는 동작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용했다라는
1: 아,
0: 뜻으로
1: 그쵸.
0: 쓸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so 이런 식으로 take a taxi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1: 네.
0: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정말 좋아요. 제가 여태껏 했었던 게 이 두 개 구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 택시일 필요, 꼭 택시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라고 할 땐 앞으로 이거 쓰시고요.
1: 네.

0: right? 어떤 그 실제로 택시에 내가 몸을 숙여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작 강조하는 택시를 탄다는 get in
1: 아하우.
0: 쓰시면 되겠습니다. Do
1: 네.
0: you understand?
1: Yes.
0: Alright,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1: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0: There you go. 내일은 이거 타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okay?
1: 오.
0: 그냥
1: 지하철로?
0: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1: 그쵸.
0: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택시 비싸거든요.
1: 주머니 사정
0: 아니요,
1: 생각해야죠.
0: 이게 진짜 미국은 이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너무 비싸서.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한국에서 택시를 타면
1: 예.
0: 왜 이렇게 싸? 이래요.
1: 오.
0: 정말로. 그만큼 막 뉴욕시티라든가 이런 데 가면 가격이 엄청납니다. 네.
1: 그래요.
0: 근데
1: 맞아.
0: 그래서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라고 얘기를 하죠.
1: 그럼요. 합리적입니다. Let's just by subway. Let's just 돌아다니자. 돌아다니자. 그냥 돌아다니자. 지하철로. 그럼 여기 살짝 끊어볼까요? 지하철로 돌아다니. 아까 나왔잖아요. Let's just walk around. Walk around by subway. 되겠네요.
0: 오케이. 아까 돌아다니는 거 대충 나왔기
1: 그쵸, 그쵸,
0: 때문에. 자,
1: 그쵸.
0: 근데 이게 아까 걸어 다니자라는 느낌 아니었나요? 그쵸?
1: 그죠? 걸어
0: 맞아요?
1: 다니자. 아, 지하철이니까
0: 네.
1: 다르겠네요.
0: 지하철이 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
1: 지하철은
0: 일단
1: 어떻게 해야 돼요?
0: walk-around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아요.
1: 타고 다니자인가?
0: 아, 타고 다니자. 야, 돌아다니자.
1: 돌아다니자는
0: Let
1: 뭐예요?
0: me just show you.
1: 예.
0: 무엇이냐?
1: 돌아다니자? 아.
0: Get around. 자,
1: get은 그냥 여기저기 갖다
0: 네.
1: 붙이는군요.
0: get이 뭐를 많이 나타낸다고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1: get은요? get은 뭐 어디 도달하는 거? 뭐,
0: 맞아.
1: 도착할 때도 쓰고.
0: 움직임이에요.
1: 아,
0: Hey,
1: 움직이.
0: get out of here.
1: 아,
0: 이런 거 들어봤어요?
1: 맞네. 아.
0: 어디서 나가.
1: 그쵸.
0: Hey, get in. 아까
1: 네.
0: 전에도 get in a taxi, right? 움직임을
1: 네.
0: 나타내는 게 get입니다. 그래서 get 타고 다니자. around 해서 이게
1: 예.
0: 돌아다니다. 어떻게 보면 walk around, run around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And
1: 그렇군요.
0: again, 이게 더잘 어울리는 이유는 walk around가 어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by subway 이기
1: Subway.
0: 때문에 걸어 다니는 거랑 겹치면 안
1: 안
0: 되겠죠?
1: 되네요. 예.
0: Okay. So, let's just get around를 썼고요. Okay. 자, 방금 말한 거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 살짝 했는데요.
1: 네.
0: 여러분 한번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아마 교재에는 없는 부분이라면 그걸 채워 넣어주세요.
1: 그쵸. Get out. 이고,
0: 나가다.
1: 돌아가는 거는 get back이 되겠네요.
0: 오,
1: 예.
0: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Get out. 바깥쪽으로 get에 움직이는 거.
1: 네.
0: Get back. 도로 가는 것.
1: 그쵸.
0: 완벽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응용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1: 네네.
0: 물론 get의 의미는 정말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하지만 이론을 알아두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나중에 이제 문장으로 응용하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지하철로라고 하는 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1: 그죠.
0: by
1: Subway.
0: subway.
1: 네.
0: Alright? 이 by라고 하는 거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보통 by 뒤에는 약간 개념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1: 응?
0: 더 이런 게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1: 그죠,
0: 오케이?
1: 그죠.
0: So 여기서도 by 그냥 subway
1: Subway.
0: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오늘 당장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도 예를 들어서 수표로 낸다 뭐뭐 뭐 수표로 뭐 이런 게 나왔다. 뭐 by check 이런
1: 오.
0: 식으로 by credit card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뭐
1: 네네.
0: 신용카드로 아무튼 그런 것들도 개념으로 쓸 때는 by 뭐 관사 이런 게 없어요. 저에서도
1: 네.
0: by subway 하면 그냥 지하철로라는
1: 네.
0: 뜻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일단 읽어주세요.
1: They got around by subway.
0: They got around by subway.
1: 응?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get around가 뭐라고요?
1: 돌아다니는 거야.
0: 그들은
1: 예.
0: 돌아다녔어요. subway.
1: 지하철로.
0: 그렇죠. 지하철로. 한마디로 지하철이라는 수단으로.
1: 네.
0: 자, 다음 거 읽어볼게요.
1: I commute by subway. Commute?
0: commute 뭔지 아세요?
1: Commit은 알아요. Commit.
0: 커밋,
1: Commission. Commission 주는 거.
0: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 건 아는데,
1: 예.
0: 이거는 통근하다가
1: 아,
0: 되겠습니다. 예,
1: 그래요?
0: 회사를 가는 거 아니면 통학하다도 커뮤트를 써요.
1: 아, 출퇴근하는
0: 네,
1: 개념?
0: 그래서 뭐, commuter train,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뭐, 그때 타는 그게
1: 근데,
0: 되겠고요. 아무튼 이것도 by subway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They got around by subway.
1: They got around by subway.
0: I commute by subway.
1: I commute.

0: by subway.
1: Mm-hmm. And then 이것도 써놓겠습니다. 버스로 비행기로 이게 수단이고 개념일 때
0: 예, by bus.
1: 아하.
0: 그다음에 by airplane이겠네요.
1: 오케이. Okay. 뭐 air까지는 굳이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냥 더 편하게 by
0: 아, plane.
1: plane. 둘 다 관사 없죠, 그렇죠?
0: 네. 네.
1: 이게 그냥 이런 개념이란 수단으로라고 해서 by bus 이런 식으로 by plane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you guys. 음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0: 아,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1: 네, 두 번째 미션은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0: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All 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2: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3: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2: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Now,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1: Alright, 첫 번째는요. For too long. 너무 오래, 뭐 오랫동안이 되겠죠? 목소리 키워주세요. 걔는, 그녀는 너무 오래 잤어.
0: She slept for too long.
1: Alright, 시제도 너무 좋아요.
0: Yeah.
1: Slept, sleep의 과거죠?
0: 그쵸.
1: 자,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0: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1: Alright, around까지 확실하게 넣어줬고요. 하나 더. 우리 너무 오래 운동했어.
0: We worked out for too long.
1: You got it. 읽어볼게요. She slept for too long.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We worked out for too long. 네, 다음은요. By subway. 아예 고정할게요.
0: 네.
1: Alright, 첫 번째. 나 지하철로 통근해. 자, commute 드릴게요.
0: 네, I commute by subway.
1: Alright. 걔네는, 그들은 지하철로 돌아다녔어.
0: They got around by subway.
1: Alright. 하나 더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Just까지 넣어서.
0: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Oh, very nice.
0: Yes. Alright,
1: 읽어볼게요.
3: I commute by subway. They got around by subw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오, 너무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주세요.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5: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4: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5: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6: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7: 아이고.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6: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7: Taxi. Ok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Subway.
1: All right.
2: Oh, good job, you guys.
0: Yeah.
2: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0: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할 수가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ow could you lie to us?
2: 그렇죠. How could you? 이러면서.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For too long.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0: 네.
2: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어.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2: 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발음이나 낭독이나 그렇죠. 영어 문법 또 공부하시면서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0: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들 녹여놨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재미난 표현들 쏙쏙 배워볼게요. 아이쿠, 저런 케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너무 슬픈 일이 있대요. 깜짝 놀란 크리스틴이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보네요. 무슨 일이야?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나왔네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이 문장은요, what, 무엇이니 물어보는 말에 going on, 의미가 묶어 있어서 제가 같이 넣었어요. 진행 중인, 무엇이 진행 중이니, 즉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라는 뜻이 되겠죠. What's going on?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함께 말해볼게요. What's going on? 노란 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하나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What's going on? 좋아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I broke up with the girl I met on the blind date. 어? Blind date. 소개팅으로 만난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하트가 쩍? 그렇군요. 이렇게 헤어지다 라는 것이 break up 입니다. Break up 이렇게 쭉 갈라지는 느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헤어졌어 라고 하려면 We broke up 또는 누구누구와 헤어지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Break up with 누구누구 사용하면 됩니다. She broke up with him. She broke up with him. 그녀는 그와 헤어졌어. 이렇게요. 그 말을 듣고는 I'm sorry to hear that 이라고 크리스틴이 위로를 합니다. I'm sorry to hear that은 저런 안 됐다 라는 뜻인데요. Sorry는 미안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sorry보다 더 많은 뜻이 sorry에는 숨어 있어요. 미안한 또는 유감인 또 안 된, 안쓰러운 이런 뜻을 다 품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쁜 일, 나쁜 소식에 대해서 나의 안쓰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상황에서는 다 I'm sorry 쓸 수 있다는 것이죠. I'm sorry to 하면 뭐뭐라니 유감이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I'm sorry to hear that. 그 말을 듣게 되어 유감이야. 또 I'm sorry to tell you this.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유감이야. 꼭 미안하다가 아니라 나의 그런 안 된 마음을 표현하는 게 sorry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크리스틴의 위로를 듣자마자 케빈은 벌써 힘이 납니다. 나 기분 좋아진 것 같아. 파이팅! 그랬더니 아니 뭐 그분이랑 싸웠다고? 파이팅이 뭐야? 그게 아니라요. I can't get over this. 파이팅! 이네요. 잊을 수 있다고 라는 뜻입니다. Get over 이라는 표현이요. 충격이나 불행이나 뭐 사람을 잊다 또 극복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야 잊어버려 친구한테 응원해줄 때는 get over it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못 믿겠어 라고 할 때는 I can't get over him. I can't get over him.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크리스틴이요. Cheer up, baby. 노래에 춤까지 하면서 또 우리 케빈을 응원하고 격려해 줍니다. Cheer up. 아하, 조금 전에 fighting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네요. Cheer up 하면 힘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fighting 정도가 되겠습니다. 절대로 fighting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너가 응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하니까 기분이 좀 나아진다. 그쵸? Thanks for cheering me up. 그랬더니 언제든 나한테 다 얘기해도 돼. 난 네 친구잖아. 역시 I can't count on you. count on you 이렇게 의지하는 거거든요. 둘은 서로에게 정말 든든한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카툰 속 표현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무슨 일이야? What's going on? 자, 비슷한 표현들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하고 물어보는 말 What's wrong? What's wrong? Wrong이 잘못된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대방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을 때 물어보는 말입니다. What's wrong?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잘 놀고 있던 동생 둘이서 갑자기 화를 내며 싸우네요. 아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어떡해요? What's wrong? What's wrong? 그런가 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이야?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What's the occasion? What's the occasion? 이라는 표현 씁니다. Occasion이 뭔가 특별한 날, 행사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아니, 뭐 좋은 일 있어? What's the occasion? 이 표현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늘 대충 입고 다니던 친구가 오늘따라 잔뜩 멋을 부리고 학교에 왔네요. 열, 웬일이야? 뭐 좋은 일 있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What's the occasion? What's the occasion? Great. 오늘은 힘들어하는 친구의 마음을 여는 말, What's going on? 또는 What's wrong? 함께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응원해줄 때는 파이팅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Cheer up. Cheer up! 이라고 한다는 것도요. 오늘도 이렇게 재미난 카툰 속에 녹여진 표현들 잘 배우셨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표현들 쏙쏙 넣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1: Hey!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2: 로봇 카풀이랑 꼭꼭 약속!

어떤 충고를 했을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였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우리 재미있는 표현들 배워볼게요. 아유, 케빈, 시험이 내일인데 오늘의 벼락치기를 딱 하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크리스틴이 또 한마디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찍 시작을 했어야지. 근데 그것도 뭐, 케빈은 모르는 말은 아니고요. 이미 시험이 닥쳤으니까 I have an idea. 뭔가 좋은 생각이 났대요. 무슨 생각인가 하고 봤더니 슥슥슥슥 손에다 뭔가를 쓰고 있죠. 이 모습을 본 크리스틴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뭐한 거야? 손바닥 좀 보세요. 우리말로 컨닝이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려고 손에다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Pretend you didn't see it. 못본척 해줘. 라고 얘기를 하네요. 말도 안 되죠. Are you really planning to cheat? 너 설마 컨닝하려는 거야? 아, 그렇습니다. 우리말로는 컨닝 또는 커닝 이렇게 쓰죠. 시험에서 하는 부정행위를 커닝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커닝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런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cheat, 부정행위를 하다 해서 ing 붙여서 cheating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커닝이 되겠습니다. cheating. Are you really planning to cheat? 설마 커닝하려는 거야? 그랬더니 전혀 반성이 없네요. 다른 애들도 다 하는 거야. 라고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What? 너 정말 실망이다. 크리스틴이 엄청 따끔하게 한마디 했죠. 너 정말 실망이다는 어떻게 말할까요? 맞습니다. I'm disappointed in you. I'm disappointed in you. 자, 문장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I'm 나는 무엇무엇이다, 어떻다하다. Disappointed가 실망한이라는 뜻이에요. Disappointed in 하면 누구누구에게 실망한 you, 너. 너한테 실망했어. I'm disappointed in you.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씩 따라해 볼게요. I'm disappointed in you. 붙여서 실망을 강조해 주세요. I'm disappointed in you. 정말 실망이야. 그랬더니 한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Doing it once won't hurt, right? 딱한 번? 이렇게요. 뭐뭐 정도는 괜찮을 거야. 뭐뭐는 해가 없을 거야라는 것이 바로 won't hurt. hurt가 상처 입히는 거잖아요. won't hurt라는 표현입니다. Just a bite won't hurt. 한입 정도는 뭐 먹어봐도 되겠지? Just a bite won't hurt.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no way, never, 절대 안 돼. 그런 거는 한번 하면 계속 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예의가 아니지. 막 이렇게 훈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When will you grow up? 마지막 마무리에 따끔한 잔소리 뭐예요? 언제 철들래? Grow up이라는 것이 성장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자라서 어른이 될때 grow up이라고 하는데요. I want to be an actor when I grow up이라고 하면 저는 커서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요, 이 grow up이 우리가 신체적으로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거 말고도 정신도 자라야 되잖아요. 철이 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없는 친구에게 지금 크리스틴이 케빈에게 하는 말처럼 야, 너철좀 들어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grow up. grow up. 철좀 들어. 자, 이렇게 우리 카툰 속의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너 정말 실망이다. I'm disappointed in you. I'm disappointed in you.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세상에나 I can't believe you. 이 문장은요, 나는 can't 할수 없다, believe, 믿다, you, 너를. 너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다니, 이런 행동을 하다니, 진짜 믿을 수가 없네. 내 눈을 못 믿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상대방이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세상에나, I can't believe you.

can't believe you. 그럼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니, 어제 그렇게 크게 싸워놓고 오늘 내 생일 파티에 나타난 친구가 있네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I can't believe you. I can't believe you.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실망이다 보다는요, 조금 아쉽다, 가볍게 하는 말 있죠. 아, 내가 좋아하는 가게가 문을 닫았네? 아쉽다. 아, 오늘 여기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아쉽다. 아쉽다는 bummer. bummer. 입니다.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주 마카롱이 맛있다고 소문난 집. 디저트로 오늘은 꼭 마카롱 먹고 싶었는데 다 팔렸대요. 이럴 때 아쉽다. 뭐라고요? Bummer. Bummer. Excellent. 오늘 카툰에서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려는 케빈을 통해서 cunning이 아니라 cheating이라는 것도 배워봤고요. 또 실망이야, I'm disappointed in you. 조금 가볍게 아쉽네, bummer 같은 표현들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카툰에는 이런 상황과 문맥이 있으니까 더 쏙쏙 들어오시죠.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나도 이거 딱 떠올려서 사용해보는 그 용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화로 만나요. 안녕.

0: 갑자기 먹통이 된 프린터. 이것저것 만져봐도 안 되더니 엥? 전원을 껐다 켜니 작동하네요. 오! 된다!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Oh, it's becoming? 하트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와, it works!
2: I did it!
3: What are you doing, Kevin? Why are you doing magic all of a sudden?
2: Oh, I belong to a magic circle at school.
3: A circle? What's a circle?
2: It's a group of students who share similar hobbies.
3: Oh, I see. You're talking about a club, a student group.
2: Right. I recently joined because I wanted to learn some magic tricks, and it's so much fun.
3: Show me something.
2: Okay. What kind of animals do you like?
3: Dogs.
2: Ta-da! A dog!
3: Oh, wow! I can see you've really practiced. How about a lion? Make me a lion.
2: Lion? Oh, that's a little difficult. Hold o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잉글리시.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아,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하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훌라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동아리 동호회 활동은 나의 취미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케빈은요, 갑자기 마술 동아리에 들게 되었어요. 아, 이 마술 동아리에서 어떤 트릭을 배우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여놨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배워볼게요. 카드에, 풍선에, 모자에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케빈. 아, 그래요. 마술을 연습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연습한 것들이 잘 되나 봐요. 된다! 오, 된다!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등장했네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습니다. Oh, it works! Oh, it works! 입니다. Oh는 감탄사죠. 오! 그리고 it, 이것 또는 그것, 그리고 works. works는요, 이 work가 작용한다, 작동한다, 효과가 있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다가 딱 되니까, oh, it works!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표현 함께 말해볼게요. Oh, it works. 좋아요. 다시 한번 말할 때 노란 부분 강조는 물론 감정까지 넣어서 얘기해 보세요. Oh, it works. 좋습니다. 오, 된다! 된다! 왜 갑자기 근데 마술을 하고 있는 거야? 크리스틴 궁금하겠죠? Oh, I belong to a magic circle at school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 학교 마술 서클이야 라고 하네요. 이렇게요. 우리가 어디 어디에 속해 있다, 어디 어디 소속이다 라고 할 때는 belong to 쓸수 있습니다. belong to. I belong to magic circle 이라고 했어요. A circle? What's circle? 또 우리 크리스틴 잘 이해를 못하죠. 서클이 뭐냐면 it's a group of students who share similar hobbies라고 했네요.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거를 서클. 또 우리 동아리, 동호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I see you're talking about a club. 그렇습니다. club이라는 것이 바로 클럽 또는 동호회, 동아리 이런 뜻으로 두루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체스를 좋아하신다면 a chess club, 체스 동아리에 들 것이고요. 축구 좋아하신다면 a soccer club, 축구 동호회에 들수 있겠죠. club이라는 것이 이렇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을 뜻하는구나. 오늘부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마술 이 트릭을 좀 배우고 싶었었는데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또 봐야 되잖아요. Show me something. 좀 그러면 배운 거좀 해볼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What kind of animal do you like?라고 물어보네요. 너 어떤 동물 좋아하는데? 갑자기 동물이요? 그죠? 이 kind라는 것이 바로 종류라는 뜻이에요. 종류. 그래서 What kind of 뭐뭐뭐 do you like? 라고 물어보면 너는 어떤 종류의 무엇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What kind of flowers do you like? 너는 어떤 종류의 꽃을 좋아하니? 꽃이 화려하게 피는 거, 좀 작게 피는 거, 색깔이 있는 꽃 아니면 깔끔하게 하얀 색깔의 꽃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What kind of flowers do you like? 또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Like 록도 있고요, 힙합도 있고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크리스틴이 좋아하는 동물은 dogs, 개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케빈이요, 뽀뚜뚝 뽀뚜뚝 하더니 타다! 풍선으로 강아지를 만들었어요. 놀랍죠? 신이 난 크리스틴이 이번엔 사자, make me a lion, 사자 만들어줘봐. 사자는 좀 어려운데 잠깐만, hold on. 뿌득뿌득뿌득뿌득뿌득 뿌득, 뿌득, 뿌득, 뿌득, 퐁! 아이쿠야. 이렇게 터트리고 맙니다. 아직은 조금 미숙한 그런 모습의 케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카툰 속에서 배웠던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요. 오! 된다! Oh, it works! Oh, it works.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It works 대신에요. 진행형으로 it's working 이라고도 쓸수 있어요. 된다. 효과 있어. 작동해. 이런 표현이요. It's working. It's working.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과학 실험 중입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성공입니다. 된다. 돼. 어떻게요? It's working. It's working. 기쁘게 말해주세요. 다시 한번. It's working.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반대로 아무리 도전을 해도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소용없어이죠. It's no use. 그것은 no use. 그죠? 소용이 없다. 자, 이 표현을 우리 조금 슬프게 말해볼게요. It's no use. It's no use. 허탈하게. 그래요. 그럼 이 표현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문이 안에서 잠겨버렸어요. 아무리 이리저리 애를 써봐도 안 열려요. 아유, 안 돼, 안 돼. 소용없어. 안 열려. 어떡해요? It's no use. It's no use. Excellent. 오늘은요, 생활영어 중에서도 생활영어. 된다, 돼! 하는 표현 배워봤죠? Oh, it works. 또는 Oh, it's working.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계를 잘못 다뤄서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데요. 갑자기 뭔가가 잘 되었을 때, It works. It's working. 여러분도 꼭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과 또 생생한 영어 표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유명하다는 맛집. 멀어도 큰맘 먹고 몇 시간이나 걸려 도착했는데 하필 오늘이 쉬는 날? 아, 여기까지 왜 온 거야? 완전 시간 낭비야.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t's totally overuse of time.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It's the weekend. Why are we home? Let's go out.
2: Look at the weather outside. We need to stay home on a day like this. Let's watch TV and eat some snacks.
1: Is this how you spend your time? Ugh. What a waste of time! What a waste of time! What a waste of time!
2: It's important to get plenty of rest sometimes. I'll let you have the Remicon.
1: Remicon? Is that a truck? What's that?
2: Oh no. Is Remicon Konglish too?
1: Are you talking about a remote control? That's a funny way to say it.
2: Wait, how about aircon? Do you know what an aircon is?
1: Air conditioner?
2: Good job! So smart. You are such a fast learner.
1: Oh, this is so fun. Ask me something else. Kevin? Kevin?
2: Oh, can you see this is more important? Sorry, but I have to control the remote control.
1: What? Gosh, you are hilarious.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은 주말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주말이다 하고 나가 노는 사람도 있고 아 주말이니까 집에서 좀 쉬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케빈은요 주말이라서 집에서 좀 쉬고 싶어요. 왜냐면 날씨가 안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가서 놀기 좋아하는 크리스티는 그런 케빈이 좀 못마땅한데요. 오늘도 재밌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함께 배워볼게요. 자, 주말입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weekdays, week 그리고 days, weekdays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 주말인데 우리 안 나가노라? 그랬더니 날씨 좀 봐. 날씨가 이렇게 궂은데 어디를 나가니? 집에서 빈둥빈둥 하면서 TV 보고 간식이나 먹자. 케빈 약간 배짱이네요. 그랬더니 크리스티는 그거 마음에 들지 않죠. 어떻게 주말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 완전 시간 낭비야. 완전 시간 낭비야.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That's right. What a waste of time. What a waste of time 입니다. 이 문장은요, what, 정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What이 무조건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아시죠? 정말로 너무나 강조하는 의미의 what, 그리고 a. 하나지만 여기서는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waste, 낭비, of 무엇무엇의 time, 시간. 시간의 낭비다, 정말로. 라는 뜻이 되겠죠? What a waste of time. 우리 한 단어씩 같이 말해 볼게요. What a waste of time. 자, 다 붙여서 얘기할 때 노란 부분을 강조해 주세요. What a waste of time. What a waste of time. 좋습니다. 정말 시간 낭비라고. 그랬더니 케빈은요, 너무 나가기 싫은지, 그러면 내가 리모컨의 주도권을 너에게 줄게. 너 보고 싶은 거다 봐. 이렇게 얘기했죠. 리모컨. 그런데 크리스틴이 리모컨 뭔지 못 알아듣는 것 같죠? 그랬더니, 아, 혹시 리모컨, TV 보고 있으니까, remote control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리모컨 영어 아닌가? 에어컨은 어때? Aircon. Do you know what an aircon is? 에어컨은 뭐야? 그랬더니 air conditioner? 오, 크리스틴 똑똑하죠? 자, 이렇게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리모컨, 에어컨이라는 것은 바른 영어 표현 아닙니다. 물론 이 말들은 원래 표현에서 줄여서 만든 단어긴 하지만 우리는 사용하고 영어를 쓰는 원어민은 사용하지 않는 거죠. Remote control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Remote가 거리가 먼 거거든요. 먼 거리에 있는 것도 control 할수 있다 해서 remote control, 리모컨이고요. Aircon은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을 줄여서 우리는 에어컨이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 꼭 알아두세요. 리모컨은 remote control, 에어컨은 air conditioner. 잘 게스를 했죠. 그랬더니 you're such a fast learner 이라고 칭찬을 했네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구나. 이 문장은요, such를 사용한 강조 문장입니다. Fast는 빠른 거고 learner은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너 정말 빨리 배우는 사람이구나. 즉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구나라는 뜻이 될수 있죠. 문장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Such가 강조입니다. 형용사, 명사 써서 매우 어떠어떠한 누구누구 또는 무엇무엇 이렇게 꾸며주면서 강조하는 말 만들 수 있거든요. You're such a nice person이라고 하면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문장은 어떤가요? He's such a sweet boy. He's such a sweet boy. 그는 참 다정한 아이야.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카툰 속에 있는 문장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골라서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완전 시간 낭비야. What a waste of time. What a waste of time. waste가 낭비잖아요. 이 waste를 사용한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서두르면 이를 망치는 법이다라는 문장입니다. haste makes waste. haste가 바로 서두른다는 뜻이고요. 이 문장은 재밌게도 haste, waste가 rhyme, 같은 끝소리로 이루어져서 또 말할 때 입에 착착 붙는 맛이 있죠. haste makes wast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빨리 숙제를 끝내놓고 놀고 싶어서 대충대충 했더니, 아이고, 틀린 게 많아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게 서두르면 이를 망치는 법이라고. 어떡해요? Haste makes waste. Haste makes waste.
그런 반면 괜한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오늘을 즐겨라.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0: 있습니다. Seize the day. Seize가 꽉 잡는 거거든요. Seize the day. 자, 그럼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학업 고민, 직장 고민, 늘 걱정만 하는 친구에게 야, 오늘을 즐겨! 어떻게 말한다고요? Seize the day. Seize the day. Great. 오늘의 카툰 어떠셨나요? What a waste of time. 시간 낭비야. 표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죠?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 걱정, 고민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카툰 잉글리쉬와 함께 영어 실력 차곡차곡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표현으로 만나요. 안녕.
1: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2: 너 대박 치킨!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너, 너 뭐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유흥스러우니 애매하고, 유흥스러우니 애매하고, 애매하니?
1: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야, 오늘 점심 치킨이! 가자!
3: 응?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들 꽉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배워볼게요. 케빈이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것 같죠? 크리스틴이 What are you doing?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I'm working on my job application 이라고 했네요. 나는 지금 입사 지원서를 쓰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Job application의 application이 바로 지원, 신청 또는 지원서, 신청서라는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Job, 직업을 application, 지원하는 지원서니까 입사 지원서 이렇게 어려운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요. I'm working on my job application 이라고 했잖아요. 이 work on이라는 표현 잘 알아두세요. 무엇무엇에 노력을 들이다, 무엇에 관한 일을 하다 정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이렇게요. I'm working on it. I'm working on it 이라고 하면 저 그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거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케빈은 job application에 노력을, 공을 들이고 있죠. Are you preparing for job interviews? 면접 준비하는 거야? 라고 크리스틴이 물어보네요. 우리 어디 회사에 취직, 입사를 하려면 입사 지원서에서 사실 끝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면접 대비도 해줘야 됩니다. 면접을 대비하다 라고 할 때 쓴 표현이 prepare for 인데요. prepare이 준비하다이고 for이 무엇무엇에 대비하여 라는 뜻입니다. 다가오는 시험이나 어떤 행사 등등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 need to prepare for the presentation 이라고 하면 나 발표 준비해야 돼. 발표가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prepare for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직업을 얻기가, 취직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케빈도 그래? 하고 물어봤더니 No worries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네요. 걱정하지 마. 이야, 케빈의 이 스피릿이 되게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 라는 표현이요. 이 worry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케빈이 한 말처럼 no worries 도 할 수 있고요. Don't worry 라고 할 수도 있고요. Not to worry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다른 형태긴 하지만 worry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 여러분도 여러 번 발음을 해보시고 내 입에 가장 착 하는 표현을 내 표현으로 만드시면 좋겠죠. 그러더니요 이렇게 덧붙입니다. 걱정하지 마 식은 죽 먹기야. 케빈은 정말 자신이 있나 봅니다. 식은 죽 먹기야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습니다. It's a piece of cake. 죽이라고 해서 진짜 죽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죠? It's a piece of cake입니다. 이 표현은요 it 그건 무엇무엇이다. A 하나의 그리고 piece 조각 of 무엇무엇의 cake, cake 이렇게 합쳐져서 it's a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거나 다름없다. 우리말로는 누워서 떡 먹기다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죠.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It's a piece of cake. 노란 부분 강조해서 It's a piece of cake. 좋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야. 야. 그런데요. 케빈은 정말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기는 너무 나이스하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고 웃기고 성실하고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데요. 이런 자신감이 너무 멋지죠. 그래서 그런 장점 등을 가지고 너 뭐 하고 싶은데?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데? 라고 했더니 코미디언이 되고 싶군요. 이렇게요. 웃기는 거를 좋아하고 잘하는 케빈이니까 오디션 패스는 따놓은 당상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카툰 속에 있는 재미난 표현들 알아봤습니다. 이젠 다시 한번 오늘의 한 문장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식은 죽 먹기야. It's a piece of cake. It's a piece of cake. 비슷한 표현들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 정도야 쉽지. It's a breeze 인데요.
breeze가 바로 산들산들, 산들바람입니다. 산들바람 쉽게 불어오는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야 쉽지라는 뜻으로

it's a breeze. It's a breeze 할 수 있네요. 자, 이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엄마가 좀 늦으신다고 혼자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아이, 엄마 그 정도야 쉽죠? 어떡해요? It's a breeze. It's a breeze. 또 하나, 그건 누워서 떡 먹기지 너무 쉽지 라는 표현,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Easy peasy. Easy peasy. Easy가 쉬운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rhyme을 맞추어서 peasy를 붙였습니다. 그냥 말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asy peasy라고 하면 누워서 떡 먹기. 비슷한 표현으로 easy peasy lemon squeezy 이렇게 길게 말하는 표현도 있어요. Easy peasy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랑 놀러 나가는데 숙제 다 하고 나가래요. 오늘 숙제 수학 두 바닥? 이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지. 어떡해요? Easy peasy. Easy peasy.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걱정하지 마. 그리고 식은 죽 먹기지. 누워서 떡 먹기야. 이런 표현들 다양한 문장으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말해보시고 또 나만의 표현 꼭 찾아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Jo. 친구들, are you here for a new book? 네, 자, 새로운 책을 갖고 왔습니다. 자, let's look at the title. Is there anyone out there? Is there anyone out there? 이 질문은요, 거기 바깥에 누구 있어요? 네,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집 앞에서 안에서 뭐 바깥에 누구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우주대에서 혹시 외계인 생명체가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대해서 이제 책을 읽을 건데 First, we have our three words for today. So let's take a look. Okay, so our first word is life. 자, life. 여기에서는 생명체, right? 살아있는 뭐, 어떤 뭐가 있나요? Okay, life. The second word is liquid. Liquid, 액체죠. Okay, and the last word is solar system. Solar system. 자, 태양계. 네. Tho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focus on. And let's see what this question is all about. Okay. Is there anyone out there? 바깥에 누가 있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Is there life in space? Have you ever looked up at the sky on a dark night and wondered if somewhere in the universe there's a planet like Earth with life on it? There are billions of stars and many could have planets near them. Could any of these planets have life on them?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planet and a star? Stars make light and heat. Planets are smaller than stars and go around them. The planet we live on is Earth. The star that the Earth goes around is the sun.
1: 자, 친구들, 가끔 이렇게 왜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달도 보이고, 아니면은 별도 보일 때, 혹시 우주에 뭐 살아있는 게 있나? 뭐 아니면 외계인이 있나? 이런 걸 궁금하셨나요? 네, 뭐 아마도 한 번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에서 could any of these planets have life on them? And this is our first word for today. 자, life. Life 생명.

여기 있으면 생명체, right? Is there anything that is alive? 네, 뭐 사람이 아니라도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Good question. 자, 옆 그림을 보면은 자,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planet and a star? 자, 행성하고 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자, 여기서 보면은 stars make light and heat. 열과 빛을 만들어요. 별들이. Planets are smaller than stars. 자, 행성들은 별보단 작죠. Okay? And go around them. 네, 여기 보면은 star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빙빙 돌아요. The planet we live on is Earth. 친구들, 우리 어떤 네, 행성에 살죠? 네, 지구. Earth, right. The star that the Earth goes around is the sun. 자, 자, sun이 친구들 이 태양이 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우리가 돌죠. 지구가. Okay, so you know that fact. Okay, all right. Let's go ahead and continue reading. What sort of planet is best for life? First of all, we need to know what sort of planet is most likely to have life. What sort of planet should we look for? Let's take a look at Earth. We know that Earth is a good place for life. If we find other planets like Earth, there's a chance they'll have life too. Life file, Earth. Earth has water. All living things need liquid water. Our bodies are made mostly of water. Earth has air. Life on Earth needs air to survive. Earth is the right temperature. It isn't too hot and it isn't too cold. Life on Earth does best between 5 degrees Celsius to 40 degrees Celsius. Earth. 자, 어떤 종의 행성이 이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을까요? 자, 보면은 우리 지구죠. Right? 우리 지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네, 그래서 지구는 살기 좋은 곳이에요. 자, 근데 왜? Why? What makes it that way?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구는 물이 있어요. It has water, right? So all living things need liquid water. And here is our second word for today. Liquid. 자, 액체죠. Okay? 자, Earth has air.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숨을,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잖아요. Like we can breathe in the air. 자, Earth is the right temperature. 적절한 온도예요. Okay. 자, 그래서 우리 지구가 It's good for life, okay? All right, let's continue. Is there life in the solar system? All the planets in our solar system go around a star called the sun. Earth is good for life because it's just the right distance from the sun. If Earth were much closer to the sun, it would be too hot and the water on Earth would boil away. If it were much further from the sun, it would be too cold and the water on Earth would freeze solid. The planets in our solar system. 자, sun은 태양이죠. Alright, Mercury, 수성, and then Venus, 금성, and Earth는 지구죠. Okay? 자, Mars은 화성, 네, Jupiter는 목성. Saturn, 토성, 자, Uranus, 천왕성, 자, 마지막, Neptune, 해왕성. Okay, 자, 우리 solar system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Okay, 자, here is our third vocabulary for today, solar system. 자, 태양계죠. 근데 Earth is good for life because it's just the right distance from the sun.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지구 위치를 보세요. 이 위치가 가장 적절한 위치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지구가 조금 더 가까이 태양에 있다면은 어떻게 돼요? The water on Earth would boil away. 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물이 보글보글보글보글 막 끓어요. Okay? 자, Now, if it were farther from the sun, 자, 조금 더 떨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It would be too cold and the water on Earth would freeze.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금성 한번 볼까요? 자, Venus is closer to the sun than the earth. 지구보다 조금 더 가깝죠, 태양에.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친구들? 좀 더 덥겠죠? 자, the air is impossible for humans to breathe. 네, 거기 공기는 이제 이 그 인간들이 불가능해요. 숨을 못 쉬어요. Right? 자, 근데 maybe, just maybe, it would be fine for some kinds of life. The surface is a burning hot 500 degrees Celsius. Oh my goodness. And there's no liquid water. The surface of Venus looks flat because it's covered with clouds. Now, here comes our second word. Surface는 표면이에요. 그래서 이 금성의 표면은 굉장히 이렇게 납작하게 보여요. 근데 왜냐하면은 it's covered with clouds. 자, 구름이 완전히 덮여가지고 그냥 flat하게 보입니다. 네. 아마 여기에서는 좀 생명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 what do you think? Let's continue reading. Is there life on Mars? Scientists think that Mars was warm and wet enough for life a long time ago. Photos of the surface show what look like old dry rivers. Some people think that simple life may still survive there. Was this once a river of water? Life file, Mars. Mars is farther from the sun than the Earth is. The air is impossible for humans to breathe, but it would be fine for some kinds of life. The surface is a freezing minus 60 degrees Celsius, and there's some frozen water. Spacecraft have found no signs of life so far. Mars. 자, 친구들, 금성을 봤으니까 우리 이제 화성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문장을 보면은 scientists think that Mars was warm enough and wet enough for life a long time ago. 자,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화성은 예전에는 생명체가 살 만큼 따뜻하고 그 다음에 촉촉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The air is impossible for humans to breathe. 자, 공기, 우리가 인간들은 거기에서 숨을 못 쉬어요. 근데 어떤 생명체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네요. 이제 우주선이 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생명체를 못 찾았대요. So now we've talked about two planets. We're going to look at a moon. Let's read on. Europa. Scientists think that the other planets in the solar system are too cold or too hot for life to survive. But there's one other place where there could be life. That is on one of Jupiter's moons, called Europa. Life file, Europa. Europa is a long way from the sun. There's almost no air of any kind. The surface is too cold for life. It's a freezing minus 170 degrees Celsius and is covered with ice kilometers thick. The coldest place on Earth is minus 89 degrees Celsius. Europa might be much warmer below the ice. There could be an ocean under the ice where life is possible. A spacecraft might drill through the ice one day to see what's underneath. 친구들, Europa 대해서 지금 읽었는데 Europa는 목성의 위성이에요. 자, moon is our third vocabulary today. 자, 이 뜻은 위성이에요. 그래서 이 Jupiter, 네, 목성의 위성이 Europa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구의 위성은 달이에요. 자, Europa is a long way from the sun. And here, there's almost no air of any kind. 공기가 없어요. 자, the surface is too cold. 네, 그 표면이 너무 추워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there could be an ocean under the ice where life is possible. 이 얼음 밑에 바다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바다 안에 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o, we have covered Mars, we've covered Venus, and we've covered Jupiter's moon Europa. 네, 여기에서 왜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0: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못 찾았대요. Okay, so we are going to continue this book next time. So join me again. Bye!
1: yeah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느려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6강인데요. 오늘도 시간과 빈도 관련 필수 영단어를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 배울 영단어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하루 계획표를 보면 무엇을 언제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숙제하기 전에 놀기도 하고 밥을 먹는 동안 TV를 보기도 하죠. 오늘은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학습 목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은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다섯 개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단어, after인데요. 이 after은 뭐뭐 한 후에 혹은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We went hiking after it stopped raining.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이킹을 하러 갔어요. 근데 언제 갔을까요? After it stopped raining이니까 비가 그친 후에 갔겠죠. After는 이렇게 뭐뭐한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펠링 체크하고 바로 오른쪽에 써볼게요. 지금 바로 쓰면서 외워보도록 합시다. After, A-F-T-E-R 읽을 때는 after. 자, 바로 외우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after의 반대말 한번 살펴볼게요. Before인데요. After는 뭐뭐 한 후에였죠. Before은 뭐뭐 하기 전에 혹은 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brush my teeth. 나는 이를 닦는데요. 근데 언제 닦냐면 before going to bed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닦는 것입니다. Before은 뭐뭐 하기 전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 단어도 바로 스펠링 외워서 오른쪽에 써보도록 할게요. Before, B-E-F-O-R-E 한 번만 읽어볼까요? Before, 네, 뭐뭐 하기 전에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when. 여러분, when 하면 언제라는 의미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뭐뭐 할 때라는 의미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when 예문 볼게요. I was reading a book. 나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읽고 있었을까요? When the phone rang. 전화가 울렸을 때가 되겠죠. when은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할 때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when의 의미 기억하면서 오른쪽에 같이 써볼까요? W-H-E-N when 뭐뭐 할 때입니다. 자, 이번에는 while인데요. 자, 스펠링을 보시면 W-H-I-L-E죠.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먼저 우리 스펠링부터 정확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While, W-H-I-L-E 읽어봅시다. While, 네, while 의미가 뭐예요? 뭐뭐 하는 동안. 예문을 보시면 I listen to music while I study math 라고 했습니다. 나는 음악을 듣는데 언제 듣는 거예요? While I study math 라고 했어요.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 동안 음악을 듣는 것이죠. 자, 여러분, while I study math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while 이라는 접속사는요, 이렇게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점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신다면 여러분이 while을 직접 써볼 때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during인데요. 이 during은 전치사로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What did you do? 너는 무엇을 했니?가 되겠죠. 근데 언제 무엇을 했니?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 동안 무엇을 했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What did you do during the summer vacation? 의미는 너는 여름 방학 동안 무엇을 했니?입니다. 여러분, while과 during은 약간 다른 거예요. while은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이라면, during은 이렇게 뒤에 기간의 이름이 나와요. 기간의 이름이 나와서 이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를 갖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펠링 확인하면서 오른쪽에 써보도록 할게요. During, D, U, R, I, and G. 읽을 때는 during.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단어들을 문장 속에서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이 여자의 일과표를 보니까 그림으로 나와 있죠? 먼저 기지개를 쭉 펴요.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네, 러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침 식사 하는 것 같죠? 아침 식사도 하고, 또 무언가 쓰면서 숙제나 공부를 하면서 음악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맞은 말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She stretches. 그녀는 기지개를 펴는데 언제 펴요? 언제 스트레칭을 해요? 그녀가 달리기 전에 하나요? 그녀가 달린 후에 하나요? 달리기 전에 합니다. 따라서 before 골라줄게요. 자, 이어서 2번입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running 하기 전에 하나요? 러닝한 후에 하나요? 러닝한 후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따라서 after로 골라 주어야겠죠? 우리 after은 뭐뭐 한 후에, 그리고 before은 뭐뭐 하기 전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She listens to music. 그녀는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언제 듣죠? 그녀가 숙제를 하는 동안에 듣는다고 합니다. 이 뒷부분을 보니까 주어와 동사가 나와서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므로 우리 while을 골라 주어야겠죠? During은 언제 쓴다고 했어요? During은 특정한 기간의 이름이 뒤에 나올 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hile을 골라주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배운 단어들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다양한 빈도를 나타내는 영단어를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나요? 또 게임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매일 운동을 하는 친구도 있고 전혀 하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게임을 자주 하고 다른 친구는 가끔만 해요. 오늘은 다양한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있고 또 가끔 하는 일이 있죠.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를 잘 익혀두면요, 이렇게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Always, always인데요. 항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스펠링부터 정확하게 써봅시다. Always, 어떻게 쓰죠? A-L-W-A-Y-S 읽을 때는 always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을 이 always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My father always shops online. 이렇게 말하면 나의 아버지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always 어떻게 해석했어요? 항상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My father always shops online 하면 나의 아버지는 항상 온라인으로 쇼핑하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항상 하는 일은 이렇게 always를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usually가 나와 있습니다. usually는 보통이라는 의미인데요.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별일 없으면 보통이라고 할 때는 이 usually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단어의 usual이라는 부분이 평상시의, 보통의 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예요. 뒤에 이 ly를 붙여서 보통이라는 부사가 된 단어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이 단어 스펠링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써볼게요. Usually, U-S-U-A-L-L-Y 읽어봅시다. Usually. 네, 우리 예문을 보시면 I usually drive to work 라고 했거든요. Drive to work, 출근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Drive, 운전해서 하는 거예요. I usually drive to work 라고 했으니까 나는 보통 운전해서 출근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usually, 보통보다 조금 더 빈도가 낮을 때 ofte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같이 살펴볼게요. often은 자주, 종종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발음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t를 살려서 often. 두 번째는 t 발음을 생략한 채로 often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often, often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은 두 번째, T를 생략한 채로 발음하는 것이 훨씬 더 흔히 사용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often으로 발음해 볼게요. 자, often 오른쪽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펠링 바로 외우면서 써주시는 것 기억하시죠? often, O-F-T-E-N, often. 자, 예문을 보면 We often work out in the gym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체육관에서 work out, 운동한다인데 often이라고 하였으므로 자주 혹은 종종 체육관에서 운동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ometimes 한번 살펴볼게요. sometimes는 often보다 더 빈도가 낮을 때 씁니다. 가끔 때때로. 자,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Sometimes, S-O-M-E-T-I-M-E-S. 자, 읽을 때는요, sometimes, 한 번 더, sometimes. 네, 좋습니다. 가끔 때때로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씁니다. I sometimes eat fast food. 나는 fast food를 먹는데 sometimes라고 하였으므로 자주 먹는 걸까요? 아니겠죠? 나는 가끔 혹은 때때로 fast food를 먹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Sometimes는 이렇게 가끔 때때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Never, never. 무슨 뜻인지 여러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Never은 절대 뭐뭐 않다. 내가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을 나타낼 때 이 never을 사용해 줄 수가 있어요. 스펠링은 N-E-V-E-R이고요. 우리 같이 한번 써봅시다. Never, N-E-V-E-R. 읽을 때는 never.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I am never late for school 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never이 없다면 I am late for school. 나는 학교에 늦는다인데 never이 있잖아요. 나는 학교에 절대 늦지 않겠죠? 그래서 나는 절대 학교에 늦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 am never late for school. 나는 학교에 절대 늦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아래쪽에 이 수치로 쌤이 빈도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 100% 쪽이고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쪽이 0%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항상 일어나는 일, 항상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A로 시작합니다. 네, always라고 합니다. 우리 나머지 부사들도 여러분이 직접 말하면서 복습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빈도, 보통 일어나는 일, 보통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네, U로 시작하는데요. Usually, 발음할 땐 usually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주, 종종 일어나는 일, 자주나 종종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얘는 O로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정답은 often. 자, 그리고 가끔 혹은 때때로 일어나는 일도 있죠. 우리 가끔 혹은 때때로는 영어로 sometimes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도 있어요. 절대 뭐뭐 않다라는 단어는 never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never 각각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오늘은 다양한 빈도를 나타내는 말들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단어를 까먹지 않고 더욱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교환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군산 원두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산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화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림 아빠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 3D 프린터에 관련된 그 글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픽션도 따라만 오면 어렵지 않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3D Printers의 바로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터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용도나 그런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can과 could를 비교 대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an은 현재, could는 과거, 그게 맞을까요? Fun Reading Grammar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 Tips for Students, 영어 학습 팁으로 바로 Go, go, go!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 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배경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뭔가 말씀드렸었죠? 3D 프린터에 대한 글을 읽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글을 읽고 나서 아, 여기서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떨 때는 매번은 아니더라도 어떨 때는 한번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꼭 영어로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 3D 프린터가 예를 들어서 얼마인가? 가정용 3D 프린터는 얼마인가? 그 다음에 이런 산업용 3D 프린터는 어디에 쓸 수가 있는가? 이 3D 프린터는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그냥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중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효과가 뭐냐 하면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A에서 B까지 갑니다. 근데 그 걸어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걸어가면 A에서 B까지 걸어가는데요. 이 길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한 20분, 30분 걸었는데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길을 알고 있다면은 어느 정도 가면은 도착할지 이제 그게 보인다니까요.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그 길이 초행길이라면 처음 가는 길이라면은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아, 이게 한 지금 15분, 20분째 걸어가고 있는데 언제 도착하지?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고 뭔가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 벌써 다시 돌아왔네? 라는 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돌아오는 길은 이미 한번 가봤던 길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은 훨씬 더 빠르게 온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글을 읽을 때도 예를 들어서 3D 프린터에 대한 어떤 지식 꼭 오늘 글과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아, 3D 프린터는 이런 거야. 거기에 대한 일부 지식이 있고 그 소재나 주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3D 프린터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훨씬 더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잘 읽는다는 것은 더 빠르게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훨씬 더 단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미 파악도 훨씬 더 빨리 되고

0: 이렇게 탁탁 막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3D 프린터에 대한 글을 읽었다면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들을 한번 좀 찾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활동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읽어야 될 글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Chapter 4. The future

0: Today, doctors can 3D print simple body parts. These can replace broken body parts for people who are hurt. Doctors hope this can help more people in the future. One day, there could be a 3D printer in every home. You could print your own toys, tools, and clothes. You could choose the color, size, and shape of everything you print. Some people have used 3D printers to build whole houses.
1: So, 3D printers, 그 3D 프린터의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Chapter 4, The Future of 3D Printers, 3D 프린터의 미래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이게 바뀌어갈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도 궁금합니다. People are still learning about what 3D printers can do. 사람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다고요? Learning, 배우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냐고요? 바로 what 3D printers can do. 이러한 3D, 3차원 프린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The technology is still changing. The technology. 제가 예전 강의에서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죠. 이 발음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일단 의미는 뭐냐 하면 기술. 기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발음이 보통 우리 친구들 혹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발음을 하시냐면 technology. technology.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technology 이렇게 끝에 e라는 걸 붙이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The technology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문장 전체를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echnology is still changing. The technology is still changing. Very nice.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technology라고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Today, doctors can 3D print simple body parts. 오늘날 의사 선생님들은 can 3D print. 3D print는 바로 3차원으로 출력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러한 3D 프린터가 없을 때는 그냥 프린트, 출력하다만 있었지만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앞에 출력하다, 바로 원래는 프린트밖에 없었겠지만 이제는 3차원으로 출력하는 게 있기 때문에 3D 프린트, 앞에 3D를 붙인 것이죠. 그러면 3차원으로 출력하다가 되겠죠. 의사들은 3차원으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Simple body parts, 단순한 신체 parts. 라고 하면은 부위, 부분입니다. 이렇게 신체 부위들을 출력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한번 찾아봤습니다. 진짜로 이러한 3차원 3D 프린터를 통해서 신체 부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여러 장기들, 간단간단한 장기들과 그 다음에 2023년에 뼈를 실제로 3D 프린터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뼈의 일부분이 이렇게 조금 부서져 있었는데 거기에 3D 프린터를 이렇게 딱 맞는 그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식해 넣어서 성공적으로 이식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순한 몸의 신체 부위들을 출력을 해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그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These can replace broken body parts for people who are hurt 라고 되어 있네요. 이러한 것은 can replace. replace는 바로 re랑 place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re는 다시라는 뜻이고요. place는 어딘가에 두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있었던 거를 빼고 다시 무언가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바꾸다 혹은 대신하다라는 의미가 생긴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꾸고 혹은 대신할 수 있습니다. broken body parts, 부서진 신체 부위들을 for people who are hurt, 어떤 사람들, 누구에게 이런 신체 부위를 줄 수 있냐면은 people who are hurt, 다친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서진 신체 부위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유용하겠죠. Doctors hope this can help more people in the future. 의사 선생님들은 hope, 바랍니다. 이렇게 신체 부위를 찍어낸다라는 것이 출력해낸다는 것이 can help more people 도와줄 수 있다고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In the future, 미래에. 그래서 더욱 이렇게 발전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0: Chapter 4 The Future of 3D Printers People are still learning about what 3D printers can do. The technology is still changing.

0: Today, doctors can 3D print simple body parts. These can replace broken body parts for people who are hurt. Doctors hope this can help more people in the future.
1: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3D printers. 그 마지막 부분. One day, 어느 날, there could be a 3D printer in every home. There could be,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A 3D printer. 이런 3D 프린터가 모든 가정에 한 대씩 있을 수도 있겠죠. You could print your own toys, tools, and clothes. 당신은 출력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만의 장난감과 tools라고 하면 연장이나 도구, 어떤 연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드라이버가 없네. 두두두두둑 드라이버를 하나 출력해줘. 라고 이렇게 여기 있는 3D 프린터에 뭔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장이나 도구나 혹은 and clothes, 옷 같은 것도 오늘은 이런 패턴으로 이런 무늬의 이런 질감의 옷을 만들고 싶어. 좀 찍어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You could choose the color, size, and shape of everything you print. 너는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고를 수가 있냐면 색깔, 사이즈, 그리고 shape, 모양까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Of everything you print, 당신이 출력하는 모든 것에 색깔과 사이즈와 모양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Fun Reading Grammar에서 아주 재밌는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can 아시죠? Can,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할 때 그 can요. 근데 can과 거의 동일선상에 있는 게 여기 있는 could잖아요. could는 can의 과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일까요? could는 can의 과거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can과 could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차이점 세 가지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능력을 나타냅니다. I can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I could speak English when I was 10. 내가 10살일 때 영어를 할 수 있었다. 이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can은 현재인데 could는 과거이네 이 경우입니다. 아, can은 현재인데 could는 내가 10살일 때 영어를 할 수 있었다. 지금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은 잘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맞죠? 10살일 때 영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can은 현재, could는 과거. 이런 원리가 성립이 되죠. 이런 개념이요. 그럼 넘어가 볼까요? 공손함. Can you open the door, please? 문 좀 열어주실래요? Could you open the door, please? 문 좀 열어주실래요? 우리말로는 동일하지만 여기서 could는 과거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can의 과거가 could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가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could는 과연 무엇인가? can보다는 조금 더 공손하고 정중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n you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could you로 시작하는 게 조금 더 공손하고 정중한 표현이다 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가능 미래. One day, 어느 날, 미래 어느 날 there can be a 3D printer in every home. 3D 프린터가 모든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One day, 미래 어느 날 there could be a 3D printer in every home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둘 다 미래입니다. can도 미래이고요. could도 미래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추측이죠. 이 가능을 나타냅니다. 가능. 3D 프린터가 모든 가정에 미래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있을 수도 있겠네. 지금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거 보니까 있을 수도 있겠네. 이 can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걸 의미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there could be는 있을 수도 있긴 있겠는데 없을 수도 있을 걸 이라는 어감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can보다는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One day there could be a 3D printer in every home. 모든 가정에 3D 프린터가 있을 수도 있겠네인데 없을 수도 있겠네. 그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can이 조금 더 높고 could는 그거보다는 좀 더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can은 현재다. 그 다음에 could는 과거다. 이렇게 매칭시켜서 이해를 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개념도 한 가지가 있긴 있었지만 나머지 공손함이라든가 추측의 정도랑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까 지금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문법책이나 우리 포털사이트나 이런 인터넷의 검색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Some people have used 3D printers to build whole house. 이런 용도도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몇몇 사람들은 have used,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했습니다. 3D 프린터들을 사용했습니다. To build

0: build, 짓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whole house. whole이라고 하면은 전체의라는 뜻입니다. 집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엄청나게 큰 3D 프린터가 있어야 되거나 혹은 3D 프린터가 일 집의 일 부분 부분을 출력을 해서 이렇게 다 합체, 조립을 했겠죠. 와, 이런 게 있으면은 낭비되는 어떤 재료도 많이 없겠고요. 그다음에 딱 필요한 것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아주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상당히 괜찮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비교해야 될 단어, 발음이 똑같습니다. 호, 호, 똑같은데요. 이거는 문맥으로 구분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구멍집이 아니라 전체 집이겠죠. 그래서 호, 만약에 음성으로만 들었을 때, 아, 여기서 홀이 전체의라는 뜻이구나, 구멍집이 아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맥락을 이용을 해서, 이게 지금 발음이 똑같아서 음성으로만 들으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앞뒤, 지금 여기서 구멍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는 전체구나. 그런데 홀이라고 하면 구멍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 프린터즈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방금 다룬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 One day, there could be a 3D printer in every home. You could print your own toys, tools, and clothes. You could choose the color, size, and shape of everything you print. Some people have used 3D printers to build whole houses.
0: 오늘도 몇몇 친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모아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Technology, technology. The technology is still changing. 3D print, 3D print. Today, doctors can 3D print simple body parts. Part, part. Insects have three main body parts and six legs. Replace, replace. These can replace broken body parts for people who are hurt. Whole, whole. Some people have used 3D printers to build whole houses.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글을 읽는 데는 실제 영어 능력도 참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죠. 어휘력도 중요하고요. 문법도 알고 있으면 당연히 더 좋고요.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배경 지식입니다. Background knowledge라고 하죠. 이 배경 지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읽기가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영어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영어로 무언가 가르치고 영어를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대한 글을 읽으면은 다른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생물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역사나 사회에 대한 영어 글을 읽는 것보다 한 1.2배에서 한 1.5배까지 훨씬 더 빨리 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안에 있는 용어들에 친숙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가 왜냐하면 전공을 했으니까요.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훨씬 더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학생들의 글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영어 글을 읽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업을 하시거나 혹은 평소에 독서를 하실 때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책들이나 글들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아이가 아무래도 영어 글 읽기, 영어 듣기를 할때 훨씬 더잘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읽기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속도감 있게, 그게 속도가 아니라 속도감 있게 빠르게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배경 지식이 큰 몫을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여기 있는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이 분위기?
1: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0: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화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림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재밌는 논픽션 그리고 유익한 논픽션 책 읽으면서 논픽션도 읽을만하다라는 것을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우리가 취미나 여가용으로도 많이 요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있는 드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 드론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Some, Other, Others, 그리고 The Others라는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오늘의 학습 팁, Tips for Students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공유해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다음 나올 내용을 능동적으로 생각하며 글 읽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 이거 지금 내가 읽어야 되는 글이니까 읽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집중력이 잘 흐트러집니다. 어떨 때는 우리 친구들이 글은 읽고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지금 자신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되면서 글자만 읽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능동적으로 글 읽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글을 이렇게 읽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아,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될까?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아, 다음이 어떻게 될까? 주인공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궁금하니까 더 몰입하게 되잖아요. 글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내용이 무엇이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면 아, 생각보다 더 잘 몰입이 되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해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다뤄볼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Drones Chapter 1 What are drones? Drones are remote-controlled aircraft. They fly in the air. A person controls them from the ground. Drones are also called unmanned aerial vehicles, or UAVs. Drones are used in many ways. Some take photos or record videos. Some are just for fun. Other drones deliver packages. The military uses some drones for spying and in combat. Chapter 2. Why use drones? Drones have propellers that help them fly. A drone's spinning propellers push air down. This lifts the drone up into the air.
0: 자,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책, Drones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도 이런 거 조종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지금 하나도 안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늘을 나는 그 드론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Chapter 1, What are drones? 드론이 무엇일까요? 드론이 뭡니까? Drones are remote-controlled aircraft. 드론은 무엇이냐면 Remote이 뭐냐면 원격의 아 뭔가 유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원격의라고 하죠. Controlled, 원격으로 조정이 되는 aircraft. Aircraft는 항공기입니다. 날아다니는 어떤 물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드론은 원격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항공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0: 우리말로 리모컨이라고 하잖아요. 리모컨이 뭐냐 하면 리모트 컨트롤의 약자가 리모컨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They fly in the air. 그러면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위에 있었던 drones가 되겠죠. 이런 드론들은 fly in the air, 공기 중에 날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조종하고 혹은 뭔가 프로그램이 조종을 하거나 날아다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A person controls them from the ground. 만약에 사람이 조종할 때는 a person, 어떤 한 사람이 controls them, 그 드론을 조종을 합니다. From the ground, 땅, 육지에서 조종을 하게 됩니다. Drones are also called unmanned aerial vehicles or UAVs라고 읽습니다. 드론은 역시나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unmanned. unmanned 이 단어 한번 보도록 할까요? unmanned라고 하면은 무인의라는 뜻인데요. 이게 실제로 아주 쉬운 단어인데 조금 어렵게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unmanned 여기 일단 한번 볼까요? man이라고 하면 사람이죠. 사람. manned. 일단 man에다가 ed를 붙입니다. n이 하나 삽입이 되고 ed를 붙이면은 유인의 사람이 타고 있는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에다가 unmanned라고 하면은 un이 아닌이라는 뜻이에요. 유인이 아닌 즉 무인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erial이라는 것은 항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인 항공 vehicles 나오죠. 차량이나 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인 항공 차량이나 무인 항공 탈 것들 이게 뭐냐면 UAV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앞에 빨간색 있죠. 이 세 개의 단어 빨간색과 그리고 vehicles에 S가 붙어있죠. 요거를 앞글자와 제일 마지막에 있는 S를 따서 UAV 이렇게 줄여놓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드론은 역시나 또한 뭐라고 불리냐면 Unmanned Aerial Vehicle or UAV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라고 하네요. Drones are used in many ways. 드론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드론들은 아주 많은 곳들에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드론이 사용되는 그런 용도가 나오겠죠. Some take photos or record videos. 어떤 드론들은 some take photos,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혹은 이렇게 비디오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Some are just for fun. 어떤 드론들은 그냥 재미 혹은 오락 혹은 이런 취미 생활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Other drones deliver packages. 그리고 다른 어떤 드론들은 배달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배달하냐 하면 배송을 하냐 하면 packages, 소포를 배달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 사람이 하지 않아도 어떨 때는 드론이 쭉 날아와가지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베란다라든가 어떤 이렇게 소포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거기에 툭 놓고 그런 가능한 시대가 저는 곧 올 것 같습니다. The military uses some drones for spying and in combat. The military. Military라고 하면은 군대죠. 군대는 사용합니다. Some drones, 어떠한 이런 드론들을 사용합니다. For spying. Spy라는 게 뭐죠? Spy라는 게 이렇게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염탐하고 그런 것이죠. 몰래 조사하다. 이게 스파이입니다. 그래서 스파이, 몰래 조사하고 이런 용도로 드론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and in combat, 그리고 또 어디에 사용하냐면 combat, 전투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드론을 사용한 전투가 전 세계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도 있죠. 왜냐하면 유인, 사람이 타게 되면 그 사람을 잃게 되잖아요. 만약에 공격을 받게 되면. 그런데 이 무인 항공기 같은 경우는 그냥 날아다니면 되고 그게 설사 격추된다 하더라도 인명피해는 없으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전쟁터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서 some 그리고 other에 제가 밑줄을 쳐두었죠. 오늘 이 some, other, others, the others를 한꺼번에 딱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요. 실제로 제가 예전 강의에서 강의 30강의였습니다. 30강의에서 one, another, 그 다음에 others, 뭐 the others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some other, others, the others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사물이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냥 제가 가상의 상황에서 9개라고 그래서 333 이렇게 나누어 두었는데 이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중에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몇 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세 대의 자동차를 지칭할 때는 some cars, 몇 대의 자동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9대의 자동차 중에서 그 또 다른 세 대의 자동차라고 할 때는 그냥 other cars가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기존의 세 대와 다른 또 다른 자동차 세 대니까 그냥 other cars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 남은 자동차를 지칭할 때는 the other cars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the가 왜 붙었냐 하면 the는 아무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사물의 범위를 제한해 줍니다. 앞에 한번 볼까요? other cars라고 하면은 다른 자동차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여섯 대 중에 아무 세대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the other cars는 뭐냐면 이제 앞에 있는 여섯 대 빼고 남은 자동차 그 전체 전부, 즉 남은 자동차 전체라는 그 범위를 제한해 둔 것이죠.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거 전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the를 붙이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other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있는 cars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고 있고요. the other도 바로 뒤에 있는 cars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제일 앞에 있는 some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그대로 또 다른 예시로 들어드리면은 이제는 명사를 제가 다 빼버렸습니다. 이제는 대명사로서 some others, the others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세계는 some이 될 것이고요. 세대. 만약에 자동차라고 치면 세대는 썸이 될 것이고요. 혹은 그 세대가 아닌 또 다른 세대 같으면은 others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 이 아홉 대 중에서 여섯 대를 제외한 나머지 남은 세대, 그거의 범위를 딱 한정을 딱 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the others라고 할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요거는 전부 다 대명사로 쓴 케이스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도 한번 나눠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홉 개의 무언가가 있는데 처음에 네 개를 골랐어요. 그러면 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개 하고 나머지 5개는 뭐 누구한테 줘라고 했을 때뭐 예를 들어 사탕 4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탕 5개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사탕 5개는 너의 친구한테 줘라고 했을 때 the others가 되겠죠. 자, 이렇게 some과 other, 그 다음에 others와 the others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헷갈리시지 않으시겠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Some are just for fun. 이 세상에 드론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오락이나 혹은 취미생활로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은 몇몇 개가 있겠죠? 이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드론이 있는데 몇몇 개는 취미나 여가생활로 활용하는 그런 드론이다. Other drones deliver packages. 그리고 그런 취미용 드론들 말고 일부 배달용 드론들, 그러면 취미용 드론들 말고 나머지 전부 배달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전부 중에서 일부분이 배달을 할수 있는 드론들이고, 그래서 그냥 other drones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런 취미용이나 배달용 드론 이외에도 아직 남은 드론들이 많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문까지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다뤘던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What are drones? Drones are remote-controlled aircraft. They fly in the air. A person controls them from the ground. Drones are also called unmanned aerial vehicles, or UAVs. Drones are used in many ways. Some take photos or record videos. Some are just for fun. Other drones deliver packages. The military uses some drones for spying and in combat.
0: 자, drones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Chapter 2. Why use drones? 왜 드론을 사용할까요? Drones have propellers that help them fly. 드론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투투투투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펠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펠러들은 무엇을 하냐면 that help them fly. 그 드론들이 fly 나는 것을 help 도와주는 프로펠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A drone spinning propeller. 드론에 쭉쭉쭉쭉쭉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펠러들은 push air down, push 누릅니다. 무엇을 누르냐면 이게 양력 떠오르는 힘이죠. 누릅니다. 무엇을 누르냐면은 air down 아래쪽으로 공기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이렇게 쭉쭉쭉 양력 떠오르는 힘이 발생해서 뜨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떠올라가겠죠. This lifts the drone up. into the air. 이것은 lifts 들어올립니다. 드론을 up into the air. 공기 중 위로 들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의 tips for students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뭐냐면 능동적으로 그릴기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다음에 나올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글 자체로. 일단 제목이 뭐였죠? 왜 우리가 드론을 사용할까요? 그 다음에 드론에 지금 무언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이 다음에는 아, 드론의 작동 원리가 나왔으니까 이런 작동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왜 드론을 사용하는지, 드론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이 뭔지 저는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약간의 추측을 하면서 읽으면은 그 추측이 어떨 때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했다라는 그

0: 자체만으로도 그 다음 내용 읽게 되는 그 글을 읽을 때 훨씬 더 몰입해서 잘 읽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제목이나 글을 보고 그 다음 내용이 어떤 것이 나올지 추측해서 읽는 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오 이렇게 읽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서 읽는 거 아주 좋은 기술이니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Chapter 2. Why use drones? Drones have propellers that help them fly. A drone's spinning propellers push air down. This lifts the drone up into the air.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어쩌면 좀 생소했던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을 만났을 수도 있는데요.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Remote. Remote. Drones are remote controlled aircraft. Aircraft. Aircraft. The aircraft was gaining height. Unmanned. Unmanned. Drones are also called unmanned aerial vehicles. Vehicle. Vehicle. Are you the driver of this vehicle? Military. Military. The military uses some drones for spying and in combat.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지도 팁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능동적으로 글 읽기입니다. 능동적으로 글 읽기라는 것이 제가 한두 가지 정도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글을 읽으면서 아, 이 글에서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핵심 메시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읽는 것. 이거는 제가 평소에 많이 다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앞으로 읽을 내용이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보면서 읽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다릅니다.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이 있으니까 읽는다. 이거는 아주 수동적인 글읽기예요. 즉, 그냥 아, 글이 있으니까 읽는 것이고 좀 집중이 덜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왠지 이렇게 될것 같네. 만약에 픽션 창작이라면 이 주인공이 어떻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어떤 어려움에 처할 것 같고 어떻게 어떻게 될것 같아. 나는 이런 결말로 이어질 것 같아.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읽으면은 이 추측이 틀릴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훨씬 더 몰입해서 조금 더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서 읽을 수 있게 되고요. 논픽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방금 강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약간만 추측해보더라도 훨씬 더그 글에 빠져들어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아주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한요 정도 글을 읽고 혹은 제목이 나온다면 이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혹은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훨씬 더 글에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아이가 가질 수가 있답니다. 꼭 기억하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게시판이나 Q&A 코너도 있으니 거기에 여러 가지 피드백 남겨주시면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365 영어 다이어리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항상 책상 위가 뒤죽박죽이라서 물건을 찾을 때마다 애를 먹곤 하는데요. 과연 우리 헬렌은 정리정돈을 잘하는지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 첫 장을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1: "내 방은 늘 지저분하다. 나는 보통 입었던 옷을 바닥에 벗어놓는다. 그런데 내일 내 친구들이 우리 집에 들르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옷을 집어 옷장 안에 넣느라 하루를 보냈다. 옷을 옷장 안에 보관했어야 하는데..."
0: 네, 재미있게 보셨나요? 방을 정리정돈하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다라는 헬렌의 다이어리였죠? 자,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 함께 영어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 방은 항상 엉망진창입니다. 지저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 못하고 지저분한, 엉망인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요. messy, messy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방은 항상 지저분해요 라고 영어로 말하시려면 My room is always messy. My room is always messy 해주시면 되겠죠. 제 방은요 항상 지저분합니다.
2: My room is always messy.
0: 자, 이렇게 방이 엉망진창인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헬렌이 입었던 옷을 옷장에다가 가지런히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벗어둡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그대로 남겨두다 라고 했을 때 영어에서는 leave, leave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ave라고 하면 보통 떠나다 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떠나다라는 의미 말고도 이렇게 그대로 남겨두다 라는 뜻이 있고요. 옷을 어디에다 남겨둔다고요? 네, 바닥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닥에 라고 할 때 영어로는 on the floor, on the floor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영작 해보자면 저는요 보통 남겨둡니다. I usually leave 입었던 옷을요, worn clothes, 바닥에 말이에요, on the floor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요, 보통 입었던 옷을 바닥에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2: I usually leave worn clothes on the floor.
0: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내일 친구들이 헬렌의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라고 할 때 영어로는요, be supposed to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자,

0: 집에 뭐 하기로 되어 있다고요? 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집에 들르기로 되어 있답니다. 자, 이렇게 누구누구의 집에 들르다라고 했을 때에는 영어로 come over. come over. 이런 표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자면요. 그런데요, 제 친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But my friends are supposed to. But my friends are supposed to. 내일 저희 집에 들르기로 되어 있어요. Come over tomorrow. Come over tomorrow.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내일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들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1: But my friends are supposed to come over tomorrow.
0: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수 없이 허겁지겁 옷을 옷장에 열심히 정리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줍다라고 할 때에는 영어로 pick up. pick up 이란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헬렌이 옷을 집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pick up my clothes, pick up the clothes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옷을 집어 올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옷장 안에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옷장에라고 하실 때에는 in the closet, in the closet.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함께 영작해 보자면, 저는요, 정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So I spent the entire day. So I spent the entire day. 옷을 집어 올리느라고요. Picking up my clothes. Picking up my clothes. 그리고 이 옷들을 옷장 안에 집어 넣느라고요. And putting them in the closet. And putting them in the closet.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루 종일 옷을 집어서 옷장 안에 넣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1: So I spent the entire day picking up my clothes and putting them in the closet.
0: 자,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나면 좀 후회의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옷은 정말 옷장 안에 보관했어야 됐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보관하다가 영어로 keep인데, 보관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후회의 감정을 나타낼 때에는 should have kept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장도 함께 도전해 보자면, 아, 제가요, 옷을 보관했어야 됐는데요. I should have kept the clothes. I should have kept the clothes. 옷장 안에 말이에요. In the closet. In the closet. 해주시면 되겠죠? 아, 옷은 옷장 안에 보관했어야 됐는데요.
1: I should have kept the clothes in the closet.
0: 네,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옷을 정리했던 헬렌의 이야기 함께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공부한 내용 잘 떠올리시면서요. 우리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 My room is always messy. I usually leave worn clothes on the floor. But my friends are supposed to come over tomorrow. So I spent the entire day picking up my clothes and putting them in the closet. I should have kept the clothes in the closet.
0: 네, 집중해서 열심히 보셨나요? 우리 이제 잭의 다이어리 함께 할 텐데요. 과연 잭은 헬렌과는 달리 정리정돈을 잘 하는 편일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내 방은 늘 심하게 어지럽혀져 있다. 나는 보통 물건을 여기저기에 늘어놓는다. 그런데 내일 손님들이 저녁 식사

0: 식사를 하러 오시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어질러진 것을 치우며 하루를 보냈다. 물건들을 제자리에 보관했어야 하는데.
1: 네, 우리 잭도요. 헬렌 못지않게 물건을 여기저기 어질러두는 편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 같이 도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 내 방은요, 항상 심하게 어질러져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앞선 헬렌의 다이어리에서는 간단하게 어지러진이라고 했을 때 messy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조금 더 길게 늘여서 표현하자면 in a mess, in a mess 해주시면 어질러진 이란 뜻이고요. 정말 심하게 라고 해서 좀 강조하는 의미를 넣고 싶으면 사이에 awful 이란 단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하게 어지러진 이라고 말하시려면 in an awful mess, in an awful mess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 방은 늘 심하게 어질러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려면 my room is always in an awful mess. My room is always in an awful mess 해주시면 되겠죠? 제 방은요, 항상 심하게 어질러져 있어요.
2: My room is always in an awful mess.
1: 자, 왜 이렇게 어질러졌는고 하고 살펴봤더니 우리 잭이요, 썼던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에 나의 물건을 늘어놓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우리 이렇게 물건이라고 할 때 간단하게 thing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오늘은 stuff 라는 표현을 좀 이용해 볼 거고요. 여기저기 사방팔방 물건을 늘어놓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라고 하시려면 all over the place, all over the place 이런 표현 활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요, 보통 물건을 남겨둬요. I usually leave my stuff. I usually leave my stuff. 여기저기요. All over the place. All over the plac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보통 물건들을 사방팔방에 늘어놓습니다.
2: I usually leave my stuff all over the place.
1: 자, 그런데 우리 잭에게도요,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내일 저녁 식사를 하러 손님들이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자, 우리 이렇게 어떤 장소에 잠깐 들리다 라고 했을 때 drop by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르기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be supposed to drop by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영어로 한번 옮겨 볼게요. 그런데요, 손님들이 들르기로 되어 있어요. But guests are supposed to drop by. But guests are supposed to drop by. 저녁을 드시러 내일 말입니다. For dinner tomorrow. For dinner tomorrow.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요, 내일 손님들이 저녁을 드시러 저희 집에 들르기로 되어 있어요.
2: But guests are supposed to drop by for dinner tomorrow.
1: 자, 그럼 어떻게 하나요? 참 지저분한 집이군 이라는 핀잔을 들을 순 없으니까 하루 종일 어질러진 것을 치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무언가를 치우다 라고 할 때는 간단하게 clean up 이란 표현 쓸 수 있고요. 엉망진창이 우리 mess라고 했으니까 clean up the mess 하시면 어질러진 것을 치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영어로 옮겨 보자면, 그래서요, 저는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So I spent the whole day. So I spent the whole day. 어질러진 것을 치우느라고요. Cleaning up the mess. Cleaning up the mess.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하루 종일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 앞선 헬렌의 다이어리처럼 entire day 해 주셔도 괜찮고요. 혹은 the whole day, the whole day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어질러진 것을 치우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2: So I spent the whole day cleaning up.

0: Stop the mess.
1: 자, 힘들게 일하다 보니 후회가 밀려오는군요. 물건들을 제자리에 보관했어야 됐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리는 즉 적절한 장소가 제자리이죠. 그래서 영어로 적절한 right, 장소 place란 표현을 써서 in one's right place, in one's right place 해주시면 제자리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0: 샤프트는 보관했어야 됐는데라는 후회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아, 물건들을 제자리에 보관했어야 됐는데요.
1: I should have kept the things in their right place.
0: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제게 다이어리까지 함께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게 다이어리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1: My room is always in an awful mess. I usually leave my stuff all over the place. But guests are supposed to drop by for dinner tomorrow.

0: the things in their right place.
1: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정리정돈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자, 특히나 정리정돈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우리 이 구문을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무엇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 영어로 표현할 때에는 spent the whole day. spent the whole day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우리 spend라는 동사 뒤에는 이 ing 형태를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영작에 도전해 볼까요? 저는요, 그 잠을 자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spend 뒤에 ing 형태 쓰라면서요. 그래서 sleep의 ing 형태 sleeping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I spent the whole day sleeping. I spent the whole day sleeping. 해주시면 잠자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문장에 또 도전을 해볼게요. 저는요, 그 TV를 보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TV 보다가 watch TV인데 ing 형태를 활용해라 했으니까 watching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I spent the whole day watching TV. I spent the whole day watching TV.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마지막 다이어리 속 문장에도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저는요, 어질러진 것을 치우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치우다가 클린업이었잖아요. 클린업의 ing 형태는 당연히 cleaning up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I spent the whole day cleaning up the mess. I spent the whole day cleaning up the mess. 해주시면 어질러진 걸 치우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표현 연습까지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다이어리를 완성할 시간입니다. My own diary 함께 볼게요. 네, 여러분은 정리정돈을 얼마나 잘 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정리정돈 비법이 있다면 우리 EBSE365 영어 다이어리 게시판에 저에게도 좀 나누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Arts and Craft, 미술과 관련된 표현들을 함께 배워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는 어떤 거를 그릴 수 있어, 이런 말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4. Arts and Crafts. I can say what I want to draw.
0: 자, 그럼 warm-up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Oh, look! Someone is drawing something on a sketchbook.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그쵸? What do you see? 보니까 뭐 공룡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화산도 있네요. And there are also clouds. 구름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내가 뭘 그리고 있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일단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올까요?
1: What are you drawing?
2: I'm drawing a garden.
1: What is this?
2: This is an apple tree.
1: What about those?
2: Those are roses.
0: 대화 잘 듣고 왔죠? 그럼 내용을 살펴볼게요. What are you drawing? 이라고 물어봤어요. What are you drawing? Draw가 바로 그림을 그리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어떤 도구로 그리는지는 상관없고요. 그냥 그리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 문장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at are you drawing? What are you drawing? Very good. 자, 이렇게 what are you 다음에 ing가 오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돼요.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eating?이 되겠죠? 그래서 eat에 ing를 붙여주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요.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eating?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는 거야? Read가 책을 읽다 라는 뜻이니까 ing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What are you reading? What are you reading?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보다가 watch니까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watching? 지금 혹시 뭘 듣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listening to? 자, 뭘 듣고 있다 라고 할 때는 listen to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listening까지 얘기하면 뭐 물론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듣고 있다 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어떤 걸 듣고 있냐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to까지 꼭 붙여줘야 돼요. What are you listening to? What are you listening to? Good job. 지금 뭘 버리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throwing away? Throw away가 버리다 라는 뜻이었죠. What are you throwing away? What are you throwing away? Very good. I'm drawing a garden. 자, 뭘 그리고 있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I'm drawing a garden. 자, 여기서 garden이 나왔는데요. 이건 바로 정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정원을 그리고 있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그리고 있을 때 a garden 대신에 그리고 있는 걸 넣으면 되겠죠? 자, what is this? 자, garden 그리고 있는데 이건 뭐야? 라고 물어본 거죠. What is this? 자, this is an apple tree. 이거는 사과나무야 라고 대답을 했네요. Apple tree가 바로 사과나무라는 뜻이죠. 그래서 this is a 다음에 어떤 사물이나 어떤 동물이 오면 이건 뭐뭐야 라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를 얘기할 때 말하는 표현이에요. 어가 들어갔다는 거는 하나를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가방이야. 근데 가방이 한 개일 때 this is a bag 라고 하는 거죠. 어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까지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가방이야. This is a bag. Good job. 이거는 마이크야. 마이크는 원래 microphone인데 그걸 줄인 표현이거든요. This is a microphone. This is a microphone. 이거는 휴대전화야. 물론 그냥 phone이라고만 해도 요즘은 다 전화가 대부분 휴대전화죠. 하지만 휴대전화라는 표현은 원래 cell phone이라고 해요. This is a cell phone. This is a cell phone. 이거는 우표야 혹은 도장이야. 둘 다 stamp거든요. 요즘은 우표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쵸? 자, 그럼 도장이야 라고 한번 우리가 말을 해볼까요? This is a stamp. This is a stamp. 이건 공룡이야. This is a dinosaur. This is a dinosaur. Dinosaur가 공룡이죠. 자, 그래서 하나를 얘기할 때는 this is a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What about those? 이렇게 물어봤죠. 자, those는 저것들이거든요. Those are roses. 저것들은 장미들이야. 우리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죠. 저건 장미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영어는 이렇게 저것들은 장미들이야. 이렇게 항상 복수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those라고 한 거고요. roses, s를 또 끝에 붙여줬죠. those가 바로 저것들, that의 복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까는 this is a라고 했잖아요. 하나라서. 여기는 복수니까 those are 다음에 사물이나 동물이 오는데 뒤에 s를 붙여주거나 복수 형태를 써줘야 되겠네요. 자, 저거는 이어폰이야. 이어폰이 왜 복수일까요, 여러분? 두 개잖아요. 이쪽, 이쪽.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those are earphones. 이렇게 복수 취급을 합니다. Those are earphones. Those are earphones. 젓가락도 물론 우리는 한 쌍을 쓰죠. 하지만 한 쌍, 하나, 둘,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복수 취급을 하는 거죠. Those are chopsticks. S를 꼭 붙여줘야 돼요. Those are chopsticks. Good job. 저기 펭귄들이 있네. Those are penguins. S도 붙여줘야 되겠네요. Those are penguins. 저것들은 연필들이야. Those are pencils. 여기도 역시 S를 붙여줘야 되겠죠? Those are pencils. 마지막으로 저것들은 물병들이야. Those are water bottles. 그쵸? Bottles, S를 붙여줘야 되겠네요. 물 자체로는 셀 수 없지만 물을 병 안에 넣으면 한 병, 두 병, 세 병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복수 취급을 해줘서 Those are water bottle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또 문장 연습도 해봤습니다. 이제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What are you drawing?
2: I'm drawing a garden.
1: What is this?
2: This is an apple tree.
1: What about those?
2: Those are roses.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What is this person drawing? 자, 먼저 물어볼까요? What are you drawing? 뭘 그리고 있어? What are you drawing? Good job. 자, dinosaur가 바로 공룡이라는 표현이었죠. I'm drawing. 자, 여기는 a dinosaur일까요? 아니죠. 지금 그림을 보니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I'm drawing dinosaurs. S를 붙여줘야 되겠네요. I'm drawing dinosaurs. I'm drawing dinosaurs. Good job. Which dinosaurs? 자, 그러면 어떤 공룡을 그리고 있어? 우리 친구들 공룡 이름들 잘 알고

0: 있나요? 일단 티라노사우루스는 Tyrannosaurus 이렇게 영어로는 발음합니다. Tyrannosaurus. Good. 그래서 또 줄여서는 T-Rex라고도 하죠. 그쵸? T-Rex. 둘 다 사용해 볼게요. I'm drawing a Tyrannosaurus. 티라노는 한 마리 있네요. 그래서 a가 들어가야 되겠죠? I'm drawing a Tyrannosaurus. 혹은 줄여서 I'm drawing a T-Rex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I'm drawing a T-Rex. Good job. 스테고소로스는 Stegosaurus 라고 해요. 자, 그럼 요거 넣어서 I'm drawing a Stegosaurus. I'm drawing a Stegosaurus. Good job. 저기 보니까 인용도 있어요. Pterosaur라고 해요. 근데 왜 P 발음을 안 할까요? P는 무음입니다. 그래서 스펠링은 P로 시작하지만 발음은 Pterosaur라고 해요. I'm drawing a pterosaur. I'm drawing a pterosaur. Good job. 그런데 공룡 말고도 저건 뭘까? What is that? 자, that으로 물어봤죠? 저건 뭐야? 저거는 화산이야. 화산은 volcano이니까 that is a volcano. That is a volcano.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저것들은 what are those? 아, 구름을 얘기하나 봐요. 구름은 cloud이니까 those are clouds. 세 개니까 s를 붙여줘야 되겠네요. Those are clouds.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뭘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영어 표현들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표현들 많이 사용해 보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listen to the beat and follow me. What are you drawing? What are you drawing? Garden. Garden. I'm drawing a garden. I'm drawing a garden. Apple tree. Apple tree. This is an apple tree. One more time. This is an apple tree. What about those? What about those? Roses. Roses. Those are roses. Dinosaurs. Dinosaurs. I'm drawing dinosaurs. What about that? Volcano. Volcano. That is a volcano. What about those? Clouds. Clouds. Those are clouds.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want to draw. 내가 뭘 그리고 싶은지 말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요. 여러분 복습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1: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날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 우리가 arts and crafts, 미술, 뭐 그리기와 만들기와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이 접기와 관련된 표현을 배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4 Arts and Crafts I can say what I want to fold.
0: Let's start with warm-up. Oh, look, it's art class. 미술 시간인 것 같아요. The little girl wants to make something with the paper. 자, 종이로 뭔가를 접고 싶어 하는 것 같죠? So she's asking the teacher to help her.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뭘 접고 싶은 걸까요? 아, 여기 보니까 종이학이 있네요, 그쵸? 어, 유리병 안에도 몇 개 있고 빨간색 종이학이 보이네요. 어, 종이학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 먼저 대화로 들어볼까요?
1: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2: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1: Should I show you how?
2: Yes, please.
1: Follow along.
0: 대화 잘 들었죠? 어떤 내용이는지 함께 볼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쵸? What are you going to do? 요건 우리 이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with that이 뒤에 붙었네요, 그쵸? With that은 일단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 with that 자체는 여기서 그것으로 라는 의미예요. 뭐 엄밀히 따지면 그것과 함께 뭘 할 거예요? 인데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말로는 자연스럽게는 그것으로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것으로 너 뭐 할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이라고 했네요. 자, fold가 바로 접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이를 접을 때도 fold, 빨래를 갤 때도 fold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자, 근데 fold a paper airplane이라고 했죠? A paper airplane은 종이 비행기 하나라는 뜻이에요. 자, paper가 종이고 airplane이 비행기죠. 그래서 a paper airplane이라고 한 거예요. 뭐 물론 종이로 접는 거기 때문에 굳이 paper를 넣기 싫다.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I want to fold an airplane 이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paper 넣고 우리 연습해 볼까요?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Good job. 자, 뭘 접고 싶은지 우리 말을 해볼게요. 자, I want to fold 다음에 접고 싶은 걸 넣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 하트를 접고 싶어요. I want to fold a heart. 하트 하나를 접겠다는 얘기겠네요. I want to fold a heart. 배를 접고 싶어요. I want to fold a boat. Boat가 배죠. I want to fold a boat. 별을 접고 싶어요. I want to fold a star. I want to fold a star. 나비를 접고 싶어요. I want to fold a butterfly. Butterfly가 바로 나비라는 뜻이에요. I want to fold a butterfly. 저 장미 접고 싶어요.

0: I want to fold a rose. 장미는 조금 어렵긴 한데 여러분 접을 수 있죠? I want to fold a rose. Good job. Should I show you how? 자, should I show you how? 라고 했는데 show가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TV 쇼 이렇게 공연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말할 때도 show라고 하지만 행동을 나타낼 때는 보여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should I show you how라고 했으니까 이 how는 어떻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까? 라는 질문이에요. Should I show you how? 자, 이 how를 여기서는 우리가 붙여봤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how는 빼고 이걸 한번 연습해 볼까요? Should I? 다음에 그냥 행동이 오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라는 질문이 돼요. 예를 들어서 Should I come with you? 여기서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네요. Should I come with you? 당신과 함께 제가 올까요? 뭐 갈까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같이 연습해 볼까요? Should I come with you? Should I come with you? 제가 지금 그녀에게 전화할까요? Should I call her now? Should I call her now?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제가 도움을 요청할까요? Should I ask for help? Ask for 뭐뭐가 뭐뭐를 요청하다, 뭐뭐를 물어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elp가 도움이잖아요. 도움을 요청할까요? Should I ask for help? 가 되는 거죠. 오늘은 저 집에 있을까요? Should I stay home toda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Should I stay home today? Good job. 제가 미안하다고 말할까요? Should I say sorry? Should I say sorry?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now 그리고 today 같은 표현들은 시간이나 어떤 시기, 시점을 얘기해 주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뒤에 보통 영어에서는 말을 해요. 우리는 오늘 제가 집에 있을까요? 라고 하죠. 제가 집에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오늘이 뒤에 온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Yes, please. 네, 그렇게 해주세요. 즉, 네,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말이겠죠. Follow along. 자, follow along 이라고 하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Follow 자체가 따라하다 인데 along 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하는 걸 곧바로 따라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 along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Sing along. Sing along은 뭐예요, 보통? 노래가 나오면 내가 따라 부르는 거죠. 나오면서 즉시 내가 따라 부르는 거잖아요. So follow along도 내가 한번 접으면 너도 곧바로 접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를 쭉 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1: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2: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1: Should I show you how?
2: Yes, please.
1: Follow along.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지금 종이접기를 하고 있어요. What are you going to fold? What are you going to fold? 넌 뭘 접고 싶니?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보시네요. 그쵸? What are you going to fold? 자, 종이학은 일단 뭐 paper 뭐뭐겠죠? 근데 학 자체는 crane이라고 해요. 그래서 paper crane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종이접기 시간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안 들어가도 되겠죠. 자, 학은 crane, crane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I want to fold a crane. I want to fold a crane. 저는 학을 접고 싶어요 라는 말이겠네요. 그쵸? I want to fold a crane. 한 마리를 접고 싶은가 봐요. Should I show you how? 어떻게 접는지 선생님이 보여줄까? 이렇게 또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셨네요. Should I show you how? 그런데 내가 너를 도와줄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Should I help you? 이렇게요. Should I help you? 혹은 내가 너 대신 접어줄까?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fold it for you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it은 crane, 학을 뜻하는 거겠죠. Should I fold it for you? Should I fold it for you? Yes, please. 네, 그렇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뭐 접어주세요. 다 되겠네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런데 만약에 도움이 필요 없어요. 저 직접 할 수 있어요. 접을 수 있어요. 라고 할 때는 I can do it by myself. 라고 말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여기서 do는 하다인데 어떤 경우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겠죠.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접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걸 그냥 do로 표현하는 거예요. I can do it by myself. By myself가 나 스스로 혼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보여주신다. 그러면 follow along 이라고 말씀하시겠죠? Follow along. 날 따라해. 그런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ollow me. 나를 따라해 라는 말이죠. Follow me. 이 표현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해 라는 뜻도 되지만 내가 갈 때 내 뒤를 따라와 라는 의미도 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Level Up까지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 많이 연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chant what we learned. Fold. Fold. What are you going to fold? What are you going to fold? Paper airplane.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One more time.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Good job. Heart. Heart. I want to fold a heart. I want to fold a heart. Rose. Rose. I want to fold a rose. I want to fold a rose. Show you how. Should I show you how? Should I show you how? Help you. Help you. Should I help you? Should I help you? Say sorry. Say sorry. Should I say sorry? Should I say sorry? I can do it by myself. I can do it by myself. Follow along. Follow along.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want to fold. 내가 뭘 접고 싶은지 말할 수 있다인데요. 할 수 있죠? Check! I want to fold 다음에 접고 싶은 걸 넣으면 돼요. 학은 crane이었고요. 그리고 종이 비행기는 paper airplane이었죠? 자, 종이 접기 할 때 이 표현 많이 사용해 보세요. 오늘 배운 표현들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우리는 이번 주에 arts and crafts, 미술, 즉 그리고 만들기에 관한 표현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색연필이 될 수도 있고, 페인트가 될 수도 있고, 페인트를 사용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4. Arts and Crafts. I can say what I want to paint.
0: Let's start with warm-up. Oh, look, it's art class. 자, 여기도 미술 시간이네요, 그쵸? 우리 친구가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So what is he drawing with paint? Fruit. 맞아요. 과일을 그리고 있네요. 다양한 과일들을 그리고 있죠. So what expressions can you use when you're painting? 궁금하시죠? 자, 어떤 표현들을 배워볼까요? 먼저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2: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1: Which flowers?
2: Roses and tulips.
1: Show me after you're done.
2: Of course.
0: 대화 잘 들으셨죠? 그럼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볼게요.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에 paint라고 나왔죠? paint 자체가 paint로 그림을 그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paint 칠하다 라고 할 때도 paint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 페인트 칠할 거야 그러면 벽에 페인트 칠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페인트 하나로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다, 페인트 칠하다 다 사용 가능합니다.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라고 했는데 flower가 바로 꽃이라는 뜻이죠. Some flowers는 꽃 몇 개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는 꽃을 페인트 칠할 거야, 페인트로 그릴 거야,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자, I'm going to라는 요 부분을 보면 나는 뭐뭐 할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쓸 때 좀 긴 것들은 줄이는 성향이 있어요. 사실 우리말도 줄임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영어는 I'm going to를 어떻게 줄이느냐? I'm gonna. 이렇게 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연습을 해볼게요. 자, I'm going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나는 그 행동을 할 거야 라는 말이 되거든요. 자, 일단 나는 수학 공부를 할 거야. I'm going to study math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앞부분을 줄여버리면 I'm gonna study math 라고 하는 거죠. going to 하다가 going의 마지막 g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going to 하다가 going to gonna가 된 거예요. 자, I'm gonna study math. 이렇게도 줄여봤습니다. 나는 영어를 공부할 거야. I'm going to learn English 라고 하면 되겠죠.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m going to learn English. Good. 요것도 줄이면 I'm gonna learn English. I'm gonna learn English.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짧으니까 좀 더 편하죠? 또 연습해 볼게요. 나는 낮잠을 잘 거야. 낮잠을 자다가 take a nap 이에요. I'm going to take a nap. I'm going to take a nap. 혹은 줄여서 I'm gonna take a nap. 훨씬 더 빨리 말할 수 있네요, 그쵸? I'm gonna take a nap.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 창문을 열 거야. I'm going to open the window. Open the window를 넣으면 되겠죠? I'm going to open the window. 줄여볼까요? I'm gonna open the window. I'm gonna open the window.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I'm going to로 배우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말할 때는 I'm gonna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Which flowers? 자, 꽃을 그릴 거야 라고 했더니 Which flowers? 어떤 꽃들이라고 물어봤죠? Roses and tulips. 자, 꽃 이름은 살짝 영어에서 어렵기는 해요. 근데 요 꽃들은 좀 쉬울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일단 rose가 장미라는 뜻이죠. rose. 그리고 tulip, 뭘 것 같아요? 튤립이죠, 그쵸? tulip,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roses and tulips, 여러 개를 그릴 거니까 둘 다 복수로 얘기를 했어요. Show me after you're done. Show me after you're done 이라고 했는데 show는 보여주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show me니까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고요. after는 뭐뭐 후에 라는 뜻이에요. you're done을 그럼 알면 되겠네요. done은 끝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가 다 끝난 후에 나에게 보여줘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그쵸? 근데 나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Show me after you're done.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Show me after you're done. Show me after you're done. 그럼 이것도 우리 연습해 볼까요? Show me after you're 다음에 끝난이 아니라 다른 상태를 한번 넣어볼게요. 너가 다 준비된 후에 나에게 보여줘. 준비되는 ready이니까 show me after you're ready. show me after you're ready 라고 할 수 있죠. calm, 진정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이 아니라 진정한. show me after you're calm. 너 진정한 후에 나한테 보여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show me after you're calm. 또 돌아온 후에 나한테 보여줘. Show me after you're back. back이 돌아온이라는 표현이에요. Show me after you're back.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of course. 나 다 끝난 후에 보여줄게. 물론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1: Which flowers?
2: Roses and tulips.
1: Show me after you're done.
2: Of course.
0: It's level up time.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So this is art class, right? And he's painting something. 자, 페인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What are you painting? 지금 뭘? 페인트하고 있는 거야? 뭘 그리고 있는 거야? 라는 뜻이죠. What are you painting?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What are you painting? 자, 우리 학생은 I want to paint some fruit 라고 얘기를 했네요. I want to paint some fruit. 근데 우리 친구들 fruit는 왜 s를 안 붙여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ruit 자체로는 복수예요. 그래서 단수, 복수, 하나일 때도 fruit, 여러 개일 때도 fruit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I want to paint some fruit.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 want to paint some fruit. 오, 페인트로 다양한 과일을 그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또 선생님 물어보시죠. Which fruit? 그럼 어떤 과일이라는 뜻이겠네요. Which fruit? 자, 자세히 볼까요? 일단 사과가 있네요, 그쵸? 사과는 apple이라고 합니다. apple. 그런데 사과가 두 개 있죠? 그래서 복수로 I want to paint apples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want to paint apples. I want to paint apples. Good job. 수박도 있어요. 수박은 watermelon이라고 하죠. Watermelon. I want to paint a watermelon. 수박은 크니까 하나만 그릴 건가 봐요. I want to paint a watermelon. 어 들어가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보니까 배도 하나 있네요. 그쵸? 배는 pear라고 합니다. pear. 요거 peer라고 하면 안 돼요. pear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배는 하나 그려볼까요? I want to paint a pear. I want to paint a pear. Good job. 또 어떤 과일이 있나요? 오, 먹음직스럽게 생긴 복숭아가 있네요. 복숭아는 peach라고 하죠. I want to paint a peach. 하나 있으니까 I want to paint a peach 라고 할 수 있겠죠. 자세히 보니까 감도 그리고 있어요. 아직 다 그리진 못했지만. 자, 감은 영어로 persimmon이라고 해요. persimmon. 자, 좀 길긴 하지만 우리 연습해볼까요? 나는 감을 그리고 싶어요. I want to paint a persimmon. I want to paint a persimmon. Good job.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다 끝나면 나에게 보여줄래? 라고 하시는데 Show me after you're done. 이 표현 우리 아까 배웠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Show me after you're done. 잘했어요. 그런데 끝난이라고 할 때 꼭 done만 쓰는 건 아니에요. Finished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Show me after you're finished. Show me after you're finished.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paint로 그림을 그릴 때 쓸 수 있는 표현인 paint를 같이 한번 연습해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paint 칠, 우리 벽에 하는 paint 칠,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paint를 쓸 때도 모두 다 paint를 쓸 수 있다고 했죠? 잘 기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It's time for the chant. Repeat after me. Some flowers. Some flowers.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Which flowers? Which flowers? Roses and tulips. Roses and tulips. Done. Done. Show me after you're done. Show me after you're done. Good. Some fruit. Some fruit. I want to paint some fruit. I want to paint some fruit. Which fruit? Which fruit? Watermelon, pear, peach, and persimmon. One more time. Watermelon, pear, peach, and persimmon. Finished. Finished. Show me after you're finished. I can do it by myself.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want to paint. 내가 어떤 그림을 페인트로 그리고 싶은지 말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 배운 모든 표현들 많이 복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만들기, 그리기와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도자기로 뭐 만들 때 어떤 표현을 쓸지 함께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4. Arts and Crafts. I can say what I want to make.
0: Let's do warm-up now. 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the two friends are talking on the phone. 전화통화를 하고 있네요, 그쵸? 일단 우리 남자친구는 요 위에 자세히 보니까 도자기로 그릇을 만들 계획인가 봐요. 조금 삐뚤삐뚤해 보이지만 그게 매력이거든요. I love making stuff during pottery class. 맞아요. 우리 도자기 수업을 들어가는데 여자친구한테도 Do you want to go with me? 같이 갈래? 라고 물어보는 것 같죠? But what is the girl thinking about? 발레복이랑 발레 슈즈가 보이네요. 그쵸? 아, 발레 수업에 가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do you think they will go to pottery class together?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 I have pottery class today.
2: What are you going to make?
1: I'm planning to make a cup.
2: Sounds fun.
1: You can come too.
2: I have a soccer class. Maybe next time.
0: 자, 대화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I have pottery class today 라고 얘기를 했죠. Pottery class가 뭐냐? 바로 도자기 수업이라는 뜻이에요. Pottery class. class 자체가 수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하겠지만 무엇무엇 수업이라고 할 때는 뭐뭐 class라고 하시면 돼요. 자, I have pottery class today 라고 했으니까 나 오늘 도자기 수업이 있어 라는 뜻이죠.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 have pottery class today. I have pottery class today. Good job. 자, 그러면 수업의 종류를 넣어서 I have 수업의 종류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게요. 나 오늘 수학 수업이 있어. I have math class. I have math class. 뭐 오늘까지 넣고 싶으면 today 넣어도 되고요. I have math class 라고 하면 되겠죠. 나 오늘 발레 수업이 있어. I have ballet class. 자, 발레는 영어로 ballet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끝에 t가 있죠. ballet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프랑스라는 나라의 언어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는 마지막 t를 발음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ballet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I have ballet class. Good. 자, 그런데 수업도 수업이지만 연습도 일종의 수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습 수업이 있을 때 연습은 practice니까 뭐 taekwondo class라고 해도 되겠지만 taekwondo practice라고도 할 수 있어요. I have taekwondo practice. 나 오늘 태권도 연습이 있어라는 말이죠.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have taekwondo practice. Good. 나 오늘 축구 연습이 있어라고 할 때는 I have soccer practice 라고 해도 되겠죠. 자, soccer가 바로 축구라는 뜻인데 미국에서만 soccer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football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둘 다 들어봤을 거예요. football은 뭐 발로 공을 차는 거기 때문에 football인데 미국에는 미식축구라는 다른 경기가 또 있어요. American football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그냥 football이라고 미국에서는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만 우리가 아는 축구는 soccer라는 다른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어딜 가나 soccer라고 해도 다 알아듣기는 해요. I have soccer practic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What are you going to make? 자, 도자기 수업에 간다니까 뭘 만들 거야? 이렇게 물어봤죠. What are you going to make? 자, make가 바로 만들다 라는 표현의 단어죠. make. What are you going to make? 자, 이거 응용해 보면 what are you going to 다음에 make 대신에 다른 행동이 오면 뭘 할 거야? 라는 질문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먹을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eat? 라고 하면 되겠죠? 점심시간 다 됐는데 뭐 먹을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eat? 우리 이제 독서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어떤 책을 읽을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read? What are you going to read? 뭐 살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buy? 라고 하면 되겠죠? buy가 사다 라는 뜻이니까요. What are you going to buy? 뭐 하고 놀 거야? 라고 할 때는 What are you going to play?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거나 혹은 뭐 운동을 할 때도 어떤 경기를 할 거야? 어떤 운동을 할 거야? 혹은 어떤 게임을 할 거야? 라고 할 때도 What are you going to play?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전에 악기를 연주하다도 play였죠. 그래서 어떤 걸 연주할 거야? 라고 할 때도 What are you going to play? 라고 할 수 있어요. 요 한 문장으로 참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죠. 잘 기억해 주세요. I'm planning to make a cup. 나는 컵을 만들 계획이야 라는 뜻인데 plan이 바로 계획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make a cup은 컵을 하나 만들다 라는 말이겠죠. I'm planning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나는 그 행동을 할 예정이야, 그럴 계획이야 라는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때 뭐 먹을까? 나는 한국 음식을 먹을 계획이야. I'm planning to eat Korean food 라고 하면 되겠죠. I'm planning to eat Korean food. 또 나는 오늘 우리 강아지랑 놀 계획이야. I'm planning to play with my dog. play with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와 놀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나의 강아지 my dog가 나왔죠. I'm planning to play with my dog. 나는 노래를 할 계획이야. I'm planning to sing a song. sing은 그냥 노래를 하다인데 sing a song은 노래 한 곡을 부르다 뭐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계회가 있거나 뭐 어디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넌 뭐 할 거야? 아, 난 노래 한 곡 부르려고. I'm planning to sing a song.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는 이야기를 쓸 계획이야. I'm planning to write a story.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Sounds fun. 재미있게 들린다 라는 말이죠. You can come too. 너도 와도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I have soccer class. 자,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I have 뭐뭐죠, 그쵸? 나는 축구 수업이 있어. I have soccer class. Maybe next time. 뭐 아마도 다음번엔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의미의 표현이죠. Maybe next time.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을 쭉 봤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I have pottery class today.
2: What are you going to make?
1: I'm planning to make a cup.
2: Sounds fun.
1: You can come too.
2: I have a soccer class. Maybe next tim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It's level up time.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the two friends are talking on the phone. 둘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죠. 일단 우리 남자친구가 I have pottery class today 라고 얘기를 하네요. 나 오늘 도자기 수업이 있어. I have pottery class today. I have pottery class today. 자, arts and craft. 요거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긴 했는데 이게 미술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만들기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arts and craft가 굳어진 표현으로 보통은 미술 수업을 arts and craft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arts and craft를 넣어서도 I have arts and craft today.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class를 넣어서 여기서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I have arts and craft today. art class라는 표현도 써요. 이게 바로 미술 수업이라는 뜻이죠. I have art class today.

지금 뭘 만들고 있어? 라는 의미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뭘 만들 거야? 라는 의미도 돼요. What are you making? 자, plate가 바로 접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남자친구 머리에 이렇게 접시 그림이 보이죠, 그쵸? I'm planning to make a plate. I'm planning to make a plat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너무 재밌겠다. Sounds fun. 이라고 또 우리 여자친구가 얘기를 하네요. Sounds fun. 혹은 sounds exciting.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ounds exciting. 너무 신나게 들린다. 라는 의미이죠. Oh, you can come too.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초대하네요. 그쵸? You can come too. 너도 올수 있어. 너도 와도 돼. 이런 말이죠. Do you want to come? 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너도 오고 싶어? Do you want to come? 아, 근데 우리 여자친구는 보니까 발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발레 수업이 있나 봐요. I have ballet class라고 얘기를 하네요. 발레가 아니고 ballet라는 거잘 기억해 주세요. I have ballet class. Maybe next time. 다음번에 가보지 뭐. 아마도 다음번엔 갈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이죠. Maybe next time.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자기 수업을 간다. I have pottery class라는 표현을 배워봤고요. 그걸 또 응용해서 다른 수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죠. 자, 이 표현들 다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Let's chant the phrases we learned today. Pottery class. Pottery class. I have pottery class today. I have pottery class today. Make. Make. What are you going to make? What are you going to make? Make a cup. Make a cup. I'm planning to make a cup. I'm planning to make a cup. Art class. Art class. I have art class today. I have art class today. What are you going to make? Plate. I'm planning to make a plate. Soccer class. I have soccer class. Ballet class. I have ballet class.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want to make. 내가 뭘 만들고 싶은지 말할 수 있다인데요.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arts and craft, 미술 시간, 뭐 그리고 만들기에 관련된 표현들을 다 배워봤는데요. 함께 복습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4. Arts and crafts. I can say what I want.

0: to draw, fold, paint, and make.
1: It's time for warm-up. 우리 warm-up부터 해볼게요. Ooh, it's art class. 미술 수업 시간이네요.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하고 있어요. Starting with this boy here. 뭔가 그리고 있죠. 우리 그리다는 draw를 사용했었네요. So what is he drawing? And what about the girl in the middle? 우리 중간에 있는 여자친구는 종이 접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하트를 접고 있는 것 같아요. So I think she wants to draw or make a heart with paper, right? She's going to fold the paper, remember? 자, 그리고 우리 끝에 있는 남자친구는 도자기로 뭔가 컵 같은 걸 만든 것 같죠? You can say that he's making a cup. What about the girl in the back? 저 뒤에 있는 친구는 She is painting. 자, 이런 표현들 다 기억나죠? 그럼 본격적으로 복습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 Today's topic. I can say what I want to do in art class.
1: 자, 이번 주에 어떤 표현들을 배웠는지 복습 시작해볼게요. 그 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는 I can say what I want to do In art class, 미술 수업 시간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말할 수 있다이니까 여러분, 미술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더더욱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What are you drawing? 뭘 그리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었죠. What are you drawing? 자, 이렇게 what are you 다음에 ing가 오면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었죠. What are you eating? 뭘 먹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reading? 뭘 읽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watching? 뭘 보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들이었죠. 다 잘 기억나죠? I'm drawing a garden. 나는 정원을 그리고 있어. 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건 뭐야? What is this? 이렇게도 물어봤었는데 This is an apple tree 라고 대답을 했죠. 이거는 사과나무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건 뭐뭐야 라고 할 때 하나를 얘기할 때는 This is a 다음에 뭐 그리는 것 아니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건 가방이야 하나일 때는 This is a bag. 이거는 도장이야. This is a stamp. 이거는 공룡이야. This is a dinosaur. 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럼 저것들은 What about those? 라고 했는데요. Those가 저것들이라는 복수의 형태의 단어였죠. Those are roses. 라고 또 대답을 했는데 저것들은 장미들이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those that이 아니라 those를 말해야 되고 rose도 s를 붙여야 된다고 했었죠. 자, those are 뭐뭐. 이번에는 복수로 여러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Those are earphones. 이어폰은 물론 두 개가 한 쌍이지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복수로 those are earphones 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저건 젓가락이야. 이지만 영어로는 Those are chopsticks 라고 말한다고 했죠. Those are chopsticks. Those are penguins. 저것들은 펭귄들이야. 네,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Those are penguins.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그걸로 뭐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죠. What are you going to do? 너 뭐 할 거야? With that. 그것으로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I want to fold a paper airplane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는 종이 비행기를 접고 싶어 라는 말이었죠. fold가 접다였어요. 그리고 paper airplane은 종이 비행기인데 하나라는 의미로 a paper airplane 이라고 한 거죠. 자, 나는 뭐뭐를 접고 싶어.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트를 접고 싶어. I want to fold a heart. 나는 배를 접고 싶어. I want to fold a boat. 나는 별을 접고 싶어. I want to fold a star. Good job. Should I show you how?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까? 라는 질문이었죠. 이렇게

Should I 다음에 어떤 행동이오면 내가 뭐뭐를 할까라는 질문이었어요. Should I com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갈까라는 질문이었고요. 지금 내가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할까요? Should I call her now? 제가 도움을 요청할까요? Should I ask for help?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죠. Yes, please. 네,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대답이죠. Follow along, 나를 따라하세요인데 바로 따라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I'm going to paint some flowers.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paint가 바로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이지만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이죠. 물론 벽에 페인트 칠을 하다라고 할 때도 페인트를 쓴다고 했어요. I'm going to 뭐뭐라고 하면 나는 그 행동을 할 거야 라는 말이라고 했죠. I'm going to study math. 나는 수학을 공부할 거야 인데 원어민들은 일상생활에서는 I'm going to를 더 줄여서 많이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I'm gonna 였죠. I'm gonna study math. 나는 낮잠을 잘 거야. I'm going to take a nap. 조금 더 줄이면 I'm gonna take a nap.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Which flowers? 어떤 꽃들? 저 어떤 꽃들을 그린다고 했나요? Roses and tulips. 나 장미와 튤립들을 그릴 거야 라는 뜻이었죠. 자, rose가 장미였고요. tulip. 이게 바로 튤립이라는 꽃의 이름입니다. Show me after you're done. 다 끝나면 나한테도 보여줘 라는 말이었죠. Show me after you're done. 자, 이렇게 show me after you're 뭐뭐라고 하면 너가 어떤 상태이고 난 후에 나한테 보여줘 라는 말이 됐었죠. Show me after you're ready. 너가 준비된 후에 나한테 보여줘 였고요. Show me after you're calm. 너가 침착한 후에 나에게 보여줘 라는 말이었고요. Show me after you're back. 너가 돌아온 후에 나에게 보여줘. 이런 말이었죠. I have pottery class today. 나 오늘 도자기 수업이 있어. 라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I have 다음에 어떤 수업의 종류를 얘기하면 나이 수업이 오늘 있어. 나 오늘 이 수업이 있어. 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I have math class. 나는 수학 수업이 있어. I have ballet class. 나는 발레 수업이 있어. 였고요. 근데 그 수업이 연습을 하는 수업이에요. 그럴 때는 practice를 쓴다고 했죠. I have soccer practice. 오늘 축구 연습이 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make? 너뭘 만들 거야? 라는 질문이었죠. make가 만들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이렇게 what are you going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그 행동 할 거야? 뭘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넌뭘 만들 거야? 요걸 응용하면 널뭘 먹을 거야?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What are you going to eat? 너뭐 읽을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read? 그리고 I'm planning to make a cup.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컵을 만들 계획이야 라는 뜻이라고 했죠. plan이 바로 계획하다 라는 의미였어요. I'm planning to eat Korean food. 나는 한국 음식을 먹을 계획이야. I'm planning to play with my dog. 나는 우리 개와 함께 놀 계획이야. I'm planning to sing a song. 나는 노래를 부를 계획이야. 이런 뜻이었죠. Sounds fun. 너무 재밌겠다. 그럼 너도 올래? You can come too. 너도 올수 있어. 이런 말이었죠. I have soccer class. 나는 축구 수업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maybe next time. 아마도 다음번에 갈수 있지 않을까? 다음번에 가도록 해볼게. maybe next tim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 다 복습해봤고요. 이제 좀 응용을 해볼까요? Let's start with this boy. 뭘 그리고 있어? 어떻게 말하면 되죠? What are you? Drawing. Good job. Draw가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이었죠. 자, 우리 친구 보니까 고래를 그리고 있어요. 고래는 영어로 whale이거든요. I'm drawing. 그렇죠. A whale. 고래 한 마리니까 a whale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Then what about the girl in the middle? 자, 우리 중간에 있는 여자친구는

0: 접고 있어요, 종이접기를. So, what are you making? 뭘 만들고 있어요? 하트를 만들고 있네요. 그런데 접고 있으니까 I want to fold. 다음에 뭘 접는지 넣으면 되겠죠? I want to fold a heart 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저기 있는 남자친구는 What are you going to make? 뭘 만들 거예요? 컵을 만든다고 하면 되겠죠? I'm making a cup. 뭐 이렇게 쓸수 있고요. 아니면 나 오늘 도자기 수업이 있어. I have pottery class. 이런 표현도 쓸수 있고요. 자, 저 뒤에 있는 친구는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게 있네요. 그쵸? What are you painting? 아, I'm painting a tre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미술 시간에 할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영어로 연습을 해봤죠? 자, 이제는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What are you drawing? I'm drawing a whale. What are you painting? I want to paint a tre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I'm going to fold a heart. What are you going to make? I'm planning to make a bowl.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want to draw, fold, paint, and make. 내가 뭘 그리고 싶은지, 뭘 접고 싶은지, 뭘 페인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지 혹은 만들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다할수 있죠, 그쵸? Good job. 자, 뭘 그리다. I'm drawing a 뭐뭐 기억나죠? 하나일 때는 어였어요. 그 다음에 I'm folding 뭐뭐라고 하면 내가 지금 뭘 접고 있어요였고요. 그 다음에 I want to paint 뭐뭐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I'm making 뭐뭐 이런 표현도 있었죠. 다 많이 복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뵐게요. Bye bye, everyone!

mor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0: Week 34. Famous desserts around the world. Monday. Famous dessert in France.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France.
1: 자, 얘들아,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보러 갈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어, 근데 보니까 얘들아, dessert festival 라고 적혀 있어요. 디저트 페스티벌인가 봐. 그 아래는 France라고 적혀 있습니다. France는 프랑스죠. 그래서 I think we're going to talk about a French dessert. 프랑스 디저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 같네요. 너무 신난다, 그쵸? 여자아이가 프랑스 국기도 들고 있어요. A girl is holding the French flag. 아, 근데 얘들아, 저 동글동글한 게 도대체 뭘 것 같아요? 저 노란색, 초록색, 분홍색 저게 뭘까? 아, 마카롱인가? 우리 친구들 마카롱 좋아해요? 너무 맛있겠다, 그쵸? 마카롱을 영어로 어떻게 할 것 같아? 마카롱, 마카롱. 자, 마카롱은 영어로 macaron이라고 합니다. macaron. 오늘은 macaron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Okay. 자, 그럼 오늘의 대표 네 개의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빠밤. 첫 번째는요, try, try. 시도하다. 해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try 해볼까요? 시작! Try! Good job! 그 다음엔 sweet. Sweet. 달콤한 이란 뜻이에요. 어, 디저트들은 다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자, 해볼게요. Sweet. Sweet. Okay. 그 다음엔 colorful. Colorful. 알록달록한 색깔이 많은 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 마카롱들이 지금 colorful 하지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colorful, colorful. Okay. 자, 마지막은요. choose, choose. 선택하다, 고르다 라는 뜻입니다. 해볼게요. choose. Good job!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2: Hello. Do you want to try a macaron?
0: What is a macaron like?
2: It's sweet and colorful. They are pink, green, and yellow.
0: Wow, they look pretty. I will choose a pink one.
1: 잘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바로 가져보겠습니다. 뽀뽀뽀. 자, 첫 번째 문장은요. 쌤이 읽어볼게. 잘 들어봐. Hello, do you want to try a macaron? 아, 무슨 뜻인지 보자. 자, 일단은 do you want to try? Do you want to try? 하게 되면은 뭐뭐를 시도해보고 싶나요? 뭐뭐 한번 드셔보시고 싶나요?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Do you want to try? Do you want to try? 좋았어요. 자, try가 시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자, 우리 한번 그럼 예문을 또 볼게요. Do you want to try this cookie? 하게 되면 이 쿠키 한번 시도해보고 싶나요? 한번 시도해보실래요?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Do you want to try this cookie? 자, 또 보자. Do you want to try some juice? 하게 되면 주스는 뭐야? 맛있는 주스입니다. 당신은 한번 주스를 시도해보고 싶나요? 한번 주스 드셔보실래요? 이런 뜻이에요. Do you want to try some juice? 이런 식으로 Do you want to try? 하게 되면 뭐뭐를 시도해보고 싶나요? 라는 제안문입니다. Okay. 자, 그럼 한번 우리 문장을 해석해볼게요. Hello, do you want to try a macaron? Macaron이 뭐라고요? 마카롱이에요. 마카롱이 아니라 macaron. Okay? 자, 해석해보면 안녕하세요. 한번 마카롱을 시도해보실래요? 라는 뜻입니다. 자, 해볼게요. 시작! Hello, do you want to try a macaron? Okay, sure I do.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What is a macaron like? 라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떤 뜻인지 한번 볼게요. What is 음식 like? 하고 물음표가 되면은요, 그 음식은 어때? 라는 뜻인데요. 자, 뭐 약간 음식의 맛이나 느낌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like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보통 좋아하다 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like가 그 특징이나 성질을 물어볼 때 쓰입니다. 오케이. 자, 한번 예문을 볼게요. What is this cookie like? What is this cookie like? 하면은 이 쿠키 맛이 어때? 이 쿠키 어때?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은 What is a macaron like?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게 되겠어요? 이 마카롱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그 사람한테 마카롱은 어때요? 마카롱 어떤 음식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What is a macaron like? What is a macaron like? 잘했습니다. Okay? 자, 그 다음은 It's sweet and colorful. They are pink, green, and yellow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카롱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하는 것 같아. 자, 한번 볼게요. 자, sweet 하면은 달콤한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부터가 벌써 달콤해. sweet 합니다. sweet, sweet. 그 다음에 colorful 나왔어요. colorful. colorful 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듯이 알록달록한이란 뜻이었죠. 색이 많은이란 뜻입니다. 색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섞였다는 뜻이에요. colorful. colorful. 색이 많은. Okay. 자, 우리 그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It's sweet and colorful 하게 되면은 그것은 달콤하고 아주 알록달록해요 이러면서 마카롱을 이렇게 멋있게 설명해 주시네요. They are pink, green, and yellow. 그것은 뭐가 있대요? 핑크 분홍색이 있고 green 초록색이 있고 노란색 yellow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진짜 colorful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시작. It's sweet and colorful. 그 다음 They are pink, green, and yellow. 아, 진짜 맛있겠다. 다 먹고 싶습니다. Pink, green, and yellow. 자, 그 다음은 Wow, they look pretty. I will choose a pink one 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 Look pretty. 자, 우리가 pretty는 예쁜이란 거 많이 알죠, 그쵸? 근데 look pretty 하면은 예뻐 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오늘 너 예쁘다 라고 할 때 You look pretty today 라고도 많이 하죠. 자, look pretty, 예뻐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I will choose 하게 되면은 나는 뭐뭐를 선택하겠어요. 내가 뭘 선택하겠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I will choose a new flavor. 하게 되면은 flavor가 맛이란 뜻이거든요. new는 새로운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 새로운 맛 한번 선택해 볼게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I will choose a big one. 하게 되면은 저 큰 걸로 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will choose 하면은 나는 뭐뭐를 선택하겠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봤으니까 우리 한번 이 문장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Wow! They look pretty. 와, 얘네 너무 예뻐요. 라는 거겠죠. 마카롱이 맛있기도 하지만 얼마나 예쁘니, 그쵸? I will choose a pink one. 하게 되면 저 분홍색을 한번 선택할게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one이 바로 하나란 뜻인데요. 그 마카롱을 뜻하는 거겠죠. 저 분홍색 마카롱 하나 선택할게요. 라는 뜻이죠.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퀘스트 타임 가져볼게요. Macaron is a dessert from 마카롱은 어디 디저트예요? France or Spain. I'm gonna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France. 프랑스의 디저트였죠? Okay. 자, 우리 그럼 한번 이거 해석을 해봅시다. Okay? Hello, do you want to try a macaron? 안녕하세요. 마카롱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What is a macaron like? 마카롱은 어떤 거예요? It's sweet and colorful. 그것은 달콤하고 알록달록해요. They are pink, green, and yellow. 분홍색도 있고요. Green, 초록색도 있고요. Yellow, 노란색도 있어요. Wow, they look pretty. 와, 얘네 너무 예뻐요. I will choose a pink one. 저 분홍색 하나 선택할게요.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은 세개다 고를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어요.
0: Singing time.

Bum-ba-da-bum-bum-bum, cartoon talk, baro right, 시작해볼게요.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Dessert festival, 디저트 페스티벌이라니 얼마나 맛있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쵸? 자, 우리 그림 속에 대화를 한번 볼게요. Ba-ba-bum. Bonjour, come and try my macarons 라고 합니다. Bonjour는 프랑스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인인가 봐요. Come and try my macarons. Try가 시도하다죠. 어서 와서 내 마카롱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보세요 라는 거겠죠. Come and try.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What is a macaron like? 마카롱은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What is like? 하면은 그 음식이 어떤 건지 물어볼 때 쓰는 거였습니다. What is a macaron like? 그랬더니 It's sweet and colorful. 그것은 달콤하고 알록달록하죠. We have pink, green and yellow. 우리는 분홍색, 초록색, 노란색이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너무 맛있겠다, 그쵸? 자, 그랬더니 Wow, they look pretty! 라 그래요. Look pretty 하면은 예뻐 보이다 라는 뜻이었죠? 와, 정말 예뻐 보여요. I want one of each color, please! 라고 합니다. 얘들아, one of each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one은 하나란 뜻이고 of each 하게 되면 각각의 것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주세요. 각 모든 색깔씩 하나씩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I want one of each color, please. 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 개 다 달라는 뜻입니다. 맛있겠다, 그쵸?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Macaron 좋아하나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France. 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하겠습니다. 얘들아,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가 마카롱이었죠. 너무 맛있겠다,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그러면 내일 또 이 시간에 볼게요. Bye bye, butterfly!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영어 공부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4. Famous desserts around the world. Tuesday. Famous dessert in Portugal.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Portugal.
0: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쌤은 궁금합니다. 근데 굉장히 맛있는 냄새와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쌤이랑 바로 오늘 그림을 확인해 보러 갈게요. Here we go. Ba-bam.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오늘도 dessert festival래요. It's a dessert festival. 디저트 페스티벌. 어우, 맛있어 보여요. 그쵸? 그 아래 Portugal라고 적혀 있습니다. One more time. Portugal. Portugal가 어느 나라냐면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포르투갈을 바로 Portugal라고 발음을 해요. 그쵸? 자, 여자아이가 지금 포르투갈 국기를 들고 있습니다. A girl is holding a Portuguese flag. The Portuguese flag. Okay. 자, 근데 이 디저트가 도대체 뭘까, 얘들아? 아, 설마 에그타르트인가요? 너무 맛있겠다. 쌤 진짜 에그타르트 정말 좋아합니다. 얘들아, 에그타르트 딱 먹으면 어때요? 겉은 막 바삭바삭한데 안은 촉촉하고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Egg tarts, 에그타르트. 자, I think we're going to talk about a Portuguese dessert today. 오늘 우리 포르투갈 디저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것 같죠? 자, 그럼 우리 오늘 한번 네 개의 단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빠밤. 첫 번째는 taste. Taste, 맛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Taste, ready? Taste, okay. 자, 그 다음엔 soft, soft, 부드러운 뜻이에요. 부드러운 해보겠습니다. Soft, soft, okay. 그 다음엔 creamy, creamy. 크림 같은 부드럽고 걸쭉한이란 뜻이에요. Okay, 자, 한번 발음해 볼게요. Creamy. Your turn. Creamy. Okay. 자, 그 다음은 crispy. Crispy. 바삭바삭한. 자, 에그타르트 보면은 위에가 굉장히 바삭바삭하잖아요. 그쵸? Crispy. 한번 발음해 볼게요. Crispy. Crispy.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네 개의 단어였고요. 우리 친구들 한번 오늘의 대화문 들어보고 오세요.
2: Hello. Do you want an egg tart?
1: What's the taste like?
2: It's buttery and creamy. The top is crispy.
1: They look delicious. I'll take one.
0: 잘 들어봤나요?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빠밤. 첫 번째 문장입니다. Hello, do you want an egg tart? Oh, sure I do. 자, 무슨 뜻인지 볼게요. 자, do you want, 하면은 뭐뭐를 원하나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뭐를 원하세요? Do you want 패턴입니다. 자, 우리 그럼 한번 예문을 보자. Do you want some juice? 하면 무슨 뜻이 될까? Juice는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그 주스입니다. 당신은 주스를 좀 원하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Do you want some juice? 자, 그리고 Do you want a cookie? 하게 되면은 너는 쿠키를 원하니? 라는 뜻이 되겠죠? 원해요. 그쵸?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장 해석해 볼게요. Hello. 안녕하세요. Do you want an egg tart? 당신은 에그 타르트를 원하시나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Do you want? 자, 에그 타르트 한번 발음해 볼게요. Egg tart. Egg tart.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llo. Do you want an egg tart? 너무 원해요. 그쵸? 에그타르트 정말 맛있지 않나요? 자, 그랬더니 두 번째로는 What's the taste like? What's the taste like? 라고 합니다. Taste가 무슨 뜻일까? Taste, taste. Taste는 바로 맛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What's the taste like? 하게 되면 어떤 뜻이 완성이 될까요? 자, 그게 어떤 맛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얘들아, 통문장으로 기억했으면 해요. 왜냐면은 어딜 가든지, 그 무슨 맛이에요? 우리 지금

식품을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What's the taste like? 기억하면 정말 도움 많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What's the taste like? Ready, set, go! What's the taste like? 좋습니다. Taste 할 때 taste가 아니라 taste. 굉장히 좀 이렇게 퐁퐁 뛰면서 taste, taste. 혓바닥이 입안에서 이렇게 퐁퐁 튀는 느낌이죠? Taste. Okay. 자, 그 다음에는, oh, it's buttery and creamy. The top is crispy. 라고 합니다. 아우,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석해 보자. Buttery 하게 되면, 버터 맛이 나는 고소한 맛이란 뜻입니다. 왜 버터예요? 버터에다가 buttery 하게 되면 버터 맛이 나는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건 기억할 수 있겠지? 버터 알잖아요, 그쵸? 자, buttery, 버터 맛이 나는, 맛있겠어요? creamy는 크림 같은 게 부드러운 이란 뜻이 되겠죠? 크림이 어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입에서 싹 없어지고, 그쵸? 그 뜻입니다. 크림 같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rispy가 있어요. crispy, 아까 쌤이 알려줬죠? 바삭한이란 뜻입니다. 근데, 저기, the top is crispy 라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자. 자, 일단 처음부터. It's buttery and creamy. 그것은 버터 맛이 나고, 그러니까 고소하고, 그리고 크림 같아요. 약간 부드러워요. Okay? The top is crispy 라고 합니다. 탑이 위에라 뜻이잖아요. 탑 하잖아요. 탑. 그러니까 위에 부분이 굉장히 바삭하다는 거죠. 그쵸? 왜 디저트 말할 때요. 겉은 아주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게 맛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the top is crispy. 바깥은 굉장히 바삭해요. 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친구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t's buttery and creamy. The top is crispy. 선생님이 계속 영어로 말을 하는데 입안이 계속 침이 고여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도 그런가요? 자, 그랬더니, They look delicious. I'll take one. 이라고 합니다. They look delicious. Delicious 하면 맛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자, 근데 I'll take가 무슨 뜻인지 보자. I'll take, 하면은, 뭐뭐를 주세요. 뭐뭐로 할게요. 란 뜻입니다. 뭘 주문을 할 때, 제가 저거 주문할게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할 때, I'll take라고 많이 사용해요. 우리 친구들 이거 기억하면 좋겠다. 그쵸? I'll take, 근데 여기서는, 봐봐. I'll take a sandwich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될까? 저 샌드위치로 할게요. 저 샌드위치 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I'll take a sandwich. 뭐 먹을래? 저 샌드위치 먹을게요. I'll take a sandwich.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I'll take two cookies라고 하면 무슨 뜻이겠어? 저두개 쿠키 주세요. 쿠키 두개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I'll take two cookies.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Okay? I'll take로 또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쓸수 있겠죠? I'll take 하면은 뭐뭐를 주세요. 뭐뭐로 할게요. Okay? 자, 우리 그러면 해석해 보자. They look delicious. 맛있겠어요. 정말 맛있게 보여요. 란 뜻이겠죠? Look이니까 맛있게 보여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I'll take one 이라고 했으니까 저 하나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I'll take one. 하나 주세요. 에그타르트 하나 주세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 같으면은 세개 주문하겠어요. 자, 우리 그럼 퀴즈 타임 해볼게요. Eclair is a dessert from A. Portugal or France? Okay,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Portugal. 바로 포르투갈 디저트였죠. Alright. 자, 우리 그럼 한번 대화문 한번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읽고 해석을 해봅시다. 선생님 또. 자, 해볼게요. 목소리로. Hello, do you want an egg tart? 안녕하세요. 에그타르트 원하시나요? 라고 합니다. Do you want, 하게 되면 무슨 뜻이었지? 뭐뭐를 원하시나요? 라는 뜻이었죠. 에그타르트라고 하면 되고, egg tart. Egg tart 발음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What's the taste like?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아직 에그타르트가 어떤 맛인지 모르나 봐요. 그래서 What's the taste like?라고 합니다. Taste가 바로 맛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What's the taste like? 하면은 맛이 어때요?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랬더니
It's buttery and creamy 라고 합니다. Buttery 하면은

0: 맛이 나는, 그러니까 고소한 맛이 난다는 뜻이겠죠. Creamy 하면은 크림 같은 부드러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고소하고요, 버터 맛이 나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워요라는 뜻이겠죠. The top is crispy. 얘들아, crispy 무슨 뜻일까? 선생님 표정을 봐봐. crispy, 그쵸? 바삭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그러니까 바깥은 굉장히 top, 위에는 바삭해요라는 뜻이죠. The top is crispy. 그랬더니 they look delicious. 아, 그거 정말 맛있게 보여요. 이러면서 I'll take one. I'll take 하면 무슨 뜻이야? 이거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I'll take 하면 뭐뭐로 주세요. 뭐뭐로 할게요. 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 주세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됩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처럼 입에 막 침이 가득 고였나요? Egg tart 기억하면서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 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빠바밤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Portugal, Portugal의 dessert. 대화문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Come here, freshly baked egg tarts 라고 합니다. 여기 오세요. Freshly baked. 방금 아주 신선하게 구워진 에그 타르트입니다. 라고 하시죠. 진짜 맛있겠다, 그쵸? Freshly baked egg tarts. 그러면서 What does the egg tart taste like? 라고 여자애가 물어봐요. Taste가 무슨 뜻? 맛이었죠. What does the egg tart taste like? 에그 타르트는 어떤 맛이에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랬더니 It's sweet and buttery 라고 합니다. 그것은 달콤하고 아주 버터 맛이 나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Buttery. 자, 그러면서 It's crispy outside and soft inside. 굉장히 바깥에는요. 바삭하고 안에는 soft, 부드러워요. 라 그러죠? 정말 맛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자애가 I'll take two please 라고 합니다. I'll take 하면은 뭐뭐로 주세요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두 개를 주문하네요. I'll take two, please. 정말 맛있겠다,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Portugal. 나는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디저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있다!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Egg tart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봐요. Bye-bye, butterfly.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4. Famous desserts around the world. Wednesday. Famous dessert in Spain.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Spain.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확인해 볼게요.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 오늘도 굉장히 맛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네요. 그쵸? 오늘도 dessert festival. It's a dessert festival. 디저트 페스티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Spain이라고 적혀있네요. Spain. Spain. 스페인이죠, 그쵸? We're going to talk about a Spanish dessert today. 자, 오늘은 스페인의 디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자아이가 지금 스페인 국기를 들고 있죠? A girl is holding the Spanish flag. 자, 근데 저게 뭘까, 얘들아? 길고 저 brown, 갈색깔의 긴 건 뭘 것 같아요? What is that long brown thing? 우리 친구들 아이디어가 있나요? 아, 쌤 알겠어요. 자, 일단 we see a sugar jar and a chocolate jar too. 자, 지금 설탕 jar 통도 보이고 초콜릿 jar 통도 보입니다. 그걸 보아하니 저거는 추러스 같지 않아, 얘들아? 추러스 좋아하나요? 우리 친구들 놀이공원 가면은 꼭 뭘 먹어요? 쌤은 추러스를 먹습니다. 자, 추러스는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추러스가 아니라 추러라고 합니다. 추러. Churro. 정말 맛있잖아요. 그렇죠? 자, churro. 자, 맛있겠다. 그렇죠? 자, 오늘 그러면 churr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네 개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자, 첫 번째 단어는 long. long. 긴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알죠. 저 추러스가 길이가 어때요? 굉장히 길죠? 한번 발음해보겠습니다. long. long 할 때 롱롱롱이 아니라 혓바닥이 살짝 나와야 되겠죠. L이니까 long long.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prinkle. sprinkle 뿌리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추러스 먹을 때 설탕 sprinkle 하지 않나요?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sprinkle 시작. sprinkle. 오케이. 자, 그 다음은 sugar. sugar 설탕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렇게 좋진 않지만 정말 맛있는 설탕 sugar 발음해볼게요. sugar sugar sugar가 아니라 sugar sugar. 그 다음엔 dip dip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dip. 우리 추러스 먹을 때 혹시 초콜릿 dip 해서 먹어봤나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거 발음할 때 deep 하면 안 돼요. deep 하게 되면 깊은 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dip, dip 짧게 발음해줘야 돼. dip, dip.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네 개 단어 봤고요. 우리 친구들 한번 오늘의 대화문 들어보고 오세요.
2: Hi, would you like a churro?
1: It's very long. How do you eat it?
2: You can sprinkle sugar. Or dip it in chocolate sauce.
1: Well, I'll try one. Please sprinkle a lot of sugar on it.
0: 잘 들어봤나요? 우리 read and speak time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잔! 첫 번째 문장입니다. Hi, would you like a churro? Would you like a churro? 아, 자, would you like? 하게 되면은 뭐뭐를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인데요. 굉장히 친절한 패턴입니다. Would you like? 자, 식당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제안할 때 would you like? 이 패턴을 많이 사용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would you like 해볼까요? 시작! Would you like? Okay. 자, 할 때도 이 눈을 굉장히 친절한 얼굴로 해줘야 돼. Would you like? 아니죠? Would you like? 부드럽게. 자, 한번 우리 예문에서 보자. Would you like an apple? 하게 되면은 사과를 원하시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Would you like an apple? Okay. 자, 그 다음은 Would you like some soda? 나왔습니다. Soda가 뭘까요? Soda. 혹시 들어봤나요? Soda 하게 되면 탄산음료입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 soda? 하게 되면 탄산음료를 원하시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Would you like랑 비슷한 게 Do you want some? 있는데 Do you want보다 조금 더 격식을 차리고 친절함을 넣고 싶다. 그렇다면 Would you like 패턴 사용하면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이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Hi, would you like a churro?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추로스를 원하시나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보세요. 시작! Hi, 자, 친절한 얼굴로 Would you like a churro? 좋아요. 우리 친구들 친절한 얼굴로 한거 맞지? Would you like a churro? 이런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It's very long. How do you eat it? 자, 이건 또 무슨 뜻인지 봅시다. 자, how do you eat하고 음식하고 물음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먹나요? 라는 뜻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패턴입니다. 짠, 볼게요. How do you eat cup noodles 하면 무슨 뜻이 될까? 우리 친구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 cup noodles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cup noodles는 바로 컵라면입니다. 얼마나 맛있나요? 그쵸? 좋진 않지만 몸에. 자, how do you eat cup noodles 하게 되면 컵라면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컵라면을 먹는 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몇 분을 이렇게 데워서 먹어? 아니면은 나는 뭐 포크로 먹어? 뭐 젓가락으로 먹어? 나는 그냥 마셔요. 이런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how do you eat steak? 이거는 음식점, 스테이크 고기를 먹으러 갔을 때 음식점에서 굉장히 많이 들리는 문장이에요. 자, how do you eat steak? 하면은 어떻게 스테이크를 드시나요? 그러니까 스테이크의 굽기의 정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 how do you eat steak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 기억했다가 식당에서 이 문장이 들리면은 꼭 선생님을 기억하고 아, 스테이크 굽기 물어보는 거구나라고 기억을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해 보자. It's very long 하게 되면 굉장히 기네요. How do you eat it? 이거 어떻게 먹어요? 라는 거겠죠? 한번 해볼게요. 시작. It's very long. How do you eat it? Okay. 자, 그 다음은 You can sprinkle sugar or dip it in chocolate sauce 라고 합니다. 근데 sprinkle 쌤이 아까 알려줬는데 뿌리다라는 뜻이죠. Sprinkle, sprinkle. 자, 예를 들어서 Sprinkle some salt on your egg 하게 되면은 egg가 계란이죠. 계란 위에 salt, 소금을 좀 뿌리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Sprinkle. Okay. 그 다음에 dip in이 나왔어요. 뭐뭐에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이 추러스를 어디에 담글까? Dip the chocolate, dip the cookie in milk라고 합니다. 일단 dip the cookie in milk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밀크에 쿠키를 담그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Dip in 하면은 뭐뭐에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ip in milk 하면은 milk 우유에 담가서 찍어서 드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자, 우리 그럼 해석해 봅시다. You can sprinkle sugar. 당신은 sugar 설탕을 뿌릴 수 있고요. Or dip it in chocolate sauce라고 합니다. 또는 초콜릿 소스에 dip in, 담가서 드실 수 있어요라는 거겠죠? 너무 맛있겠다. 자, 해볼게요. You can sprinkle sugar or dip it in chocolate sauce. Okay. 자, 그랬더니, Wow, I'll try one. Please sprinkle a lot of sugar on it. 라고 합니다. 자, 우리 I'll try 하고 숫자가 나오면요. 저는 몇 개를 먹어볼래요. 저몇개 한번 주세요. 저몇개 주세요. 라는 뜻이 돼요. I'll try, 자, I'll try one 하면은 저 하나 주세요. 라는 뜻이 되고요. I'll try two 하면은 저두개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뭐, 몇개 먹어볼래요? 라는 뜻이 되겠죠. 뭐, 몇개 주세요? 라는 뜻도 가능하고요. 자, a lot of 하면은 많은이라는 뜻이죠.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Wow, I'll try one. 와, 저 하나 시도해 볼게요. 하나 먹어볼게요. Please sprinkle a lot of sugar on it. 자, sprinkle, 뿌리다죠. 많은 sugar, 설탕을 뿌려주세요. 라고 이 사람이 질문을 하네요. 맛있겠다, 그쵸? 자, 퀴즈 한번 한번 풀어볼게요. Churros are a dessert from 추로스는 어디 나라 디저트죠? 3, 2, 1 The answer is Spain이었죠. 스페인 디저트였죠? 오케이. Okay.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대화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Hi, would you like a churro? 안녕하세요. 혹시 추러스 한번 드셔볼래요? It's very long. 굉장히 기네요. How do you eat it? 이거 어떻게 먹어요? You can sprinkle sugar or dip it in chocolate sauce. 설탕을 뿌려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초콜릿 소스에 담가서 찍어 드셔도 돼요. Wow, I'll try one. 저 하나 시도해 볼게요.

0: 자, 우리 칼튼 톡 바로 시작해 볼게요. 빠밤. 자, Spanish dessert, churro에 대한 대화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짜자잔. 처음에 Hi, come and try this long sweet churro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와서 이 길고 달콤한 추러스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Do I dip it in chocolate sauce? 라고 여자애가 물어봅니다. Dip in 하면은 무슨 뜻이었지? 뭐뭐에 담그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여자애가 Do I dip in chocolate sauce? 초콜릿 소스에 담가서 먹는 건가요? 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더 맛있겠다, 그쵸? 자, 그랬더니 Yes, you can also sprinkle some sugar on it 라고 하죠. 자, sprinkle 무슨 뜻? 뿌리다라는 뜻이고 sugar는 설탕이죠. 그래서 네, you can also sprinkle some sugar on it. 당신의 조금의 그 sugar 설탕을 뿌려 드셔도 됩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랬더니 여자애가 I'll take one please라 그래요. 저 하나 주세요라 그러죠. 선생님은 저기 있는 거다 갖다 먹을래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칼튼착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Spain. 나는 스페인의 대표 디저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스페인 대표 디저트가 바로 추로였죠? 추로스가 아니라 추로라고 발음하는 거꼭 기억할게요. 그럼 우리 내일 또이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1: Bye.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2: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3: 어쩌라고?
2: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이 1.7배는 차이 난다는데?
3: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4: 야! 야!
1: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3: 덕분에 살았다, 야.
2: 밥 한번 사.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해보자.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4. Famous desserts around the world. Thursday. Famous dessert in Korea.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Korea.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자, 쌤이랑 얼른 확인하러 가볼게요.

0: Here we go. Ba-bum.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오늘도 dessert festival이에요. 디저트 페스티벌입니다. It's a dessert festival. 자, 그리고 아래에 Korea라고 적혀 있죠. Korea는 우리나라죠, 그쵸? S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a Korean dessert. 오늘 우리 한국 디저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okay? 자, 여자아이가 태극기를 들고 있어요. A girl is holding the Korean national flag. 태극기가 아주 멋지게 걸려 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저게 도대체 뭘것 같아요? 쌤, 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감이 왔어요. 저게 어떤 디저트인지? 바로바로 맛있고 쫄깃쫄깃한 약. 과입니다. 우리 친구들 약과 좋아해요? 정말 맛있잖아, 그쵸? 자, 약과 옆에 지금 뭐가 있는지 볼게요. 꿀한 통이 있어요. A jar of honey. 그리고 저건 뭐지? flower. 바로 flower입니다. 자, flower. 발음은 꽃 flower랑 같은데 스펠링이 다르죠? 그치만 발음은 같아요. flower는 바로 밀가루라는 뜻이에요. 밀가루 한 포대도 있네요. 그쵸? A bag of flour도 있어요. 오늘 우리 약과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선생님이랑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네개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뭐봄? 첫 번째는 made with, made with, 하게 되면은 몸으로 만들어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음식의 재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 또는 물어볼 때 made with, 기억하면 좋겠다, 그쵸? 자, 우리 친구들 발음해 봅시다. Made with. Made with. 그쵸? Make의 과거형이에요. Make 만들다. Okay. 짜잔! 그 다음은 honey. Honey. 바로 꿀입니다. 발음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달달하지 않나요? Honey. Honey. 꿀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해볼게요. 이걸 딱딱하게 honey. 이러면 안 되고, honey. 시작. Honey, okay. 아우, 맛있어요. 꿀. 그다음에 flower, flower. 밀가루라는 뜻이에요. 그쵸? 쌤이 아까 말했듯이 꽃 flower랑 발음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스펠링이 다른 거꼭 기억하자, 얘들아. 자, 한번 발음해 볼게요. Flower, flower. Okay. 밀가루는 flower. 자, 그다음은 chewy. Chewy, 쫄깃한입니다. 얘들아, 약과를 딱 먹으면 어때요? 아, 그 쫄깃함에, 아, 그 최고의 맛 아닙니까? 그쵸?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네 개의 단어였고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화문 들어보고 오세요.
1: Hello. Why don't you try yakgwa?
2: What is yakgwa made with?
1: It's made with honey and flour. It's sweet and chewy.
2: Sounds delicious. Three yakgwa, please.
0: 잘 들어봤어? 이번에는 쌤이랑 read and speak time 가져볼게요. 빠바밤. 첫 번째 문장은요. Hello. Why don't you try 약과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 그 디저트 부스에서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죠. 자, 우리 why don't you try 한번 볼게요. Why don't you try 하고 물음표를 딱 얹잖아요. 그러면 뭐뭐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권유하는 패턴입니다. 자, why don't you try? Why don't you try? 이거 한번 따라해보자. 시작. Why don't you try? 잘했습니다. Try는 선생님이 이번 주에 뭔지 알려줬는데 시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뭐 시도해보시는 게 어때요? 뭐뭐 해보는 게 어때요?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한번 우리 예문 볼까? Why don't you try this? 이거 굉장히 이건 통으로 기억해, 얘들아. Why don't you try this? 하면은 이거 시도해보는 게 어때?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는 문장입니다. Why don't you try this? 따라라라라. Okay. 자, 그 다음에 Why don't you try kimchi? 나왔습니다. 이건 외국인 친구한테 한번 하면 좋겠다. 선생님도 이 문장 많이 얘기해봤어. Why don't you try kimchi? 한번 김치 시도해보는 게 어때요? 선생님, 미국인 친구들 진짜 김치 먹어봤다 이랬다가 그랬더니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막 김치 맛있잖아요, 그쵸? 자, why don't you try kimchi? 하면은 김치 한번 먹어보는 게 어때? 시도해보는 게 어때?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자, 여러분 why don't you try의 뜻을 알았으니 한번 문장을 해석해보자. Hello, 안녕하세요. Why don't you try 약과라고 합니다. 약과를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때요? 시도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하면 되겠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봅시다. 시작!

0: Why don't you try 약과?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외국에 가서 우리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뭐 소개할 때 이거 정말 기억하면 좋은 패턴이겠죠? Why don't you try 약과?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이 친구가 약과에 대해서 잘 모르나 봐요. What is 약과 made with? 약과는 뭘로 만들어진 거죠? 라고 하면서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좀 물어보는 거겠죠? 자, made with 하면은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음식의 재료에 대해서 그 음식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궁금할 때 made with 꼭 기억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또 다른 예문을 보자. Pizza is made with cheese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석할래? 우리 친구들이 해보세요. 자, 피자는 cheese. 뭘로 만들어졌대요? 그쵸. 치즈로 만들어졌다죠. 자, 뭐, 다양한 재료로 피자가 만들어졌겠지만, 일단 피자 하면 생각나는 게 치즈 아니겠어요? 그래서 pizza is made with cheese 하면은 피자는 치즈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해석이 됐겠죠. 자, 그럼 또. Kimchi is made with cabbage. Kimchi is made with cabbage. 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Cabbage는 바로 배추입니다. 그래서 김치는 배추로 made with,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Made with. 꼭 기억하면 좋겠다. 그쵸?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해보자. What is 약과 made with? 하면은 뭐야? 우리 친구들이 해석해보세요. 약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What is 약과 made with? 시작! What is 약과 made with? 아유, 잘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대답으로, It's made with honey and flour. It's sweet and chewy. 라고 합니다. 자, made with는 몸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었죠. 자, 볼게요. honey는 꿀. flour는 밀가루란 뜻인 거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죠? 그리고 sweet는 뭐야? 달콤한. chewy는 뭘까? chewy. 쫄깃한이란 뜻입니다. 우리 단어 네 개를 알았으니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It's made with honey and flour. 그것은 꿀과 honey와 flour, 밀가루로 만들어졌어요. It's sweet and chewy. 그것은 어떻대요? 달콤하고 chewy, 쫄깃하대요. 얼마나 맛있니, 약과가, 그쵸?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It's made with honey and flour. It's sweet and chewy. 좋습니다. 이렇게 맛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ounds delicious 라 그래요. 정말 맛있게 들리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라는 뜻이죠.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듣기로는 정말 맛있다는 뜻입니다. 자, sounds delicious. 맛있을 것 같아. 라고 통문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항상, 그거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요. sounds delicious.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우리 한번 그럼 해석해 볼게요. sounds delicious. 맛있을 것 같아요. three 약과 please. 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약과 3개 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안 해요. 약과가 맛있다는 걸. 하나만 주문하면 굉장히 아쉽거든. 그쵸? 읽어보자. Sounds delicious. Three 약과 please. Okay.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퀴즈 해보자. 약과 is made with. 이거 선생님이 해석 안 해줄게. A. Honey and flour. B. Sugar and chocolate. Okay.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One, what is it made with? 뭘로 만들어졌죠? 바로 honey and flour로 만들어졌죠. 꿀과 밀가루로 만들어진 약과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그럼 한번 더또 대화문을 해석을 해봅시다. Hello, 안녕하세요. Why don't you try 약과? 약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때요? 권유하는 거죠, 지금. What is 약과 made with? 자, made with. 몸으로 만들어졌다죠? 약과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했더니, It's made with honey and flour. 그것은 honey, 꿀과 flour, 밀가루로 made with. 만들어졌어요. It's sweet and chewy. 그것은 달콤하고 쫄깃해요. Sounds delicious.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Three 약과, please. 약과. 3개 주세요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갑자기 약과가 막 먹고 싶고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만 그런가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한번 시작해볼게요. 빠밤! 자, Dessert Festival.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Korean Dessert 약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죠? 자, 우리 한번 대화문으로 숑 들어가볼게요. 빠밤!
1: Hello, why don't you try a Korean Dessert 약과?
0: 안녕하세요. 한국의 디저트 약과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권유를 하죠. Why don't you try? 뭐뭐 해보시는 게 어때요? 권유의 패턴이었죠? 자, 그랬더니 Oh, what is 약과 made with? 라고 합니다. Made with 하면은 뭐뭐로 만들어졌다였죠? 그러니까 재료를 물어보는 거야. 약과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It's made with honey and flour 라고 합니다. 그것은 honey, 꿀과 flour, 밀가루로 made with,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Made with honey and flour. Okay. 그랬더니, wow, sounds delicious. Sounds delicious. 무슨 뜻이었지? 맛있게 들린다. 맛있을 것 같아요. 라는 뜻이죠. Three 약과 please 하니까, 약과? 세 개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sounds delicious, 맛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할게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Korean dessert 약과,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약과죠?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Korea. 나는 한국의 대표적인 디저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Korean dessert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약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즐겁게 수업했길 바라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0: Hello,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금요일이죠? 너무 신나는 날 아닙니까? 쌤이랑 오늘 금요일이니까 더 신나게 영어 공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4. Famous desserts around the world. Friday. Desserts around the world. I can write about desserts from different countries.
0: 얘들아,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선생님이랑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글쓰기로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topic, today's topic. Desserts around the world. One more time. Desserts around the world. Desserts가 얘들아 후식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맛있는 후식들, desserts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자,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에. 그래서 전 세계의 디저트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오늘 글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빠밤! 자, 우리 그러면 look and talk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글쓰기 해볼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Here we go! Oh, this is today's picture. 자, 얘들아, 오늘도 dessert festival인데요. 네 개의 나라가 다 모여서 디저트를 소개를 하는 날인가 봐요. 그쵸? We see four different desserts from four different countries. 아, 정말 맛있는 향기가 여기까지 납니다. 자, 우리 그럼 글쓰기 한번 시작해볼게요. 짜잔! 자, 우리 첫 번째 country 바로 France라고 적혀있죠. France는 바로 프랑스죠. France, France. 자, 우리 그러면은 macaron is from 마카롱이 어느 나라 디저트예요? 그쵸, France의 디저트죠? 그래서 macaron is from France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마카롱은 프랑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마카롱은 프랑스 거예요 라는 뜻이죠. 자, 마칼롱이 아니라 macaron이라고 발음하는 거 잊지 않았죠, 우리 친구들? 아, 오케이. 자, 마카롱은 프랑스에서 왔어요. 짜잔. 그리고 it is and 마카롱이 어떻죠, 얘들아? 일단 달콤하죠. 달콤한. 무슨 뜻이지? 영어로 어떻게 하죠? 그쵸? sweet 들어가고요. 마카롱을 생각해보면은 맛도 좋지만 어때요? 너무 예쁘지? 색이 알록달록합니다. 알록달록하는 영어로 맞아요. colorful 해죠. It is sweet and colorful. 그것은 달콤하고요. 그리고 알록달록해요. 그러니까 색상이 알록달록해서 되게 예쁘잖아요. 그쵸? It is sweet and colorful. Okay. 자, 그 다음은 egg tart is from 나왔어요. 어, egg tart는 어느 나라 거지? 그죠? Portugal 거였죠. 포르투갈 후식이었습니다. dessert. 그래서 egg tart is from Portugal 라고 적어볼게요. Egg tart is from Portugal. Alright. 자, 그리고 it is and 자, 맛이 또 어땠죠? 에그타르트 한번 상상해봐요, 그들아. 얘들아, 에그타르트를 딱 먹으면 맛이 어떠죠? 그쵸, 일단 buttery 합니다. buttery 하면은 버터 맛이 나는 이렇게 고소하다, 고소한이란 뜻이었죠. 굉장히 고소합니다. 에그가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또 어떠해요? 부드럽습니다. 안에 약간 커스터드 크림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쵸? 부드럽죠? 그래서 creamy, 크림처럼 부드러운 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It is buttery and creamy 라고 적겠습니다. It is buttery and creamy. 굉장히 버터 맛이 나고요. 그리고 부드러워요. creamy 해요. 오케이. 어, 너무 맛있겠다. 그치? Churro is from, churros는 어디 나라일까? 그쵸? 스페인 거였죠? 그래서 Churro is from Spain 이라고 적어볼게요. Churro is from Spain. 자, you can eat in chocolate sauce. 오, churros를 우리 어디다가 찍어 먹지? 그치, 초콜릿 소스에 찍어 먹죠. 그러니까 담그다라는 영어 표현 선생님이랑 배웠잖아. dip in 이었죠. 그래서 dip 단어를 넣어주면 you can dip it in chocolate sauce. 당신은요, 초콜릿 소스에 담가 먹을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dip 하면 찍다 라는 뜻이 있어요. 찍어 먹 무슨 액체류에 찍다. Okay. Alright. 그리고 약과 is from 그쵸. 약과는 와, 한국 거죠. 약과 is from Korea 라고 적을게요. 약과 과 is from Korea. Okay. 그리고 it is made with and made with 하면 무슨 뜻이었지? 뭐뭐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뭐뭐로 만들어졌다, 재료를 말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었죠. 자, 뭐랑 뭘로 만들어졌더라, 약과 선생님이랑 이번 주에 공부 열심히 했으면 약과 뭘로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돼. 뭘로 만들어졌죠? 그쵸? honey가 뭐지? 꿀이죠. 그 다음에 밀가루는 영어로 flour였죠. 그래서 it is made with honey and flour. 그것을 꿀과 밀가루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It is made with honey and flour. 오케이. 자, 우리 그러면 선생님이랑 Chrissy writing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Dessert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디저트들. 오케이. Macaron is from France. 마카롱은 프랑스에서부터 왔어요. It is sweet and colorful. 그것은 달콤하고 알록달록해요. Egg tart is from Portugal. Egg tart

0: 아파트는 포르투갈에서 왔어요. It is buttery and creamy. 그것은 버터 맛이 나고요. 고소하고요. 그리고 creamy, 크림 같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요. 란 뜻이겠죠? It is buttery and creamy.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hurro is from Spain. 오, churros는 스페인에서 왔어요. You can dip it in chocolate sauce. 당신은 초콜릿 소스에 담가 먹을 수 있어요. dip가 액체를 찍어 찍다란 뜻이라 그랬죠? dip in chocolate sauce. 초콜릿 소스에 찍어 먹을 수 있어요. 약과 is from Korea. 약과는 한국에서 왔어요. It is made with honey and flour. 그것은 honey, 꿀과 flour, 밀가루로 made with, 만들어졌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어우,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배웠더니 달달한 디저트들이 생각이 마구마구 났나요? 좋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체크한 단어들 다 기억나죠? Sweet, colorful, buttery, creamy, 그 다음에 dip in, made with honey and flour. 꼭 기억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1: Macaron is from France. It is sweet and colorful. Egg tart is from Portugal. It is buttery and creamy. Churro is from Spain. You can dip it in chocolate sauce. Yakgwa is from Korea. It is made with honey and flour. Culture Project.
2: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different desserts around the world.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즐겨 먹는 디저트를 알아볼 거예요. 나라마다 즐겨 먹는 디저트의 종류도 참 다양하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디저트를 먹는지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Korea. What is this? It's a rice cake from Korea. 한국의 떡이에요. 한국에서는 쌀과 같은 곡물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디저트도 곡물로 만든 떡이 유명해요. There are many types of rice cakes. They come in different shapes with different tastes. 찹쌀이나 맵쌀의 반죽에 견과류나 콩을 재료로 한 고명을 더해 모양도 맛도 다양하지요.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Do you want some rice cake?
3: Yes, please.
2: Let's move on to the next country. Let's look at Italy. What is this? It's gelato from Italy. 이탈리아 사람들은 젤라토를 즐겨 먹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표 디저트인데요. What is it like? 젤라토는 우유, 달걀, 설탕과 천연 향미 재료를 넣어 만든 아이스크림으로 신선하고 보통 아이스크림보다 지방 함량이 낮다고 합니다. Do you want some ice cream?

0: No thanks.
1: What's next? Let's look at the United Kingdom. What is this? It's an apple pie from the United Kingdom. 영국인들이 즐겨 먹는 사과 파이예요. What is it like? 둥근 접시 모양의 반죽 사이에 설탕으로 조린 사과를 넣어 오븐에 구운 파이예요. 노릇하게 구워진 파이 위에 아이스크림이나 커스터드 크림을 얹어 먹어도 맛있어요. It's delicious with an ice cream or custard cream topping. Do you want some apple pie?
0: Yes, please.
1: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디저트들을 알아보았어요. I love them all. 모두 아주 맛있는 후식들이에요.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3: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desserts from different countries. 나는 전 세계의 디저트들을 쓸 수 있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배운 디저트들 뭐였죠? 그쵸? 마카롱, 그 다음에 액터, 그 다음 약과 추로 있었죠? 선생님이랑 배웠던 거 꼭 기억하고 우리는 또 월요일에 볼게요.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4: Results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바뀔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5단 모체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로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상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뉴런 한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한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과거 시제 첫 번째 시간으로 비동사의 과거형 공부해 보았습니다.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was랑 were 두 가지 형태가 있었고, 해석은 무엇무엇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는데요. 자, 오늘은 과거 시제 2탄으로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 공부해 볼 것입니다. 이제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 그리고 갔다 와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하은쌤의 뉴런 수업을 들었다. 이렇게 과거의 다양한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뉴런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동사 과거형이에요. 이 일반 동사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그 수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일반 동사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과거형을 만들어 줍니다. 또 다른 일반 동사들은요, 규칙에 따르지 않고 불규칙하게 일반 동사 과거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동사 과거형의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각각의 경우를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뉴런 포인트 두 번째는요, 일반 동사 과거형이 쓰인 부정문과 응음문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리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부정문과 응음문 어떻게 만들었나요? 자, 이거 이미 배웠었는데, 자, 바로 두 동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이제 과거형으로 만들어 주려면 이두 동사, 두의 과거형인 did를 사용해서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과 음음문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부정문 같은 경우에 나는 뭐뭐 하지 않았다라고 하려면 I didn't 이런 형태를 사용해 주고요. 음음문 같은 경우엔 너는 뭐뭐 했니라고 물어볼 때 did you와 같은 형태를 사용해 주는데 오늘 이 뉴런 포인트들 머릿속에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36페이지에 일반 동사 과거형 규칙 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변화하는 일반 동사는 동사의 원형에 ed를 붙여 과거형을 만듭니다. 아, 우리 일반 동사 과거형 만들 때에 그 규칙은 무엇이다?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이는 것입니다. 자, 이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일반 동사가 그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일반 동사마다 따로따로 과거형을 만들기는 어렵단 말이죠. 비효율적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동사 원형에 ed를 붙여서 과거형 만든다. 자, 그리고 이 일반 동사 과거형은요, 일반 동사 현재형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일반 동사 현재형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주어가 무엇인지를 따져서,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 주어가 만약에 3인칭 단수가 아닌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엔 우리 그냥 동사 원형을 써서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만들어 주었고, 만약에 주어를 따져봤을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동사 원형에다가 s를 붙여준다라고 하였죠. 이렇게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서는 주어가 무엇인지를 따져야 했는데 일반 동사 과거형 같은 경우엔 그렇지 않아요. 주어를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여서 과거형 만들어주면 됩니다. 규칙 변화인 경우에요.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공원에서 걸었다라고 할때 우리 걷다라는 동사 walk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ed를 붙여서 과거형 만드는 거예요. We walked in the park.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조앤은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다. 자, 우리 공부하다라는 뜻의 동사 study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좀 세부적인 규칙이 있는데 study라는 이 동사는 맨 끝에가 이렇게 자음 플러스 y로 끝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여서 studied 이렇게 과거형을 만들어 줍니다. Joanne studied history in colleg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 동사 과거형의 규칙 변화, 큰 규칙은 뭐다?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 단어들에는 이렇게 철자를 조금씩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동사 과거형 규칙 변화를 교재에 나온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갑자기 표가 나와서 사실 좀 덜컥 겁이 날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일단 대부분의 일반 동사는 이렇게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어 줍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walk, 걷다 라고 할 때. 걸었다. 과거형 만들려면 그냥 ed 붙여서 walked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finish 하면 끝내다이죠? 이것도 그냥 ed 붙여서 finished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발음 팁도 하나 드리자면 이 walk라는 동사, 걷다라는 동사는 발음으로 끝나죠. 그런데 이 크 발음은 우리가 무성음이라고 불려요. 성대가 울리지 않는 발음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목에다가 손을 대고 발음을 해봤을 때 성대가 울리지 않는다는 거알수 있죠. 이렇게 이 단어가 무성음으로 끝나는 경우엔 이 ed 발음을요, t로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walked, walked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이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 끝나는 동사들은요, 그냥 D를 붙여주면 됩니다. 우리 예시를 살펴보면, live, 살다라는 동사 있죠? 살았다라고 하려면, 자, 여기 이미 철자가, 이 동사 자체가 이로 끝나기 때문에 또 이를 붙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냥 D만 붙여서 과거형 만든다. lived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또 smile 같은 경우 미소 짓다라는 건데 E로 끝났으니까 그냥 D만 붙여서 smiled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 lived 같은 경우 있잖아요. v 발음 같은 경우는 성대가 울리는 유성음입니다. v 했을 때 성대가 울리기 때문에 이때의 ed 발음은요. d로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lived. lived 이렇게 발음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 살펴볼게요. 이거 아까 전에 예문에 나왔었죠? 이런 경우에는 y를 i로 고치고 그 다음에 ed를 붙여준다. 우리 예를 들면 try 같은 거 노력하다라는 동사인데 이 경우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났네요. 그러면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준다라는 것입니다. carry 나르다, 운반하다란 뜻의 동사예요. 자, 이 경우에도 자음 플러스 y로 끝났으니까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혹시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어떻게 과거형 만드나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냥 ed를 붙여주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play, stay, enjoy 이런 것들은 끝에 보니까 모음 플러스 y로 끝났네요. 그런 경우에 그냥 ed 붙여서 과거형 만듭니다. 놀았다, played 이렇게, 머물렀다, stayed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즐겼다, enjoyed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에만 좀 주의해서, 철자 주의해서 과거형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차근차근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단모음이라는 것은 모음 하나를 얘기합니다. 이거 단수할 때 단이거든요. 단자음이란 자음 하나를 얘기해요. 그래서 끝에가 이 동사의 끝이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엔 그맨 끝에 있던 단자음 있죠? 그 단자음을 한번더 쓰고 그 다음에 ed를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시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stop, plan 이런 동사들이요. 특히 이런 동사들은 좀그 단어가 짧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음절짜리 동사가 많은데 이 끝에를 보니까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났어요. 그런 경우에 그맨 끝에 있던 자음을 한번더 쓰고 ed를 붙여서 stopped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plan 같은 경우, 자,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났네요. 그러면 그 끝에 있던 자음을 한번더 쓰고 ed를 붙여서 planned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규칙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 규칙 자체를 뭐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이 규칙 자체에 너무 몰두하기보다는 이 각각의 단어 예시들로 기억해 주시는 게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칙이 모든 경우에 또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컷과 같은 동사 있죠. 자르다라고 할 때, 이거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데, 근데 이건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라서 과거형도 컷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규칙이 모든 경우에 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각각의 단어 예시를 그 자체로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stopped의 철자는 이렇게 쓰는구나. p를 두번 쓰는구나. planned의 철자는 이렇게. n을 두번 쓰는구나. 이런 예시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눈에 익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교재 36페이지 맨 밑에 grammar plus라는 부분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좀 심화된 내용인데 선생님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것도 이제 결론은 외우는 것이 좀더 쉽다라고 결론이 날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맨 마지막 규칙 있죠?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그런 일반 동사. 우리 아까 전에 stop이라든지 또는 plan 이런 동사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일반 동사들 중에서 해당 음절에 강세가 오는 경우에만 자음을 추가하고 ed를 붙입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이런 동사들의 경우에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서 그 자음을 한번더 쓰고 ed를 붙인다.
이런 규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추가하고 ED를 붙인다는 이 규칙은 해당 음절에 강세가 오는 경우에만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예시들은 사실 1음절 동사이기 때문에 이 동사 자체에 강세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규칙을 적용해서 자음 하나를 더 쓰고 ED를 붙여주었던 것인데 이제 문제는 2음절 이상의 동사들인 경우에 이 음절 자체에 강세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시 살펴보면 limit이라는 동사 있습니다. 제한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자, 우리 맨 끝에 보니까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났네요. 그런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강세가 어디 오냐면 limit 이렇게 앞 음절에 강세가 옵니다. 즉, 이 뒷 음절에 강세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 동사의 끝부분에 뒷 음절에 강세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 자음을 추가한다는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에 limited 이렇게 그냥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시를 우리 다음 동사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prefer 하면 선호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자, 이 경우도 지금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 경우는 강세가 뒷음절에 있습니다. prefer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아, 이 경우에는 이 뒷음절에 그 음절에 강세가 있네. 그러면 이 자음을 추가한다라는 규칙을 적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referred라고 쓸 때 이렇게 R을 두 번 써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음절 이상의 동사에서는 이제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났을 때 뭐까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음절에 강세가 오느냐를 확인해서 강세가 올 때만 자음을 한 번 더 추가하고 ED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요. 사실은 이 단어 자체를 그냥 형태를 외워주셔도 됩니다. 아, limited 같은 경우는 과거형을 이렇게 쓰는구나. limited 이렇게 T 두 번 쓰는 거 이상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T 한 번만 써준다. 우리 preferred 같은 경우는 R을 두 번 써서 이렇게 preferred 과거형 만들어준다. 이렇게 그 예시 자체로 암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규칙 변화를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번엔 불규칙 변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형을 만들 때 ED를 붙이지 않고 불규칙한 변화를 보이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지난 주말에 만화책을 읽었다 라고 할 때 자, 우리 읽다라는 동사 read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과거형 만들려면 ed 붙이나요?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read it 이런 형태는 없고 read라는 동사는 과거형을 어떻게 만드냐면 자, 이 동사는 특이하게도 현재형과 과거형이 철자가 똑같습니다. 철자는 같고 그런데 발음이 달라져요. 우리 read가 이제 과거형으로 쓰이면 그때는 발음이 red가 됩니다. 빨간색 할 때 그 red랑 발음이 같아져요. 그래서 나는 지난 주말에 만화책을 읽었다 라고 하려면 I read comic books last weekend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예시도 한번 보면 아기는 한 시간 동안 잠을 잤다 라고 할 때 자, 우리 잠을 자다 sleep이라는 동사인데 아, 여기다가 ed 붙여서 과거형 만드나? 자, 그렇지 않고 이런 형태는 없고 sleep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slept 입니다. 그래서 잠을 잤다 라고 할 때 The baby slept for an hour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아, 일정한 규칙이 없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불규칙 변화하는 경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동사 원형과 과거형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반 동사는 그 현재형과 과거형이 같아요. 예를 들면 cut, 자르다, 우리 잘랐다, 과거형도 cut입니다. hit, 치다, 우리 쳤다, 과거형도 hit이에요. let 하면 뭐뭐하게 하다, 허락하다란 뜻인데 과거형도 let입니다. 자, 우리 read 같은 경우는 아까 살펴봤듯이 좀 주의해야 됐어요. 스펠링은 이제 현재형과 과거형이 똑같은데 발음이 달라요. 자, 우리 read는 현재형이요. read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 과거형 같은 경우엔 read 이렇게 발음을 해준다. 아, 스펠링은 같은데 발음은 read. read 이렇게 따로따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과 과거형이 같은 경우들 선생님이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놓다라고 할 때 put
과거형도 put입니다. 우리 set 하면 뭐 정하다 또는 뭐 테이블을 세팅하다, 준비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과거형도 set입니다. spread 하면 퍼지다란 동사거든요. 과거형도

spread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현재형과 과거형이 같아버리면 문장 내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 이거 문맥을 보고 구분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이 계속해서 과거 시제로 서술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동사들이 나왔다면, 아, 이거 쭉 과거 시제로 서술이 되고 있었으니까 이 형태도 과거형이겠다. 이렇게 추측을 해주는 거예요. 문맥을 보고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를 여러분이 해석 또 판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동사원형과 과거형이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일반 동사들은요, 현재형과 과거형이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보면서 익숙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come, 오다라는 동사, 과거형은 came입니다. go, 가다, 과거형 went입니다.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자, 우리 catch, 잡다, 과거형은 caught입니다. 자, 이거 발음도 주의해 주세요. 마치 아처럼 발음하면 됩니다. caught이고요. 자, 다음 보면 choose, 선택하다라는 동사 있죠? 과거형이 chose입니다. 자, 이거 스펠링이랑 발음 주의해야 되는데, 자, 현재형은요, 이렇게 O가 두개 있네요. 과거형은 O가 한 개이고요. 자, 발음 같은 경우엔 현재형은 U로 발음해주고, 과거형은 O로 발음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choose, chose, choose, chose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write, 쓰다 있죠? 과거형은 wrote이고요. sleep, 자다, 과거형 slept입니다. make, 만들다, 과거형 made이고요. eat, 먹다, 과거형 ate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형과 과거형이 다른 경우 또 선생님이 추가 예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규칙 변화하는 일반 동사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외우려고 하진 않아도 되고요. 앞으로 여러 문장들을 만나보면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만나보면서 또 익숙해지시고 또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더 많은 불규칙 동사 예시는요, 자료실에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그거 프린트 하셔서 각자 여러 번 보면서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는 오늘 문제 풀때 필요한 불규칙 동사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begin 하면 시작하다입니다. 시작했다려면 began입니다. 자, bring, brought 하면 가져오다, 가져왔다입니다. 자, 이거 발음 주의해 주세요. brought 이렇게 아처럼 발음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buy 사다 과거형은요 bought입니다. 자, 이것도 아처럼 bought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자, drink 마시다 과거형 drank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fly 날리다 또 날다라는 뜻이 있어요. 과거형은 flew입니다. 날렸다, 날았다. 자, 다음 get 얻다 과거형은 got입니다. 자, have, 가지고 있다. 자, 요거,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할때 과거형은 had가 되겠고요. 그리고 meet, 만나다, 과거형은 met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pay 하면 어떤 돈을 지불하다란 뜻이에요. 지불했다, 과거형 paid가 되겠고, run, 달리다, 과거형 ran이 되겠습니다. say, 말하다, 과거형은 said입니다. 자, 요거 발음도 주의해 주세요. said가 아니라 said입니다. 자, 다음으로 see, 보다, 과거형은 saw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규칙 변화형들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과 의문문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정문부터 만들어 볼게요. 우리 일반 동사 현재형에서 부정문 어떻게 만들었나 기억나시나요? 바로 두 동사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 현재형의 부정문은요, do not 또는 does not을 사용해서 만들어 주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걸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일반 동사 과거형은요, did not 또는 이제 축약형 didn't를 동사 원형 앞에 써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어 쓰고, 그 다음에 did not 또는 didn't 쓰고,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준다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정문을 만드는 두 동사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아, 조동사 뒤에 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쓴다라는 게 포인트이죠. 자, 이렇게 부정문 만드는데 우리 예시 한번 살펴보면, I bought milk. 나는 우유를 샀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유를 사지 않았다라고 하려면 I did not 써주고 그다음에 buy milk 이렇게 did not 뒤에 원형을 써서 부정문 만들어 줍니다. 우리 뒤에 예시도 보면 Grace ate dinner.
그레이스는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지 않았다라고 할 땐 Grace did not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서 eat dinner 이렇게 완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일반 동사 과거형의 의문문 같은 경우 어떻게 만드나요? 자, 우리 현재형에서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요. do로 시작하거나 또는 does로 시작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과거형에서는 의문문 did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 앞에 did를 써서 did 주어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는 원래 형태,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시 보면 You went to bed early 하면 너는 일찍 잠에 들었다 입니다. 너는 일찍 잠에 들었니? 라고 물어보려면 did를 맨 앞에 쓰고 주어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 원형으로 go를 써서 Did you go to bed early?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대답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did로 물어보니까 did로 대답하면 돼요. Yes, I did. 또는 No, I didn't.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 부정 대답 같은 경우에는 축약형으로 대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 가지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다음 동사의 과거형을 쓰시오. 자, 1번 볼게요. by, 사다. 과거형은 자, 이거 불규칙 변화입니다. but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에 get, 얻다. 과거형은 got이 되겠습니다. 얻다 할때 과거형 got입니다. 자, 다음으로 3번에 cry. 이거는 규칙 변화입니다. 그래서 울었다라고 하려면 이렇게 바꿔주는데, 아, 이 경우에 자음 플러스 y로 왔으니까, 아, y를 i로 고치고, 그 다음에 ed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bring, 가져오다. 이건 불규칙 변화예요. 그래서 brought. 이렇게 써줍니다. brought. 자, 다음으로 see. 이것도 불규칙 변화입니다. 과거형은 saw가 되겠고요. 다음, live 같은 경우는 살다. 자, 이거는 규칙 변화인데요. 이 경우에 이 동사가 e로 끝났단 말이죠. 그럼 그냥 d를 붙여주면 되죠. lived.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 7번에 choose. 이건 불규칙 변화네요. 과거형은 chose가 되겠고요. 다음, 우리 hit 같은 경우, 치다. 자, 이거 불규칙 변화입니다. 과거형도 hit. 이렇게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6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써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I meet my friend yesterday. 자, 나는 어제 내 친구를 만난다. 자, 어제인데 만난다. 이렇게 현재형을 쓴게 잘못됐네요. 어제라는 건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아, meet의 과거형을 써야 되겠다. 우리 meet의 과거형 불규칙 변화죠. met.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요. Jane studies hard last weekend. 자, Jane은 지난 주말에 열심히 공부한다가 아니라 공부했다로 바꿔야 되겠죠. 아,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을 써야 된다. 우리 study 같은 경우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니까 y를 i로 고치고 ed 붙여서 Jane studied hard last weekend.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My uncle reads the magazine last night. 우리 last night 하면 지난밤입니다. 지난밤 우리 삼촌이 매거진을 읽는다가 아니라 읽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야 되죠. last night. 요거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자, 우리 read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죠. 과거형 어떻게 써주면 돼요? 자, 스펠링은 똑같게 이렇게 read 써주면 되고, 읽을 때는 이제 read로 My uncle read the magazine last night.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We have lunch at the school cafeteria then. 자, 우리 then 하면 그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학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가 아니라 먹었다. 이렇게 써야 되죠. then.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라고 해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have의 과거형은 이것도 불규칙 변화입니다. 그래서 had.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입니다. 그림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동사를 활용해서 과거 시제 문장 완성해 볼게요. 1번에 I mum the drums on the stage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무대 위에서 드럼을 쳤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과거 시제 문장 완성할 거예요. 자, 그러면 play의 과거형 어떻게 쓰나요? 자, 이 경우에는, 아,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니까 그런 경우엔 그냥 ed 붙이면 되겠다. I play the drums.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미나, 뭐뭐, 소다. 자, 우리 소다는 탄산음료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미나는 탄산음료가 아니라 이제 우유를 마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미나는 소다를 마시지 않았다.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런 경우엔 이제 일반 동사 과거형의 이제 부정문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런 경우에 우리 did not을 쓸 것인데 그걸 축약형으로 써도 되겠죠. 칸수에 맞게 me나 didn't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drink.

0: David flew a kite with his brother. 이렇게 fly의 과거형 flew로 완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 쓰시오. 자, 우리 1번부터 볼게요. He finished his science project. 그는 그의 과학 프로젝트를 끝냈다 라는 과거 시제 문장입니다. 자, 이거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아, 일반 동사이고 이제 과거 시제 써야 되니까 의문문은 did 써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우리 did를 맨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 씁니다. Did he? 그 다음에는 동사를 어떤 형태로 써준다? 동사 원형으로 써준다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did he finish his science project? 이렇게 의문문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2번입니다. Patrick stopped by the shop. 여기서 stop by 하면 어디에 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패트릭이 그 가게에 들렸다 라는 문장입니다. 패트릭이 가게에 들렸나요? 라고 물어볼 때 자, 그때 우리 did 써서 의문문 만들어야 되겠네요. Did Patrick?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원형으로 써서 stop by the shop 이렇게 의문문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Everyone stayed at the same hotel 해서 모두가 똑같은 호텔에 머물렀다 라는 과거 시제 문장이에요. 모두가 똑같은 호텔에 머물렀나요? 라고 물어볼 땐 우리 did 써서 의문문 만들면 되겠네요. 일반 동사니까요. 자, did everyone? 그 다음에는 동사 원형 써서 stay at the same hotel 이렇게 의문문 만들어주면 되고요. 다음 4번입니다. The dog barked at the stranger. bark 하면 짖다 라는 거고 stranger 하면 낯선 사람입니다. 그 강아지가 낯선 사람을 보고 짖었다 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보고 짖었니? 라고 물어볼 때는 아, 일반 동사 과거형 의문문 만들어야 되니까 did를 써서 did the dog 그 다음에는 동사 원형 써야죠. bark at the stranger 이렇게 의문문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뉴런 퀴즈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내용 잘 이해했나 확인할 시간이에요. 과로한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써서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 자, 리나는 깜짝 파티를 계획했다. 그녀는 특별한 선물을 샀다. 또한 그녀는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다. 아, 이 해석들을 봤을 때 동사를 어떤 형태로 써야 될까요? 자, 우리 여러분 힌트 파악하셨죠? 이 세 개의 문장을 완성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과거 시제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배운 내용들 활용해서 리딩 지문, 재밌는 지문들 읽어볼 테니까요. 우리 다음 시간으로도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생생영어 송현우입니다. 20일 완성 중학 뉴런 영어의 단기 특강 21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짧게 하지만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달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 만큼 조금만 더 힘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생 라이팅 유닛 10부터 12, 3개의 유닛의 쓰기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고요. 리딩 문제와 마찬가지로 미리 다 문제 풀고 들으셔야 한다. 자, 준비됐으면 오늘의 생생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동명사, 전치사와 접속사, 그리고 의문사, 의문이 각각 활용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다 푸셨을 겁니다. 그럼 먼저 유닛 10, 동명사 문제들부터 풀어볼 거고요. 128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다음 예시와 같이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그림에 알맞도록 문장을 완성하시오. 단, 동명사를 꼭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동명사 배운 파트이니까 동명사 활용을 해야겠죠. Fridge magnets라고 되어 있습니다. Fridge, 냉장고라는 뜻이요. 그래서 냉장고 자석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예시 문장을 보겠습니다. I like collecting fridge.

magnets. 나는 좋아합니다. collect는 수집하다, 모으다란 뜻이에요. 냉장고 자석들을 모으는 것을 좋아합니다. like라고 하는 친구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다 자유롭게 목적으로 쓸수 있는 친구이다. 여기 문제에서는 동명사를 꼭 써서 활용하라고 했으니 여기 동명사가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는 정말 좋아합니다. 자, 뭘 좋아하냐면 축구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때 play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하면 되는데 playing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1번의 정답은 playing soccer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2번 violin. 이번에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녀는 좋아합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like라고 하는 동사를 동명사로 바꿔서 like 있죠? 뒤에 연주하다라고 하는 play를 playing이라는 동명사로 바꿔서 likes playing the violin 문장 완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playing the violin이라고 쓰면 된다. 3번입니다.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죠. 이번에는 그녀가 즐깁니다. enjoy는 대표적으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친구이다. 그래서 노래를 부른다는 sing인데 singing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singing songs. 다음 4번. 이번에는 음악을 듣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he continued. 그는 계속해서 했습니다. continue는 뒤에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다쓸수 있는 친구인데 동명사를 사용해야 하니까 listening to music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써주시고 그는 계속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정보를 보고 이름부터 싫어하는 것까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하는 이 글이 있는데 글을 완성하라고 해요. 자, 일단 This is my best friend. 나랑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인데요. His name is Jiho. 그의 이름은 지호입니다. 자, 하나씩 얘기를 하려는 것 같죠? His hobby is. 그의 취미는 책 읽기입니다. 책을 읽는 것. 그럼 뒤에 books가 나왔네요. 앞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한다? 읽다라는, 읽기라고 하는 동명사 형태가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his hobby is reading. 그런데 동명사가 아니라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을 써서 해서 reading 혹은 to read 둘다 가능하다. 명사로 쓰인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음, he is good at. 그는요, 잘합니다. 자, 뭘 잘하냐면 사진 찍는 것을 잘합니다. 특기가 사진 찍기잖아요. 이때. at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한 친구이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전치사. 근데 뒤에 동사 형태가 나올 때는 동사를 명사로 써주기 위해서 동명사가 나와야 한다. 투부정사는 쓰일 수가 없다. 그러면 사진 찍기니까 taking pictures가 되겠죠. He likes. 그는 좋아합니다. 뭘 좋아하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맛있는 음식 먹기. 그러면 먹는다. eat을 활용하면 되는데 like는 그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가능하다. So likes eating 혹은 to eat delicious food. 자, 마지막 4번. 그는요, 싫어합니다. hates his room.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들 있죠? 청소하기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들. 싫어하는 것, 방 청소하기. 자, 그러면 청소하기니까 마찬가지로 명사형을 써줘야 하는데, 싫어하다는 좋아하다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다 가능하다. 그래서 cleaning 혹은 to clean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9쪽이고요. 친구들이 가고 싶은 나라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글을 완성하라고 해요. 그래서 가고 싶은 나라가 왼쪽에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거기서 뭐 하고 싶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에펠탑을 보고 싶다. So I want to visit Paris. 나는 파리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즐길 수 있어요. 뭐를요? Seeing the Eiffel Tower there. 거기서 에펠탑을 보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enjoy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으니까 뒤에는 동명사인 seeing을 활용해 줬다. 그래서 아하, 장소를 활용해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구를 이렇게 바꿔주었다. 동명사구로. 그러면 첫 번째 Ryan부터 보겠습니다. Ryan은요, 영국을 가고 싶대요. 그리고 write the London Eye라고 했어요. 런던 아이 이렇게 대관람차. 굉장히 유명한 런던의 대관람차가 있습니다. 런던 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라이언은 원합니다. wants to visit England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he can enjoy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이때 뒤에
라이딩이라고 바꿔줘야 한다. 왜? enjoy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써서 riding the London Eye

there라고 써주시면 돼요. 다음 2번. 이번엔 안젤라인데요. 안젤라는요, 베트남에 가고 싶대요. 베트남에서 뭐 하고 싶냐면 쌀국수를 먹고 싶다라고 합니다. Angela hopes. 바랍니다. hope는 그 뒤에 want와 마찬가지로 to부 정사를 목적으로 쓴다.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떠올리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아직 하지 않은 걸 하고 싶은 느낌. Man hopes to visit Vietnam이라고 쓰면 되고요. 아래는 그녀는 원합니다. 뭘 하기를 원하냐면 역시나 to부 정 써서 to eat rice noodles there라고 써주시면 돼요. 핵심은 둘다 to부 정사를 써주었다. 다음 3번, 이번엔 제이콥입니다. 딱 봐도 축구 경기장 같죠? 스페인에 가고 싶고요. Watch a soccer game. 축구 경기를 보고 싶습니다. 제이콥은요, 기대합니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그 뒤에 to부 정사가 와야 한다. 그래서 to visit Spain. 그리고 그는요, plans, 계획을 합니다. 계획하는 것도 아직 하지 않은 걸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는 거니까 to부 정사가 온다. 그래서 to watch a soccer game. 이라고 뒤에 완성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to부 정사, 여기도 to부 정사, to부 정사가 둘다 활용이 되었다. 마지막 4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정보를 보고 정보가 또 나왔어요. 보기에 주어진 단어 및 어구를 활용하여 준에 대한 글을 완성을 해라. 장래 희망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글을 따라 읽어가면서 빈칸을 완성해 볼게요. Hello, my name is June.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준입니다. I want, 나는 원합니다. A vet. Vet은 여기 veterinarian, 수의사라는 이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Vet. 자, 수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겠죠. 그럼 어떤 말을 쓰면 될까? be를 쓰면 되는데, want는 to부 정사를 목적으로 쓴다. 이제는 알겠죠. 그래서 빈칸에는 to be라고 써주시면 돼요. I want to be a vet. I like. 나는 좋아합니다. animals라고 나와 있네요. 동물을 돌보는 일을 좋아한대요. 돌보다, 영어로 take care of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like 뒤에 take care of를 목적으로 써줘야 하는데 to부 정사를 쓰든가 아니면 동명사를 쓰든가 그래서 to take care of 혹은 taking care of 둘다 괜찮다. 그 다음 I'm interested in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in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한다. 동물에 관한 책 읽기를 관심이 있대요. 그것에. 그러면 books about animal 그 앞에는 읽기라는 뜻의 동명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reading books about animals. I enjoy. 나는 즐깁니다. 뭘 즐기냐면 people and animals. 사람들과 동물들을 만나는 일을 즐깁니다. 만나다 meet을 쓰면 되겠죠. 자, read도 썼고 우리 meet 쓰는데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야 하니까 meeting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To be a vet.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요. 이렇게 to부 정사가 문장 앞으로 쏙 나갈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래서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계획합니다. Science hard. 과학 공부 열심히 하기니까. 그럼 plan은 그 뒤에 to부 정사 써야겠죠? 그래서 to study science hard.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계획을 해요. 이제 파이널 리뷰입니다. 우리 동명사 파트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동명사는 형태가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인 형태다. 그래서 해석을 하는 것, 하기 이렇게 해석을 한다. 동명사를 부정할 때는 동명사 앞에 뭘 써준다? not을 써주고요.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준다. 자, 이제 그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0쪽으로 가서 전치사와 접속사 쓰기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보기에 주어진 어구와 알맞은 전치사를 활용하여 글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이 전치사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시간과 장소 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대로 등장하고요. 1번부터 보면 저녁에라고 되어 있네요. People go to the park. 사람들은 공원에 갑니다. 저녁에라고 할 때, the evening이라고 하는 이 어구를 쓰면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얘기할 때는 전치사 뭘 쓴다? in을 쓴다. 그래서 in the evening이라고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원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산책하러, 바람 쐬러 많이 가곤 하죠. Some, 몇몇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sit, 안 씁니다. 잔디 위에 앉아요. The grass라는 말을 쓰면 되는데, 위에. 우리 위에란 의미이면서 이렇게 표면과 맞닿아 있는 느낌은 on을 쓴다. 그래서 on the grass라고 써주면 돼요. And others. 다른 사람들은요, sit on the benches. 벤치 위에 앉습니다. 밤에요, everyone in the park.
공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looks up at the bright stars. 밝게 빛나는 밝은 별들을 올려다봅니다. 밤에, 우리 밤에는 영어로 at night이라고 해요.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So as the night deepens, 일단 night 썼죠. 밤이 깊어짐에 따라서요, 더 많은 별들이 나타납니다. 하늘에 나타나요. 이렇게 하늘을 얘기할 때도 어떤 전치사 쓴다? in을 쓴다. So the sky랑 엮어서 in the sky라고 하면 돼요. So everyone enjoys the amazing view. 모든 사람들은 즐깁니다. 그 놀라운 경치를 즐깁니다. view를 즐겨요. 네, 공원 위의. 그러면 마지막 the park를 쓰면 되는데 이렇게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위를 둘러싼 느낌으로 위에라고 할 때는 over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So over the park. 공원 위를 이렇게 둘러싼 느낌으로 위에 딱 펼쳐진 밤하늘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지도가 보이죠? 그림을 보고 보기의 단어 및 어구를 이용하여 대화를 완성하라고 해요. 단 한 번씩만 이용할 것. Dream Library 하고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뭐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일단 볼게요. Excuse me. 실례하지만, but I'm looking for the Dream Library. Dream Library를 도서관을 이제 찾고 있는데요. Can you help me?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길을 묻고 있는 겁니다. Sure, 물론이죠. 자, 바로 길을 알려줘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You are here. Walk straight one block. 한 블록 쭉 걸어가세요. And turn right. 그리고 오른쪽으로 도세요. 어디에서 도는 건가요? 여기 지금 신호등이 보이죠? 신호등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신호등에서 라고 할 때 the traffic lights를 활용하면 되는데 특정 지점을 딱 가리켜서 얘기할 때 우리 어떤 전치사 쓴다? at을 쓴다. 그래서 at the traffic light 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it's the bank, the bakery. 장소가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은행과 빵집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곳은 이곳이죠. 은행과 빵집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떤 전치사? between이라는 전치사 써서 between the bank and the bakery. between A and B.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A와 B 사이에. 자, 쭉쭉 한번 가볼까요? Is it far from here? 여기에서 뭔가요? 그렇게 멀지는 않대요. It's about a 10-minute walk from here. 여기에서 10분 정도 이제 걸어갈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Great, 좋다라고 하고 thank you, 고마워요. And is the library open? 자, 도서관이 여나요? 근데 언제 여는지를 얘기하는 걸까? 여기서 요일이 나올 만한 건 Sundays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없으니까. 그러면 on Sundays, 요일은 앞에 on을 쓴다. Yes, 맞아요. But, 그치만 only, 자, 언제 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다. 그러면 A부터 B까지라는 의미의 From A to B를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From 10 a.m. to 3 p.m. 이 시간을 가지고 오되 From to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이제 대화 다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41쪽이고요. 지수네반의 스포츠 경기 기록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표 안에 단어를 활용하여 글을 완성하라고 하네요. 스포츠 종목들이 나와 있죠. 배구, 축구, 농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결과가 뭐 졌다, 이겼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패로 나와 있죠. 여기서 패, 승. So, school's sports week. 학교에 이제 스포츠 위크가 있나 봐요. 스포츠 위크가요. It's going on now. 지금 진행 중입니다. So, 내 반은요. 경기를 했다라고 해요. 배구와 축구 경기를 이제 치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배구와 축구 경기, 배구는 volleyball, 그리고 축구는 soccer인데 와 라고 할 때 우리 접속사 써야겠죠. 접속사 뭘 쓴다? and를 쓴다. 그래서 volleyball and soccer, 여기서 중요한 건 volleyball과 soccer라고 하는 이 말을 and라는 접속사가 서로 연결해주고 있다. 접속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뭐다? 연결해주는 연결어이다. 그래서 우리는 졌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지만 배구 경기는 졌어요. The soccer game. 하지만 축구 경기는 이겼다. 그러면 하지만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필요하고요. 이겼다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지만 그러나는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썼고요. 그리고 이겼다는 이기다라는 win 동사의 과거형인 won을 써서 but won이라고 채워주시면 돼요. Our next soccer game, 우리의 다음 축구 경기는요, 어디를 상대로 할 거냐면 3반 또는 4반이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또는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쓴다? or를 쓰면 된다.

그래서 class 3 or class 4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4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저 보기에서 알맞은 접속사를 골라 대화를 완성하시오. 접속사가 4개가 나와 있습니다. Because, if, that, when. 그러면 대화를 보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Hello, Miss Park. My right wrist hurts. Wrist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지만 손목이란 뜻입니다. 오른쪽 손목이 아파요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손목이 아파 보이죠? 딱 봐도.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Do you use your computer a lot? 너 컴퓨터 많이 사용을 하니? 보통 이렇게 컴퓨터를 할때 손목을 많이 활용을 하죠. Yes, 그렇대요. 저 항상 그것을 사용을 해요. I do my homework. 내가 내 숙제를 할 때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해 주는데 숙제를 할때 항상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할 때란 의미의 접속사 when을 활용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when I do my homework. 자, 하나는 썼어요. I think, 내 생각에는 you have wrist pain. 너 손목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만큼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뒤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명사절을 연결해줘야 되네. 그러면서 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려면 that을 써줘야겠죠. As I think that you have wrist pain. 너 아무래도 손목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 you type too much. 너가 타이핑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엔 뒤에 이유가 나오는 거니까 because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너 타이핑 너무 많이 해서 너 손목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 typing puts a lot of stress on your wrists. 타이핑 하는 건 많은 부담을 줘 너의 손목에. 그래서 마지막 if가 들어가면 되겠죠. 대문자 I로 써서 if you keep doing it. 너 그것을 계속해서 하면 it might get worse. 더 나빠질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do some wrist stretching exercises regularly. Yeah.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이제 손목을 푸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였습니다. 자, final review. 우리 전치사와 접속사 얘기했는데요. on과 at을 보면 on은 요일, 날짜, 특별한 날 앞에 쓰이고 at은 구체적인 시각이나 특정 시점 앞에서 쓰인다. 그리고 장소를 봤을 때 in과 on은 in은 먼저 비교적 넓은 장소, 도시나 국가 등 앞에 쓰이거나 혹은 공간의 내부를 얘기할 때 우리는 in을 쓴다. 그리고 표면에 맞닿아 있는 느낌으로 we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on을 쓴다.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는요,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접속사의 기본적인 쓰임과 의미를 알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닛의 라이팅 문제 풀어볼 거고요. 152쪽으로 가겠습니다. 의문사 의문입니다. 1번. 다음 축구 경기 결과, 경기 일정과 결과를 보고 대화를 완성하시오라고 하네요. 점 찍으면 되겠죠. 이때 경기 독일과 대 브라질 그리고 프랑스 대 스페인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유나랑 지훈이에 대화입니다. 인사하고요. 너 축구 경기 봤어? Between이라고 하는 전치사 쓰였네요. Between A and B. 너 독일하고 브라질하고 사이에 축구 경기 봤어? Oh no, I didn't.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It was on June 1st. 6월 1일이었어. 6월 1일에 했어. 뭐, 날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언젠지 물어봐야겠죠. 그러면 when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활용해서 When was the match? 경기가 언제였는데? 아, 6월 1일이었어. 이때 왜 was를 썼다? 과거이니까 과거시를 써준 겁니다. I missed such a big game. 그런 큰 경기를 내가 놓쳤네. Which team won? Which 뒤에 이렇게 명사 나오면 어느 명사가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어느 팀이 이겼어?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독일과 브라질이 경기를 했고요. 3대 0으로 독일이 이긴 거죠. Germany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다음 지훈이가 계속 얘기를 해요. The match between France and Spain.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경기가 오늘 밤이야. Right? 맞지? Yes. 맞아.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합니다. Will win. 그랬더니 I think France will win. 내 생각에는 프랑스가 이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팀이 이길까? 이기는 걸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느 팀, which team이라고 하시면 돼서 어느 팀이 이길까? 내 생각에는 프랑스가 이길 것 같아.
자,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라이딩 문제들이요. 대부분 다 엄청 길어요.

아무래도 의문사 의문이라고 하는 걸 문제로 내려다보면 앞뒤도 맥락이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닛에 비해서 좀 많이 길다. 하지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기자가 유명 가수를 인터뷰하고 있대요.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인터뷰 대화를 완성하라고 합니다. 리포터와 이제 스칼렛이라고 하는 가수인 것 같죠. 그래서 인사를 하고요.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for this interview. Take the time은 시간을 내다는 뜻이에요.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시간 내줘서 감사해요. 인사하고요. Thank you for having me.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초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having me. 그래서 여기서 for 뒤에 동명사, for 뒤에 동명사가 쓰인 것도 보이죠, 여러분? 자, 이제 질문합니다. 기자가 so did your singing career 여기서 경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경력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가수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I started my singing career. 저는요 시작했어요. 내 가수 활동을 when I was 16 years old. 내가 16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언제인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질문은 언제 해당하는 말이 나와야겠죠. So, when did you start your singing career? You start라고 하는 것, 이 아래에 있는 대답에서 가지고 오시면 되었어요. So, 언제 당신의 가수 활동을 시작하셨나요? 16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질문을 해요. That's amazing. 놀랍네요. 그 다음 또 질문을 해요. Practice singing these days. 연습하다란 뜻이죠. 노래하는 것을 요즘에도 연습을 이제 하냐고 물어보는 건데, 구체적으로 뭘 물어보는 걸까? 뒤에 먼저, how often?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Every day. 매일 연습합니다. 노래 부르는 것을요. 그러면 이렇게 빈도를 얘기해 주고 있으니 how often, 얼마나 자주 연습을 하시나요? So how often do you 뒤에 주어 예쁘게 써주시면 됩니다. So how 뒤에 often이라고 하는 부사가 이어졌다. So wow, that's a lot of practice. 연습량이 정말 많군요. 그 다음 또 질문해요. 아무래도 기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질문 많이 하죠. So you decide to have this concert in 춘천. 춘천에서 이 콘서트를 하기로 결정을 이제 왜 했나요? 라고 해서 그 뒤에 because로 이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why did you decide to have this concert in 춘천? 결정을 했대요. 춘천에서 하기로 결정했는데 왜냐하면 고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여전히 거기에 살고 계세요.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3쪽이고요. 동물원의 안내판을 보고 두 사람의 대화를 완성하시오. 판다인 것 같죠? 그래서 이름은 바오바오고 나이는 5살이고 뭐 낮잠 시간도 있네요. 보겠습니다. 자, 에디와 zookeeper. zookeeper는 여기 나와 있죠? 사육사라는 뜻이요. 굉장히 친절하죠? 에디가 인사를 해요. Hi, I have some questions about the panda. 판다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So, okay, what would you like to know?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자, 질문합니다. The pandas. 질문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 대답을 보면 된다. His name is Baobao. 이름은 바오바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아하니 판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럼 무엇에 해당하는 what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is가 와서 what is the panda's name이라고 채워주시면 됩니다. 쭉쭉 가볼게요. 그 다음 또 질문했더니 사육사가 5살이에요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이번에는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봐야 한다. How 뒤에 어떤 말 쓰면 된다? 우리가 상대방한테 나이를 물어볼 때 How old are you? 라고 하잖아요. So, how old is he? 주어에 맞춰서 동사를 is로 써준다. 그래서 5살이에요. 에디가 쭉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계속 질문해요. 그랬더니 zookeeper가 이번에는 He takes a nap. Take a nap은 여기 나와 있죠. 낮잠 자다라는 뜻이요. 낮잠을 잡니다. From 2pm to 3pm.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잠을 잡니다. 그러면 몇 시에 낮잠을 자나요? 우리 구체적인 시각을 물어볼 때 when 대신에 what time을 써도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what을 써주면 됩니다. So what time does he take a nap? 자, 마지막 4번 문제예요. 수진이가 조사한 자료를 보고 대화를 완성하라고 하네요. 자료가 도시이고요. 뉴욕, 파리, 도쿄, 인구, 랜드마크, 그리고 유명한 음식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민수가 얘기해요. Hi, 수진. Did you finish researching famous cities? Research.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도시들 조사하는 거 끝냈어? 자, 인사하고 끝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웠대요. 뉴욕과 파리와 그리고 도쿄에 대해서 배웠어. Cool. 멋있다. So, people live in Tokyo. 도쿄에

질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했던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략 약 930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 인구 100만 명 단위이죠. 그래서 million은 100만이라는 뜻입니다. 93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쿄에 살아? 라고 질문해야 되니까 how 뒤에 many를 쓰면 된다. So how many people live in Tokyo? 와, 굉장히 많다.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you can see it in Paris. 그것을 파리에서 볼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Eiffel Tower. 이번에는 파리로 넘어간 거죠. 에펠탑을 이제 어디서 볼수 있냐? So where can I see? 이렇게 문장 완성해 주시면 돼요. 왜? 뒤에 이렇게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장소에 대해서 앞에서 물어봐야겠죠. So, okay. 그 다음에 또 질문했더니 피자랑 핫도그가 유명하다. 뉴욕에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 유명한 음식 얘기하고 있는 거죠. Are the famous foods in New York? 당연히 여기 의문사는 what을 써주면 된다. 그래서 뉴욕에서 유명한 음식은 무엇이야? 피자랑 핫도그가 뉴욕에서 유명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This sounds so delicious. 굉장히 맛있는 것 같은데. So,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에 들어갈 말. I want to visit Paris first. 파리를 먼저 방문해 보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아하니. 어떤 도시를 방문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서 which 선택지가 딱 있으니까 which 먼저 써주고 그 뒤에 want to로 답을 했으니 want to로 질문을 해주시면 된다. 자, final review입니다. 비동사와 의문사, 의문문, 의문사를 먼저 써주고 그 뒤에 비동사와 주어 순서로 일반 동사와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의문사 역시 먼저 써주고 does나 do, does, did 그리고 주어와 동사 원형순 What과 which의 차이가 있다면, what은 비교적 넓은 선택의 폭이 넓고요. 근데 which는 정해진 몇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느낌. 그리고 의문부사로 when, where, how, why를 배웠습니다. 자, 항상 제 강의 마무리에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I hope our paths will cross again. 무슨 말이냐? 우리의 길이 다시금 만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여러분들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언젠가 또 만나길 바라면서 인사할게요.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읽는 영어 생생독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느새 또 다섯 개의 유닛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번 시간은 이전에 배웠던 다섯 개의 유닛을 복습하는 Reading Practice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문제풀이는 어떻게 강의를 들어야 한다? 문제를 미리 다 풀고 나서 채점까지 하고 강의를 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포인트는 Reading Practice 문제를 풀 건데, 유닛 16부터 20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Reading Practice 문제는 전부 다 세트 문제입니다. 지문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그런지, 다섯 개의 유닛 모두 지문을 세트로 묶어서 세 개의 질문을 막다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지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북 33쪽을 펴주시면 유닛 16에 해당하는 지문이 나와 있고 그 아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 글을 무작정 읽지 말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밑줄 친 A와 B를 각각 알맞은 형태로 고쳤어 보는 문제예요. 아하, 그러면 무언가 잘못된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형태를 올바르게 바꾸는데 어법을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 그런데 쉽게 풀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다 정리했던 어법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엔 내용일치 문제예요. 이 내용일치 문제는 지문과 1대1로 정보를 비교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선택지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더운 여름에도 담요로 배를 덮고 자는 게 좋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포인트는 담요로 배를 덮고 자는 걸 얘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에는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 나올까? 그리고 과식을 하면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여 건강에 좋다. 이런 내용이 등장할 수도 있으니 이걸 고려해서 문제를 푸셔야 했고요. 다음, 3번은 A에서 D 중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는 겁니다. 흐름과 관계없다라는 건 분명히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정말 뜬금없는 문장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주제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하고 앞뒤 맥락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지문을 읽어보면서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은 지문이기 때문에 빠르게 쭉 읽어볼 거고요. 막 자세하게 분석까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Stomachache. 복통은요, might also be caused. 바로 우리가 읽었던 글을 조금 압축해 놓았네요. 또한 뭐할수 있냐면 be caused.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오면 되다, 받다, 당하다 등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그래서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식중독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대요. 이거 복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구나. 그럼 A가 흐름상 적절한지 확인하려면 뒤에 내용까지 확인해 봐야 돼요. 당신은 먹으면 안 됩니다. 뭘 먹으면 안 된다? 덜 익은, 설 익은 과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dangerous, 위험할 수 있대요. 뭐 하는 것이? To eat, 먹는 것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내용상 식중독으로 인해서 복통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A번 문장은 네, 흐름상 자연스럽다고 할수 있겠죠. 관계 있는 문장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You should be careful. 조심해야 한대요. Of. 뭐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냐면, eat cold or uncooked foods. 차갑거나 혹은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된다. 특히나 뭐, 어떨 때? 여름에. 여름 동안에 차갑거나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는 걸 주의해라. 조심해라. 자, 그럼 일단, 비는 흐름상 괜찮나요? 네. 복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장의 소재, 전체 글의 소재는 복통이라고 할수 있죠. 위에서 식중독 얘기했고, 그리고 여름 동안에 뭐 하는 걸 조심해라. 차갑거나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는 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는 흐름상 자연스럽습니다. 자, A와 B가 지워졌고, 일단, 여기 밑줄 친 동그라미 it 있죠? 동그라미 A의 it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분명히 형태가 잘못되었습니다. 잘 보면 앞에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는 명사 형태가 뒤에 나오죠. 그러면 동사는 동사인데 명사 역할을 하는 뭐로 바꿔줘야 될까? 동명사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it을 어떻게 바꾼다? eat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에 조심을 해라. 주의를 해라. 쭉 가볼게요. 쭉 흐름을 따라와 보면, 뭐, 때로는 너의 배가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뒤에 이어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 많이 뭘 먹는 걸까요? 너무 많은 맵거나 짜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뭐에 좋지 않다? Digestion. 뭐였죠? 소화였죠. 여러분들이 소화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다. So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할까? Develop healthy eating habits.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때 가주어 is이 나왔고요. 뭐가 중요하다? 이 뒤에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면 진짜 주어는 어떤 형태로 써줘야 될까? 그냥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to 부정사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를 to를 추가를 해줘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C와 D까지 빨리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갑자기 C에서 Let's go to a nice restaurant. 가자. 좋은 식당에 가자라고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복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좋은 식당에 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C를 관계없는 문장으로 흐름상 관계없는 것으로 골라주면 된다. 그래서 D도 읽어보면 마무리를 뭐 하고 있어요? 자주 복통을 겪는다면, 복통이 있다면 뭐 하는 게 가장 좋다? 검진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 뵙는 게, 병원에 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D도 역시나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그러면 밑줄 친 A와 B를 각각 어떻게 바꿨나요? A는 동명사 형태인 eating으로 써주고,

먹는 건 무엇인가요? 더운 여름에도 담요로 배를 덮고 자는 게 좋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거죠. 네, 2번, 3번. 여름 내내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조심하라 그랬죠. 그리고 3번. 과식을 하면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여 건강에 좋다. 과식하는 거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3번은 관계 없는 문장은 뭐였죠? A부터 D 중에서 C였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됐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유닛 17의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먹이사슬의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걸 고르는 겁니다. 아, 먹이사슬의 가장 낮은 단계, 이거 해양생물 얘기할 때 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 먹이사슬의 가장 낮은 단계가 어디일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shark와 whales. 상어와 고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지문을 읽으며 금방 찾을 수가 있다. 바로 한번 지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ocean is full of life. 바다는요, 뭐하다? 해양은 생명체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뭐 표면에는 생명체들 몇몇이 떠다니는데, 플랑크톤이라고 얘기를 했어. 네, 플랑크톤의 대부분은 뭐하다? 매우 작고, 그래서 우리가 뭐 없이는 그것들을 볼수 없다.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 없이는 그것들을 볼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플랑크톤이 있는데, 어떤 플랑크톤은 식물 플랑크톤, 그리고 어떤 플랑크톤은 동물 플랑크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식물 플랑크톤은 먹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동물 플랑크톤은 뭘 먹는다? 식물 플랑크톤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게 바로 식물 플랑크톤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어야 됐어요. 계속 가볼게요. 더큰 동물들은 먹습니다. 동물 플랑크톤을 먹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food chain, 먹이사슬이라고 부른다. 네, 뭐 없이는 플랑크톤 위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 없이는 대부분의 해양 동물들이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어와 고래에 대한 얘기를 또 했었죠. 상어와 고래는요, are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먹이사슬의 정점에 꼭대기에 있습니다. 공통점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둘을 주어로 묶어놓고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공통점을 그대로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상어는 빠르게 수영을 하는데 뭘 가지고 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해양 동물들을 사냥을 한다. 그런데 상어와 다르게 고래는 어류, 물고기가 아니라 뭐다? 포유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알을 낳지만 포유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미고래가 새끼 고래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아볼 때 뭐가 일치하는 거죠? 바로 3번이죠. 태양이 없으면 대부분의 생물은 살수 없다. Could not exist.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라고 명확하게 문장에 나와 있으니까 3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육안으로 볼수 없다라고 했고요. 현미경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면 위에 떠다니는 것들이 플랑크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나 먹이사슬이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것.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하는 건 가장 기초적인 먹이로서 역할을 하는 무엇? 바로 식물 플랑크톤이니까 1번을 골라주시면 된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이었죠? 포유류이다 알을 낳는다는 둘다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 둘다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3번. 먹이사슬이 맨 위층에 꼭대기에 있다. 그래서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닛 18로 넘어가 볼게요. 교재 워크북 37쪽이고요. 주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문제는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충분한 잠의 중요성, 불면증의 원인, 과학자의 수면 연구인데 주제라고 하는 건 결국 이 글은 무엇을 말하는 글일까요?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보세요. 혹은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딱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주제입니다. 그다음 2번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야 돼요. 그래서 뭐갓 태어난 아기는 더 많은 수면 시간을 필요로 한다부터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는 뇌도 함께 휴식을 취해야 한다 하는데,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친구는 보자마자 정답이 무엇인지 알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다음 3번은 A에서 D 중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알맞은 곳을 골라볼 텐데, 우리가 한번 읽었던 글을 다시 확인하는 거니까 바로 문장을 확인해 볼게요. But, 그러나, that's not true.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될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충분한 수면이, 잠이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요. How many hours? 얼마나 많은 시간을 do you need to sleep? 여러분들이 잠을 자야 할까요? Well, 그것은요. It depends on the person. 사람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Depend on. 무엇에 달려 있다. 이런 의미로 그때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질문. A에 들어갈 말일까요? 앞에 but that's not true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앞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B에 들어가기에도 어색하다. 갑자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고 사람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달려있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색하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분명히 단절, 내용상의 공백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서 주어진 문장을 넣어보고 말이 되면은 거기가 바로 문장이 들어갈 곳이다. 계속 가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하대요. 적어도 6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live a normal life. 평범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갓 태어난 아기는 필요하대요. 훨씬 더 많은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사실 그들은 사용한대요. 소비한다고 해요. 하루의 대부분을 자느라 보냅니다. 아, spend 시간 ing, 뭐뭐 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자, 그 다음에 c가 나오고 뒤에 만약에 그들이 충분하게 잠을 자지 않는다면 그들은 충분한 성장 호르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지지 못하게 돼요. 그럼 여기도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색하지 않나? 갑자기 흐름이 바뀌면서 but that's not true라고 넣을 수는 없다. 그럼 벌써 정답이 나오긴 했지만 또 가보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낭비라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쓰는 거예요. One fourth, 4분의 1. 여러분들의 하루의 4분의 1을 자느라 소비하는 것이 낭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잔단 말이야? 다른 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나서 your brain, 여러분들의 뇌는요, 쉬지 않습니다. While you sleep, 여러분들이 자는 동안에. 이렇게 흐름이 나오려면 이 뒤에 어떤 말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어진 말을 넣어보면 But that's not true.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이라고 하는 건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내용인 거죠. 되게 낭비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다. 뒤에 들어가야지 적절하다. 계속 가보면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대요. 뇌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자는 동안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때 여러분들의 몸은 쉬고 있지만 But your brain is still working hard. 여러분들의 뇌는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밤에 뭐 하려고 노력을 해라. 편안하게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해라. 혹시나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면 뭐 하는 게 최선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이 유닛의 제목이기도 했는데 결국 숙면의 중요성, 충분한 잠을 자는 게 중요하다. 잠을 잘 자야 한다라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1번 충분한 잠의 중요성이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뭐라고 골라야 할까요? 1번. 갓 태어난 아기는 더 많은 수면 시간 필요로 한다고 했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얘기를 했고, 잠을 자는 동안에는 뇌도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뇌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건 3번이다. 다음. 3번은 골랐죠.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알맞은 곳은 어디이다. D라고 하는 곳을 딱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벌써 유닛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유닛 19로 가서 39쪽입니다. 1번은 제목을 쓸 거래요. 제목을 다음 같이 쓸 건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봐라. 빈칸을 채울 때는 보통은 지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고요. 제목을 먼저 볼게요. Our special, 우리의 특별한, 입니다. 두 단어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제목이라는

것도 결국 주제를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라 글의 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2번은 글쓴이의 심정이에요. 글쓴이의 심정이라는 건 쉽게 말해 느끼는 감정. 신나는지, 슬픈지, 실망스러운지. 3번은 글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 이럴 때는 빈칸에 들어갈 말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To win the Cy-Field game. Cy-Field라고 하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팀워크가 필요할까? 아니면 경험이 필요할까? 수학이 필요할까? 이미 읽어본 친구들은 쉽게 답을 찾겠지만, 그래도 지문을 확인해 보겠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글쓴이의 심정 찾기, 빈칸에 들어갈 말 찾기, 그리고 제목 완성할 말 찾기. 9월 10일의 얘기였습니다. 일기 형식의 글을 같이 읽어봤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Dear Diary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뭘 했대요? Field Trip. 우리말로 하면 현장 체험학습이었죠. 현장 체험학습을 오늘 했습니다. So we visited. 우리는 방문을 했어요. 어디에 방문을 했다? 과학 박물관에 방문을 했다. 우리는 봤습니다. 많은 훌륭한 그런 전시들을 봤고요. 또한 우리는 체험을 했어요. 뭘 체험했다? Some fun events. 몇 가지 재미있는 행사들을 체험은 했대요. 이때 어떤 문법 우리가 배웠죠? had라든지 visited, saw, experienced와 같은 동사의 과거형, 과거 시제를 공부를 했습니다. 일기이다 보니까 일어났던 일을 정리해 놓은 것, 그래서 과거 시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기에 그 당시에 과거 시제를 같이 공부했던 걸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계속 가볼게요. The best one, 가장 좋았던 것은, 최고였던 것은 was, 뭐였냐면 Cy-Field였는데 이 Cy-Field라고 하는 건, 그것이라고 하는 건 Cy-Field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말. 그것은 뭐냐면요. 과학 퍼즐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내 팀이요, solved 했대요. solve는 어떤 의미였죠? 풀다, 해결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풀었습니다. 모든 퍼즐을 풀었는데 with great teamwork. 엄청난 팀워크로요. 아, 이 팀워크라고 하는 단어가 왠지 빈칸에 써야 될것 같지 않나요? 계속 가볼게요. 우리는 arrived at the top stage. Top stage까지 갔습니다. In a short time,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진출을 했대요. Our field trip, 우리의 현장 체험학습은 was exciting. 신났습니다. 정말 좋았대요. Even 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we never saw a real field. 우리가 전혀 실제 field는 들판이라고 그때 나왔죠. 들판을 보지 않았을지라도요. 이때는 말장난이라고 그때 했는데 혹시 기억할까요? Field trip이 현장 체험 학습인데 이 field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와서 말장난을 한 것이다. 진짜 실제로 들판을 본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장 체험 학습은 field trip은 정말 신났습니다라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목을 채워야 하는데 제목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 Our special 하고 빈칸이 두 개예요. 우리의 특별한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이 글의 소재는 무엇인가요? 일기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이죠. Field trip. 현장 체험학습에서 뭘 했는지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칸에는 어떤 말을 채워주면 될까? 제목이니까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Field trip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우리의 특별한 현장 체험학습. 그 다음 2번입니다. 글쓴이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슬프거나 실망스러운 거딱 봐도 아니죠. 신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신난다 골라주면 돼요. 그 다음 3번입니다. To win the sci-fi game. Sci-field죠? Sci-field game.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이 앞에서 어떤 얘기 했나요? 본인들이 뭘 가지고, 뭐로 이겼다라고 했죠? 뭐 이겼다라고 안 하고 정확히는 모든 퍼즐을 풀었다. Great teamwork. Teamwork라고 하는 말을 명확하게 활용해줬으니 이 빈칸에 들어갈 말도 teamwork이다. Teamwork라고 번역해도 되고 협력이라고도 번역한다고 했어요. 정답은 1번. Teamwork를 골라주면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유닛입니다. 워크북 41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유닛 20입니다. 혹시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음악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읽어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봄직한
진짜 그런지 경험을 떠올려 봄직한 주제의 글이었습니다.

1번은 글의 주제를 고르는 거예요. 주제라는 건 무엇이다?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에 대한 답이 바로 글의 주제이다. 다음 2번은 밑줄 친 A에서 C 중 낱말의 쓰임이 어색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낱말의 쓰임이 어색한 걸 고르는 건 학교 내신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풀게 될 그런 모의고사, 학력평가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냥 무작정 읽는 게 아니라 전체 글의 주제와 흐름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이 맞나? 라고 딱 걸리는 그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 표현을 딱 보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왜 어색한지를 생각하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다음 3번은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 풀 때도 먼저 주어진 문장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해석을 하고 나서, 빈칸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야 될지, 그래서 찾는 겁니다. If you hear Mozart's music,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요, will spend, 쓰게 될 겁니다. Money. 어떤 돈을 쓰게 된다라는 걸까? 뭔가 돈을 쓰는 건 쓰는 건데, 모차르트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뭐 하게 된다라는 그런 경험, 경향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If you hear fast music, 빠른 음악을 듣는다면, 이번에는 빠른 음악이에요. You will eat your food. 여러분들의 음식을 먹긴 먹을 건데 어떻게 먹게 될까? 생각하면서 이제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listen to music at home? 글의 내용 기억나죠?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했다. 집에서 음악을 듣나요? 아니면 카페나 식당을 가는 걸 좋아하나요? 근데 어떤 카페나 식당이냐면 음악을 트는 카페나 식당입니다. 심지어 많은 상점조차도, 상점들도 play music, 음악을 튼대요. 사실 여러분은요, hear music everywhere. 어디서든지, 모든 곳에서 음악을 듣습니다. 네. 몇몇 연구에 의하면 음악은 뭐할수 있다? 음악은 뭐 한다? 이 부분이 주제문이라고 이전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음악은 affects. 우리말로는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미치다. 사람들의 behavior.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할 때? 사람들이 클래식컬 뮤직, 고전 음악이죠. 근데 뭐와 같은, 모차르트의 음악과 같은 고전 음악을 들을 때 그들은 뭐 한다? Feel richer, 비교급 배웠는데 기억하나요? 더 뭐뭐한, 뭐뭐하게라고 해석을 한다. 더 부유하다라고 느낌을 받는다. 그렇게 느낀다. 그래서요, 그들은 뭐 한다? Spend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씁니다. 어디에요? On food. 음식에 쓰는데 어떤 식당들에서? That hear classical music.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앗 싶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 식당들은 식당들인데 고전 음악을 듣는 식당들에서. 이거 쓱 보고 뭐 괜찮은데라고 넘어간 친구 있을 거야. 식당들은 식당들인데 우리가 고전 음악을 듣는 식당들에서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지금 here는 동사죠. 동사인데 이 동사와 짝꿍이 되는 주어는 누구냐면 바로 식당입니다. 식당들이 듣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식당들은요,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음악을 틀어줘야 식당에 있는 누가 듣는 거예요?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here가 어색하다라는 과제는 캐치를 했어요. 그러면 hear 대신에 뭘 써야 될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play라고 하는 말을 써줘야 돼요. 여기도 play music, 음악을 틀다라고 해석을 했듯이 여기도 hear 대신에 뭘 쓴다? play라고 하는 말을 써주면 문장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that play classical music. 고전 음악을 트는 식당에서 음식에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왜? 고전 음악을 들을 때 사람들이 뭘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부유하지, 돈이 더 많지라고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더 거리낌 없이 돈을 쓰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A이다. A가 흐름상 잘못되고 어색하다. 그리고 나서 또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이 여기 있죠.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라고 쓴다라고 했으니 이 부분을 활용해서 빈칸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뭐할 때? 시끄럽고 빠른 음악을 들을 때요. 그래서 그들은 씹습니다. 그들의 음식을 더

빨리 씻는데요. 아, 시끄럽고 막 크고 빠른 음악을 들을 때 그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추는 쉽다란 말이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왠지 이 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까지 얼른 가보면 서 몇몇 식당들은 시끄럽고 빠른 음악을 틉니다. 그들이 바쁜 시간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뭐 한다? Faster. 더 빨리 먹게 되고 그리고 더 빠르게 자리를 뜨게 된다. 그래서 faster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겠다. 자, C까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몇몇 어떤 과학자들은 음악이 학습에서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뭐 해라. So be careful. 조심해라. 뭐할 때. 곳곳에서 음악을 들을 때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때 careful도 너무나 자연스럽죠? 조심해라. 자, 글의 주제는 무엇이냐? 앞에 주제문을 정리한 것처럼 음악이 뭐할수 있다?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3번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music can change people's behavior. 다음 2번. 밑줄 친 AS 중 낱말의 쓰임이 어색한 건 A였죠. Hear가 아니라 play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다. 자, 마지막 3번은 모차르트의 음악이라는 건 대표적인 고전 음악인 거니까 뭐 하게 된다?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많은 돈을 쓰게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빠른 음악을 들을 때는 음식을 뭐 하게 될 거다? 더 빨리 먹게 될 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faster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문제 풀어보았고요. 다시 한번 꼭 복습하고 문제 다시 풀어보시되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소재의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예.
0: 네, 한 주의 시작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물론이죠.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제목이 세탁으로 줄어버린 내 후드티.
1: 아,
0: 아들의 옷을 세탁한 상황인데요.
1: 네.
0: 지금 아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1: 아이고,
0: 이게 뭐지? 이런 느낌.
1: 저는 이거 남편하고 꼭 신랑이 버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0: 아.
1: 제가 이제 세탁물을 다 넣고 이제 빨아버리잖아요.
0: 어허.
1: 그리고 이제 빼가지고 전 건조기에 다 넣거든요.
0: 네.
1: 건조기에 넣었다고. 세탁은 내가 돌리겠다고. 내 빨래는 내가 돌리겠다고. 그것 때문에 아우 신혼초에 정말 많이 싸웠어요.
0: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빨면 다 무조건 건조기 아닌가?
1: 그렇죠.
0: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네. 옷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옷의 재질에 따라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 또
0: 맞추었어.
1: 줄어드는 옷이 있는데 그런 거에 예민하더라고요.
0: 가끔 유아복이 될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옷 됐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 일부러 노리신 거 아니죠?
1: 네. 약간.
0: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했지. 케첩으로 얼룩 졌었어. 아, 이게
1: 오.
0: 엄마가 세탁을 돌렸다는 얘기
1: 그렇죠, 그렇죠.
0: 같아요.
1: 케첩으로 얼룩진 옷을 본인이 직접 손빨래를 하지 않을 거면 그건 즉시 돌려야
0: 아,
1: 됩니다.
0: 즉시 돌려야 되는 거죠.
1: 아니면은 어차피 못 입는 옷이 됐을 거예요.
0: 그럴 수도 있죠,
1: 네,
0: 그렇죠?
1: 그럼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들었을 때 이게 왜 그런 거죠?
1: 그쵸.
0: 왜 제가 이렇게 뺏겨야 되는 거죠?
1: 왜냐면 또이 후드티 같은 거는 굉장히 아끼는 옷일 수
0: 아,
1: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아, 뭐
1: 맞습니다.
0: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연 아들의 옷을 세탁한 그 결말은 어떻게 될지 한번 엿들으러 가볼까요?
0: All right.
1: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0: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응?
0: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후디, 아!
0: Did you wash it?
1: 아, 했지, 했지, 당연히.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0: What
1: 케첩.
0: about ketchup?
1: I did, I did. You hoodie turned red because of ketchup, right?
0: It shrank.
1: 응?
0: It won't fit me now.
1: Fit me?
0: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아, small?
0: It's too small now.
1: 아이고, 아이고. 이제 네 남동생 옷된것 같네.
0: What? Why are you laughing?
1: 아니, 아니, 아니. It looks your brother's hoodie. Small, small, too small.
0: Oh, that was my
1: 너한테 안
0: favorite.
1: 맞아. 아이고.
0: 아, 그 슬픔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1: 예.
0: 만약에 새로 산 거였으면 어떡해요, 또.
1: 아, 그쵸,
0: 아이.
1: 그쵸. 또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뭐, 어떡해요. 이미 지난 일.
0: 어쩔 수 없는 거.
1: 그럼요.
0: 안 되겠습니다. 영어라도 우리 건져야 됩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3: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3: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예.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응?
0: 자, 지금 아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1: 그죠.
0: 본인의 후드티에 뭔가 발생했어요, 지금.
1: 그쵸.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일단.
0: 설마 제 후드티 세탁하신 거 아니죠, 엄마?
1: 이거는 불길한 예감을 직감하고 묻는 질문이에요.
0: 맞아요.
1: Yeah. Don't tell me. 어? 말하지 말랐는데요? Don't tell me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0: 저에게
1: 되겠어요.
0: 말하지 마세요.
1: You washed. 당신이 washed
0: 오,
1: 했대, 씻었다고.
0: 뭐를요?
1: My 후드를, 후드티를. Mom. 그죠?
0: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1: 그럼
0: 거기?
1: 여기에 후드티에
0: That's
1: 해당하는
0: right. 후드티,
1: 뭐?
0: 여러분들. 모르실
1: T가
0: 것
1: 영어로
0: 같은
1: 뭘까요?
0: 느낌입니다.
1: 아!
0: 틀려도 됩니다.
1: 아, 후드가 영어예요. 그죠?
0: 후드. 그쵸, 맞아요.
1: 후드?
0: 후드는, 이거는 영어입니다. 실제로.
1: 후드티는 근데 이건 너무
0: 아,
1: 콩글리시고.
0: 저기, 죄송한데, 너무
1: 예.
0: 후드티
1: 후드티 셔츠. 네.
0: 아니에요? 오케이.
1: 후드티 셔츠.
0: Alright.
1: 예.
0: 자, 맞는지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 t-shirt, mom. 이라고
1: 응?
0: 했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네?
0: and I don't blame you. Okay, but 자, 후드티는 실제로
1: 아?
0: 후디라고 부르게
1: 아,
0: 됩니다.
1: 그래요?
0: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런 패션 쪽에서 있잖아요.
1: 예.
0: 제대로 된 영어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 맞아요.
0: 여기저기 표기할 때 후디로 아예 해놓는 거저본적 있어요. 그런데
1: 오.
0: 사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우리 대부분은 이거를 후드티라고 해놓죠. 그래서
1: 네.
0: 아마 후드 셔츠라든가 이렇게 쓸 텐데, 영어에서는 후리가
1: 후디.
0: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근데 읽을 때 보통 D가 부드럽게 플랩 현상이 나서 후리처럼 비슷하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후디 이거보다는 후리,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근데 여러분들, 전에 아마 한번 정도 우리 패턴이 나왔을 거예요. 설마 아니지? 믿기 싫은 거잖아요. 설마 아니지, right?
1: 오.
0: 그러면, 설마가 영어가 단어가 따로 있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어에서는 이렇다고 말하지 말아줘.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1: 네네네.
0: 왜냐하면 나 그거 듣고 싶고,
1: 쉽지
0: 지도
1: 않아.
0: 않고, 인정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말하지 마. 이게 의역이 되면서 설마가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don't tell me, 나한테 말하지 마. 이 뒤에 사실을
1: 아,
0: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1: 네네.
0: 네, 그래서 여러분. 직역으로 느껴져도 좋겠습니다. Don't tell me 형소문 하면 응? 이렇다고 말하지 마. 의역돼서 설마 이거 아니지? 오. 아닐 거야. I don't want to hear. 막 이런 느낌이 아. 되는 겁니다. Okay? So, for example, 이런 거. 일요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1: 아이고.
0: 근데 설마 오늘 월요일 아니겠지? 아. 나한테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말하지 말아줘.
1: 그쵸?
0: 그럼 일단 어떻게 해요?
1: Don't tell me.
0: Don't tell me 오늘이 월요일이다.
1: Today is Monday.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n't tell me today is Monday. 그래서 친구가 It is Monday. 이러면 Oh my. 이렇게 되는 거죠.
1: 절망의 이로 말할 그렇죠. 수 있죠.
0: 자, how about this? 우리 설마 방금 진 거 아니겠지? 음? 지금 축구를 봤는데 네. 알아요. 이미 진 거예요. 그런데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lose가 지단데 과거형 뭐예요?
1: lost.
0: lost.
1: 예.
0: just lost 하면 진 겁니다. 네. 방금. 그러면 설마 우리 방금 진 거 아니겠지?
1: Don't tell me we just lost.
0: 그렇죠. Don't tell me we just lost. 아. 그럼 친구가 we did. 이러면서
1: 아, 정말 속상한데요.
0: Right, right, right. So, 여러분들이 설마라는 걸 표현하고 싶다. 다른 방법이 몇 개 있지만 이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 네.
0: 듣고 싶거나 뭐 인정하고 싶거나 하지 않은 것을 뒤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 Yeah.
0: Okay? 대신에 연기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 명령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1: 그쵸?
0: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don't tell me today is Monday.
1: Don't tell me today is Monday.
0: Oh, don't tell me we just lost.
1: Don't tell me we just lost.
0: 네,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엄마, 내 거 봐. 이렇게 세탁하신 거 아니죠? 이렇게 했잖아요.
1: 네.
0: 이거 비슷하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You didn't wash my hoodie, did you? 이거는 엄마, 내 hoodie wash 하지 않았죠? 그렇죠?
1: 오.
0: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 있죠?
1: 네.
0: Did you? 이렇게. So, 느낌 보세요. 표정이나 이런 것도 Oh,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이거나 Oh, you didn't wash my hoodie. Did you?
1: 오.
0: 비슷하죠? 비슷해요.
1: 네, 뉘앙스가.
0: Okay. So,
1: 네.
0: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 연습을 하면서 흡수하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0: 그랬을 때 보통 이 엄마들은 해맑으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아, 뭔가 나에 대해서 아우 감사해요, 엄마. 뭐 이런 걸 기대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1: 어떻게 엄마는 이렇게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을 깨뚫고 있어요? 이런 칭찬.
0: I love you, mom.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에이,
1: 반전.
0: 했지.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1: 그렇죠. 맛 신났거든요.
0: 신났어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에이, 있죠. 이 상황에서는.
1: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아하.
1: 케첩과 함께 스테인이 됐었어.
0: 아, 이거 분명히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을 겁니다.
1: 그렇죠. 여기가 비워져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예. 근데 케첩이니까 네. 케첩은 케첩이잖아요.
0: 이거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인데 그쵸? 틀리면 안 받으신 거예요, 선물.
1: 그러면은 케첩은 일단 K로 시작하겠죠. K. Ketchup.
0: 아하.
1: Ketchup. Ketchup. Yeah.
0: Okay.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1: Mm-hmm.
0: 아, 이거를 비우나 저거를 비우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1: 왜요?
0: 느낌이 들면서요.
1: 케첩을
0: 완전히 틀렸습니다.
1: 아, 네. 아, T가 또 있었구나.
0: Yes, yes. Ketchup이라고 네. 하는 것은 스펠링이 K-E-T
1: 예?
0: 그리고 C-H-A-P가 아니고요.
1: U-P.
0: U-P입니다. Ketchup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Mm-hmm. 자, 여기서 참고로 마요네즈도 알아야 됩니다.
1: 네?
0: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세 배는 어렵고요. 참고로 원어민들도 틀립니다.
1: 마유 아니고 마요죠.
0: 한번 해보세요.
1: 예,
0: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필기해주세요.
1: 마요. 네즈.
0: 역시 예상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1: 이까지 썼어요.
0: 그거까지요?
1: 예.
0: 감사합니다.
1: 좀 다르죠?
0: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마요네즈 예. 스펠링은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1: 아우.
0: 엄청나죠?
1: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놨다. 네.
0: M-A-Y-O-N-N-A-I-S-E.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원어민들도 이걸 잘 쓰지 않죠. 이 스펠링 자체를. 읽으면 mayonnaise, mayonnaise 해서 마요도 아니라 mayonnaise가 맞아요. 자, 그런데 너무 힘들죠?
1: 네.
0: 그래서 원어민들은 보통 여기까지만 줄이게 됩니다.
1: mayo.
0: 그래서 mayo. Can I have some mayo? 훨씬 쉽죠.
1: 네.
0: 대신에 그것도 마요가 아니라 메요입니다.
1: 메요.
0: 그리고 가끔가다 저를 그 마요 쌤이 아니라 마요 쌤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1: 아, 그렇죠.
0: 마스터 유진입니다.
1: 네. 마요네즈를 좋아하실 것 같아 생겨가지고.
0: 저 엄청 좋아요.
1: 예, 그렇죠.
0: 아, 거기다가 또 지금 말하지 마세요. 지금 침이
1: 예,
0: 또 보입니다.
1: 침이 보여요.
0: 오징어 이렇게 해가지고.
1: 네.
0: 오케이. 자, 지금 보면 it was stained가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stained 돼 있는 게 이 흐름상 무슨 뜻이겠어요?
1: stained가 얼룩이겠네요?
0: 맞아요. 얼룩진입니다.
1: 얼룩진.
0: stained라고 하면 원래 stain 자체가 얼룩이란 뜻이에요.
1: 아.
0: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형용사로 얼룩진이라는 느낌.
1: 네.
0: 그래서 비동사랑 섞어버린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얼룩져 있다. 근데 도대체 뭘

0: 뭐 얼룩져 있는지를 더 추가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1: Yeah.
0: So with something. Okay? 이렇게 덩어리로 가면 with를 잊어버릴 일이 거의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해볼게요. 그녀의 드레스는 그 소스로 얼룩져 있어.
1: 아,
0: 새로 샀는데.
1: 그쵸. Her dress
0: is 현재형으로 해볼게요. Is
1: stained with
0: 그 소스로
1: the sauce.
0: Yes, her dress. Her new dress이면 더 슬플 것 같아요.
1: 그럼요.
0: Her dress is stained with what? With the sauce.
1: 잘 지워지지도 않거든요, 소스는.
0: 맙소사. 아무리 지워도 티 나요.
1: 그렇죠. 네.
0: 자, 이번엔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그럼 네. is 대신에 과거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너의 shirt는 커피로 얼룩져 있었어. 너의 shirt는 얼룩져 있었다, 과거로.
1: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0: 그렇죠.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1: Yes.
0: 뭐 예를 들어 세탁소에 뭔가를 맡겼는데
1: 네.
0: 아, 내가 못 본 부분이 있는 거죠.
1: 그쵸.
0: 그래서 거기서 아, 사실 손님 거기에 커피가 stained 돼 있었는데 제가 뭐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1: 네.
0: 그렇죠. 자, 그래서 아, 이건 사실 복잡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게 stained가 그냥 형용사구나. That's it. You know, her dress is stained. Your shirt was stained. 근데 with what? 만 추가한 것 뿐입니다.
1: 네.
0: Okay?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1: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0: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1: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이 있는데,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n't tell me you wash my hoodie, Mom. Don't tell me you wash my hoodie, Mom.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자, 다음 볼게요. 자, 고맙다는 게 아니었어요. 줄어들었잖아요.
1: 아유.
0: 이제 저한테 안 맞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슬퍼합니다.
1: 이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0: 근데
1: 진짜 이게 아
0: 이게 진짜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1: 속상해요 정말.
0: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좋아하는 또 후디가
0: yeah.
1: 네, 망가졌으니까요. It won't fit me now. 나한테 맞지 않을 거예요.
0: 여기에 맞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뒤에서?
1: 뒤에? Fit.
0: 맞아요.
1: 예.
0: 우리 뭐 피팅 이런 거 들어갔잖아요.
1: 예.
0: 오케이? 그래서 그건 나한테 핏하지 않을 거다 이제.
1: 그렇죠.
0: 그럼 앞에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1: 줄어들었다.
0: 오케이. 여러분 한번 미리 써보세요. 줄어들었다.
1: 줄어들었잖아요.
0: 네, 이거는
1: 작아졌잖아요.
0: 쉽지 않을 겁니다.
1: 이 소리인데요?
0: 네.
1: 근데 우리가 줄어들다라는 말을 저 알거든요.
0: Small, maybe?
1: 예, yeah. 스몰인데, 스몰은 작다잖아요, 작은.
0: 오!
1: 그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줄어들다는 우리가 그거잖아요, reduce.
0: 오!
1: 오, reduce. It reduces가 되나요?
0: 오.
1: 예, 이시니까.
0: It reduces.
1: 예.
0: It won't fit me now.
1: reduce가 저기 깎아주는 그런 개념,
0: 맞아요.
1: 줄어드는 개념.
0: Reduce.
1: 네.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또 어려운 것도 하나 써가지고
0: 오히려
1: 또 감동 많이 하시네요.
0: 아,
1: 또.
0: 진짜 굉장히 제가 요즘 감정이 메말랐나 봐요.
1: 아.
0: 뭔가 감동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1: 네네네.
0: 정답은?
1: 어?
0: It shrank. 어? Shrank 들어보셨어요?
1: 상어 아니에요? 상어? 상어?
0: 아, 그거는 shark죠?
1: Shark
0: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일단은 이렇게 shrank를 놔두고요. 기본형을 네. 보여드릴게요. 바로 줄어들다. 우리 흔히 왜 쪼그라든다고 하죠?
1: 네.
0: 옷이 쪼그라들거나 이런 거 사이즈가 갑자기 급격하게 슉 주는 것을 shrink라고 표현을 합니다.
1: 정말 처음 봐요.
0: Yes.
1: 네.
0: S-H-R-I-N-K. 앞으로 shrink. 여러분들 옷을 잘못 shrink. 빨아가지고 뭐 스웨터든 뭐가 요만해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거 쓰시는 거예요. Okay? So shrink는 사이즈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다라는 뜻이
1: 네.
0: 들어가고요. 자, 얘는 과거형, PP 형태. 일단 과거형은 여기 나오긴 했죠.
1: 그러네요.
0: 다시 한번 쓸게요.
1: Shrank.
0: Shrank. PP 형태는
1: 똑같지
0: 틀려도
1: 않을까요?
0: 틀려도
1: 네,
0: 됩니다.
1: 네, Shrank 똑같을 것 같아요, 왠지.
0: 오케이.
1: 예.
0: 자, 정답은요. Shrank, Shrank, Shrunk.
1: 오?
0: 가 되겠습니다.
1: Alright? 아, 또 이렇게 헷갈리게 또.
0: 네, 그래서 네. 줄어들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PP 형태. 항상 여러분 아시죠?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1: 네, 이거 자, 저거네요. Drink, 네. Drank, Drunk.
0: 그런 개념이죠.
1: 그러네요.
0: 오케이. 근데 그것도 예외가 좀 있기는
1: 아,
0: 하죠. 그렇죠?
1: 예.
0: 자, 참고로 줄어드는 게 이게 된다면은 사이즈가 막 늘어난 거 있잖아요. Right? 너무 오래 입어서 왜 그런 거 아세요? 셔츠 여기 목의 부분 완전 늘어나고
1: 목이 늘어나가지고
0: 옷

0: 자체가 헐렁헐렁되고
1: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알죠 알죠 알죠.
0: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무슨 그런... 아웃된다고 할까요?
1: 어, 그래요?
0: 이거는 이 단어 자체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 아, 아는 단어예요?
0: 어, 그 뭐랄까 뭔가 몸이 찌뿌둥할 때 몸을 이렇게 약간
1: 아, 그냥 스프레드인가 보다. 스프레드 아웃. 어, 스프레드 아닌가요? 아, 스트레치인가? 스트레치. 둘 중에 하나니까 두 개 다 써볼게요. 스트레치.
0: 어, 저는 당연히 이걸 줄 줄 알았는데 예. 뭔가를 펼치는 느낌을 스프레드로 썼습니다. 정답은 스트레치 아웃. 오케이. 스트레치 아웃 자체가 옷이 이렇게 늘어나다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입을 수라도 있잖아요.
1: 그, 네. 그러게요.
0: 자, 그리고요. 여기 중요한 주인공은 fit이라는 동사예요.
1: 네.
0: fit은 누구에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1: 그쵸.
0: 사이즈가 맞다라는 뜻. 여기서 fit이 맞다가 되겠고요.
1: 예.
0: 자, 여기 지금 fit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동사 원형 쓴 거거든요.
1: 네.
0: won't, will,
1: 다음으로.
0: you know, will not 같이 마찬가지로 과거형 pp 형태로 먼저 하나 써놓을게요.
1: 똑같을 것 같은데요. fit, fit, fit. Yeah.
0: Right. fit, fit, fit.
1: Mm-hmm. Yes.
0: 맞습니다. 이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영작하기가. 아. fit이 모양이 같다 보니까
1: yes.
0: 그리고 심지어 동사입니다. 맞다라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어? 과거형 fit? 이제 3인칭 단수에 s 붙여야 되나? 엄청 처음에 헷갈려요. 이거는 제가 보장하고 말씀드립니다.
1: 이게 또 우리가 한국에서는 통용하기로 야, 너 fit 좋다. 약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명사로 여겨져요.
0: 뭐 명사, 형용사.
1: 에이,
0: 완전 헷갈리게
1: 맞아요.
0: 되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fit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맞다. 그리고 맞다. to, for 이런 거 필요 없어요.
1: 오.
0: 그냥 it fit me, fit you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아요.
1: 편한데요?
0: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let me just show you.
1: 네.
0: 오케이. 자, 이런 식입니다. 그 shirt가 finally fits me.
1: Mm-hmm.
0: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입어봤는데, 어, 나 이거 못 입던 건데.
1: 부럽다.
0: The shirt finally fits me.
1: 다 버렸는데.
0: 그러니까 아. 다 버렸는데 네. 이제 맞아버려요.
1: 자,
0: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me 앞에 뭐 for me, to me 이런 거 없죠?
1: 전혀.
0: 그냥 fit me인데 shirt가 3인칭 단수니까 fits me. 이렇게
1: 아하.
0: 하면 나한테 맞는다.
1: 네.
0: 자, 두 번째는 보세요. The skirt didn't fit me. 치마를 어제 입어봤어요. 과거 얘기잖아요.
1: 네.
0: 입어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1: 에이.
0: 슬프게도, right? 그래서 그게 나한테 fit하지 않았어. 그래서 동사 원형 또 fit을 썼습니다.
1: 예.
0: 오케이. 어, 여기서는 과거 동사로는 나오지 않았네요. 근데 과거 동사로 쓰는 순간 엄청 헷갈려요.
1: 아우.
0: 그게 나한테 맞았어. 과거형으로 쓰면 it fits me가 아니라 it fit me라고 해야 됩니다.
1: 오.
0: 오케이. So again, if fit은 동사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상 제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동사였어요.
1: 그러게요.
0: 여러분들 집중해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finally fits me.
1: The shirt finally fits me.
0: The skirt didn't fit me.
1: The skirt didn't fit me.
0: 본문 갈게요.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0: Alright. 자, 마지막으로요. 엄마 쿨하게
1: 오.
0: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 것 같네.
1: 물려주면
0: 되지 않니?
1: 이런 조금 느낌. 이제 웃음 들어갔을 것 같아요.
0: 맞아.
1: 아 이제 네 남동생 옷이 된 것 같다.
0: 약간 멋져 보여요.
1: 그렇죠, 그렇죠.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빌롱이 모모에 속하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0: 오, 맞아요.
1: 네, 맞아요. 근데 뭐가 그것이 속했다. 아 이제. 어 이젠 여기 있는데. 어?
0: 누구에게?
1: 된 것 같다.
0: 누구에게 속했어요?
1: 남동생.
0: 네.
1: 예.
0: 자, 여기서는 뭐뭐인 것 같네가 빠졌습니다.
1: 아, 같네?
0: 뭐뭐인 것 같네. 이제 뭐 그런 것 같네. 뭐.
1: 같네?
0: 어.
1: 그럼 like. Like it belongs to your brother
0: 눈물이 좀 납니다. 오늘.
1: 오, 자, 감동받았어.
0: 정답은
1: I guess입니다.
0: 이걸 틀릴 줄이야. 자,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얘 없어도 말은 돼요.
1: 네.
0: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그러니까요.
0: 팩트로 만들어주는 건데 말투가 I guess, guess가 추측하는 거죠.
1: 아.
0: 뭐 이런 것 같네 라는 말투를 주는 거가
1: 에.
0: 되겠습니다. I guess. 자, 그리고 오늘은 사실 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학창시절에 보통 뭐 문법책에 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1: 그요.
0: belong to 누구,
1: belong
0: to 누구 이러면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1: 오.
0: 뭐 something like tha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딱딱할 필요 없이 그냥 누구의 거다, 누구의 것이다
1: 오.
0: 이런 뜻이에요, basically.
1: 어, 너무 쉬운데, 그렇게
0: yeah,
1: 하면?
0: 속해 있다 이러면 에이, 이거는 안 쓸 것 같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것도 아마 처음이니까
1: 예?
0: 보여드리자면 This parking spot

0: belongs to me.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1: Parking spot belongs to me.
0: 이 주차 자리는
1: 내 거야.
0: 나에게 속했어. 너무 딱딱하죠? 그냥 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리야. 사실은요. 그럼요. The land belongs to nobody.
1: 이 자. 땅은 누구 땅도 아니야.
0: 맞아요. 그 땅은 뭐 흔히 속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땅은 속해 있다. Nobody에게. 그 얘기는 아무의 것도 아니다, 이거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거는.
1: 그럼 내 땅 하고 싶다.
0: 아, 내 땅 하고 싶다. 오케이. 자, 그래서 belong to라고 하는 거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이것도 결국 it belongs to, 뭐 속해 있다 하지 마시고 너의 brother 거다.
1: 아하.
0: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1: Yes. Right?
0: 자, 읽어볼게요.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했지.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1: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두 번째,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 것 같네.
1: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2: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2: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자,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be stained with something. 목소리 키워서 해주세요.
1: 예.
0: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그건 얼룩졌었어, 케첩으로.
1: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그렇죠. 내 셔츠가 커피로 얼룩졌었어. 이거 과거형으로요.
1: My shirt.
0: 너의 셔츠.
1: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0: There you go. 세 번째, 그녀의 드레스가 그 소스로 얼룩져 있어. 이건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1: Her dress is stained.
0: 그 소스로?
1: Stained죠. Stained with the sauce.
0: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형용사일 뿐이에요.
1: 그쵸?
0: 과거 뭐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1: 헷갈려요.
0: Alright. 네. 자, 같이 읽어볼게요. It was stained with ketchup.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자, 다음은요. belong to.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것이다. 자,
1: yes.
0: 첫 번째. 그 땅은 아무의 것도 아닙니다. nobody에게 속해 있어요.
1: The land belongs to nobody.
0: 두 번째. 이 주차 자리, 이 주차 스팟 제 건데요. 저한테 속해 있어요.
1: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0: 자, 이번에는 I guess로 출발하면서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 것 같네. 자, 뭐뭐인 것 같네. 어떻게 한다고요?
1: I guess.
0: 그건 너의 brother 것이다, 이제.
1: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 land belongs to nobody.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네, 잘하셨습니다. 자,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4: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3: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4: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네,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3: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3: Uh-oh.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2: I want a new hoodie.
3: Huh? No. Don't buy it. Don't.
0: Great job, you guys. 오, 너무 좋은 스타트였습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이거 버스 타는 줄인가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0: There you go.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1: Yep.
0: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오늘 배운 이명적 패턴입니다.
1: 네.
0: Belong to 목적어.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그 모자는 제 친구 거예요. 그 모자는 제 친구 겁니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1: 네.
0: 조금 느슨해 있더라도 네,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자, 혹시 MBTI에 관심 있으세요?
1: 오, MBTI 저 너무 좋아하죠.
0: MBTI. MBTI를 요즘에 서로 거론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1: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혈액형으로 아, 너 좀 약간 이렇구나, 너 이렇구나 맞아요. 라는 걸 우리가 좀 이야기했다면 요즘에는 MBTI로 그 사람의 성향을 그냥 파악을 해버리죠.
0: 거의 이거는 그래서 사실 외국에 나가면 영어로 MBTI 얘기를 하면 할 말거리가 엄청 많아집니다.
1: 그래요?
0: 그럼요, 그럼요.
1: 똑같네요.
0: 그래서 제목은 내 MBTI를 맞춰버린 친구 Part 1. 이거 할 말이 많기 때문에
1: 이게 잘 맞춰요.
0: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입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너 MBTI P로 끝나지?
1: 오.
0: 뭔가 친한가 봐요.
1: 이게 아는 거죠.
0: 맞는 거죠? 네.
1: P인지 J인지. 예,
0: 예.
1: 느낌 오는 거죠.
0: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왔다 갔다
1: 그럼요,
0: 하더라고요.
1: 그럼요.
0: 네.
1: 그게 사실 P랑 J를 나누는 가장 큰
0: 맞아.
1: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1: 예.
0: 벌써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영어로 할수 있으면 얼마나 또할 말이 많아지겠어요. 그렇죠? 다
1: 그러게요.
0: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MBTI 토크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너 MBTI P로 끝나지?
2: Are you talking about MBTI?
1: MBTI you know?
2: I know.
1: MBTI last initial P. You.
2: Me?
1: Yeah, P.
2: What are you?
1: Huh?
2: A psychic? How did you?
1: Huh? 아, 맞췄지?
2: Are you a psychic?
1: 에,
2: 와우.
1: yeah, 맞췄다는 거지?
2: How
1: 아주
2: did you?
1: 뻔하지,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2: Huh?
1: I can see it.
2: Yeah.
1: You are P.
2: How?
1: Because you have no plan, study plan. You have no study plan.
2: Ah,
1: Yeah, I
2: no study
1: know.
2: plan.
1: So you are P.
2: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Oh, I'm a total P.
0: 네. 와, 오늘 내용은요.
1: 네.
0: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뭔가 항상 트렌디한 거, 물론 이제 바로 생긴 건 아니죠. MBTI도
1: 그죠?
0: 꽤
1: 꽤
0: 됐지만,
1: 됐어요. 예.
0: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 화제거리가 되거나
1: 네.
0: 아니면은 이렇게 대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참 좋은 것
1: 근데
0: 같고요.
1: 저는 신기한
0: 예.
1: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뭔가 소재로
0: 맞아요.
1: 약간 도움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0: 에.
1: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0: 아하.
1: 통용된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0: 그럼요. 그것도 그런데 오히려 있잖아요. 상대방이 MBTI가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일 수
1: 그쵸,
0: 있거든요.
1: 그쵸,
0: 그러면
1: 그쵸.
0: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1: 설명할 줄
0: 대화해보고 하면
1: 알아야죠.
0: 엄청 재밌어지겠죠, 또. 그거 우리
1: 네.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궁금하네요.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 MBTI ends in P, right?
4: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3: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4: You got me. I'm a total P.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이거 한번 친구의 성향을 맞춰버리는 느낌.
1: 네.
0: 너 MBTI P로 끝나지?
1: 어우,
0: Right?
1: 약간 지금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돗자리를 지금 까신 것 같아요.
0: 뭔가
1: 예.
0: 느낌이.
1: 느낌이 지금 뭐 약간 쌀 이렇게 툭 던진 느낌.
0: 타고 어디 보자. 하면서.
1: You are MBTI in P, right? 너의 MBTI가 P, 인? P 안에 있냐는 말 같기도 하고요. P로 끝나지. 아, 이거 추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거로 끝나는데, 이거 안에 있냐. 이런 느낌이니까, your MBTI is in P. 그죠? 안에 있어? 이,
0: 와, 진짜.
1: 있어. 그지?
0: 슬기 씨는 sometimes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서
1: 그죠?
0: 놀랍습니다.
1: 왜냐면 우리가 in을 쓸 때는 주로 안쪽,
0: 맞아요.
1: 안,
0: 맞아요.
1: 이러니까.
0: 그거는 이제 일단은
1: 예.
0: 맞아요. 자, your MBTI is in P, right? 자, 느낌은 괜찮은데, 정답은요, 끝나다라는 대놓고 end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1: 너무
0: 됩니다.
1: 의역을 했네요, 제가 또.
0: 그렇죠. 자, 뭐, 3인칭 단수니까 ends가 되겠지만요, END라고 하는 거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끝. 끝나다예요.
1: 끝나다.
0: 끝이란 뜻도 되고요. 여기선 동사로 en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너무 여기선 사실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거 여태껏, 내가 이걸 여태껏 몰랐구나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있잖아. 내 이름 마지막에 철자 뭐로 끝나?
1: 네.
0: 라고 한다든가. 아, 우리 집 주소 있잖아요. 끝에 마지막에 이런 스펠링으로 끝나요.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1: 진짜 많이 해요.
0: 못 한단 말이에요.
1: 못해.
0: 그렇죠? 그래서
1: 네.
0: 우리가 어떤 철자로 끝난다라고 할땐 end하고 철자 쓰기 전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end in 어떤 철자, 뭐 A, 뭐 C, 뭐 F 이런 걸 쓰면 그것으로 그 단어나 무언가가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MBTI는 끝나요. 뭘로 끝나요? in P. 그래서 안쪽이라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Yeah.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1: 네.
0: B로 끝나는 거예요.
1: Oh.
0: Boy 할 때 B, right?
1: Yes.
0: 그러면 그 단어는 B로 끝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oh. 단어가 뭐예요?
1: The word.
0: The word.
1: Word
0: 끝난다?
1: Ends.
0: Ends
1: B로? In B.
0: In B. The word ends in B.
1: Yes.
0: 뭐 예를 들어 뭐 Bob 이런 거라든가.
1: Uh-huh.
0: 자, how about this? 그의 MBTI는 J로 끝나.
1: His MBTI ends in J.
0: J. Perfect.
1: 아.
0: 이거 엔딩 몇 번만 해보잖아요.
1: 그러게요.
0: 쉬워져요.
1: 아, 이거 네. 진짜 지금도 약간 오
0: 느낌
1: 이런 느낌이구나.
0: 느낌 와요? 엔딩, 네. 엔딩. 발음하기도 꽤나 쉬운 편이고.
1: 네.
0: So 이런 식으로 끝난다. 어떤 철자로라고 할 때 in이란 전치사 쓰기.

0: Yes.
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word ends in B.
0: The word ends in B.
1: His MBTI ends in J.
0: His MBTI ends in J.
1: 자, 그리고요. 자, 뭐로 시작하다라고 할 때는 뭘 어떻게 쓰면 될까요? 시작하는 게 뭐예요? End 말고.
0: Start죠, start.
1: 오케이, okay, 오케이.
0: Okay. Start.
1: 뭐 begin을 써도 돼요?
0: 그렇죠. Begin, start in,
1: 아하.
0: in이 되겠네요.

0: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끝난다라고 할 때도 with 사실은 써도 돼요. Start 아. with, 그 다음에 end with를 써도 되는데 사람들이 끝낼 때는 in을 쓰는 게 좀 습관화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용 빈도가 더 많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with로 쓰는 게 좋습니다. in은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네. So start with, 그리고 헷갈리면 그냥 end with를 쓰는데 이왕 만약에 기억할 수 있다면 예. and in 쓰는 거 더 추천한다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Okay? So, 만약에 이것을 쓴다면 her MBTI starts with E.
1: 아.
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1: 네네.
0: Okay. So, and again, 당연히 전치사 가장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극복하는 거는 예문 많이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1: 그쵸.
0: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Your MBTI ends in P, right?
1: Your MBTI ends in P, right?
0: 자, 그랬더니 이거 왜냐면 너무 놀랍잖아요.
1: 그죠.
0: 아까 돗자리 얘기했죠? 그래서 너 무슨 점쟁이야? 어떻게 알았? 오. 알았까지 쓸 거예요.
1: 예예예. 예, 예. 자, what are you? How did you? 잠깐만요. 여기 솔직히 점쟁이를 영어로 아는 사람 있을까요?
0: 거의 없다고 봐야죠.
1: 야,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블랭크인데요.
0: 제가 이거는 이런 거는 아예 상상조차가 힘들죠.
1: Please show me.
0: 발음을 들이면 한번 try 해보실래요?
1: 예, 예, 예.
0: 틀려되니까. Okay.
1: 네.
0: Psychic. Psychic.
1: 사이코는 아는데요. 사이킥은 제가.
0: Psychic.
1: 사이. 사이는 이제 우리 또 PSY. 왠지 이거 같은데요. 사이. 사이킥. 왠지 발차기를 잘할 것 같은. 사이킥.
0: 와.
1: 사이킥.
0: 자, 사이킥. 맞는지 네.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여기까지. PSY는 맞아요.
1: 아.
0: 근데 CHIC 붙여서 psychic이라고 얘기를 하면
1: 이거 칙 아니에요, 원래?
0: 아, 그거는 CHICK까지가 쓰면 그랬을
1: 아,
0: 겁니다.
1: 아, 그래요.
0: Right. 원래 yeah. So psychic이라고 하는 게 심령술사 사전 보면은 심령술사 뭐 이렇게 좀 딱딱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 마음을 읽는 듯한
1: 그쵸?
0: 그런 거죠. 다 맞추는 그런 점쟁이라고 할 때 캐주얼하게 쓰는 말이 psychic이에요. 와, 걔 he's like a psychic or something.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1: 네.
0: 이 부분 있죠. What are you?
1: 오.
0: What are you? 넌 뭐야? 넌 뭐야? 자, 그리고 나서 명사를 붙였죠.
1: 네.
0: Right? A psychic을 쓴다든가 뭐 my 누구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1: 예.
0: 자 what are you 하고 나서 살짝 pause를 준 다음에 명사를 쓰면은 너 무슨 네가 무슨 뭐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1: 아...
0: 그런데 이거는요 맥락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우와 너 무슨 점쟁이야 대박
1: 오...
0: 이렇게 놀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불만의 표시로도 쓸 수 있어요.
1: 네.
0: 상대방이 나한테 계속 뭐라고 했을 때 아니 당신이 뭐 무슨 내 상사예요? 이런 식으로
1: 네.
0: 기분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1: 어허...
0: 느낌 와요?
1: 예.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응?
0: 친구가 무슨 내가 아, 나 요즘에 좀 몸이 좀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있잖아 너 혈압이 몇 정도 되면 말이야 뭐가 어떻게 뭐 내려가고 뭐 막 이런 막 전문적인
1: 완전 의사 선생님이네요.
0: 네. 그러면 너 무슨 의사니? 어떻게 잘 알아? 이런 느낌. 놀라는 느낌.
1: What are you, a doctor?
0: 그죠? What are you, a doctor?
1: 음?
0: 자, 그런데 이번에는
1: 네.
0: 친구가 계속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양말을 그렇게 맨날 뭐 뒤집어 놓니? 어쩌고저쩌고.
1: 아, 우리 엄마 같네.
0: 아, 그때 네. 너 무슨, 너가 우리 엄마야?
1: 오.
0: 나의 엄마니?
1: What are you, my... What are you, my mom?
0: 그죠? What are you, my mom? 근데 반전, 진짜 엄마였어요.
1: 오?
0: 맞단다.
1: Sorry.
0: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1: 네.
0: 연기가 이건 더 중요하겠죠.
1: 그죠, 그죠. 그렇죠.
0: 네, 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a doctor?
1: What are you, a doctor?
0: What are you, my mom?
1: What are you, my mom?
0: Alright, 본문 갈게요.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1: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Alright, 두 문제 하겠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 MBTI ends in P, right? Your MBTI ends in P, right?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유,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1: 아, it's so 뻔해.
0: It's so
1: 그건
0: 뻔해.
1: 너무 뻔해. You never
0: 뭐예요? You
1: 너는
0: never?
1: 결코 make 만들지

0: 하나 austerity plan을. 아, 그쵸. 그런 경우에는 보통 즉흥으로 뭔가 본인의 일을 꾸려가는 사람이 많죠.
1: 그쵸. 뭔가 플랜을, 그러니까
0: 예.
1: 플랜을 잘 짠다고 그 무조건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건 아닐 수 있죠. 잘하는 건 아닐
0: 그쵸,
1: 수
0: 그쵸.
1: 있는데,
0: 그렇게는 연결이 어려운데, 어쨌든
1: 아.
0: 계획 없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피성향에 가깝다라는 얘기들이
1: 맞아요. 근데 사실
0: 있으니까요.
1: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
0: 예.
1: P의 반대 보통 J라고 하는데, J로 표현해.
0: 그쵸.
1: 저 같은 스타일은 또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계획을 열심히 세운다는 건 장점이 있지만,
0: 예?
1: 실제로 실천하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반대인 거죠. 계획을
0: 그러네요.
1: 안 세우지만 실제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0: 맞아. 저도 계획 좀 세워야 되는데 반성 또 하게 되네요.
1: 네.
0: 뻔하다. 늘 뭔가 똑같다. It's so 뻔한 건 지루한 거잖아요.
1: 네.
0: 예.
1: 지금 표정은 계속, 아, 이건데.
0: 너는 진짜 지루해. It's so bored. 너는
1: 오케이.
0: 진짜 뻔할
1: 아,
0: 뻔짜야.
1: 너무 뻔한 뻔이다.
0: 예.
1: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It's so, 삐삐. 아,
0: Obvious.
1: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hold on, hold on. 지루하다라고 하는 걸 쓰려고 했어도,
0: 네.
1: it's so boring 이라고 해야지,
0: Boring.
1: bored는 아니죠. bored는 그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0: I'm
1: I'm
0: bored구나.
1: bored죠. 근데
0: 에.
1: 여기서마저도 그것도 좀 어색해요.
0: 이건
1: 그게
0: 완전
1: 아니라,
0: 아니었어요.
1: 눈에 너무 확연하다. 이게
0: 에.
1: 너무 뻔히 보인다라고 할 때, 우리 형용사, 바로, obvious를
0: Obvious.
1: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b죠.
0: 네.
1: 너무 세게 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거의 발음이 안 된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있는 v가 더 영향을 받으면서 끌고 가요. So,
0: 아.
1: obvious 하지 마시고요. obvious, obvious. 이런 식으로, 너무 앞에 b 신경 쓰지 말기로. 오케이? 한번
0: 네.
1: 해보실래요? Give it a try.
0: Obvious. Obvious.
1: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해주는 게
0: 아하.
1: 더 좋아요.
0: Yes.
1: 자, 참고로, 뻔한 거에 반대는 불분명한 거죠. 그렇죠?
0: 네.
1: 뭔가 불분명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뭔가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0: 투명하지 않은 거야?
1: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라스 같은 것도
0: 예.
1: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한 것을 뭐라고 하죠? 무슨 R로 끝나는데요?
0: Clear.
1: clear. 근데 그렇지 못한 거는 어떻게 쓸것 같아요?
0: This clear. 네.
1: 뭐만 나오면 계속 디스를
0: 디스
1: 쓰시더라고요.
0: 아닌가요?
1: 네.
0: 디스가 원래 반대말할 때 디스 많이
1: 아, 그런 거
0: 듣고요.
1: 쓸 때도 있긴 하죠.
0: 예.
1: 자, 바로 unclear.
0: 아, 정말 disappointment.
1: 끝까지 디스로 가네요.
0: 디스가 있다니까요.
1: 알겠습니다.
0: 예.
1: 자, unclear. Something is unclear 하면 불분명한. 그 얘기는요, clear 하다는 것, obvious 하다는 것은 또 비슷한 의미가 될수 있다.
0: 네.
1: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You don't make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0: You never make
1: You
0: a
1: never.
0: study plan.
1: 네, never가 딱 느껴도 don't보다 더
0: 강력해요.
1: 강력해요.
0: 예.
1: 강력해요. 그래서 절대 아니니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또 반복해서 알려드리겠지만요. 이 never이라고 하는 건 don't, doesn't랑 관련이 없어요. 걔랑 다른 애예요. 얘는
0: 네.
1: 주어 동사 매치에 아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don't나 doesn't 나오면 그 바로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동사
0: 동사 원형.
1: 원형이 와야 되죠.
0: Yes.
1: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never는 안 그래요. 오케이.
0: Oh.
1: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쉬워요. He 만약에 doesn't를 쓰면
0: 예.
1: he doesn't
0: Lie.
1: lie 맞죠? 동사
0: 맞죠?
1: 원형 써야 돼요. He
0: 네.
1: doesn't lie. 하지만 never는 영향을 안 주기
0: 아,
1: 때문에
0: 틀려요.
1: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he never lies로 그냥
0: Lies.
1: 놔둬야 됩니다.
0: 3인칭이기 때문에 S를 붙여야
1: Yes.
0: 되는군요.
1: So never가 없어도 말이 돼야 돼요. He
0: 오.
1: lies. 이렇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0: 네.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0: You never calls me.
1: calls you인데요?
0: You
1: Never
0: never
1: call me. Call me.
0: call me.
1: You는 삼인칭 단수가 아니죠.
0: 아, 그쵸.
1: Right?
0: You never call
1: You never
0: me네요.
1: call me입니다.
0: Yes.
1: 자, 3인칭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0: Yeah.
1: 자, 그녀는 절대로 그녀의 전화를 answer 하지 않아.
0: She never answer the phone.
1: 자, 여기서는 answers죠.
0: Answers.
1: 쉬잖아요,
0: 또
1: 쉬.
0: 틀렸어요, 그죠?
1: 반대로 해버렸어요. 지금, hold on. Right. You never call me.
0: 네.
1: 그렇죠?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어차피
0: 그쵸.
1: 3인칭도 아닌데요.
0: 유니까.
1: 근데 여기서는 she never
0: She니까
1: answers.
0: answers
1: 얘
0: the
1: 유지해야 된다는
0: phone.
1: 거, 오케이?
0: 아.
1: 얘 나와. 이해 됩니다. 이거는 오래
0: 네.
1: 걸려요.
0: 그쵸,
1: 네.
0: 그쵸.
1: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never call me.
0: You never call me.
1: She never answers her phone.
0: She never answers her phone.
1: Alright.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보면.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0: study plan.
1: Tha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l 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들켰네. 나 완전 피야.
1: 오, you got me. 너 완전 뭐가 이렇게 탁 했어요.
0: 탁 네, 했어요.
1: 다 탠 거예요.
0: 아, 알겠습니다.
1: I'm a 완전 피.
0: 그냥 피도 아니에요?
1: 오, 완전 피? 완전. 완전. 완전 힌트가 되는데 완전이니까 퍼펙트예요.
0: 완전 퍼펙트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1: 저 퍼펙트 매니아예요.
0: 퍼펙트 매니아군요. 오케이. 자, 만들지 보겠습니다. Oh, you got me. I'm a perfect P.
1: Yeah.
0: Uh-huh. Alright. 자, 근데 아 뭐 퍼펙트 써도 틀리진 않다고 보는데 뭔가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끝내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진한 색깔 피다.
1: 네.
0: 정말 그런 정도 피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1: 예, 예.
0: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외가 없다라는 느낌. 음흠. 초록. 이거를 더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완벽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1: 네.
0: So total in the flabless total. 이렇게 리얼 비슷하게 발음하면 되겠고요.
1: 네.
0: 참고로 complete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So, oh, totally. 부사로 쓸 때도요. completely. 거의 네. 비슷해죠. 그렇죠? Alright. 자, 요거 있잖아요. 넌 날 겟했네. 이 얘기는 네. 뭐냐면 너가 날 잡아냈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0: 네, 너가 날 잡아줘서 you got me. 이러면 너, 나 이렇게 잡아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딱 걸린 거예요.
1: 네.
0: Alright. So, 들켰네. 뭐 딱 걸렸네. 이런 식으로 쓸 때 you got me.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딱 걸렸네. 나 채소들 안 좋아하는데.
1: 어.
0: 자, 일단은 너 딱 걸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1: 너가 딱 걸렸어요?
0: 아, 너가 나를 딱 잡아낸 네. 거예요.
1: You got me.
0: You got me. 그러면서 나는 채소들 짧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채소들?
1: Vegetables.
0: Veggies. 짧게 veggies. 하면은. 그러면 나 채소들 안 좋아해.
1: I don't like veggies.
0: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이렇게 yes. 쓴다든가.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 딱 걸렸네. 나 fried chicken 사랑해.
1: Oh,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0: Yeah. 이거는 뭐 뭔가 제가 먼저 Oh, you love fried chicken, don't you? 이렇게 네. 했을 때 아, you got me.
1: You got me.
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you guys. 네. Oh,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1: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0: Oh,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1: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0: Okay,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참고로 나 전형적인 피야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될지
1: 전형적인?
0: 굉장히 토럴과 비슷합니다. 근데
1: 그래요?
0: 이거는 예외 없이 피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슬랭이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몇 번 더 알려드릴 거거든요.
1: 그래요?
0: 전형적인이라는 게
1: 아,
0: 있습니다.
1: 아, 이거는 전형적이니까
0: 모르겠으면 전형적으로 그냥 모르겠다고 해주세요.
1: 몰라요.
0: 아, 예습니다.
1: 진짜 모르겠어요.
0: 자, 이거는 교과서 혹은 교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textbook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1: 아,
0: 이거는
1: 네네.
0: 제가 사실 아, 조만간에 또 딥하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1: 네.
0: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아, 교과서 같이 딱 전형적이구나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1: 네.
0: 읽어볼게요. You got me. I'm a total P.
1: You got me. I'm a total P.
0: 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I'm a total P.
0: 네, 미션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너 MBTI P로 끝나지.
1: Your MBTI ends in P, right?
0: 네, 자, IN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네.
0: 두 번째 미션은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1: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right,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Your MBTI ends in P, right? Your MBTI ends in P, right?
2: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I'm a total P.
1: Ne,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보시죠.
1: 네, 첫 번째는요. And in 철자. 틀려도 됩니다. 보고하셔도 돼요. 크게, 크게. 자, 그 단어는 B로 끝나.
2: The word ends in B.
1: 오, 좋아요. 자, 그의 MBTI는 J로 끝나.
2: His MBTI ends in J.
1: 그죠? His MBTI ends in J.
2: Yes.
1: 너 MBTI B로 끝나지? 마지막에 right 해주면서.
2: 야, P로 끝나지.
1: 아, P요, P요.
2: 네. Your MBTI ends in P, right?
1: Okay.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The word ends in B. His MBTI ends in J. Your MBTI ends in P, right? Alright, 다음은요. Never.
2: Oh.
1: 절대 아니다라는 거 해볼게요.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2: You never call me.
1: Yes. 자,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Study plan 절대 안 만들잖아.
2: You never make a study plan.
1: Alright.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절대 전화 안 받아.
2: She never answers her phone.
1: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You never call me. You never make a study plan. She never answers her phone. 알라이,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3: Your MBTI ends in P, right?
4: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3: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4: You got me. I'm a total P.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Your MBTI ends in P, right?
4: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2: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You got me. I'm a total P.
1: Wow.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그 모자는 제 친구 거예요. 라는 문장이었죠. The hat belongs to my friend.
1: belong to. 누구에게 속해 있다. 결국엔 누구 것이다. 맞죠?
2: 네.
1: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And in 철자. 그럼 철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쵸? 자,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성은 K로 끝나. 내 성은 K로 끝나. 저 같은 경우는 백신데 그게 진짜 K로 끝나거든요. 스펠링이.
2: 아, 그쵸.
1: 그래서 요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좋습니다. 자, 영작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기하는 연습, 액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2: 네.
1: 꼭 지켜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보겠습니다.
1: 그렇죠.
0: 자, 오늘은 강아지 미용하는 곳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1: 아, 저도 이제 그 반려견을 저희 엄마가 키우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 펫샵 같은 거 검색도 네. 많이 해보고
0: right.
1: 요즘엔 펫카페도 많잖아요.
0: 아, 요즘에는 네. 진짜 반려동물 프렌들리한 곳이 굉장히 많고요.
1: 맞습니다.
0: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저도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털갈이를 하는 시기가 있어요.
1: 그렇죠. 그때 좀 많이 빠지죠.
0: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요. 사실 포메를
1: 네.
0: 키워요. 파머레니안. 근데 예. 털이 정말 많거든요. 삼중모 수준인데요.
1: 너무 귀여워요, 근데.
0: 아, 한번 이거 하잖아요.
1: 네.
0: 한 마리가 또 나와요.
1: 어머.
0: 그래서 나 두 마리 있었나? 싶을 정도로 털갈이를 많이 합니다.
1: 정말 그 시기가 되면은 조금 뭔가 좀 청소를 또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0: 쉽지 않아요.
1: 네.
0: 네. 자, 그래서 털갈이하는 강아지 미용 파트 1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요.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요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1: 강아지들도 진짜 털이 눈 깜빡하면 자라있고 막 이런
0: 오,
1: 느낌이에요. 체감상.
0: 엄청납니다.
1: 잘
0: 네.
1: 자라요.
0: 이거,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도 쓸 수도 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요. 이거 털이 많이 빠진다는 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듬는 것을 또 표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Alright, 좋아요. 이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강아지를 미용하러 또 영어로 도전을 해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안녕하세요.
0: Hello.
1: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2: I only speak English. I apologize.
1: It's okay. English.
2: Can you
1: English.
2: speak
1: Okay.
2: English?
1: Okay.
2: Okay.
1: Try.
2: Okay.
1: Hi.
2: Hello.
1: Hey.
2: Yes.
1: My dog cut hair.
2: Okay.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What
1: What kind?
2: kind of
1: What kind?
2: cut
1: Yes.
2: would you like?
1: 털이 너무 빠져가지고 털이 너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로요.
2: Not short.
1: In short, because he, her hair, 그 hair 듬성듬성, 숭숭숭. 털이 빠져서
2: You want me to take out the hair?
1: 그렇지.
2: Cut the hair? You want me to cut the
1: Short,
2: hair? Short,
1: shortcut.
2: very short.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1: Extra charge?
2: He
1: More
2: has a
1: money?
2: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more money.
1: You want some money?
2: Unfortunately, yes.
1: 이미 부자잖아요. 이미 여기 지금 건물이 으리으리한데. You are already rich. You want some money?
2: 'He has a lot of hair. Sorry.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4: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3: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4: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 미션부터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게 매장 들어가면서 인사를 해야죠.
1: 그쵸?
0: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1: Hi, I need a haircut for my 강아지.
0: 나눠볼게요.
1: 나는 헤어컷을 필요해요.
0: 네.
1: 누구를 위한? 내 강아지를 위한이니까
0: 그렇죠.
1: my dog
0: 오케이.
1: 하겠습니다.
0: 저, 미용 좀 하려고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석을 한 거고요. 정말 헤어컷이 필요하다라고 했네요. 그쵸? For my dog. 정답. Of course. So, D-O-G, 개, 강아지, dog이라고 하고요. 사실 puppy라는 단어 아시죠? puppy.
1: 귀여워요.
0: 네, 어린 강아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dog이라고 해도 개, 강아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puppy가 좀 어린 강아지인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발음할 때 너무 duck 하고 끝내지 마세요. 이거는 dog이기 때문에 G로 끝납니다.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Dog, dog.
1: Dog, dog.
0: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머리를 잘라야 한다, 미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때 간단하게 need a haircut 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헤어컷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흔히 그 앞에 한번 자르는 거기 때문에 or를 써요. Okay? So need a haircut. Alright?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사실, a haircut이라는 것만 알아도 나중에 다양하게 응용도 가능해요. 자, 일단은 need a haircut으로 오늘 이 명장을 해보자면,
1: 좋습니다.
0: 확실히라고 할때 우리 definitely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1: Definitely.
0: definitely. 넌 확실히 필요해, 헤어컷이. 이게 뭐냐면, 야, 너 진짜 머리 잘라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너는 확실히 필요해, 헤어컷이. 그대로 가면 어때요?
1: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0: 그렇죠. Oh, hey,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너무 길어졌어. 뭐 이런
1: 머리가 많이
0: 느낌이.
1: 덥수룩한가 봐요.
0: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내 개는 헤어컷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미용을 해야 한다.
1: My dog needs a 하ircut.
0: 오, 3인칭 단수. 저번에는 이제 my, your 하면, 잠깐만. my, your니까 need 아닌가? 이랬는데,
1: 맞아요. 좀
0: 오,
1: 헷갈렸었는데
0: 발전했어요.
1: 극복했습니다.
0: Right, so, 헤어컷이 필요합니다. 아주 직역으로 느껴주면 더 좋죠? 읽어보겠습니다.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1: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0: 자, 이번에는 내 강아지예요. My dog needs a haircut.
1: My dog needs a haircut.
0: Alright. 자, 그리고 이 haircut, a haircut을 알면 다른 동사로 또 응용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1: Yes.
0: 자, 그래서 미용을 하다, 머리를 자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필요하다는 need였죠?
1: 네.
0: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가진다라고 표현해요.
1: 오.
0: 그래서 어, 나 머리 잘랐어 라고 할 때 I, a haircut.
1: 그래요?
0: 뭐라고 할까요?
1: 가시겠네요.
0: 오.
1: Got a haircut.
0: 아, 오케이. 이건 과거 동사로
1: 아,
0: 쓴
1: 게시예요?
0: 거고요. 기본형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1: Yes.
0: 오, haircut을 get. 어, 이거 내 거야? 이런 식으로. Get a haircut. So I got a haircut. Did you get a haircut?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건데 그 모든 덩어리가 결국에는요. A haircut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다.
1: 네.
0: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1: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0: 그렇죠. 여기서 for my dog가 없으면 나 머리 자르러 온 거라고
1: 그러네요.
0: 헷갈릴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어떤 컷을 원하시죠? 요즘에 또 이 강아지에 따라
1: 강아지 미용이 또 천차만별이라
0: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1: 예, 네. 그냥 다 밀어주세요도 있고
0: 네, 근데 이것도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 뭐요?
0: 강아지들 너무 털 짧게 자르잖아요?
1: 예.
0: 그럼 기가 죽어요.
1: 맞아요.
0: 실제로, right? So, 저희 와루도
1: 예.
0: 털을 한번 물개 컷? Something? 이게 물개처럼 생기는 그런 게 있어요.
1: 너무 귀엽겠다.
0: 귀여웠는데 표정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1: 약간의 그 털이
0: 네.
1: 또 이 강아지의 자존심을 또
0: 대변하네요. 아, 이걸 건드려요. 네. 예.
1: What kind of cut 원하시죠?
0: 자.
1: 어떤 종류의 컷을
0: 오,
1: 원하시죠?
0: 저 기대해봐도 될까요?
1: What kind of cut? 잘라.
0: 어허.
1: 자를게요. 여기 컷이 나오니까
0: 오케이.
1: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죠가 들어가야 되죠.
0: 네.
1: 그러면은 Do you want?
0: 두근거려요, 지금.
1: Do you want? 원하는 거니까.
0: 오,
1: What kind of cut do you want?
0: 지금 이 어순으로 썼어요, 그렇죠?
1: 네.
0: What kind of cut do you want? 일단 완벽합니다.
1: 오.
0: 아주 좋아요.
1: 예.
0: 의문사를 쓴 다음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간다.
1: 네.
0: 이 공식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1: 예.
0: 일단 맞아요.
1: 어?
0: 근데 저는 다른 표현을 가져왔을 뿐이고요. 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합니다.
1: 오.
0: 자, 저는 조금 더 예의 있게
1: Would you like?
0: 이것으로 바꿨습니다.
1: 아.
0: 하지만 의미 차이가 없다.
1: 오.
0: Would you like가 조금 더 예의가 있다라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1: 네.
0: Would you like는 사실 뭔가를 원하시나요? 라고 하는 상대방이 어떤 명사를 원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예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 Yes.
0: 그래서 보세요. 사실 가져왔어요. 방금 슬기 씨가 그거 안 쓰고 이거 했으면 새롭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1: 네. Do you want?
0: Do you want? 이거 이 부분이 뭘 원하니? 이거잖아요.
1: 네.
0: 그거를 똑같이 쓴 거라고요. 뜻이 같아요.
1: Yes.
0: 하지만 더 예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약간 서비스 직업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조금 더 공손한 느낌? 네, 그걸 준 것뿐입니다.
1: Alright.
0: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이거 그냥 what으로 쓰면 what would you like? 당신 뭘 원하시나요? 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What kind of cut
1: would
0: you like?
1: Yes.
0: 어떤 컷을 원하시죠? 어떤 컷이 돼버렸네요?
1: 예.
0: 이 구간이, 그렇죠?
1: 예.
0: Alright. So, 이거 보세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컷이 들어갔던 거예요.
1: 네.
0: 이거 직역을 하면 아까 슬기 씨가 직역을 했어요. 어떤 유의 컷을 원하시나요?
1: 네.
0: 이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실 그냥 우리말로 치면 어떤 명사 이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1: 아, 맞아요.
0: 오케이? 그래서 네. 이거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뭘 원하느냐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스타일 약간 비슷한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 있죠. 그렇죠?
1: Yes.
0: So what kind of 뭐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 이러면 어떻게 해요?
1: What kind of music?
0: That's it. 그러면 어떤 영화들 그러면 복수도 가능해요.
1: What kind of movies?
0: 그죠. What kind of movies?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노래 듣는다라고 할 때,
1: 네.
0: 뭐뭐 어떤 듣다?
1: Listen to music.
0: 아하. 그러면 너 있잖아. 어떤 음악 들어? 뭐 직역을 하면 어떤 유의 음악을 들어?
1: 네. What kind of music?
0: 넌 듣니?
1: Did you?
0: 아, 과거형이 아니죠. 현재형이죠.
1: Do you? Listen to music.
0: 뮤직이 또 나왔네요. 자,
1: 허나.
0: What kind of music을, 이미 뮤직 끝났어요.
1: 네.
0: What kind of music을
1: music?
0: do you listen to?
1: listen to까지요. 아하,
0: 왜냐면 to를 빼잖아요. 그러면 I listen 무슨 music 이렇게 돼버려요.
1: 아.
0: 대답도 I listen to 무슨 music이 맞기 예. 때문에 to를 빼면 안 됩니다. 아.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뭐 do you 뭐 네. Right? How about this? movies 이렇게 복수도 돼요.
1: 그쵸?
0: 그러면 어떤 영화들을 예. 넌 좋아하니? 아. 너 어떤 영화들 좋아해?
1: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0: That's it. 아.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1: Do you like?
0: 이렇게 쓸 수도 mm-hmm. 있습니다.
1: Yes.
0: 느낌 맞죠? 그렇죠?
1: 네.
0: 결국에는 질문 어순으로 이어갔잖아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의문사나 큰 차이가 없어요.
1: 그렇군요.
0: What, where, 뭐, who 이런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1: 오케이? 의문사 덩어리네요.
0: 맞아요. 그냥 긴 의문사였었던 yes. 것 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1: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0: 자, 이번에는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1: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0: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what movies라고 해도

0: 괜찮아요. 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1: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미션입니다.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요. 실제로 있잖아요. 털을 자르는 것만으로도, 길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훨씬 덜 빠지더라고요.
1: 맞아요.
0: 완전 달라요.
1: He's a lad, so a shirt trim, trim maybe. 모르는 단어가 좀 있네요.
0: 그렇습니다.
1: He's a lad. 털이 많이 빠져서가 없네요. 빠지다.
0: 오케이.
1: 그죠? 빠지고 있는 거네요,
0: 많은
1: 지금.
0: 분들이 고민에 빠지실 겁니다, 지금. 정말
1: 빠지다.
0: 빠질 겁니다.
1: 빠지다.
0: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1: 빠지다. 빠지는 거니까
0: 네.
1: coming out 아닐까요?
0: 오.
1: He's 아니 근데 he's 털이겠네요. 그의 아닌데?
0: 히스털.
1: He's 털인가? 아닌데 he's 그냥 개가 많이 빠지는 거니까
0: 오케이.
1: 멍멍이가 에 그러면은
0: 말이 안 돼도 됩니다.
1: coming out으로 할게요.
0: 오케이.
1: coming out 그의 이제 멍멍이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0: 트림.
1: 아마도 짧게 트림을
0: 이
1: 해.
0: 뒤에는요, 지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게, complete sentence가 아니에요. 주어, 동사,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냥, 뭐, 이 정도라고 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뭐,
1: 그쵸.
0: 동사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
1: 저는 이
0: 있어요.
1: trim이 동사인가 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또 아닌 거네요.
0: 오케이. 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is coming out a lot, so a short trim, maybe. 정답은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수도.
1: 그래요?
0: 정답은요. shedding.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쉐딩?
1: 이거 쉐딩 하는 거 아니에요?
0: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1: 우리 메이크업 할때 쉐딩 많이 하거든요. 얼굴 작아 보이려고. 그거
0: 그거
1: 아니에요?
0: 아니고요. 자, 쉐딩이라는 거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1: 네.
0: 원래
1: shed.
0: shed, shed가요.
1: shed.
0: 털이 빠지답니다. 그런데 이게 눈물을 흘린다라고 할때 있죠?
1: 네.
0: she's shedding tears.
1: 오?
0: 이렇게 해서 shed는요, 원래 굉장히 자연스럽게 천천히 뭔가 흘러서
1: 흐른다?
0: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막 눈물이 막 레이저처럼 나오지 않잖아요. 이게 이렇게 타고 흐르죠. 흐르는 거죠.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shed라는 동사를 쓰고요. 이털 같은 경우에도 뭐 날아가서 빡빡 꽂히지 않죠? 자연스럽게 슥슥 빠지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보면 같은 패밀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다 shed tears도 알아도 좋고요. 그냥 단순하게 shed 하고 있다. 동물이. 그러면은 털이 빠진다. 앞으로 이거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1: 네,
0: Okay?
1: 아하.
0: Right, very nice. 털갈이 할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right, so he is shedding a lot. 요즘에 좀 shedding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네.
0: So, a short trim, maybe. 이것도 사실 원래 complete sentence로 완벽하게 한다면, So, a short trim would be nice. 이 정도로 하면 완벽한 문장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짧게 줄인 것뿐입니다.
1: 네.
0: 자, trim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동사인지 헷갈렸다고 했잖아요.
1: 네.
0: 실제로 다듬다라는 동사도 돼요.
1: 아,
0: 되고요. 여기서는 trim 앞에
1: 쇼트.
0: short 앞에 어가 있죠. 그러면은 뭐예요? 명사란 뜻이에요, 이거 지금.
1: 아,
0: Right.
1: 쇼트 트림이 한 덩어리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다듬음, 다듬다라는 거둘다될 수가 있는데 이거 트림이 아니죠. Right? TRE 붙어 있어요. TRE 붙어 있고 그다음에 모음으로 연결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치읓 비슷해집니다.
1: 그쵸.
0: 그래서 입 모양을 모으고 발음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Trim, trim.
1: trim,
0: 우,
1: trim.
0: 좋아요. 트림보다 훨씬 좋거든요.
1: 네.
0: Okay? 자, 그래서 so 짧은 trim, maybe 그 정도면 좋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돼 있고요.
1: 네.
0: 자, 근데 지금 he's shedding인데 얼만큼이요?
1: a lot.
0: A lot, like my dog, right? So a lot은 뭐죠?
1: 많이.
0: 많이, 엄청 많이 이게 바로 a lot이 되겠습니다. 물론 a lot of 무엇 이런 형식으로 쓰지만요, a lot은 부사로도 쓸수 있는 거예요. Okay?
1: Yes.
0: 자, 그래서 문장 뒤에 넣어버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 그거 엄청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면 난 그걸 좋아하죠? 근데
1: 네.
0: 많이 좋아해요. 어떻게 할까요?
1: I love a lot.
0: I like it a lot.
1: I like
0: love를 써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it을 써야 되죠.
1: I love it.
0: Right. I love it a lot.

0: lot. I like it a lot. Mm-hmm. Right? How about this? Dan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1: yes.
0: 이 친구가 말이 많아요. Oh. Okay? 얘기하다 그때 tell 말고 뭐 있었죠?
1: Talk.
0: Talk. 이거는 왔다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네. So, Dan이는 대화를 너무 많이 해. 말이 너무 많아서 나 너무 힘들어.
1: 아,
0: 대답해 주는 거고.
1: 그럴 수 있죠. Oh. Dan talks. Danny?
0: Uh-huh.
1: Danny talks a lot.
0: Danny talks a lot. 이런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1: 네.
0: Just like this.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it a lot.
1: I like it a lot.
0: Danny talks a lot.
1: Danny talks a lot.
0: 본문 읽어볼게요. He's chatting a lot, so a short trip maybe?
1: Oh, he's chatting a lot, so a short trip maybe.
0: Alright,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 털이 많아서 추가 요금 있을 거예요.
1: 아, 이런 경우 있어요.
0: 저는 무조건 이거 기대하고 갑니다.
1: 추가 요금이요?
0: 네, 이건 이중모도 아니라 삼중모예요. 이러시더라고요.
1: 네, 그리고 또 강아지 사이즈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지죠.
0: That's right.
1: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추가 요금이겠네요. 끊을 데가 없네요. 네, 끊을 데가 없어서. 그쵸, 여기 있는 그러면은 추가 요금이니까 add. 뭔가 추가는 add거든요.
0: 아,
1: add.
0: 추가 요금. 예,
1: add.
0: 더하는
1: add
0: 거요?
1: Fee.
0: 아, add
1: 요금.
0: Fee. Okay, add okay. fee. 자, 만든지 보겠습니다. 일단, 네. 사실 여기서 끊어줄 수는 있죠. 그쵸?
1: 아, 네네.
0: So he has a lot of hair. 헤어가 많아요. So, 그래서 there will be an 추가 요금. Add fee. Okay. 자, 정답은요?
1: 아, 아
0: extra.
1: 아.
0: charge.
1: 저거 진짜 많이 했었던 건데.
0: 이거 해외에서 진짜 툭 하면 뭐 extra charge가 있다, extra charge가 있다, 뭐 호텔이든 뭐 에이. 물건을 사든 이럴 때가 많아서 들어보신 분들은 꽤 계실 거예요.
1: 진짜 익숙해요.
0: 네. 네. So extra가 추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harge는 당연히 요금이 요금. 되겠고요. 청구 네. 정도가 되겠죠.
1: 네.
0: So extra charge, 아예 한 단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Yes.
0: 자, 발음할 때 extra가 아니라 extra. 이것도 입모양을 extra. 좀 모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tra. extra.
1: extra. extra.
0: 음흠. 자, 그리고요. 여기는 보세요. 아까 a lot 부사로 썼죠. 많이.
1: 네, 네.
0: 근데 이거는 a lot 뒤에
1: of
0: 나오면서 a lot of 뭐뭐는요. 많이가 아니라 많은이 되는 겁니다.
1: 형용사.
0: Right. 아. 그래서 많은 hair가 가지고 있어요. 가를 네.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는 건데 네, a lot of는 많이가 아니에요. 네. 많은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이라고 하면
1: a lot of money.
0: 그렇죠. 많은 질문들이라고 하면
1: a lot of questions.
0: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Right? 명사 앞에서 쓰는데 of가 있어야 된다는 거.
1: 네.
0: So 예를 들어 이거 해볼게요. 어떤 주인, owner, right?
1: 예.
0: 그 owner는 그 주인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돈이 많아.
1: The owner has a lot of money.
0: 그렇죠. How about this? 저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저 질문이 많아요.
1: I have a lot of questions.
0: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슬기 씨는 이제 뭐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이런 인터뷰도 하고 그러잖아요.
1: 그쵸, 그쵸.
0: 무슨 뭐 팬사인회든 이런 데서
1: 네, 네.
0: 그랬을 때 oh, you know what? I have a lot of questions.
1: 아.
0: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1: Yes. Yeah. 질문이 항상 많아요.
0: 알겠죠?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owner has a lot of money.
1: The owner has a lot of money.
0: I have a lot of questions.
1: I have a lot of questions.
0: 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있죠?
1: 네.
0: 네. 사실 동물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Have a lot of hair 이라는 게 흔히 숱이 많다.
1: 제일 부러워요. 젊음의 상징입니다.
0: 아, 저도 요즘 빠지고 있어가지고.
1: 예.
0: So, have a lot of hair 이라는 걸 덩어리로 가져가주면 수치 많다에 가장 가깝습니다.
1: 네.
0: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얘가 자연스러워요. Mm-hmm. I have a lot of hair. She has a lot of hair.
1: 네.
0: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He has a lot of hair 하고 문장이 완전 끊긴 게 아니죠, 지금.
1: 네.
0: 그리고 so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So there will be an 이거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so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혹은 뭐뭐라서 라는 느낌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벌어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
1: 예.
0: 헤어 많아서 결론적으로 extra charge 있을 것이다.
1: 네.
0: 뭔가 결론을 연결해주는 느낌 아닌가요?
1: 맞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는 나를 사랑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고 싶으면
1: 예.
0: 그는 나를 사랑해니까 뭐예요?
1: He loves me.
0: He loves me. 그래서
1: so,
0: 난 행복해.
1: I'm happy.
0: That's it. So, 그는 나를 사랑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행복하다가 네. 완성이 되는 거죠. Right?
1: 예.
0: Yes. 자,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쓸 때는 말할 때는 비슷하죠.
1: 네.
0: 하지만 he loves me 하고 얘처럼 문장 끝내지 말고

0: comma, so I'm
1: so.
0: happy 해도 되고요.
1: 응?
0: He loves me 끝내고 완전히 끝내고요.
1: 네?
0: 그 다음에 so로 다시 시작할 때는 대신에 so, comma, I'm
1: I'm
0: happy
1: happy.
0: 이런 식으로 글을 쓸 때는 방식이 다양할 수
1: 네.
0: 있다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1: 응?
0: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1: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1: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0: Alright, 두 번째. 털이 많이 빠져서 짧게 다듬는 정도요?
1: Oh, he i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2: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3: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2: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보시죠.
0: 네, 첫 번째는요, need a haircut 쓸 건데요. 여러분들, 목소리 꼭 키워 주셔야 됩니다.
1: 네.
0: 저희 개는, 저의 개는이죠.
1: 응?
0: 미용이 필요해요.
1: My dog needs a haircut.
0: 그렇죠. 어를 꼭 넣어서요. 두 번째, 제 강아지 미용 좀 하려고요. 자, 저는 헤어컷이 필요하죠. 저의 강아지를 위해.
1: I need a haircut for my dog.
0: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자, 너 확실히 머리 잘라야겠다. 한마디로 너는 확실히 헤어컷이 필요해.
1: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My dog needs a haircut. I need a haircut for my dog. You definitely need a haircut. 자, 다음은요. A lot. 부사로 써서 가봅니다. 나 그거 엄청 마음에 들어. 난
1: Oh,
0: 그게 너무 엄청나게 좋아한다. 난 그거를.
1: yeah, I like it a lot.
0: I like it a lot. Danny는 많이 말해. 한마디로 말이 많아.
1: Daddy talks a lot.
0: 그렇죠. 자, 털이 많이 빠져서요. 그는 많이 털이 빠지고 있어요.
1: He's shedding a lot.
0: Alright. 읽어볼게요. I like it a lot. Danny talks a lot. He is chatting a lot. 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Hi, I need a haircut for my dog.
5: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4: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5: He has a lot of hair, so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0: 해결!
6: Hi.
2: Hi.
6: Oh, I need a haircut for my dog.
2: What kind of cut would you like?
6: Oh, he's shedding a lot, so a short trim maybe.
2: He has a lot of hair, so
1: 응.
2: there will be an extra charge.
6: Oh,
2: I'm sorry.
6: how much?
2: The price is on there.
6: Too expensive. Oh.
0: Oh, great job, you guys.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 성은 K로 끝나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last name ends in K.
0: 네, end in이라는 것을 쓰셔야 되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Need a haircut. 이건 덩어리 표현에 가까운데요.
1: Mm-hmm.
0: 자,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1: 네.
0: 머리 자르셔야 해요? 머리 자르셔야 하나요?
1: Mm-hmm.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 것만 영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것 중에 사실 중요한 패턴이 있으면 네. 그것을 복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 그쵸?
0: 아시죠?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수익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네.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다니 라고 해서 관계 영어 해볼 거예요.
1: 아, 서운했다 지금.
0: 맞습니다. 에이. 아니, 슬기 씨는 네. 누가 아, 슬기 씨가 너무 바쁘니까 아예 안 물어보고 간 게 나아요. 아니면은 부담스럽지만 계속 가자 하는 친구가 나아요.
1: 그날 돼? 어허. 계속 이렇게 저 좀 질척거리는
0: 게 좋아요. 아, 그게 더 나아요? 알겠습니다.
1: 네, 그게 좋아요.
0: 계속 물어보는 게 좋군요.
1: 계속 물어봐줘요.
0: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서 섭섭한 시츄에이션 구성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 이거는 딱 봐도 원망하고,
1: 네.
0: 에, 그런 느낌 아닌가요? 실망한 느낌?
1: 그죠, 그죠, 그죠.
0: 그래서 감정을 실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장 구성을 할지
1: 이야.
0: 기대가 됩니다.
1: 영어를 문장으로 구사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감정까지 실어서
0: Of
1: 연기를 해야
0: course.
1: 되는 게,
0: 할수 있어요.
1: 에브리데이 숙제예요.
0: Everyday 숙제.
1: 에.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아이,
1: 오.
0: 근데 이게, 그쵸. 한 번, 두 번이어야지. 계속 물어보는 사람도 짜증날 수 있어요.
1: 지쳐요,
0: 예,
1: 지쳐요.
0: 맞아요. 자,
1: 맞습니다.
0: 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좋습니다.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서 섭섭한 마음을 영어로 얘기해 볼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와, 어떻게,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갈 수가 있어? 어떻게?
2: What's the problem?
1: How?
2: How?
1: How did you watch the movie without me?
2: How?
1: Yeah!
2: I just did it.
1: Why?
2: 어, listen,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1: No, no, no.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또 again and again ask me.
2: I should ask you again and again.
1: Yeah, again and again. You try.
2: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I will just drag you.
1: Drag? What
2: Yeah.
1: is it? Drag? Dragon?
0: 네, 아, 오늘
1: 네.
0: 에피소드 쉽진 않았어요.
1: 그죠?
0: 인정합니다만, 오늘 또 장점이 있어요.
1: 왜요?
0: 오늘 이후로 영어 연기자가 돼버립니다. 아,
1: 오!
0: 감정이 제대로 들어가야

0: 해야 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1: 정말 저 이렇게 첫 번째로 즉흥할 때는요, 거의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정말
0: 아,
1: 외로워요.
0: 틀릴 수 있어요.
1: 예.
0: 여러분, 같이 따라오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2: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2: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가볼 텐데요.
1: 응.
0: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 인데,
1: 예.
0: 이게 설마,
1: 응.
0: 나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갈수 있는 거야? 나 없이
1: 오.
0: 가는 방법이 있어? 이런 거
1: 예.
0: 아니죠?
1: 그쵸, 그쵸, 그쵸.
0: 이거는 방법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1: 원망 섞인.
0: 맞아요. 그런
1: 예.
0: 패턴이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1: 그쵸. 자, how could you? 어떻게? 너가 할수 있지? Go. 갈수 있지? How could you go? 갈수 있지. 여기서 끝나면 되겠는데요? How could you go? 갈수 있지?
0: And
1: 그리고 영화를 보러. 나 없이.
0: yes.
1: 아, 영화를 보러 갔네요. 그러면은 How could you go and
0: 가서
1: watch a movie? 예, watch a movie네요.
0: 오케이.
1: 예, 이제 이렇게 뭔가 약간 구문?
0: 덩어리로
1: 덩어리로 이렇게 또 칸을
0: 네.
1: 비워두시니까
0: 네.
1: 진짜
0: 더욱더
1: 힘들어요.
0: 미궁에 빠뜨리고 싶어요. 네.
1: 그러네요.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watch a movie 나쁘지 않아요. 자,
1: 네.
0: 조금 바꿔서 할 건데, how could you go and, without me? 정답은
1: see
0: see
1: a
0: a
1: movie.
0: movie입니다. 사실요, 영화를 스크린 앞에서 정말 한참 막 활동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1: 예.
0: 그거 보는 것 자체는 watch로 강조를 해줄 수 있는데요.
1: 네.
0: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화를 만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극장 내에서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watching a movie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쵸.
0: Right? Okay. 자, 그래서 see a movie는 영화를 보다이긴 한데
1: 네.
0: 사실은 여기서 see는 시청 관람하는 느낌이 아니라 만나는 see에 가까워요. See you later, right?
1: Yes.
0: 그때 쓰는 see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안녕 영화? 이러면서 가서 인사한다는 느낌. So 저는요, see a movie, 이왕이면 go and를 같이 쓰면 더 좋아요.
1: Go and
0: see
1: see
0: a
1: a movie.
0: movie or go and see a movie. 이거는 영화를 보다지만 영화 보다보다는 사실은 영화관에 가다에 더 가깝습니다.
1: 네.
0: Okay? 자, 그리고 아까 슬기 씨가 얘기했던 watch a movie는 실제로 영화를 관람하다.
1: 네.
0: TV를 시청하다. 이런 느낌 할 때는 watch를 쓰는 거예요, 원래.
1: Yes.
0: Okay? So, 여러분들이 you went and saw a movie 영화관에 간 거죠. And then 가고 나서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I was watching a
1: Watch a
0: movie
1: movie.
0: 이런 식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이 How could 이러면 could you 이러면 어떻게 너할수 있어? 얼핏 들으면 방법 물어보는 거라고
1: 네.
0: 느껴질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너 어떻게 영화관에 갈수 있어, 나 없이? 뭐, 버스 타고 갈 수,
1: Go
0: 가는 거야?
1: straight and
0: 뭐,
1: turn
0: 그렇죠?
1: right.
0: 그런 의미가
1: 예.
0: 아니란 말이에요.
1: 예, 그쵸.
0: 자, 그래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How could you 동사원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나 되게 실망했어. 이런 식으로
1: 그치.
0: 원망하고, 실망하고,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일 때 많이 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거할 때, 이 감정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1: 무조건
0: 무조건
1: 들어가야죠.
0: 있어야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 연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 으흠.
0: 예를 들어서, 남의 걸 베끼는 거를 카피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동사로.
1: 그쵸.
0: 카피한다.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 힙합 같은 데서, 래퍼들이, 어떻게 너내 스타일을 카피할 수 있어?
1: 오!
0: 어우.
1: 이거는 힙합 정신에 어긋나거든요.
0: 어우.
1: 에, How could you copy
0: Nice style.
1: my style?
0: My style. How could you copy my style? 막 이러면서 막
1: 아우.
0: 이제 배틀이
1: 그것도
0: 들어가죠.
1: 또 랩으로 또다 쓰시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다들. 에.
0: 자, how about this? 모르는 채 하는 거쑥 이렇게 하는 거 뭐죠?
1: 모르는 채?
0: 쑥
1: ignore.
0: ignore.
1: Yes.
0: 친구가 갑자기 인사도 안 하고 쑥 지나간 거예요.
1: 와우.
0: 너 어떻게 나 모르는 척할수 있어? 나 무시할 수 있어?
1: How could you ignore me?
0: How could you ignore me? I was
1: 아,
0: right there. 이러면서
1: 그쵸.
0: 그럼 well, I'm sorry I didn't see you.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So, how could you를 쓰고 나서 이렇게 동사원형으로 붙여주면은
1: 네.
0: 연기를 하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뭔가 원망하는 느낌 나올 수도 있다.
1: 그쵸.
0: 자, 한번 읽어 볼게요. How could you copy my style?
1: How could you copy?

0: my style.
1: Hey, how could you ignore me?
0: How could you ignore me?
1: 네. 그런데 how could you 대신에 how can you를 쓰기도 하기는 해요. 근데 네. 보통 있잖아요. Can you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칭찬할 때 좀 많이 쓰긴 해요.
0: 아.
1: 왜냐하면 현재 상태를 보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how can you be so beautiful and smart?
0: 오.
1: 이런 식으로 할 때 보통 can을 많이 쓰게 됩니다.
0: 오.
1: Okay? Alright. So 이거 원망하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How could you?

0: 바쁘다고 했잖아.
1: 그치. 할 만큼 한 거예요, 이분도.
0: 맞아요. 안
1: 예.
0: 물어봤나 봐요.
1: Why not? 뭐 어때서? You said, 너가 말했지. 여기서 끊어볼까요?
0: 뭐라고 말했어요?
1: You were 바쁘다고. 너는 busy 하다고 you said
0: 오케이.
1: 맞잖아.
0: 자, 첫 번째는 너무 어려운 거 드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쉽게.
1: 그쵸. 또
0: 네.
1: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면서 하니까
0: 해피 버스데이
1: 정신을 못
0: 수준입니다.
1: 차리겠어요.
0: 자,
1: 예.
0: why not? You said you are busy. 친구들끼리 이런 말 많이 하겠죠?
1: 그죠?
0: 정답?
1: 음흠.
0: 바쁜이라는 형용사 나왔습니다. 자, busy가 좀 지겨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세요.
1: 안 지겨운데요?
0: 안 지겹습니까? 요거로만 가시겠습니까? 자, swamped, slammed 이런 것들은 사실 슬랭에 가까워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특히 얘가 더 슬랭기가 있기는 해요. swamped 하면은 이게 swamp가 늪지대 같은 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예.
0: 거기에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so I'm swamped, I'm totally swamped 많이 씁니다.
1: 우와, 네.
0: 그리고 I'm slammed 하는 거 그것도 많이 쓰는 슬랭에 가까워요.
1: 슬램은 원래 무슨
0: 진짜
1: 뜻이에요?
0: 세게 친단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1: 아.
0: 내가 뭔가 꽉 맞은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다 쓰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친한 경우에는 슬랭 막 쓰잖아요. 그렇죠? So I'm so
1: 그쵸.
0: 뭐 I'm super busy 이렇게 쓴다든가 I'm swamped, man. I'm slammed 이런 식으로 바쁜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1: 네?
0: 호나 앞부분에 why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1: Why
0: Why
1: not?
0: not? 그러니까 너 어떻게 나한테 말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만 안 되는 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why not? 이라는 거 썼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쵸?
1: 그럼요.
0: 오케이, 뭐, 나못 가. 왜못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왜
1: 그죠.
0: 안 돼? 라는 거죠. 결국에는 why not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앞에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왜안 돼? 왜 아닌데? 이런 느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결혼을 하는데
1: Yes.
0: 친구가 못 간다는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안 돼? 이게 결국에는 왜 결혼식 뭐다? 이런 느낌이겠죠?
1: 네.
0: 왜안 돼? 난 너의 친구잖아.
1: 오.
0: 어떻게 할까요?
1: Why
0: Why
1: not?
0: not?
1: I am your friend.
0: 그쵸? Oh, I can't come to your wedding. Why not? I'm your friend. 막 이런 식으로, right? 자, 이번에는 It's going to be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1: 네.
0: right? 야, 파티가 있는데. 놀러 와라고 슬기 씨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 예.
0: 제가 나못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왜안 돼? 재밌을 건데 It's going to 이렇게 해서
1: 네. Why not? It's going to be fun.
0: 오 비동사까지
1: Oh,
0: 넣어서 I
1: yes.
0: like it. Alright, so why not? It's going to be fun.
1: 응?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이거는 이제 조금 실망했을 때또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1: 응?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y not? I am your friend.
1: Why not? I'm your friend.
0: Why not? It's going to be fun.
1: Why not? It's going to be fine.
0: Alright, 자 본문도 해볼게요. Why not? You say you are busy.
1: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0: 왜 내가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됐고요. 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0: 네, 다음 미션 문장입니다. 아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1: 그치.
0: 이러면서.
1: 약간 서운하네요,
0: 그러니까
1: 지금
0: 이게 또
1: 이분이.
0: 좀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만 물어본 건 괜히 나한테 물어보지 않기는 애매하고, 이래서 이런 거
1: 그쵸.
0: 아닐까?
1: 예의상 그랬구나.
0: 아, 그럴 수 있죠,
1: 예,
0: 또.
1: 그럴 수 있어. You could've, me again. 너는 나에게, 끊어볼까요? 나에게 뭐뭐 했을 수 있잖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you could've asked me again.
0: 오,
1: Yes.
0: 오케이. 자, 지금 여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뭔가 구간이 있긴 한데요.
1: 그러니까
0: 그거를
1: 복잡해 보여요.
0: 무시하더라도 뭔가 물어본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렇죠?
1: 네.
0: So ask를 넣었는데요. 맞는지 보겠습니다.
1: 아, 고민했어요.
0: 그래도 ask 괜찮아요. ask
1: 아, could have
0: 정도면
1: asked
0: 물어보다
1: me again.
0: 부탁하다라는
1: 네.
0: 동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닌데요.
1: 예.
0: 강세 신경 써주세요.
1: 아.
0: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ask 삼음절로 하세요.
1: 오.
0: You asked me.
1: 오.

0: 다이에스쿠유 뭐 이렇게 되잖아요.
1: 되게 잘 흉내 내세요.
0: 뭐 그래서
1: 예.
0: 그래서 앞에 A의 강세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 스크 스크 하는 식으로 거의 흡수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강세는
1: 예.
0: 절대 자음에 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1: Yes.
0: 자, 한번 해볼게요. Ask, ask.
1: Ask, ask.
0: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So you could have asked me 이런 식으로
1: Could have
0: 이제 쓰게
1: asked
0: 됐고요.
1: me. Yes.
0: 여기 너무 중요해서 제가 참을 수 없는 패턴이 나왔는데 저 사실 고민했어요.
1: 아우.
0: 이 다이얼로그 쓸때 이거 너무 어려운 수준일 수 있겠다. 근데 나중에 결국에 어려운 걸 해야 그걸 뚫고 나갈 수 있거든요. 네,
1: 그쵸.
0: 그래서 제가 아마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should've PP, could've PP를 한번 정도는 했을 겁니다. 근데
1: 맞아요.
0: 제가 그때도 경고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1: 왕초보 영어에서 사실 나올 수 없는
0: 나을 수 없는
1: 패턴이다.
0: 것이다. 웬만한
1: 네.
0: 왕초보 영어 뭐 강의든 뭐든
1: 맞아요.
0: 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오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셔도 괜찮아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1: Yes.
0: 자, 보세요. 예, 그대로 따올게요. Could have PP.
1: Yes.
0: Could have PP입니다. 과거 동사가 아니에요. V는 have를 줄인 거고요. Could have PP. 근데 현실적으로는 could have. 이게 편하니까 could have PP로 쓴 겁니다. 자,
1: 네.
0: 이거는 보세요. 과거에 나할수 있었어. 그래서 해냈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 나뭐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1: 못했어요.
0: 못했죠.
1: 예.
0: 아, 내가 걔랑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었는데. 아, 갈 수도 있었어. 갔어요?
1: 아예 못
0: 못
1: 갔어요.
0: 갔죠, 그렇죠?
1: 네.
0: 내가 살을 뺄 수도 있었는데. 뺐어요?
1: 못 뺐어요.
0: 맞아요.
1: 영원히 못
0: 그래서
1: 빼요.
0: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가로치고 실제로 못했다. 그러니까
1: 그쵸.
0: 들어가 있는 이거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됩니다. 아, 이
1: 아.
0: 명작 핵심 패턴이에요.
1: 네네.
0: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나한테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 이러면서 이거를 아예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게 더 편해요.
1: 네.
0: 크릅, 크릅, 크릅.
1: You could have called me.
0: 그렇죠? Hey, you could have called me.
1: Yes.
0: 이런 느낌. 실제로 전화했다 안 했다?
1: 못했다.
0: 못했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그녀는 그녀의 전화기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
1: 그쵸.
0: 아유,
1: 그래서 전화를 못
0: 다행이야.
1: 받은 걸
0: 그럴
1: 거야.
0: 수도 있다. 이거는 추측도 되고요. 사실은, 아, 잃어버릴 수도 있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게될 수도
1: 그쵸.
0: 있죠.
1: 다행이다. You, she could have, forgotten? 아닌데?
0: 잃어버리다니까.
1: 잃어버리다. 물건을 잃어버리다.
0: 뭐죠?
1: Lose.
0: lose. 근데 PP 형태 뭐예요?
1: Lost.
0: lost. 오케이, 다시
1: 예.
0: 한번. 그녀는
1: She
0: 그녀의
1: could have.
0: 전화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
1: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0: 그렇죠?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이 얘기는 실제로 잃어버렸어요?
1: 안 잃어?
0: 안 잃어버린 거예요.
1: 버렸어요.
0: She could have lost
1: 예.
0: her phone. 잃어버릴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1: Yes.
0: 택시 안에다 두고 올 뻔했잖아. 이런
1: 그렇죠.
0: 뜻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So, could have PP 이렇게 하면은 너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저는 could've
1: 그룹.
0: 이렇게 발음도 하고 읽는 거 연습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케이?
1: Yes.
0: 자,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그 느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아, 할 수도 있었는데 할 뻔했어. 막 이런 느낌. 자,
1: 연기,
0: 야,
1: 연기.
0: you could've called me.
1: You could have called me.
0: 자, 이번에는 oh, she could've lost her phone.
1: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0: But she didn't.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 Yes.
0: So again, could have를 could've로 연결해서 여기를 리을처럼 could've 깝게
1: 그룹,
0: 연습하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1: yes,
0: could've. Alright. So 여기서는 너 나한테 다시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But you didn't. Right?
1: yeah,
0: 해볼게요.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와, 그래도 착한 친구예요.
1: 네,
0: What? 이게 아니라 아, 알겠어. 다음엔 억지로라도 데려갈게.
1: fine, I'll drag you along. 내가 drag 끌고 가는 건데요. 너를 끌게. 얼롱 따라서. 맞나요? 그래, fine. 다음엔
0: 언제요?
1: 이니까 next time. 그죠? next time이겠네요.
0: 넥스트 타임 하면서 뭘 보신 거예요?
1: 예, 억지로인가?
0: 다른
1: 뭐
0: 게뭐
1: 이런 얘기
0: 빠진 게
1: 하면서.
0: 있나?
1: 예, 다음.
0: 오케이.
1: 예.
0: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1: 유후.
0: 맞습니다. 자, nex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번이라고 하는 뭐 명사도 될수 있지만요. 다음에라는 부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다른 뭐 전치사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읽을 때도 여러분들 설마 next time 아니지
1: 그쵸,
0: 않아요?
1: 그쵸. 멋없다.
0: 맛없어요.
1: 에.
0: 네. T가 두번 있기 때문에 한번 발음하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0: 여기에만 강세 제대로 이에다가만 줘도 얘가
1: 아하.
0: 두번 대기가 쉽지 않아요.
1: 네.
0: Next time 이렇게 돼.
1: Next time.
0: Next time 이렇게 안 됩니다.
1: 그죠?
0: Okay? So
1: 어렵네요.
0: next time. Alright. So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억지로라는 느낌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전에 질질 끄는 거뭐 하나 나왔어요.
1: drag.
0: 저는 사실 슬기 씨 이거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1: 왜냐면 우리 이거 컴퓨터 용어로 되게 많이 써요. 아, 이거
0: 맞네요.
1: 드래그 좀 해주세요.
0: 드래그.
1: 그럼 우리 쭉 끌어요, 이거를.
0: 오히려 지금
1: 예.
0: 보시는 분들, 맞네.
1: 그렇죠.
0: Drag and drop. 그게 여기서 나온
1: 맞아요.
0: 거구나.
1: drag and drop.
0: 맞아.
1: 예, 떨어뜨리는 거.
0: Drag은 질질 끌다.
1: 네.
0: 이렇게 끌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발음할 때 드랙이 아니라 TR 모음은 그때 치읓 비슷했죠. DR 모음은
1: drag.
0: 지읒 비슷합니다. 입모양만 모아주세요.
1: 네.
0: 자, drag 한번 해봅니다.
1: 네.
0: Drag, drag.
1: drag, drag.
0: 자, 여기서 drag someone은 누구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1: 그쵸?
0: 근데 along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요?
1: 나는 뭐뭐 따라로
0: 맞아요.
1: 배웠는데요.
0: 그거 맞아요.
1: 오.
0: 누군가를 나를 따라서
1: 예.
0: 끌고 가는 거. 어떤 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끌리게 하는 것. 이런
1: 오.
0: 것들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데려간다는
1: 그죠?
0: 느낌이에요.
1: 에.
0: 그렇잖아요. 우리말로도 그러잖아요. 걔 완전 질질 끌려갔어. 이렇게 뭐,
1: 맞아요.
0: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동물원 가기 싫어하는데 엄마 아빠가 질질 끌고 갔어. 이거는 억지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죠.
1: 그렇죠.
0: 우리말이랑 영어 표현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So drag someone along 이라고 하면 데려가다인데 억지로가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날 억지로 데려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쇼핑을 하기 싫은데 뭐 여자친구가 데려간 거예요. 나 쉬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녀는 나를 질질 끌고 갔다라고 해야겠죠.
1: 예. She dragged me along.
0: along까지. 함께 가는 거니까요.
1: 네.
0: along이 따라서 함께란 뜻이 있습니다.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있잖아. 나너 억지로 데려가고 싶진 않아. 한마디로 나
1: 아.
0: 너 억지로 끌고 나랑 이렇게 가기 싫어.
1: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0: 그렇죠.
1: 오.
0: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1: Yes.
0: if you don't want to go. 막 이러면서 죄책감 느끼게 또.
1: 네.
0: Right? Okay. 자, 이런 느낌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낭독해 볼게요.
1: 네.
0: She dragged me along.
1: She dragged me along.
0: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1: I don't want to drag you
0: 네,
1: along.
0: along 하나가 많은 뉘앙스 차이를 주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거 처음에 시작했죠?
1: 예.
0: Fine,
1: 좋아.
0: right? Fine, okay.
1: 에?
0: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거에서 fine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 그쵸.
0: 하지만 여기서 fine은 보통은요, fine만 딱 쓰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못마땅함이 들어가요.
1: 왜요?
0: fine이라고 하는 거.
1: 어머.
0: 이게 알겠어, 그러면 okay처럼 들리죠?
1: 네.
0: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 당연히 문맥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fi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1: 약간
0: 네.
1: 입깨물고 하는 느낌.
0: Right.
1: Fine.
0: 왜냐면 fine이 아니라 만약에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oh, that's fine 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이 단어 자체만 쓰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1: 네.
0: 내가 마지못해서 좀 못마땅해서 하는 그런 느낌 있죠. 슬기 씨, 우리 뭐 각자 돈 합쳐서 뭘 먹읍시다 했는데 슬기 씨가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거면
1: 그쵸.
0: fine. fine. 보통 rolling your eyes, 눈을
1: 예,
0: 막 이렇게
1: 그쵸.
0: 하면서 예.
1: Fine.
0: 그런 식으로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1: 예.
0: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1: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살아 있습니다.
1: 네.
0: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
1: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0: 오, 두 번째 미션은요?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2: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0: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1: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2: Nick,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마요.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 패턴도 중요하지만 연기가 중요한 How could you?
3: Yes.
2: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키워주시고 완전 빠져드세요. 너 어떻게 날 모르는 척 할 수 있어?
3: How could you ignore me?
2: How could you ignore me? 두 번째, 아니 너 어떻게 내 스타일을 따라할 수 있어? 베낄 수 있어?
3: How could you copy my style?
2: 오, 제대로 힙합 정신 있어요.
3: Yeah. 네.
2: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 수 있어? 좀 기니까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3: Yes.
2: 어떻게 넌 가서 영화를 만나볼 수 있냐?
3: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2: 나 없이.
3: Without me.
2: That's right. Okay. 같이 읽어볼게요. How could you ignore me? How could you copy my styl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자, 다음은요. Could have PP.
3: 네.
2: 여러분, 틀리셔도 괜찮아요. Could have, could have 기억해 주세요. 갑니다. 네. 첫 번째. 너 나한테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
3: You could have called me.
2: 그렇죠. 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3: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2: 그렇죠.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핸드폰을, 그녀의 핸드폰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
3: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2: 그렇죠. PP 형태가 잘 안 나오죠.
3: 에이,
2: 아, 쉽지 않아요. 맞아요. 자, 읽어볼게요. You could have called me.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5: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4: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5: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2: 미션 해결할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7: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6: Wow.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7: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3: 오!
2: Great job, wow, you guys.
3: Wow.
2: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머리 자르셔야 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 need a haircut?
2: 네. 자, need a haircut. 어떻게 보면 덩어리 표현이었죠.
3: 네.
2: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How could you? 동사원요. 이거 써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 할 수 있어? 아니,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 할 수 있니? 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Alright. 자, 오늘 같은 경우 꼭 오늘만은 아니지만요. 더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병작이잖아요.
3: 그죠.
2: 네, 그래서 이병작 완성하고 나서 연기를 좀 더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2: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여호.
0: 아, 오늘 영어 제대로 하면은 진짜 주말 편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1: 어, 그래요?
0: 네. 어차피 편하게 보내시려고
1: 어차피
0: 했군요.
1: 편해요.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보겠습니다.
1: 네.
0: 제목은 걷는 여행은 너무 고문이야 라고 해서 아들과 여행을 간 situation 되겠는데요.
1: 맞아요. 원래 여행을 가면 사실 어느 정도 걷는 건
0: 그건 맞아요.
1: 감수해야죠.
0: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한국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1: 어, 맞아요.
0: 근데 그렇지 않은 국가에 가면은 이게 고생이거든요. 사실.
1: 저는 진짜로 여행 가서 2만 보 이상씩 꼭 걷거든요.
0: 아.
1: 그 양말 맨날 구멍 나요. 진짜 너무 열심히 걸어가지고.
0: 그래도 적어도 에이. 해외에 가서 먹은 거 다 칼로리는
1: 소화하니까,
0: 되겠네요.
1: 에이, 아, 그건 장점. 살을 많이 안 쪄요.
0: 아, that's good, 에이. that's good.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인정을
1: 아하.
0: 좀 하는
1: 그쵸.
0: 느낌이에요.
1: 야, 이 정도는 걸어야지. 이렇게 만약에 이해를 못 하셨으면,
0: 아, 그러면은 다 같이 못 가요, 이제.
1: 맞아요. 이게
0: 예.
1: 여행 메이트의 그런 컨디션을 알아주는 것도 되게
0: 그럼요.
1: 중요하죠.
0: 이거는 가족끼리도
1: 네.
0: 용납이 안 됩니다.
1: 예외 없습니다.
0: 자, 두
1: 예.
0: 번째 미션은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모든 나라에서 통하는 건또 아니잖아요.
1: 지하철 없는 곳도 얼마나
0: 없는 것도
1: 많은데,
0: 있어요. 그래도
1: 그죠.
0: 일단은 오늘 이거 영어로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을 한번 또 영어로 착착착 가볼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2: 도전!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3: 아이고, 아이고.
2: Dark
3: 다크서클?
2: circles under my eyes, Mom.
3: 오래 걸어서 그런 건가?
2: 아.
3: 맞아, 맞아.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다리야.
2: 어?
3: 예, 다크서클 유, 아이, 레그, 씩.
2: Your leg's sick.
3: Yeah,
2: Oh, hurting.
3: hurting. Yeah,
2: 어.
3: we walk so long time.
2: Yeah.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3: Take a
2: we please
3: taxi?
2: take a taxi tomorrow?
3: Tomorrow?
2: Please.
3: 그럼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2: 하?
3: 지하철.
2: What? Yeah.
3: Taxi. We have no money.
2: Oh.
3: So let's take the subway
2: The
3: tomorrow.
2: subway.
3: Subway.
2: Look.
3: Subway so fast. It's okay.
2: Alright.
3: 그래, 오늘 일단 걸어서 들어가자. 다리야.
0: 아이고,
3: 아이고.
0: 보는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1: 그죠.
0: 제가 돌아다니는
1: 발바닥이
0: 기분이었는데.
1: 불나요,
0: 아,
1: 진짜.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실제로 우리가 걸어서 돌아다니는 여행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관련돼 있는 뭐 직접적인, 간접적인 표현들을 오늘 제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같이
1: 네.
0: 한번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5: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0: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1: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중간이 뻥 뚫려 있어요.
3: 그러게요.
2: 엄마 저 눈 밑에 다크서클 생겼어요.
3: 네.
2: 매우 피곤한 느낌.
3: Mom, I have under my eyes. 내 눈 아래에 다크서클을 갖고 있어.
2: 다크서클이 네. 진짜 영어로 다크서클.
3: 다크서클은 네. 너무 콩글리시 느낌 나지 않아요?
2: 아, 냄새가 나나요?
3: 너무 콩글리시예요. 그래서 어쨌든 눈 밑에 그늘이잖아요. 그늘. 그늘이니까 저는 shadow.
2: 오, shadow 네. 아네요. 오케이.
3: shadow 그림자. 네, 그림자. 나는 그림자가 있어요. 눈 밑에.
2: 아.
3: 이거 너무 아우, 확 와닿죠.
2: 본인이 콩글리시라고 정해 놓고 또 그리고 본인이 정통 잉글리시를 써 보는 그런
3: 그렇죠.
2: 느낌.
3: 이거는 진짜 너무 다크서클 눈 밑에 그림자면 뭐겠어요. 당연히 다크서클이죠.
2: 알겠습니다. 에이. 자, 답은 뭘까요?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반전이 없었어요.
3: 왜 그러신 거예요, 진짜?
2: 죄송해요. 아, 근데 이거 콩글리시라고 한 건 본인이기 때문에.
3: 아니, 콩글리시 아니에요?
2: 아닙니다.
3: 아니에요?
2: 진짜 실제로 dark circles 하고요. 근데 shadow라고 해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3: 그죠?
2: 예,
3: 괜찮죠?
2: 예. 오케이. 자, dark circles. However, 네. 발음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dark circle이라고 하는 거 양쪽에 있으니까 보통 어떠세요? 왼쪽에만 생기세요?
3: 왼쪽에만. 그럴 수도 없더라고요.
2: 무조건 양쪽이죠.
3: 똑같이 균형감 있게 그늘이 지던데요.
2: 밸런스가 맞죠. 예. 네. 그래서 복수로 보통 쓰게 되고요. 발음할 때 dark도 그렇지만 네. 이 circle,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r도 있고 l도 섞여 있죠.
3: 예.
2: 혀가 뒤로 당겨졌다가 앞으로 금방 뻗어야 됩니다.
3: 아하.
2: 굳이 이제 만들어 본다면
3: yes.
2: r 발음할 때 sir, 혀의 코어가 뒤쪽으로 당겨져요. sir 했다가 go 할 때는 go. 혀가 윗니와 입천장 사이를 눌러야 돼요. Sir, go.
3: 아.
2: 추천드리는 건 약간 껄에 가깝게 발음이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된소리가 많이 날 겁니다.
3: 예?
2: 한번 try 같이 한번 해볼게요. Circle, circle.
3: Circle, circle.
2: 네. 아. 저는 이제 들으면 알잖아요. 네. 혀의 움직임도 진짜 느껴지는데
3: 네.
2: 슬기 씨 굉장히 잘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이게 R하고 L이 되더라도 R에서 L로 이렇게 딱 변화시키는 거가 쉽지가 않거든요.
3: 진짜 R, L이 한 단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2: 쉽지 않아요. 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practice로 극복이 됩니다. 당연한
3: yes.
2: 거예요. So, circle 연습하시고요.
3: Yeah.
2: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말고 그냥 대놓고 나 완전 지쳤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So, 지친이라는 형용사 혹시 아는 거 있을까요? 뭐 스펠링 쓰기 전에 아무거나.
3: Bored.
2: Bored?
3: I'm 그거는, so bored.
2: 그건 좀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3: 그래요?
2: 네, 그거는 지친 게 아니에요.
3: 지루한데, I'm so bored.
2: 그거는 지친 느낌 안 나요? 아주 지루한 걸 뿐입니다.
3: 아주 지루한
2: 자,
3: 거예요?
2: 지친 거. 네. E로 시작하는 exhaust.
3: 아우! 그만! 알아요.
2: 오케이. 오케이.
3: exhausted.
2: 오.
3: T까지.
2: 오케이. 네. 자, exhausted.
3: Yes.
2: 여러분 한번. 답이 있다면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이제 이 단어를 제가 알게 됐네요.
2: Exhausted, right?
3: 예.
2: 오케이. 자, 정답.
3: 틀렸나요?
2: 알게 되진 않았고요.
3: 아, 유가.
2: 98%.
3: 아,
2: 네. 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3: 네.
2: AU나 AW 스펠링은 대부분 어에 가깝게 발음이 돼요.
3: 네.
2: 아우가 아니라.
3: 예.
2: So exhausted.
3: Exhausted.
2: Exhausted.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맞습니다.
3: 네.
2: 자, 근데 보통 다크서클이 한 여기 정도에 생기나요? 여기 정도에 생기나요?
3: No.
2: 어디 생겨요?
3: 바로 눈 아래죠.
2: 눈 아래에 생겨요.
3: 네.
2: 아래라고 할 때 지금 뭘 썼나요?
3: Under my eyes.
2: Under, right? So under 명사를 쓰게 되면 명사 아래, 명사 밑에가
3: 그쵸.
2: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침대 밑에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3: Under the bed.
2: Under the bed, right? Mm-hmm. How about this? 그 다리 밑에 그러면은?
3: 다리 밑에.
2: 그 다리 밑에.
3: Under the bridge.
2: Under the bridge.
3: Yeah.
2: 자, how about this? 놓다가 뭐예요? 물건 놓는 거?
3: Put.
2: Put. 저요, 그 상자 놔뒀어요. 그 침대 밑에 놔뒀어요.
3: I put, I put the box under the bed.
2: 그죠? I put the box under the bed.
3: Yes.
2: How about this? 저거 뭐예요? 저 다리 밑에? 저거 뭐예요?

0: 저 다리 밑에.
1: What,
0: 저게 뭐예요?
1: what's that?
0: What's that?
1: What's that under the bridge?
0: 그렇죠. What's that under the bridge?
1: Yeah.
0: 이런 식으로 뭐 아래 뭐 특별한 뭐 조형물이 있다든가 이런 something
1: 분수가
0: like that.
1: 나오는 데가
0: oh,
1: 있어요.
0: Oh, maybe.
1: 예.
0: Okay. 자,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put the box under the bed.
1: I put the box under the bed.
0: What's that under the bridge?
1: What's that under the bridge?
0: There you go. 본문 읽어볼게요.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1: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0: 자, 이랬을 때 엄마 약간 인정.
1: 그쵸.
0: 인정.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1: 한
0: 7시간이면 막 이러면서.
1: 그렇죠. Yeah, we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이런 얘기네요. 왠지 여기에서 끊어도 될 것
0: okay.
1: 같아요. 느낌에. We 그러면은 너무 오래는 빼고 we 걸어 다녔다.
0: Yeah.
1: We 걸어 다녔다.
0: Mm-hmm.
1: 걸어 다닌 거니까 walk. Walk인데요. 근데 과거니까 we walked.
0: 오.
1: 예. 우리는 걸었어.
0: 아하.
1: 걸었어.
0: 이게 시제에 맞춰주는 것만으로도요. 진짜 영어 실력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1: 오.
0: 이거를 현재형으로 써버린다? 그거는 좀 아니죠.
1: 진짜 말았다.
0: 우리는 너무 오래 걷는다. 평소에 원래 그래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1: 그죠.
0: 아닙니다. 그렇죠?
1: 예.
0: So we walked. I like that. So we walked for too long. 근데 이거 맞아요.
1: 네.
0: 맞는데 몰랐어요, 제가.
1: Around?
0: Around를 추가했어요.
1: 예.
0: 자, 이 walk를 써도 틀린 거 아닙니다. 실제로 오래 걸은 거니까요.
1: 네.
0: 근데 around를 쓰면 원래 around가 무슨 뜻이에요, 솔직히?
1: 줄이?
0: 맞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걷다가 아니라 걸어 다니다란 느낌이 되는 거예요. Make sense?
1: Walk around.
0: Yeah, walk around.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걸어 다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1: 예.
0: 그런데 이거 around 잘 활용하면요. 동사 위에 뒤에다가 넣으면 다른 걸로도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1: 오.
0: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1: 네.
0: 어디 놀러 왔는데 얌전히 안 입고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1: 뛰는 건 제가
0: 하겠어요?
1: 알죠. run이잖아요.
0: 그렇죠.
1: Run around.
0: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콘서트장이 왔어요.
1: 네.
0: 슬기 씨도 콘서트장인데 굉장히 막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1: 오,
0: 있는데
1: 스탠딩 해야죠.
0: 그럴 때 서가지고
1: 점프
0: 뭐래요? 그렇죠.
1: 점프,
0: 그러면서
1: 점프.
0: 여기도 뛰었다 저기도
1: 예,
0: 뛰었다가
1: 그러면은 점프 어라운드인가 보네요. 오.
0: 맞는지 볼게요.
1: 우후.
0: 맞습니다. So, 뭐 아이들 막 카페에서 아 조용히 해 얘들아 그러면서 stop running around 이런 거 그리고 사람들이 그 뭐 concert venue에서 they're jumping around
1: 예.
0: 이런 식으로 막 깡충 깡충 깡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오케이?
0: So 아 around가 여기저기란 느낌을 주는구나.
1: 네.
0: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We walked around for how long?
1: For too long.
0: 네, for too long.
1: 네.
0: 이게 너무 오래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duration 이거 뭔가가
1: 동안.
0: 이렇게 동안이라고 하는 거 무조건 알아야 둬야 됩니다. For 얼마 동안이라고
1: 네.
0: 쓰게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은 for를 생략하고도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1: 오.
0: 근데 어떤 경우에는 for 넣어주는 게 안전합니다. 얼마 동안 간이라고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너무 오래 잤다. 이것도
1: 아하.
0: 오랫동안 잤다.
1: 그렇죠.
0: 과거로.
1: She slept for too long.
0: She slept for too long.
1: Yes.
0: 자, 운동하는 거 gym에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1: gym에서?
0: 무슨 out?
1: workout.
0: workout. 그러면은 yeah. 우리 너무 오래 운동했어. 우리 지금 5시간째야. 막 이러면서.
1: Wow. We worked out for too long.
0: 그렇죠. We worked out for too long. Yeah? Okay. So, 요 정도? 요 정도.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She slept for too long.
1: She slept for too long.
0: We worked out for too long.
1: We worked out for too long.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예,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내일은 제발 택시 타면 안 돼요.
1: 오.
0: 지금 애가 너무 힘들어요.
1: 지금 뭐 올 때까지 왔네요.

0: 양말 다 헐고 뭐
1: 그쵸?
0: 다리 땅땅 붓고 지금.
1: Can we please take a taxi? 여기서 끊어도 뭔가 말은 되는데요? 우리 제발 택시 탈수 있어요? 내일? 내일이 오면 되니까 tomorrow.
0: 와, 이 스펠링 이제 자신감 붙었네요.
1: 뷰티풀이죠?
0: 예, 뷰티풀입니다. 왜냐면 전에는 그 M과 R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1: 고민했어요.
0: 했거든요.
1: 갈등
0: 오케이.
1: 많았습니다.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맞습니다. There you go. M은 하나고요. R이 두 개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R을 두개 썼다가 막 M, 그죠? M을 두개 썼다가 막 R
1: R
0: 하나
1: 하나
0: 썼다가
1: 쓰고,
0: 아니면 양쪽에 두 개씩 썼다가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주의하셔야
1: 지난
0: 되고요.
1: 과거들이 떠오르네요.
0: Yes. 자, 그리고요. 우리가 택시를 탄다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내일 택시 타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슬기 씨도요. 내일 그 택시 기계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서 돌아다니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1: 이용하는 느낌인데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택시 타면 안 돼요. 우리말에서는 택시를 탄다고 하면 택시를 택시라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나 지금 택시 타고 있는데 이러고 몸으로 들어간다는 뜻도 되죠.
1: 그죠.
0: 하지만 영어는 달라요. 그두 개가. 택시를 이용한다는 개념에서는 take, 취하다를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택시만이 아니라 그 어떤 교통수단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take a bus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래서 take a taxi는 택시를 타다인데 여기서 타다는 물리적으로 들어가서 타는 게 아니라 이용하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개념이 take a taxi와 get in 이거부터 자세히 나가야 되긴 하는데 오늘 그냥 take로 가버릴게요. 자, take a taxi가 택시를 이용하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거 뭐예요? Did you take a taxi?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Did you take a taxi?
1: Did you take a taxi?
0: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1: 너 택시 탔니?
0: 이거는, 철씨, 택시 안에 너 지금 들어갔어? 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너 택시 오늘 탔어? 뭐 이용했어? 왜요?
1: 택시 지금 타 있니? 아니에요?
0: 이용했니?
1: 이용했니에요?
0: take.
1: 와.
0: 저희,
1: 아, 테이크니까.
0: 아까 방금 여태껏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take a taxi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엄마나 아빠 신용카드 뭐가 뜬 거예요. 왜 이렇게 뭔가 돈이 많이 나갔어? 했는데 너
1: 그치.
0: 택시 탔니? 이럴 때는 take
1: 아.
0: 쓰는 거예요. 오케이? 택시
1: 와.
0: 안에 기계에 들어갔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용했니?
1: 네네네.
0: 자, Harry took a taxi to get here. 이거 해석하면 뭘까요?
1: 해리는 택시를 탔어. 여기 오기 위해.
0: 그죠. 해리는 택시를 이용했다. 여기 오기 위해. 이것도 택시 안에 들어갔다라는 동작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용했다라는 뜻으로
1: 아, 그쵸.
0: 쓸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Alright. So, 이런 식으로 take a taxi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정말 좋아요. 제가 여태껏 했었던 게이두개 구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 택시일 필요, 꼭 택시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라고 할땐 앞으로 이거 쓰시고요. Alright. 어떤 그 실제로 택시에 내가 몸을 숙여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작 강조하는 택시를 탄다는 get in
1: 아하우.
0: 쓰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understand?
1: Yes.
0: Alright,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1: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0: There you go. 내일은 이거 타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Okay?
1: 오.
0: 그냥
1: 지하철로?
0: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1: 그쵸.
0: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택시 비싸거든요.
1: 주머니 사정 생각해야죠.
0: 아니요, 이게 진짜 미국은 이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너무 비싸서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한국에서 택시를 타면 왜 이렇게 싸? 이래요. 정말로. 그만큼 막 뉴욕시티라든가 이런 데 가면 가격 엄청납니다. 네.
1: 그래요.
0: 근데
1: 맞아.
0: 그래서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라고 얘기를 하죠.
1: 그럼요. 합리적입니다. Let's just by subway. Let's just 돌아다니자. 돌아다니자. 그냥 돌아다니자. 지하철로. 그럼 여기 살짝 끊어볼까요? 지하철로 돌아다니, 아까 나왔잖아요. Let's just walk around by subway 되겠네요.
0: 오케이. 아까 돌아다니는 거 대충 나왔기
1: 그쵸, 그쵸,
0: 때문에.
1: 그쵸.
0: 자, 근데 이게 아까 걸어 다니자라는 느낌 아니었나요? 그쵸?
1: 그죠?
0: Walk
1: 걸어
0: around?
1: 다니자. 아, 지하철이니까
0: 네.
1: 다르겠네요.
0: 지하철

0: 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
1: 지하철은
0: 일단은
1: 어떻게 알아요?
0: walk-around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아요.
1: 타고 다니잔가?
0: 아, 타고 다니자. 야, 돌아다니자.
1: 돌아다니자는 뭐예요?
0: Let me just show you.
1: 예.
0: 무엇이냐?
1: 돌아다니자? 아.
0: Get around. 자,
1: get은 그냥 여기저기 갖다
0: 네,
1: 붙이는군요.
0: get이 뭐를 많이 나타낸다고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1: get은요? get은 뭐 어디 도달하는 거? 뭐,
0: 맞아요.
1: 도착할 때도 쓰고.
0: 움직임이에요.
1: 아,
0: Hey,
1: 움직이.
0: get out of here.
1: 아,
0: 이거 들어봤어요?
1: 맞네. 아.
0: 여기서 나가.
1: 그쵸.
0: Hey, get in. 아까
1: 네.
0: 전에도 get in a taxi, right? 움직임을
1: 네.
0: 나타내는 게 get입니다. 그래서 get 하고 다니자. around 해서 이게
1: 예.
0: 돌아다니다. 어떻게 보면 walk around, run around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And
1: 그렇군요.
0: again, 이게 더잘 어울리는 이유는 walk around가 어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by subway이기
1: Subway.
0: 때문에 걸어 다니는 거랑 겹치면 안
1: 안
0: 되겠죠?
1: 되네요. 예.
0: Okay. So, let's just get around를 썼고요. Okay. 자, 방금 말한 거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 살짝 했는데요.
1: 네.
0: 여러분 한번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아마 교재에는 없는 부분이라면 그걸 채워넣어 주세요.
1: 그쵸. Get out. 이고
0: 나가다.
1: 돌아가는 거는 get back이 되겠네요.
0: 오,
1: 예.
0: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Get out. 바깥쪽으로 get에 움직이는 거.
1: 네.
0: Get back. 도로 가는 것. 완벽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응용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1: 네네.
0: 물론 get의 의미는 정말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하지만 이론을 알아두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나중에 이제 문장으로 응용하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지하철로라고 하는 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1: Subway.
0: By subway.
1: 네.
0: Alright. 이 by라고 하는 거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보통 by 뒤에는 약간 개념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더 이런 게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1: 그죠,
0: Okay?
1: 그죠.
0: So 여기서도 by 그냥 subway
1: 서브웨이.
0: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오늘 당장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도 예를 들어서 수표로 낸다, 수표로, 이런 게 나왔다. 바이 체크. 이런
1: 오.
0: 식으로. 바이 크레딧 카드.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뭐,
1: 네네.
0: 신용카드로. 아무튼 그런 것들도 개념으로 쓸 때는 바이, 뭐, 관사 이런 게 없어요. 저기서도 바이 서브웨이 하면 그냥 지하철로라는
1: 네.
0: 뜻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일단 읽어주세요.
1: They got around by subway.
0: They got around by subw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get around가 뭐라고요?
1: 돌아다니는 거야.
0: 아, 그들은
1: 예.
0: 돌아다녔어요. 서브웨이.
1: 지하철로.
0: 그렇죠. 지하철로. 한마디로 지하철이라는 수단으로.
1: 네.
0: 자, 다음 거 읽어볼게요.
1: I commute by subway. 커뮤트?
0: 커뮤트 뭔지 아세요?
1: 커밋은 알아요. 커밋.
0: 커밋.
1: 커미션 주는 거.
0: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 건 아는데,
1: 예.
0: 이거는 통근하다가
1: 아,
0: 되겠습니다. 네,
1: 그래요?
0: 회사를 가는 거 아니면 통학하다도 커뮤트를 써요.
1: 아, 출퇴근하는 개념?
0: 네, 그래서 뭐 commuter train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뭐 그때 타는 그게
1: 근데
0: 되겠고요. 아무튼 이것도 by subway라고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They got around by subway.
1: They got around by subway.
0: I commute by subway.
1: I commute by subway.
0: And then 이것도 써놓겠습니다. 버스로, 비행기로. 이게 수단이고 개념일 때
1: 예,
0: by.
1: by bus.
0: 아하.
1: 그다음에 by airplane이겠네요.
0: 오케이. Okay. 뭐
1: airplane.
0: 에어까지는 굳이는 안 써도
1: 아,
0: 상관없습니다.
1: 그래요?
0: 그냥 더 편하게 by
1: 아, plane.
0: plane. 둘다 관사 없죠, 그렇죠? 네,
1: 네.
0: 이게 그냥 이런 개념이란 수단으로라고 해서 by bus 이런 식으로 by plane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1: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그래,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1: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0: 두 번째 미션은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1: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0: Al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Mom.

0: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1: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0: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1: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2: Ebro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2: Alright. 첫 번째는요. For too long. 너무 오래. 뭐, 오랫동안이 되겠죠? 목소리 키워주세요. 걔는, 그녀는 너무 오래 잤어.
3: She slept for too long.
2: Alright. 어, 시제도 너무 좋아요.
3: 네.
2: Slept. Sleep의 과거죠?
3: 그쵸.
2: 자, 우리 너무 오래 걸어 다녔다.
3: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2: Alright, around까지 확실하게 넣어줬고요. 하나 더. 우리 너무 오래 운동했어.
3: We worked out for too long.
2: You got it. 읽어볼게요. She slept for too long.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We worked out for too long. 네, 다음은요. By subway. 아예 고정할게요.
3: 네.
2: Alright, 첫 번째. 나 지하철로 통근해. 자, commute 드릴게요.
3: 네, I commute by subway.
2: Alright. 걔네는, 그들은 지하철로 돌아다녔어.
3: They got around by subway.
2: Alright. 하나 더요. 그냥 지하철로 돌아다니자. Just까지 넣어서.
3: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2: Oh, very nice.
3: Yes. Right,
2: 읽어볼게요. I commute by subway. They got around by subw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오, 너무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5: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4: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5: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2: 해결!
6: Mom,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7: 아이고. Yeah, we walked around for too long.
6: Can we please take a taxi tomorrow?
7: Ah, taxi. Okay, let's just get around by subway. Okay, subway.
6: All right.
2: Oh, good job, you guys.
3: Yeah.
2: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할 수가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ow could you lie to us?
2: 그렇죠. How could you? 이러면서.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For too long.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3: 네.
2: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어.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2: 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발음이나 낭독이나
3: 그쵸.
2: 영어 문법 또 공부하시면서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0: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공부와 함께하는 저는 김수연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긍정주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긍정주문은 별거 아니야. 자, 별거 아니야. 이게 무슨 긍정주문이냐고요? 선생님이 즐겨 듣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약간 마음이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고민에 둘러싸여 있을 때 별거 아니라고 라는 노래를 들어요. 그 가사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뭐든지 두려워할 건 없어. 알고 보면 다 별거 아니야 라는 가사가 있는데 굉장히 지쳤을 때 그 가사를 굉장히 잔잔한 노래거든. 듣고 있으면은 막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고 내가 갖고 있었던 고민이 별거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고민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고민이 하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간다. 별거 아닐 수도 있다.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 가장 커다란 고민인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해결이 힘든 고민도 있을 수 있지만 가끔은 별거 아니야. 다 지나간다. 라는 마음의 정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법, 주제, 제목, 무관한 문장, 글의 순서. 우리 저번 시간에 어법, 주제, 제목을 만나봤으니까 오늘은 무관한 문장이랑 글의 순서까지 만나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5번부터 8번까지 함께 할 거고요. 자, 무관한 문장 들어갑니다. 일단 틀, 생긴 모양부터 보고 가셔야죠. 35번입니다. 얘도 위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빈칸이랑 순서 사이예요. 그 어마어마한 4개짜리 빈칸 그리고 2개짜리 순서 그 무서운 유형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잠깐 쉬어가는, 잠깐 숨 쉴 수 있는 구간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즉 1번 동그라미가 등장하기 전에 중요한 내용 잡을 수 있게끔 충분한 단서 제공되니까 앞부분 꽉 잡고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소재라도 아무리 어려운 어휘가 쓰여도 결국 흐름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글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문에 주제가 있을 텐데 이 주제를 중심으로 글이 흘러가서 하나의 지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즉 아무리 어려운 소재라도 아무리 어려운 어휘가 중간중간 쓰여도 결국 흐름은 하나구나. 요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치? 자, 앞문장 꼬리잡기 플러스 뒤에 있는 문장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꼬리잡기 싸움입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계속 앞문장의 꼬리를 잡으면서 이게 잘 이어지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내가 답으로 의심되는 번호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번호를 뺐을 때 그 뒤에 있는 문장은 그 앞문장이랑 잘 이어지는가 요거까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유사하거나 동일한 소재, 바로 앞문장에 나온 어휘, 표현을 반복시키는 함정이 쓰입니다. 즉, 앞에서 돼지 얘기했어요. 그럼 그 뒤에서 돼지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마치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건데 그 함정에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음을 차분히 하면서 시간을 확보하는 좀 전략적 구간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칸과 순서 사이 시간도 잡고 내 긴장도 잡는 구간이다. 그 기억까지 해주셔요. 좋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러 갈게요. 5번입니다. 교재 58쪽이고요. 지금 딱 봤더니 앞에 굉장히 많은 내용 덩어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번 동그라미가 여기에서부터 보이잖아요. 그럼 이 앞에서 핵심, 어떤 주제로 글이 흘러갈 것인가. 얘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치? 자, 봅시다. The search for approval. Approval, 인정이라 뜻이죠. Search for는 찾는 거고 구하는 거니까 즉 인정을 구하는 거, 인정을 얻으려 하는 것은 has its own challenges,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정을 구하려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어려움을 낳는다고요. 굉장히 임팩트 있는, 무게 있는 첫 문장입니다. 오케이. 인정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의 어려움을 갖습니다. 일단 중요한 내용 잡고 갈까요? 그치? 자, 뭐를 구한다고요? 인정. 그리고 이 인정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의 어려움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어서 한번 가봐요. In the formative period of childhood, 어린 시절의 형성기에, 자, 형성기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자아라든지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건데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어떤 시기? 어렸을 때, 어린 시절, 이것만 잡고 가면 되겠다, 그치? 자, 어린 시절에 아이는요, 인정을 구한답니다. 누구의 인정이요? caretakers는 양육자니까, 양육자, 뭐 부모님, 부모님의 인정을 구하려 한다고요. as a means of, 어떠한 수단으로, 라는 뜻이지, 그치? 어떠한 수단으로 securing their love, secure, 확보하는 거거든? 그들의 사랑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인정을 구하려 한다고요. 사랑을 갈구하면서 나를 인정해주세요 하는 거지. 언제? 어린 시절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this persists. persist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속되는 거예요. 그치? 아하, 어린 시절에 인정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 지속이 된답니다. into adulthood. 성인기에도 지속이 된다고요. 좋습니다. 자, where 나왔습니다. 관계의 부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해도 괜찮고 앞에 있는 선행사 받아서 거기에서 즉 성인기에서 There is a general need, 일반적인 욕구가 발생하는데 By the approval of others,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특히 누구? Loved ones,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또 누구? Those were admired or look up to. 자, 내가 존경하거나 look up to는 우러러보는 거죠. 우러러보는 사람. 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한다고요. 내가 왜 존경하고 우러러보는데 글쎄 그들이 어떤 특별한 자질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더라. 언제까지도 성인기까지도 어른이 되어서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더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는요. 인정을 구하는 것이 어려움을 낳는다라고 했는데 뒤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뭐 요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느낌인 것 같다. 그치? 어린 시절에 보호자의 인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성인기까지 지속이 되어서 성인기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다고요. 그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동그라미 벗으로 뒤집히잖아요. 그쵸? 중요한 내용 여기에서 또 시작이 됩니다. 반전까지 챙겨주셔요. 자, 그러나 중요한 뒤집기입니다. 자, 이것은요. turn into 또 중요한 표현. 뭐지? 무엇으로 변화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치? 자, 근데 이것이 변할 수 있대. 변화할 수 있답니다. 뒤집기의 변화까지 너무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이것은 뭐로 변할 수가 있냐면 unhealthy, 건전하지 못하고 excessive, 지나친 need for approval, 인정에 대한 욕구로 변화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뭐 한다면 그 개인이 uncertain, 확신이 없는 거지. 그치? 확신이 없다면 자, 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글쎄 자신의 독립성, 권리, 책임, 그리고 effectiveness는 효능감입니다. 자, 근데 얘를 모를까봐 친절하게 설명까지 붙죠. The ability to influence things,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효능감. 근데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글쎄 이것은 건전하지 못하고 지나친 인정에 대한 욕구로 변화할 수 있다고요. 그치? 뭐야? 앞에까지는 그래. 이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 그치?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으면 인정에 대한 욕구가 지나칠 수 있어. 건전하지 못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로 뒤집히는 구간이라고요. 너무 중요한 1번 문장이었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인정을 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인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인정에 대한 욕구는 건전하지 못한 지나친 욕구로 변화할 수 있더라. 요거는 문제다. 이래 갖다가 꼬집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괜찮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장 갈게요.

두려움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두려움의 근거를 두고 있냐면은 the other's love will be withdrawn. withdrawn은 철회가 되는 거잖아. 사랑을 줬다가 다시 가져가는 거지. 사랑이 없어질지도 몰라라는 두려움. 그리고 you will be left helpless and unloved. 무력한 채로,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채로 남겨질 수도 있어. 자, 결국 두려움이네, 두려움. 어떠한 두려움? 내가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어. 사랑을 다시 가져가 버릴 수도 있어. 라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인정을 구하게 되더라라는 내용 나왔습니다. 그쵸? 이것은 뭐에 기반하는 것이다?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부연 설명붙었습니다. 지금 무관한 문장 찾는 유형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2번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자, 이어서 갑니다. This of course, 물론 이것은 is an extension, 무엇의 연장이냐면. 무엇의 연장이냐면 어린 시절 패턴의 연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whereby라고 하는 것은 수식하는 것처럼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자연스러워요. 뭐 하는 어린 시절의 패턴. 글쎄, 그 사람이 느끼는데 그가 결코 받은 적이 없다고 충분한 무조건적인 인정이라든지 사랑을 갖다가 부모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 그러한 어린 시절의 연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느낀다며. 근데 이게 그 뿌리를 찾아봤더니 어디에 있더라?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라고 느끼는 어린 시절의 그 뿌리를 두고 있더라. 그것의 연장이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것의 뿌리를 또 찾아봤더니 내가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라고 느꼈던 어린 시절. 그것의 연장으로 이러한 두려움, 끊임없는 인정 추구가 나오게 된 것이구나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3번 문장도 자연스럽습니다. 자, 4번이나 5번 중에 답이 있겠습니다. 보통 뒷부분이 답이 되는 확률이 높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1번, 2번을 아예 정답에서 배제한다? 그건 절대 안 되지. 실제로 1번이나 2번은 실제 정답인 경우에 친구들이 많이 안 고릅니다. 오답률이 확 뛰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번호의 정답 가능성을 다 생각은 해두시되 보통 뒷부분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4번 갈게요. 얼려 비록 멀지라도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거. 다른 사람에 의해 사랑을 받는 것은 날 크셔 중요하기는 하지만 the love of self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is no less important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간 친구들 꽤 있지요, 그치? 왜? 지금 뭐가 나오니? loving, being loved, the love of self라고 해서 love라고 하는 어휘의 쓰임, 요게 함정이거든. 앞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반복적으로 쓰였던 어휘를 똑같이 등장시킴으로써 굉장히 그럴듯한 문장인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번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사실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요거지요, 그치?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아까 무관한 문장 찾기의 틀에서 보여줬던 거 기억하십니까? 뒤에 나오는 문장까지 살펴야 된다고, 그치? 자, 5번 문장을 봤더니요. As a result, 그 결과 나오죠. 그 결과. 그 결과, they learn to feel, 느끼게 된답니다.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답니다. Unworthy. 난 가치가 없어. 그리고 또 뭐를 알게 됩니까? They don't have the right. 권리도 없어.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인정을 기대할 권리도 없어라고 느끼게 된대. 무엇의 결과겠습니까? 지금 3번의 결과입니까? 4번의 결과입니까? 4번은 자기애의 중요성이었어. 3번 문장 뭐였지요? 나 어린 시절에 사랑받은 적이 없어. 어린 시절의 연장이에요. 그치? 그래서 그 결과 나는 가치도 없는 사람, 사랑을 기대할 권리도 없는 사람,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된다고. 지금 무엇의 결과인가? 4번 문장 지우고 3번의 결과구나. 항상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까지 살펴야 되는 이유 되겠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았다고 느꼈던 적이 없어.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난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난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인정을 추구하게 되더라. 지금 내용이 쫙 완성되는 마지막 문장이었죠. 그치? 좋습니다.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스윙트 정리 갑니다.

이런 함정 같이 살폈지요. 우리 러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즉, 앞에서 나왔던 반복된 어휘. 이것을 등장시키는 함정에 유의를 해줘야 되겠고요. 항상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까지 살펴줘야 된다. 자, 뒤에 나오는 5번 문장, 시작 표현이 as a result였습니다. 그 결과란 뜻이죠. 무엇의 결과였어요? 3번 문장의 결과였습니다. 요것까지 항상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과도한 인정욕구의 원인 및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관한 문장은 4번으로 자기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장이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접근 가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자, 그럼 내용적으로 다시 한번. 자, 이러한 인정욕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인정 욕구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이거 같아. 나는 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고 인정받으면 좋고 인정 못 받아도 괜찮고 이래도 좋고 아니어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가짐 우리 긍정주문 기억하셔요. 별거 아니야. 랑 좀 일치하는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정 욕구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여기에서부터 탈출하려면 사소한 것부터 내가 혼자 결정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냥 아주 쉽게는 내가 오늘 간식으로 뭐 먹지? 나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주말에 뭐 하지? 라고 하는 그 결정을 혼자 스스로 해보는 연습부터 출발하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혹시 이러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별거 아니야 라 생각하고 나의 모든 모습을 인정해주면서 사소한 것부터 결정하는 연습에서 출발해주면 좋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순서 갑니다. 와, 순서. 순서 문제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거 잡힙니다. 분명히 잡혀요. 순서와 다른 챕터에서 살펴볼 삽입은요. 앞선 무관한 문장과 마찬가지로 흐름 유형이에요. 그래, 흐름을 파악하는 유형인데 연습하면 잡힙니다. 대신 정확한 방법으로 많은 문제를 푸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수능 때까지 반드시 잡히는 유형 중 하나예요. 자, 볼게요. 순서 찾기입니다. 36, 37번에 두 문항이 등장하지요. 우리의 미션은 오로지 순서 찾기.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금 뭐 찾는 싸움? 순서 찾는 싸움이에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홀가분합니다. 순서만 찾으면 되거든. 자, 그 얘기는 반드시 그 순서가 되어야 하는 근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답이 2번도 되고 3번도 되고 절대 안 되지. 반드시 그 순서만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가 존재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각 단락의 뒷부분에 주목해서 꼬리 잡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꼬리와 머리의 연결, 항상 이 연결이 착하고 들어맞는가를 살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꼬리잡기 연습 문제를 실제로 풀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자, 보이는 연결고리, 연결사, 대명사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최근 출제 경향을 살피면은 이런 보이는 연결고리의 쓰임을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잘 안 써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however, for example 이런 것들이 잘 안 쓴다고요. 그러면 내용 해석의 유일한 근거, 내용 해석만을 바탕으로 순서를 찾게끔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연습하면 된다고요. 자, 중요한 건 기계적 스킬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단서에만 의존해서 예 나왔으면 예로 가야지, some 나왔으면 others로 가야지 이러한 기계적 스킬은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1번 A로 시작하는 유일한 선택지이지 않습니까?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느 출제자가 버리는 선택지를 만듭니까? 1번 정답 가능성 있습니다. 실제로 6월 모의평가에 1번이 정답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오답률 1등. 기억하기로는 정답률이 한 11%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안 골랐지. 1번이라서. 정답 가능성 항상 열어두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바로 갈게요. 6번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는 주어진 글 읽고 A, B, C 각 단락의 앞부분 첫 문장 정도를 읽으면서 소거시키는 방법으로 갈 거예요. 자, 가봅시다. 주어진 글이야. motivation,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has an extensive history, 광범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연구에서 무슨 소리야? 동기부여는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 주제였구나. 뭐 요 정도의 내용인 거예요. 동기부여에 관한 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Some of the earliest work on this topic, 이 주제에 관한 가장 초기의 연구 중 몇몇은
이렇게 괄호 묶어야지요. 자, Clark Hall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글쎄 그 사람은 관찰을 했다라고 합니다.

관찰 내용 나왔다 얘들아. 지금 연구에서 연구자가 관찰한 내용 나왔어. 연구의 결과 주제 바로 주고 있다고. 그치? 아, 연구 결과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준다고. 자, 봅시다. 무엇을 관찰했냐면 effort, 노력입니다. 어디에 투입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투입된 노력이 증가하는데, 뭐 할수록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다시, 연구 결과가 어떠했다고요?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그 목표에 투입되는, 즉 목표 달성에 투입되는 노력 또한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지금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겠니?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붙어줘야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 순서 문제는 뒷내용을 예측하는 습관이 사실은 좋지 않아요. 내가 예측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은 섣불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아주 큰 덩어리의 예측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다고요. 오케이? 자, 주어진 글의 내용 갑니다. 동기부여에 대한 연구, 그리고 연구의 결과 나오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목표 도달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뭐 하더라? 거기에 투입되는 노력도 증가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지요. 지금 이거 연구 결과라고요. 그치? 좋습니다. 자, A 단락 순서대로 가봅니다. A 단락, 첫 번째 순서 절대 아닐 거야 하고 건너뛰는 친구들도 계시는데, 물론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1번의 정답 가능성, 그리고 어쨌든 A 단락도 이따가는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ABC 그냥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편이거든요.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시되, ABC 순서대로 읽는 방법 괜찮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셔요. 자, A 단락 먼저 가볼게요. This method of motivation, 이러한 동기부여 방식은 can also be seen,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뭐할 때? 자, 지금 문장의 내용이 어떠하니? 이러한 동기부여 방식이라고 해서 this 나왔습니다. 순서의 단서죠, 그쵸? 그리고 also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 글쎄, when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시. 어떤 예시가 나오지? 글쎄, 사람이 추가적인 노력을 드린답니다. 뭐 하면서? 글쎄, 그들이 어떤 특정 운동 루틴에 마지막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즉 가까워지면서 추가 노력을 들이더라라고 하는 예시. 운동에 관한 예시가 나왔죠. 따라서 이때 접속사 when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시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앞에 else 있었잖아. 따라서 예시가 추가되는 단락이구나. 뭐에 대한 예시? 이러한 동기부여 방식에 대한 예시. A 단락은 첫 번째 순서로 탈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가볼게요. A 단락 봅니다. 이러한 동기부여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추가적인 예시를 언급하고 있는 단락이다. also라고 하는 힌트가 있었으니까. 따라서 A 단락은 첫 번째 순서 X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 단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셔요. 자, for example, 여기에서 예시가 나오는구나.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마, 컴마, 괄호 안에 묶습니다. 얘가 주절에 주어 동사가 되는 건데, 요 내용까지 보셔야 돼요. Mirroring Hurst Rats라고 해서, 이 사람은 아까 연구자였어. 근데, Hurst Rat이라고 합니다. Rat. 쥐죠, 쥐. 그럼, 이 사람이 연구를 했으니까, 그 연구, 실험에서 사용된 쥐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미러가 명사로는 거울, 동사로는 거울처럼 보여주다, 반영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mirroring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뭐니? Hall이라고 하는 연구자의 쥐와 비슷하게. 비슷하게. 자, 이 쥐랑 비슷하게 글쎄 소비자들도 보여졌는데 커피 구매를 가속화하더라. 뭐 할수록 글쎄 10번째 커피 무료입니다라고 하는 고객 카드의 끝, 즉 10번째에 가까워질수록 커피 구매를 가속화하더라. 더 많이 빠르게 하더라라고 하는 예시가 나왔지, 그치? 그러면 지금 헐의 쥐랑 비슷하게 소비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쥐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먼저 언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쥐랑 비슷하게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비단락도 탈락이 되는 거라고요. 그치? 다시. 비단락은 예시예요, 예시. 자, 예시 등장하는데 중요한 건 뭐였니? 지금
펄이라고 하는 연구자의 지와 비슷하게 소비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더라 해당하는 단락이었어요. 그쵸? 근데 아직 G 안 나왔으니까 B 단락도 탈락? 그러면 C 단락이 첫 번째 순서여야겠네? 확인하러 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소거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자, 맞습니다.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자, this conclusion, 또 단서 나왔네? 이러한 결론. 이러한 결론 주어진 글에 나왔습니까? 이거지. 연구 결과. 얘를 this conclusion 이라고 받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느낌 좋아요. 자, 이러한 결론이 was drawn, 도출이 되었죠. 뭐함으로써, 관찰함으로써, 머리 관찰했니? Rats running a maze. Rats. 쥐. 연구에서 사용된 쥐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쥐가 미로를 향해 달려갑니다. 미로에서 막 달리는 거예요. 그치? 자, 뭐하기 위해서? 먹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미로를 달리는 쥐를 갖다가 관찰을 하는데 글쎄, speed increasing as distance to the food decreased. 자, 먹이와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즉 먹이랑 가까워질수록 쥐의 속도가 어떻게 됐어? 빨라졌어. 먹이라고 하는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추가 노력을 더 투입을 한 거지. 그치? 그 내용을 쥐한테서 관찰을 했다고요. 어쨌든 이 쥐를 관찰함으로써 얻어진 결론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합니다. 뭐 하려 할 때, 설명하려고 할 때, 인간의 목표 추구를 설명하려고 할 때도 유용합니다. 즉, 쥐를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이지만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이러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씨달락 어떠하다고요? 이러한 결론이라고 해서 주어진 글의 연구 결과를 갖다가 그대로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도 등장했어요? 쥐. 쥐를 관찰해서 얻어낸 결론이지만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라고 하지. 어쨌든 쥐가 등장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순서는 시달락으로 잡아주면 되겠구나. 이어지는 문장까지 같이 한번 살피러 가봅니다. Indeed, 실제로. 현대 연구의 많은 부분입니다. 뭐에 관한 동기부여. 이 동기부여에 관한 현대 연구의 많은 부분은 has built on this foundation,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글쎄 무엇이 목표 추구와 달성을 촉진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요. 괜찮죠? 이제 뭐가 등장할 차례입니까? 예시. C단락에서 G가 언급이 됐으니까 이제 이 G와 비슷하게 라고 받아줄 수가 있어. 그리고 A단락은 추가 예시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첫 번째 예시를 B단락에서 들어주고 그 다음에 A단락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낫겠구나. 그래서 이때 B단락의 예시는 누구의 예시? 인간의 예시. 지금 인간의 이야기를 B단락에서 받아주고 있는 거다. 그러면 C, B, A로 순서 예측하고요. B단락 이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아까 읽었던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 괜찮겠죠? 자, 예를 들어서 헐의 쥐와 비슷하게 글쎄 소비자들도 관찰이 되었다라고 해요. 글쎄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열 번째 커피 무료입니다에 가까워질수록 커피 구매를 가속화하더라, 더 노력을 투입하더라, 인간한테도 관찰이 되었다고요. 자, 또 다른 예시 등장합니다. 스포츠 상황에서, 스포츠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구나. 운동선수들은 자주 관찰이 되는데 이게 one last push, one last push라고 해서 마지막 전력 투구입니다. 정말 안간힘을 짜내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굉장히 전력을 다하더라, 뭐 할 때 그들이 특정 경기를 마무리할 때, 경기가 끝날 즈음에 정말 최선을 다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특징이랍니다. Both A and B 나오면서 전치사 of 덩어리를 이어주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의 특징이냐면 Others' efforts motivate them despite their fatigue. Fatigue, 피로입니다. 즉, 그들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기부여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 뭐 코치일 수도 있고 감독일 수도 있고 응원하는 팬들일 수도 있겠죠. 그치? 다른 사람들의 노력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of their own self-talk. Self-talk, 자기 자신한테 하는 대화. 이제 끝이야.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하자. 라고 하는 자기 대화의 특징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추가 예시 갑니다. 마지막 A단락으로 넘어갈게요. This method of motivation, 이러한 동기부여의 방식은요, 또한 보여집니다.
뭐할 때도 관찰될 수가 있냐면은 아까 무슨 얘기 나왔어?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해요. 근데 운동 루틴에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때 추가 노력을 들이더라 이거야. 내가 달리기, 러닝을 하는데 내가 목표로 생각했었던 거리에 진짜 한 50m만 남았어. 그러면 자, 50m 조금만 더 힘내자. 마지막으로 전력 질주 이러한 느낌으로 예시를 가져가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given 고려할 때란 뜻입니다. 뭐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인생 분야에서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의 centrality, 중심적 역할을 고려할 때, 즉 대부분의 삶의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기부여는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는 fascinate, 매료시켰다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을 매료를 시켰답니다. A range of는 다양한이란 뜻이니까요.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갖다가 매료시켰답니다. 이 분야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경제학과 심리학이 포함됩니다. 이 동기부여는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까지 매료시켰다라고 하는 마무리. 순서를 잡는 데 있어서는 마무리 문장이 어느 단락에 위치해 있는가를 살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을 잡지 않았어도 순서가 분명하게 보이기는 했으나, 때로는 마무리 문장으로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되는구나까지 느낌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자, 답 고르러 갑니다. 몇 번이었죠? 지금 CBA니까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세인트 갑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는 고마운 단서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쵸? This. 이러한. 얘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 연습까지 같이 하면서, 그리고 우리 A 단락이 사실은 전체적인 순서를 잡는 데 굉장히 톡톡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뭐가 쓰였지요? Also라고 해서 내용이 추가되는 단락이다. 거기에 더해서 when이라고 하는 것이 예시를 이끌고 있다. 즉, 이거 추가 예시구나. 요 힌트를 A 단락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가볼게요. 목표 도달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목표 달성에 투입되는 노력도 증가한다는 내용의 연구를 소개합니다. C 단락이요. 그 연구의 결론이 쥐를 관찰하여 도출된 것이지만 인간의 목표 추구에 대한 설명에도 유용하고요. 이것의 예시갑니다. 소비자의 행동에 적용된 예, 스포츠에 적용된 예가 등장하고 또 다른 추가 예시가 A 단락에 등장하지요. 거기에 더해서 많은 학자들을 매료시켰다라고 하는 마무리 문장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요즘 운동으로 필라테스를 하거든. 필라테스를 할때 굉장히 막 어려운 동작, 막 복근에 힘주는 동작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초를 세요. 보통 10초까지 세시거든. 근데 막 10초가 10초가 아닌 것 같아.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세시거든. 근데 이게 막 3초, 4초 때는 너무 힘들다가 9, 10이 되면은 그래, 1초, 2초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마지막 그 젖먹던 힘까지 짜내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거든. 그러한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재밌는 질문 하나 만나봤고요. 이어서 7번 어법입니다. 또 오랜만에 만났어요. 자, 어법은 내용 덩어리는 크게 가지고 가면서 5개의 항목을 나의 어법 동그라미에 채워 넣어준다. 이 원을 또 늘리러 갈 시간 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가볼게요. Every action starts in the mind.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한다. 굉장히 짧고 굵은 문장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막간의 문법. Every는 모든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뒤에 단수명사 나오고 단수 취급하는 거. 이것도 막간의 문법으로 챙겨가 주셔요. 자, 무슨 얘기합니까?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잡고 갑시다. 그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는구나. 오케이.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는구나. 좋습니다. We may know about, 우리는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The reasoned thought process, 뭔가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알 수도 있다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나, 마찬가지, 벗의 반전 내용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there are instances, 어떠한 경우도 있냐면, 사고 과정을 알수 없는 경우도 있겠구나. 자, 관계부사 where 또 나왔습니다. 반복이죠. 그치? 자, 선행사 있습니까? 얘가 선행사예요. 얘는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왔는지 한번 봅시다. 주어, 동사, may not be able to 부정사 나오면서 to 부정사에 걸리는 동사, 그리고 이것의 목적어까지 잘 나왔습니다. 완전한 절 나왔으니까 괜찮다고요.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해도 괜찮고 끊고 그 경우에서라고 이어받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치? 자, 어떠한 경우도 있냐면은 글쎄 그 사고 과정을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라고 하는구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글쎄 그 사고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어떠한 마음에서 그런 행동이 나온 건지 모를 수도 있다고요. 좋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는데 어떤 것을 합니까? stupid, 어리석거나 아니면 atrocious라고 해서 극악무도한이라고 나와 있어. 어리석거나 극악무도한 일을 합니다. 뭐에 반하는? 자신의 근본적인 본성에 반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막간의 문법,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뒤에서 봤죠. 어쨌든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한다면 He may say that.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He had lost his mind momentarily. 나 잠깐 정신 나갔었나 봐. 나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대. 뭐니? 사고 과정을 알아내지 못한 거지요. 그쵸? 좋습니다. 우리 아까 1번 정리 안 하고 갔네. 요거 관계부사 외워졌잖아요. 그쵸? 앞에 선행사, 명사 덩어리 있고 뒤에 완전한 절 따라오고 좋습니다. 자, 이번은 뭐 물어보고 있습니까? say는 말하다 라는 동사예요. 무엇을 말하는지, 목적어가 필요하단 말이지. 자, 근데 뒤에를 봤더니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의 완전한 절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완전한 구성 요소를 다 갖춘 목적 절이 되는 것이고 뒤에 완전한 절이 따라왔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절이 이끄는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대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좋습니다. 접속사 대세 쓰임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이 이끄는 접속사 대시지요. 얘도 괜찮은 거? 확인. 오케이. 2번까지 오케이 됐어요. 자, when pressed 압박을 받을 때 he may be unable to offer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다른 설명을 갖다가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했어? 막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렇게 압박을 당할 때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신이 나갔나 봐.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다고. 좋습니다. 자, 3번은 뭐 물어보고 있냐면 지금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바로 PP, 과거분사가 위치한 형태 되겠거든요. 생략된 거지. 그러면 생략된 주어, 즉 얘 의미상 주어가 누굽니까? 힙니다, 힙. 그럼 그가 pressed, 압박을 받은 게 맞습니까? press는 누르다, 압력을 가하다 라는 뜻인데 지금 그가 압박을 당한 거니까 압박의 대상이 된 거잖아요. 수동관계가 맞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생략된 거 살려내 주자면은 he, is라고 살려내 줄 수가 있겠다고. 수동관계니까 pp 괜찮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자, 3번. 지금 과거분사의 쓰임을 물어보는 거였는데 얘는 의미상 주어를 찾아서 관계를 살펴요. 수동관계니까 PP 형태 잘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압박을 당할 때에는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겠다고요. 자, 그리고 그는 뭐도 할 수 없어요. Identify it. 알아낼 수도 없답니다. 아하,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실제 원인은 뭘 수도 있냐면 결과네요. 무엇과 무엇의 결과입니까? Some kind of repressed emotion surfacing in person's behavior. 자, 이거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무엇의 결과다라고 해서 전치사 of가 나왔잖아요. 그럼 전치사 of의 목적어 자리에 ing가 이끄는 덩어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동명사구의 의미상 주어가 앞에 붙은 거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얘를 주어처럼. 얘를 동사처럼 해석만 자연스럽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나 실제 원인은 무엇의 결과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어떤 종류의 repressed emotion, 억눌린 감정이 surfacing은 드러나는 거지. 충동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아, 지금 실제 원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그 원인이 뭐였다고요? 글쎄 억눌린 감정이 충동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라고요. 괜찮죠, 그치? 지금 내 마음속에
억눌린 감정이 충동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서 그 중간에 사고 과정은 잘 모르겠고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고 설명도 잘 하지 못하겠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3번까지 확인이 됐고요. 이제 4번이랑 5번 중에 답이 있겠습니다. 볼게요. Impulsive behavior, 충동적인 행동은요. 무엇에 유감입니까? Emotive build-up, 감정이 축적된, 즉 쌓인 결과이고요. 그리고 appear, 나타난 것입니다. As sparks in our mind, 우리의 마음속에 불꽃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자, 보자. 지금 impulsive behavior, 주어 나왔죠. 첫 번째 동사로 뭐 나왔어요? is라고 하는 비동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줄 앞에 and, 그러니까 뭐뭐로 보는 거라 그랬어. 병렬구조, and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고 있는가. 지금 봤더니 appear라고 해서 충동적인 행동이 나타난 거에 동사거든. 근데 아까 주어가 단수명사였잖아.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동사도 is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appear가 아니라 아하, s만 붙여주면 되겠네. appears.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럼 완전 쉽다. 답 4번이고요. 뭐 물어보고 있었습니까? 주어. 동사를 찾는데 거기에 더해서 병렬 구조까지 파악해라. 얘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충동적인 행동은 감정 축적의 결과이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꽃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어지는데 즉각적인 이성적 또는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즉각적인 행동,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꽃처럼 팍 튀어가지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더라. 반복적인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The conscious mind, 의식적인 마음은요, may not be able to discern and identify, 분간하고 식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의 많은 행동의 이면에 있는 논리나 근거를 분간, 식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계속 같은 얘기에 반복이에요. 그쵸? 좋습니다. 자, 5번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ough mankind is endowed with rational thinking, 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mankind는 인류고요. Be endowed with이라고 해서 타고나다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인류가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태어났어. 타고났기는 하지만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자주 나타납니다. The outcome, 결과는 will largely depend upon mental maturity.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정신적인 성숙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축적된 감정, 억눌린 감정이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정신적인 성숙도에 달려 있다. 네, 이건 이 정도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5번. Largely, 무슨 뜻입니까? 대체로, 대개라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부사. 자, 부사 밑줄은 뭐 물어보는 거다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원 안에 있는 문법 항목입니다. 형용사 자리는 아니니? 부사 자리가 맞다면 얘는 무엇을 수식하고 있니? 자, 지금 무엇을 수식하고 있습니까? 아하, depended upon mental maturity라고 하는 동사구를 수식하고 있구나. 자, 다시, 결과는 대체로 정신적 성숙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 지금 동사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부사는 동사구를 수식할 수 있으니까 5번도 당연히 동그랍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5번까지 잘 판단해 주셨습니다. 가볼게요. 수인트 뭐였습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그리고 진짜 진짜 자주 물어보는 어법 항목이 답이었습니다. 뭐 찾아라? 주어 동사 찾아라. 근데 그냥 주어 동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병렬구조. and가 무엇을 연결하고 있는가 얘까지 찾아줘야 하는 문제였는데 주어 동사 찾기와 병렬구조는 기본적인 내용 해석을 가져가야 하는 어법 항목인 것 플러스 정말 너무너무 기본적인 모든 어법 문제의 근간이 되는 너무 큰 줄기예요. 요거를 아셔야 되고요. 매 문장마다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정리 한번 가볼게요. 자, 주어인 impulsive behavior가 단수형이고 수로동사 is와 a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appears, s 붙이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이해를 더하자면 뭐 이런 거지. 내가 교실에 앉아있는데 내 친구가 갑자기 내 필통에서 볼펜을 하나 휙 가져갔어. 그랬을 때 그냥 이성적 행동이라면
볼펜 가져갔구나. 뭐 쓰고 돌려주겠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별 반응을 안 했을 텐데 그때는 나도 모르게 충동적인 행동으로 야, 너 볼펜 왜 가져가? 말을 하고 가져가야지. 하면서 막 승질을 팍 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신적 성숙도에 따라서 이거를

사과하고 화해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친구랑 말다툼, 싸움, 관계 악화까지 번질 수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러한 느낌으로 예시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갑니다. 주제. 자, 우리 주제가요. 지문의 길이도 길고요. 선택지도 길어서 해석해야 하는 절대적인 양 자체는 많아요. 그쵸? 하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 연습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선택지를 먼저 한번 쫙 보시면은 특징이 있지, 그치? Effects, outcomes, influences, responsiveness, potentials 라고 해서 뭔가 효과, 결과, 영향력, 반응성, 잠재력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선택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제라고 하는 것은 딱 그 핵심 덩어리 한 개만 잡아내면 되는데 그게 금방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끝까지 읽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종합화돼 어쨌든 우리가 잡아야 하는 핵심은 이러한 느낌입니다. 이걸 계속 연습을 해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문의 길이 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It is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합니다. 뭐가 뭐 하는 게? 자, 문법 구조 먼저 따지면은 형식상의 주어고요. 내용상의 주어고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되겠습니다. 자, 뭐가 뭐 하는 거? Our brains, 우리의 뇌가 for 형성을 하는데 사고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용 괜찮네. 뇌가 사고 패턴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고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neural pathways, 신경 경로, 아니면 so-called 소위 말하기 reverse of thinking, 생각의 강, 비유 표현 하나 챙겨주십니다. 생각의 강이구나. 자, 뭐 하기 위한 get through는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일상적인 활동을 해나가기 위한 사고 패턴, 생각의 강이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개념은 이 사람이 만든 것인데 create, 명령문이죠? 만들어보랍니다. A mental image라고 해서 심상, 즉 머릿속에 그려보랍니다.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water running down a mountain, 산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물의 이미지를 갖다가 한번 그려봐 라고 합니다. 뒤에 뭐 나올 거냐면 비유가 쫙 나올 거예요. 우리 아까 생각의 강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강, 강의 물줄기에 대한 비유 내용이 길게 길게 이어질 건데 지금 이 비유 자체가 핵심입니까? 아니죠. 그치? 이 비유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강약 조절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에 관한 글이라고요? 우리의 뇌가 사고 패턴을 형성을 하는데 뭐에 비유할 수 있다? 생각의 강. 생각의 강에 비유할 수 있구나. 지금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러 가볼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 비유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쭉쭉 한번 넘어가 봤을 때 자, analogy, 이 비유라고 하는 거 주석단어로 주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비유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빠르게 읽으시면서 뒤에서 다시 핵심을 더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가볼게요. 자, 우리 여기까지 읽었었고 자, 다음 슬라이드 갑니다. 자, 이것은요. 시작할지도 모르겠답니다. 뭐로? A series of slow drips. 1년에 천천히 떨어지는 물방울. 아니면 scattered streams라고 해서 scattered가 흩어져 있는 거니까 드문드문 흐르는 물줄기. 뭐 또 물방울? 드문드문 흐르는 물줄기 이런 것들로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물이 결국에는 comes together,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flows, 흐르는데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흐르더라.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creating, 만들어내는데 deep grooves, 깊은 홈을 만들어내거나 pathways,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요. 그래서 even cutting through rock, 심지어 바위를 가르거나 creating gullies, 골짜기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자, 이 산에 흐르는 물줄기가 처음에는 그냥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물줄기였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결국엔 하나로 합쳐져서 같은 방향으로 흐르더라. 그래서 홈도 파고 경로도 만들고 바위도 가르고 골짜기도 만들더라. 굳어진 거지.
패턴이 만들어진 거죠. 그쵸? 이게 생각의 강이다 라고 비유할 수 있는 거라고. 좋습니다. 자, 이 비유 정리하러 갑니다.

합니다. These pathways, 이러한 경로는요. Are a good analogy, 좋은 비유랍니다. 뭐에 대한 좋은 비유입니까? What happens with our thinking, 우리의 생각, 사고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 거기에 대한 좋은 비유라고요. 오케이, 여기에서 비유 끝났죠.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핵심 잡아주셔야 되겠는데 우리 아까 선택지의 그 중심 단어 기억하시죠? 거기에 대한 퍼즐을 맞춰나가는 과정이요. 가볼게요. We develop, 우리는 만듭니다. Deep mental pathways, 깊은 정신적인 경로를 갖다가 만듭니다. 아하, 근데 그 경로라고 하는 것은 influence, 중요한 단어, 단어의 무게 느끼기, 영향을 미쳐요. 아하,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how we interpret information, 우리가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 What we see in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how we respond,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요. 중요한 건 뭐라고? 얘가 영향을 미치는구나. 아하. 뇌가 형성한 사고 패턴,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게 지금 중요한 거라고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It's not a bad, 이거 완전히 나쁜 거는 아니랍니다. This reverse of thinking, 이러한 사고의 강, 생각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help us, 뭐하니? 우리한테 도움을 준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 도움을 준다고요. 자, 그리고 막간의 문법 갑니다. help가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외계 기호냐고? 목적어. OC는 목적격 보어, 대문자 R은 동사 원형입니다. 기억해 가셔요. 어쨌든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온 동사 원형이 세 개 경렬로 이어지고 있어요. 세모 표시로 같이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자, 다시 우리가 뭐 하는 데 도움을 주냐면 extract order, extract는 끌어내는 거지. 질서를 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요. make quick decisions, 빠른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요. And create expertise,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얘들아?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는구나. 얘가 중요한 거예요. 요 핵심, 무게, 무게가 있는 단어. 요거를 지금 잡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좋습니다. These patterns, 이러한 패턴은 are why,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라고 하는 건 결국 이러한 사고 패턴 덕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것입니다. 계속 그 도움의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그치? 이러한 패턴 덕분에 우리는 뭐도 할 수 있냐면 got through는 아까 해나가는 거다라고 했죠. Our morning routine, 우리의 아침 일과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Without much thought,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아침 일과를 해나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도 할 수 있냐면 drive to work, 직장까지 운전해서 갈 수 있습니다. Without directions, 어떤 길에 대한 안내 없이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지금 뭐 할 수 있어? 우리의 아침 일과, 우리가 직장까지 가는 일상, 그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게끔 해준다고요. 결국 아침에 일어나서 입 닦고 세수하고 옷 입고 가방 챙기고 하는 거 막 생각을 많이 고민고민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의 강이 굳어진 것처럼 뇌에 있는 사고 패턴을 자연스럽게 쭉 따라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비록 운전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나가서 학교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 몇 번 버스를 타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얼마 정도 걸어간다,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치? 이게 뇌에 있는 사고 패턴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y help us. 또 났어. 도움을 준답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essential,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해요. How we work and live,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즉 우리의 일상에 필수적인 것이라고요. 좋습니다. 영향을 미쳐요.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할 수 있고요.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지금 뒷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선생님이 잡은 핵심은 요 정도였습니다. 주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선택지 굉장히 깁니다. 1번 했어요. Effects, 영향력이죠. 효과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일상적인 인지 과정에 미치는 효과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X야? 외부적인 영향력. 지금 외부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탈락이에요. 2번 갈게요. Outcomes, 결과랍니다.

0: Rigid thinking patterns, 뭔가 경직된 사고 패턴의 결과랍니다. 무엇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지금 사고 패턴이 경직되어 있는데 이것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고 그것의 결과 아니죠. 그럴듯한 조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사고 패턴이 rigid, 경직되어 있다. 이러한 느낌도 아니었어. 그렇죠? 3번 갑니다. Influences, 영향력이다 라고 합니다. Structured thought patterns, 이거죠. 구조화된, 딱 이렇게 굳어졌다고. 자, 구조화된 사고 패턴의 영향력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Routine processes, 어떤 일과 절차, 우리 일상적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구조화된 사고 패턴의 영향력, 이거죠. 3번입니다. 그치? 우리가 아까 잡았던 핵심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가 있었어요. 4번 가봅시다. 반응성이랍니다. Thought patterns, 사고 패턴의 반응성이랍니다. 뭐에 대한 어떤 일상에 관한 인지된 제약에 대한 사고 패턴의 반응성? 지금 해석을 했을 때 뭔 소리야 싶긴 한데 but thought patterns라고 해서 routines라고 해서 굉장히 그럴듯한 단어들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다 보면은 이런 일과에 대한 인지된 제약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고 패턴의 반응성? 제약, 반응성 이런 얘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5번 가봅니다. Potentials, 잠재력이랍니다. 감정에 의해 주도되는 사고 흐름이 뭐 할 수 있는 정신적인 경로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 감정에 의해 주도되는 여기에서 탈락이죠. 그치? 답 몇 번?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스윈트 정리 갑시다. 자, 우리 일단 내용의 전개 구조가 어떠했습니까? 앞에 핵심적인 내용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비유 나오고요. 자,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뭐 잡아냈습니까?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요 핵심을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의 뇌가 형성한 사고 패턴, 즉 생각의 강이 우리의 일상활동과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신적 경로는 빠른 결정과 전문지식 형성 등에 도움을 주며 생존과 일상이 필수적이다. 따라 정리하자면 일상적인 절차 형성에 구조화된 사고 패턴이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Routine process라고 해서 일상적인 절차, 일상적으로 하는 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EBS에 강의 찍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내 뇌의 생각에 강, 막 물이 흘러서 굳어진 그 사고 패턴이 내가 뭐 하게끔 하냐면 막 별다른 생각을 하고 하는 건 아닌데도 딱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그러면 운전용 신발에서 강의용 신발로 갈아 신고 EBS 출입증 목걸이를 목에 딱 걸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전화 어플로 밥으로 먹을 김밥을 주문하는데 유부김밥을 그냥 자연스럽게 딱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김밥을 먹고요. 민트차를 하나 타가지고 올라와서 강의 준비를 하는 거지. 이런 식의 루틴. 이게 내가 막 엄청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루틴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 형성된 사고 패턴이 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끔 도움을 주고 내가 일상을 살아나게끔 영향을 미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문제까지 함께 하셨어요. 자, 14강입니다. 별거 아니야. 기억하시죠? 이거 우리 아까 배웠던 지문이랑도 연결되는 긍정 지문이었습니다. 가끔은 별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필요하겠구나. 자, 스윈트 정리해 주시고요. 새롭게 배운 어휘까지 정리해서 게시판에 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양한 유형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다음 시간에도 문제 열심히 잘 풀어오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3: 왜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1: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0: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Let's go.

0: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1: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0: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We've

0: 시동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도읍지를 부여로 옮기면서 그 심장부에 사찰을 세웠는데요. 정림사지가 그것입니다. 지금은 터만 남았지만요. 정림사는 원래 중문 5층 석탑, 금당, 강당이 남북으로 일직선에 놓이고 건물을 회랑이 감싸고 있는 구조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탑 앞에 서면 백제의 미가 느껴집니다. 탑신의 높이가 서서히 줄어드는 비례미는 자칫 밋밋할 수 있는 탑의 균형미와 율동미를 동시에 보여주죠. 또 탑의 네 귀퉁이가 가볍게 하늘을 향하는 상승미가 아름다움을 더하는데요. 과연 백제를 대표하는 석탑이라 할 만합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오랜 세월을 굳건히 지키고 있죠. 옛 강당 자리에 있는 석조열의 좌상은 고려시대 불상입니다. 불상대좌의 조각도 매우 뛰어난데요. 불상은 한눈에 봐도 친근한 모습입니다. 백제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굽남지로 발길을 옮깁니다. 굽남지에 들어서면 먼저 연잎의 은은한 향이 발길을 잡습니다. 궁궐 남쪽에 있는 연못이라는 뜻의 굽남지. 그 역사는 백제 무왕 때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연못을 파서 풍류를 즐긴 백제 사람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현재 굽남지는 사람들의 훌륭한 휴식처입니다. 소박한 백제의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이 연못에서 뱃놀이를 즐겼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연못 중앙에는 섬이 하나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가면 섬에 세운 정자에 닿습니다. 신선이 사는 방장선산을 모방해서 무왕이 만들었다는 이 섬은 불로장생을 꿈꾼 무왕의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흥망성쇠를 지켜본 곳은 어디일까요? 백마강의 서남쪽, 부소산을 감싸고 쌓은 부소산성입니다. 천천히 산책로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데요. 삼국사기에는 소부리성, 사비성이라고 기록됐지만 성이 있는 산의 이름을 따서 부소산성이라 합니다. 성왕이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기면서 축조한 이 사비도성은 계획적으로 만든 도성입니다.
1: 이 부소산성은 평상시에는 왕의 후원의 역할, 정원의 역할을 하고 비상시에는 이 최후의 보루성의 역할을 하는 이 천년 요새였습니다. 그 백제 당시에 이 부소산성은 그 후원으로서 그 아름다움과 그 화려함을 자랑했지만 궁녀들 중에 일부는 백마강에 몸을 던져 죽은 그런 이 비극을 간직한 곳이기도 한 곳이 바로 부소산성입니다.
0: 이제 백제의 마지막 날을 지킨 그곳으로 향합니다. 부소산성과 금강이 맞닿는 곳, 산성의 서쪽 낭떠러지가 그 유명한 낙화암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 더 이상 나라를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웅진성으로 피난을 가자 궁녀들이 이곳에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떨어졌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바위에서 떨어지는 궁녀들의 모습이 떨어지는 꽃잎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낙화암이죠.

0: 낙화암 꼭대기에는 궁녀들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한 정자가 있습니다. 슬픈 역사와 대조적으로 여기서 보는 백마강은 장관입니다. 과연 저 강은 백제의 그날을 기억할까요? 백제의 역사는 오늘도 금강을 따라 흐릅니다.
1: 고대 도승 중에서 왕궁과 사찰과 나성과 능묘공간을 다 갖추고 있는, 그래서 그 모습이 잘 남아있는 곳은 바로 백제 사비도승입니다. 이 하나 유적지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 사비도승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도승인가를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0: 문화유산 여행길, 백제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곳 부여에서 여행을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 디즈니의 최고의 명작 중에 하나인 영화죠. 라이언 킹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바라는 어린 사자가 있고요. 이제 이 친구가 자기의 왕국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와서 다시 아빠의 뒤를 잇는 훌륭한 사자 왕이 되는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이 라이언 킹의 줄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큰 줄거리 속에서 이 심바가 아빠에게 듣는 굉장히 멋진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밀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만 해 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은 오늘의 문장이거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Believe in yourself and others will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with you. 한 번 더 읽어볼까요? Believe in yourself and others will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with you.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 구조로 이 문장이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문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또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Have no choice까지만 잘라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온 이 but, 그러나 라는 뜻이 아니라요. 뭐뭐만 제외하면이란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먼저 이걸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to 동사원형. 이거 아주 쉽게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뭐뭐 하는 것. 이란 의미로서 해석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Have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But 뭐만 빼면요.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만 빼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은 이것을 투부정사가 말해주고 있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자 굉장히 긴데 차근차근 잘라봤더니 아 이게 왜 이런 의미로 활용되는지 아마 이해가 쉽게 되셨을 것 같거든요. 참고해서 이 문장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예문을 통해서 이 표현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He has no choice but to tell the truth. 역시나 있는 그대로 먼저 그냥 해석을 해볼게요. He has no choice.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But, 뭐만 빼면요. 그쵸? 자, but이 여기서 그러나 아닙니다. But이 except, 무엇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죠. 자, 선택권이 없어요. But, 뭐만 빼면요. To tell the truth. Tell the truth가 그냥 하나 역시나 표현으로서 진실을 말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투부정사로 쓰여서 명사적인 용법으로 해석해보자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란 의미가 되니까 그에게는 옵션이 없어요.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뭐만 빼면요? 진실을 말하는 것만 빼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 그 친구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의미로 이 문장이 해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같이 갑니다. 시작! He has no choice but to tell the truth. 좋아요. 자, 요거 잘라서 하나하나 해석하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익숙해졌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문장 통째로 한 번에 해석해 볼게요. 먼저 영어 문장 읽어봅니다. We had no choice but to cancel the event.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We had no choice. 옵션이 없었죠. 뭐를 제외하면요? To cancel the event. 그 이벤트를 취소하는 것만 제외하면요. 그래서 결국은 아, 우리는 그 이벤트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문장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야외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뭐 천둥 번개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면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이 문장이 아 이런 의미로서 적절하겠구나 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문장 함께 살펴볼게요. 그 심바의 아빠인 무파사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죠. 자 봅니다. Believe in yourself.
believe in yourself. 너 스스로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전치사 in이 쓰인 거는요, 너의 스스로의 그 내재되어 있는 포텐셜을 믿어라. 너의 그 잠재 능력을 믿어라. 요런 의미인 거구나 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elieve 다음에 그냥 목적어가 나오는 것과 believe in 목적어가 나오는 것과의 그 쓰임의 차이는 우리가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할 텐데, 먼저는 believe in yourself. 너의 스스로의 그 잠재 능력을 믿어라. 라는 정도의 뜻이구나만 알고 계셔도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and.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리고 아니에요. 명령문으로 시작했으니까 and가 그러면이라고 해석되는 것도 볼 수 있죠. others. 다른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는 다른 동물들이 되겠죠. 다른 동물들도 will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with you. 너와 함께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멋있게 읽어볼게요. Believe in yourself.

and others will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with you. 네가 네 스스로를 믿으면 다른 사람들도 너를 믿어줄 거다. 너와 함께 너를 믿어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너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밀림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뭐랄까요? 그 정신적 자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거 살펴보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표현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필요했을 때 나는 차를 팔 수밖에 없었어요. 아, 굉장히 슬픈 문장이 나왔죠? 네, 얼마나 돈이 급했으면. 차 타고 다니면 편하거든요. 근데 차를 팔아야 됐답니다.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내가 돈이 필요했을 때, 때니까 먼저 when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는 내가 필요했었다. I needed. When I needed.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뭐가 필요했던 겁니까? 돈, money. When I needed money 하고 나는 차를 팔 수밖에 없었어요. 이어지면 되는 거죠. 이걸 그냥 I sold my car 이렇게 말해버리면 나는 차를 팔았어 라고 끝나는데 차를 팔 수밖에 없었어 나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오늘의 표현 활용해주게 되는 거예요. I had no choice but to sell my car. 자,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hen I needed money, I had no choice but to sell my car. I had no choice but to sell my car. 좀 길지만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이 말 해주실 수 있도록 입에 익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긴데 어려운 단어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자, 다음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프게 된 후에 제이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것도 그렇게 막 신나는 내용은 아니네요.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프게 된 후니까 after로 시작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난 후인 거예요. Jane's son. 제인의 아들이 아파지게 된 거죠. became sick.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after Jane's son became sick. 이렇게 되죠. 자, 그 이후에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She had no choice. She had no choice. 뭐 할 수밖에 없는 선택권이 없었던 겁니까? 즉, 뭐 말고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선택권이 그래서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but to quit her job.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문장 크게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After Jane's son became sick, she had no choice but to quit her job. Quit. 그만두다라는 뜻이니까 이것까지 참고해서 오늘의 문장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함께 살펴봤는데 그 안에 but의 뜻이라든지 to보 정사의 사용이라든지 기억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복습 필요하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설명해 드리는 동안 다운로드 하고 계시거나 편히 계세요.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use it. 그리고 to get used라는 뜻인데요. use라는 단어를 조금 제가 비교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use it. it 이런 이제 개념을 쓰다 보면은 사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to use에 사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어떤 것을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뭐 혹시나 활용하다 이런 뜻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활용하다 utilize라는 그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대화문 통해서 이따가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뭐 써먹다 어쨌든 이런 뜻입니다. To get used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되게 이용당한 것 같아. 그러면 I feel like I got use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만약에 if your heels don't touch the floor 만약에 발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거를 좀 사용해 보세요. 그 안 닿는 점을 사용해서 종아리를 더 늘려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몸을 써서 기분이 좋게 하세요. To an extent. 얼마만큼 몸이 마치 이용당했다고 느낄 만큼 몸을 많이 많이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대화문 보러 가요.
1: Why do you think her art is so extraordinary? It's because I can almost sense her anger in each piece. I think so too. It's like she learned to use her emotions as her tools.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Why do you think, 왜라고 생각하세요? Her art is so extraordinary. 그녀의 예술 작품, her art,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her art. is so extraordinary 이럽니다. 정말 특출나다고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extraordinary 이렇게 읽지 않고요. extraordinary 이렇게 합니다. 그거 같아요. 그랬더니 I think 제 생각에는 it's because I can almost sense her anger. 내 생각에는 그 이유는 내가 그녀의 약간 화를 정말 느낄 수가 있대요. anger 화를 in each piece, 매 작품 하나하나에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t's like she learned to use her emotions. 오늘의 표현 나왔죠. It's like 뭐 같냐면 마치 she learned to use her emotions. 그녀는 감정을 사용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도구로, as her tools,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사용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 봤고요.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할게요.
1: Why are you back so early? She didn't want to hang out with me, Mom. Why not? She only wanted to play with my Legos. I got used.
0: 네, 두 번째 대화 봤어요. Why are you back so early?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 So early,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니? 물어보니까 She didn't want to hang out with me, Mom. 이렇게 얘기합니다. She didn't want to play with me. 나랑 놀고 싶지 않아 했어요. 이런 뜻도 되지만 hang out, 시간을 같이 보내다, 놀다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She didn't want to hang out with me, Mom. 나랑 같이 안 놀고 싶어 했어요,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hy not? 왜? 왜 아니었을까? 그랬더니 She only wanted to play with my Legos. 아이고, 저런. 그녀는 나의 그냥 내 레고만 갖고 놀고 싶어 했어요. 나랑 놀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내 레고를 탐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I got used. 두 번째 표현 나왔죠? 난 이용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got used. 이용당한 거죠. 얘기했습니다.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use it 그리고 get used to get used. 이제 잘 쓸 수 있겠죠? 마무리 할게요.
2: Finally, we got into the Downward Dog series. Yay! Next time, we will be doing a three-legged downward facing dog or down dog. Ready?
0: 오늘 우리 드디어 견상 다운도그 자세 시리즈 들어왔습니다.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다리를 든 견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 use it 그리고 to get used 이용당하다 to get used가 이용당하다 그리고 use it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써먹다 이런 뜻이었죠.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I will see you so soon and have a really really good day. Bye!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매식군 영어. 진아킴의 고고 리싱.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이 진아킴

0: 탈북자가 그 일행들과 뒤처져서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지 아니면 뒤처짐 없이 그들의 목적지에 잘 도착을 했다고 하는지 어떤 말이 맞는지 이야기 속에서 듣고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네. 네, 그 나눠 드리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마신다고 하는데요.
2: Wow, I'm sober. No, I'm not sane. That was some welcome ceremony.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1: Yeah. Yeah. 여기.
2: 4,000 meters above sea level.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0: How was it? Did you catch that well? Right. Without running behind. 요거 캐치하셨으면 뒤처짐 없이 목적지에 잘 도착했다. 이런 의미 캐치 되셨겠죠? Well done.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여기 나오네요. 뒤처짐 없이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하다. All right,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1.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2.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0: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나는 뒤처짐 없이, 뒤처지지 않고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Okay. 두 번째 문장 주세요.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하늘 옆에 산은요, 이 산은요, 마을 사람들이 자연의 신에게 기도하는 그곳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시죠? 이제 자막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아, 내가 어디쯤에 캐치를 못했는지 어디를 또 잘못 들었는지 보면서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네. 네, 그 나눠 드리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마신다고 하는데요.
2: Wow, I'm sober. No, I'm not sane. That was some welcome ceremony.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1: Yeah. 여기
2: 4,000 meters above sea level.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0: 자, 이제 발음 연습해 볼까요?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일단 there를 제외하고 without,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네, belongs to content words. 모두 강세가 있는, 음절이 있는 단어들이죠. reach, 발음하실 때 reach, 짧게 발음하지 않고 길게.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running, R 사운드 하실 때 루 하면서 입모양을 잡으실 때 입을 앞으로 내밀어주세요. so, 우, running.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게끔 하시고 비하인드로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빈번하게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behind, b라고 안 들리고 그냥 아주 간략하게 behind 이렇게 뒷부분에 강세 줘서 발음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그렇게 흉내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Reach their

0: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길어요. 네. Google listening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Behind. 이렇게. Alright, Google listening. 3.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어려운 건 없어요. The를 제외하고 다 내용입니다. 빌리지가 아니라 여러분 발음하실 때 윗니로 아랫입술 긁으시면서 village 그리고 people 뒤에 푸 자체가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people 그리고 pray. Where 아닌 거 아시죠? Where입니다. Google listening 1.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Okay, Google listening 2.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Alrigh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키치키치 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2.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Wow, I'm blank. No, blank. 첫 번째 빈칸에 sober. 술 취하지 않은. 오 하면서 저 술 취하지 않았어요. No, blank. 빈칸에 I'm not sane.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도수가 높은 걸 마셨거든요. That was blank welcome ceremony 했습니다. 빈칸에 some이 들어갔어요. 이거 해석하실 때 굉장한이라고 해석하셔서 와, 정말 굉장한 환영 그런 ceremony였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여기서 표현을 익혀주시면 좋으니까 That was some party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와, 그거 굉장한 파티였어 이런 느낌의 그때 쓰인 some이 굉장한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목적지에 이런 말이 되겠는데 빈칸에 Without running behind 뒤처짐 없이 4,000m, 해발 4,000m라고 하면서 인지해 주면서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자, 이 산은요, 하늘 옆에 있는 이 산은요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그 자연의 신에게 기도하는, 누가 기도해요? 네,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네, 그 나눠 드리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마신다고 하는데요.
3: Wow, I'm sober. No, I'm not sane. That was some welcome ceremony.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2: Yeah. Yeah. 여기
3: 4,000 meters above sea level.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0: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이해하시고 캐치캐치 하셨겠죠? 혹시 놓친 부분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 반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옵니다. See you later. Bye-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nspection versus investigation. Inspection versus investigation.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inspection 그리고 investigation. Yeah, very long words. 그래서 좀 포멀한 느낌이 나죠? Okay,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는 inspection부터 할게요.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in, spec, 그 다음에 shun. 네, T-I-O-N 이렇게 S-H-U-N 느낌이 많이 나죠? shun, inspection, inspection. Inspection. Okay, very good. 네, inspection은 점검 혹은 검사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지 뭔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So, inspection is something that you do to check that everything is going smoothly. 그리고 가게나 공장 등을 방문해 점검을 뜻합니다. So, there's a lot of inspections that happen regularly at stores or at factories, whether it has to do with safety or like quality checks, righ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 examples.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at the factory.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Inspection, 점검, 검사. Inspection, inspection.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은 점검팀이겠죠? Will be visiting tomorrow. 내일 방문할 거야.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at the factory. 뭔가 점검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는 carried out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어디에서요? 공장에서요. At the factory.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at the factor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그들은 정밀 검사 결과 누수를 발견했어.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Very good.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다음은 investigation. Okay,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Investigation. 똑같이 S-H-U-N 발음하시면 돼요. Investigation. Investigation. Investigation은 수사 혹은 조사입니다. Okay. 이거는 사건이나 범죄 등에 대한 수사이고요. 주제나 문제 등을 조사하여 뭔가 규명하는 것을 investig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nspection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문제 없어도 그냥 다 잘 돼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했잖아요. 근데 investigation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심각한 느낌이 있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Investigation. 수사, 조사. Investigation.
investigatio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야. 네, ongoing라고 하면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말입니다.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그래서 뭔가 범죄나 경찰 수사 이런 관련된 거는 investigation. 뭔가 문제가 있거나 범죄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the police have to investigate. So it's a police investigation, right?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그는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어. 네, 뭔가 조사를 받고 있을 때는 be under investigation 라고 합니다. 자,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이것도 조사 중이라는 말이겠죠? 마지막입니다.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이거는 추가 조사 결과 드러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었다.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inspection. 이거는 점검 혹은 검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문제 없어도 이제 정기적으로 뭔가 점검을 하거나 검사를 할 때는 inspection라고 합니다. 네, 이거보다 더 무거운 단어, 좀 더 심각한 단어가 investigation이겠죠. investigation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뭔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혹은 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nspection 그리고 investigation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Well done,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for now.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매일 10분 영어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주제별로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좋은 감정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마움이라든가, 뭐 감동이라든가, 사랑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자, 이번 주는요, 그와 좀 반대로 우리의 좀 안 좋은 감정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타까움이라든가, 뭐 후회라든가, 아쉬움 같은 것이 포함되겠죠? 화가 난 어떤 노여움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지루하거나 무료함의 감정이라든가, 실망감이나 죄책감, 낙담 이런 것의 감정이라든가, 마지막으로 배신감, 뭐 이런 감정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안타까움은 사실 우리도 좀 아쉽다, 후회된다, 후회스럽다, 아유 그러지 말걸,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감정들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 세 가지로 좀 나눠볼 것 같은데요. 안타까움의 감정과 후회의 감정과 아쉬움의 감정,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타까운 아이들. 너무 안타깝네요. 자,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sorry라는 단어가 말이죠, 이건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미안함의 감정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영어권에서 이 sorry라는 단어는 반은 미안하다, 반은 안타깝다로 써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I'm so sorry 그럽니다. 그럼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 누가 아프시대요. Oh,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이거 미안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과 저는 sorry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반은 미안하다, 반은 안타깝다. 이 정도로 많이 쓰이는데 그 상황에 맞게 잘 쓰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I am so sorry. I am so sorry.
0: I'm so sorry. I'm so sorry. 오케이. 그 다음에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 뭐 다른 버전인데요. Feel sorry for something 뒤에다가 일단 붙이면 주로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I feel sorry for him. 그 뭐냐면 그 친구한테 미안함의 감정을 느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친구 참 안 됐다. 그 친구 참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파. 마음이 안 됐어. 그럴 때 I feel sorry for. 그러니까 이것도 미안함의 감정이 아니라 오늘은 전부 다 뭐예요? 안타까움의 감정들이에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sorry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 feel sorry for somebody. 사람이 주로 와요, 뒤에다가. 들어보세요.
1: I feel sorry for. I feel sorry for.
0: 뭐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다. 마지막으로. 이거만큼이나 자주 쓰이는 게 이겁니다. I feel bad. I feel bad about the situation. 아, 왠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I feel bad about the situation. 무난하게 그렇게 쓰면 됩니다. 뭐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좀 마음이 좀 안 됐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아, 그 친구 그렇게 되면 좀 불쌍한데. 아, 좀 마음이 안 좋은데. I feel bad about. I feel bad about. 혹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지만 상대방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I feel bad about the situation. 이런 상황으로 쓰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1: I feel bad about. I feel bad about.
0: 그래서 되게 기본적인 단어들이지만 기본적으로 sorry와 bad가 feel과 붙었을 때 혹은 비동사랑 붙었을 때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들이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쓰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장으로 정리해볼게요. 그 친구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 이럴 때 쓰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간단하죠? I feel sorry for him. Oh, I feel sorry for him. I feel sorry for him. 그 친구 좀 불쌍해. 그 친구 좀 안타까워. 됐죠? 딱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이제 감이 잡혀야만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1: I feel sorry for him. I feel sorry for him.
0: I feel sorry for him. 이렇게 사람을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후회로 가볼까요? 후회나 약간 죄책감. 그렇죠? 안타까움 했으니까요. 후회나 죄책감. 이거 다음에 아쉬움까지 가보죠. 자, 이 후회는요, regret이란 단어도 아시죠? regret. 자, 일단은 I regret that.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아유, 괜히 그랬네. 이게 뭐예요? I regret that 주어동사 나오겠죠. that은 접속사니까. regret, 강세. regret. 들어보세요.
1: I regret that. I regret that.
0: 자, 이것을 형용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regretful. regretful, 뭐 grateful, thankful, thoughtful 이런 거 있듯이 regretful, regret, regretful, regretful. I feel regretful. 아, 좀 후회스러워. 그죠? 후회스러워. I feel regretful. regretful. 강세 잘 보세요. regretful.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세요.
1: I feel regretful. I feel regretful.
0: Okay. 죄책감, 뭐 후회와 후회한 뭐 다를 수 있죠. 후회는 일반적인 후회고 죄책감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양심의 가책 이런 거. Shameful. I feel shameful. 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Shameful. 이건 약간 죄책감 쪽에 더 가깝습니다. I feel shameful. 들어보세요.
1: I feel shameful. I feel shameful.
0: 그 친구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서 좀 후회스럽다. 아, 그때 내 마음을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때 말을 안 해서 좀 약간 좀 후회돼. 자, 그러면 I regret that 다음에 조동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할까요? 내가 말을 했다. 나의 감정에 대해서. How I felt. 나의 감정. 내가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tell her. 하지 않아서 후회스럽다. I regret that. 지금 후회하는 거죠? 시제 현재입니다. 과거예요. I didn't tell her how I felt. 과거입니다. 과거, 현재. I regret that. 지금 후회해요. I didn't tell her how I felt. 그것을 that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깔끔한 영작입니다. 해볼게요. I regret that I didn't tell her how I felt. I regret that I didn't tell her how I felt. 자, 부정어 들어가면 강세 조도 됩니다. 들어볼게요.
1: I regret that I didn't tell her how I felt. I regret that I didn't tell

0: her how I felt.
1: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안타까움의 감정에서 시작해서 후회까지 갔다가 아쉬움까지 올게요. 자, 아쉽다라는 말이 참 이게 영어로 표현하기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혔다면 조금 도와드릴게요. Shame. 이것도 아쉽다로 많이 씁니다. 아, 이번에 여행 취소돼서 너무 아쉬워. 이럴 때. It is a shame that. It is a shame that. 들어볼게요.
0: It is a shame that. It is a shame that.
1: 오케이? 자, 요거. 피리도 약간 아쉽다 쪽이에요. 안타깝다, 아쉽다. 비슷한 감정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It's such a pity that. 아, 이번에 너무 아쉬워. 너무 안타깝다야. 아쉬움 쪽의 안타까움이에요. It's such a pity that. pity 자체가 약간 이런 뜻입니다. 애처로운 뭔가 어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Such는 강조예요. It's such a pity that. 아, 너무 안타까워. 참 안타깝다. 이럴 때. 들어보세요.
0: It is such a pity that. It is such a pity that.
1: 마지막에 하나 더. 이건 언제 쓰냐면요. 이건 음식 같은 거 버릴 때. Waste가 뭐예요? 낭비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또 달라요. 약간 상황이 아쉽다, 안타깝다 하고 음식이 너무 남았네. 근데 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버리면 어때요? 너무 아깝죠. 아깝다. It is such a waste. 그러니까 아깝다라는 표현을 꼭 한 상황에만 쓰는 건 아니듯이 음식 버리거나 그럴 때 혹은 물건 멀쩡한 거 버려야 될 때 It's such a waste. It's such a waste. 요건 약간 이런 상황에 쓰세요. 그 아깝다의 느낌이. 자, 들어보세요.
0: It is such a waste. It is such a waste.
1: 좋습니다. 우리 여행이 취소돼서 너무 아쉬워. 아, 다 같이 가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취소됐네요. 아유, 아쉬워라. 자, pity 해볼까요? It's such a pity that our trip got cancelled. Our trip got cancelled. 여행이 취소됐죠? 과거죠? 이것이 너무 아쉬운 게 현재 상태. It is such a pity.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해되시죠? It is such a pity. 아쉽다. That our trip got cancelled. 취소됐던 것이. 들어볼게요.
0: It is such a pity that our trip got cancelled. It is such a pity that our trip got cancelled.
1: 취소된 거니까 got cancelled 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오늘 안 좋은 감정 시작하는 날이죠. 이번 주 주제가 안 좋은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안타까움, 후회, 아쉬움 쪽 표현들이었어요. 자, I feel sorry for 뒤에 사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안 좋다, 안타깝다. 들어볼게요.
0: I feel sorry for. I feel sorry for.
1: 약간 그 사람이 불쌍하다의 느낌이고요. 자, 후회하다. I regret that.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혹은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후회스러울 때 I regret that. 들어볼게요.
0: I regret that. I regret that.
1: 마지막으로 It's such a pity that. 아유,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지만 아쉽다 쪽이 안타깝다. 들어볼게요.
0: It is such a pity that. It is such a pity that.
1: 좋습니다. 안타까움의 이 표현들 여러분 잘 기억해서 일상회화 잘 쓰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들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네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표현은요, 여러분이 그 어떤 장소를 찾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장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든지 혹은 뭐 쇼핑몰이라든지 혹은 뭐 화장실이라든지, 그럴 때 그 다양하게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어디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가장 가까운 그 곳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is the nearest 장소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이거 바로 Where is the nearest 장소라는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가장 가까운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우리가 어디에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그쵸? 그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라는 질문,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했었죠? 그쵸? 바로 where is 장소였습니다. 그 뒤에 located 이라는 거를 넣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장소 어디 있어요? 라는 거를 where is 장소로 많이 물어보죠. 자, 그러면 그 장소를 여러분이 다양하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커피숍이라든지 혹은 뭐 약국이라든지 이렇게 한 업종이 다양하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을 때 가장 가까운이라고 여러분이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장소 앞에다가 이거를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요? The nearest 혹은 nearest 대신에 closest라는 걸 붙여서 가장 가까운을 또 표현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where is the nearest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은 그 장소가 다양하게 있을 때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가라는 것, 되게 여행할 때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장소가 막 많을 때 가장 가까운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 where is the nearest 장소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장실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restroom 혹은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oilet이라는 거는 변기라는 뜻이니까 조금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restroom이라는 거는 공중화장실, bathroom은 집에 있는 화장실이라고 약간 구분짓긴 하지만 대개 원어민들은 bathroom이나 혹은 restroom 이거를 그냥 혼동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bathroom 여기는 공중화장실인데 왜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것들 그렇게 너무 구분짓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restroom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쵸? 제가 지금 급한데요.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 Where is the restroom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이니까 이거 두 개를 구분지어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한 번만 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해가지고 Where is the restroom과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의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상점을 바로 편의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편의점을요, convenience sto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왜 선생님 convenience store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convenience store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C 소리랑 S 소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convenience store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포인트로 알아 두시면서 편의점이 여기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시작!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한 번만 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요,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딘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은요 일반적으로 pharmacy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drugstor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pharmacy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딘가요? 그렇죠.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한 번만 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라고 얘기를 해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딘가? 라는 질문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요, 이제 버스 정거장 혹은 여러분이 이제 지하철역 혹은 택시 승강장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버스 정거장은요, 버스 스탑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지하철이나 혹은 이제 여러분이 기차역이라고 얘기를 할 땐 스테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스탑보단 스탠드라고 얘기를 하니까 택시 스탠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차이 알아두시면서 지하철역 바로 서브웨이

0: Station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한 번만 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해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딘가? 라는 질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장 가까운 그 장소가 어딘지 물어보는 질문으로 Where is the nearest 장소로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0: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라고 여러분이 딱 그 장소를 여러분이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여기에서요.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런 질문들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되느냐?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from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from he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혹은 여러분이 in this build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건물에서라는 얘기가 되고 in Seou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전치사를 넣어서 얘기를 하면 다양한 문장 응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냐라는 거로 from here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is the nearest? 하고 나선 restroom from here. 해서 from here 한번 붙여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냐라는 질문으로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요거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지금 영업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냐라고 영업하고 있는이라는 형용사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업하다, 지금 열려있다 라는 형용사는요. open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Where is the nearest open 장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지금 영업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편의점 가지고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is the nearest open convenience store? 자, 오늘은 장소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장소. Where is the nearest 장소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great that you are joining the program.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나눌 때 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제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께 쉽고 즐겁게 차근차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니까 여러분도 find your happiness because the next 10 minutes, you will find your own happiness just right here with me, not anywhere else. 아시겠죠? 네, 바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아주 쉽잖아요. 네,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조건을 다시면은 나중에 행복하려면 지금은 다 고통이니까 지금 행복해야 열정도 생기고 일을 그냥 술렁술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정이 생기고 오히려 즐거워지고 똑같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데도 더 그렇죠. 예,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도요 행복한 마음으로요 change your mindset 마음가짐을 바꾸시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I'm so proud of you. 너무 멋지시고요. 출발합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긴 것 같지만 핵심은 뭐예요? 상황 파악이 중요한데요.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거야. 그러면 난리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뭐뭐 하게 된다면 뭐뭐 할 거야. A 한다면 B 할 거야.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if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실제로 매일매일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상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인간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리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혹시 이렇게도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인간의 가정에서 나온 거죠. 생각의 가정.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 표현이 진짜 많이 쓰이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if 뒤에 결과.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에서는 항상 예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말을 보고 아, 이게 뭐지? 궁금증을 올리셔야 돼요. 얘가 뒤집어지면 영어 빨리 외워야지. 이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도움이 오래가지 않는 거죠. 네, 조금은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자, 그걸 찾으면 전화를 줘. 거기 가면 나도 갈게. 내가 있겠다면 도와줄게. 망가뜨리면 고칠게. 아, 어떤 조건 A를 놨을 때 B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서로 관계가 있는, 그렇죠? 그런 조건, 결과의 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거 찾으면 나한테 전화 줘. 그러면 if가 들어가겠죠? If you find it, 그렇죠? 그러면 call me.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죠? If you find it, give me a call. 또 되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한번 연습해 볼까요? 거기 가면 나도 함께 갈게. 자, 너가 간다면 if you go, 근데 거기니까 there. If you go there, I'll go with you. 조건이잖아요. 네가 안 가면 if you don't go there, I won't go there either.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if you go there, I will인데 줄이면 I'll처럼 들려요. I'll. 네, 어른 말고 I'll. 그래서 I'll go there with you too. 줄이면 I'll go with you. 내가 여기 있겠다면 내가 도와줄게. 간다면 내가 도와줄 수 없잖아. 그래서 if you stay here, 여기 있겠다면 I'll help you. 됐죠? If you stay, I'll help you. Here는 너도 되고 안 너도 되고. 자, 망가뜨리면 내가 고칠게. 망가뜨리다, 어려울 것 같지만 고장내거나 부러뜨리는 거죠. If you break it, 그러면 I'll fix it. 그래서 break는 if you break it, I'll fix it. 옛날에 modern times라고 찰리 채플이 나왔던 영화 이렇게 고치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f you break it, I'll fix it.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온 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림과 함께 연결해 보세요. 찾으면 전화를 줘. Your turn. 네, if you find it, call me. 내가 거기 가면 나도 함께 갈게. 그러면 go there잖아요. Okay, your turn. 그렇죠? If you go there, I'll go with you. 됐고요. 내가 있겠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있다는? 그렇죠. Your turn. 네, if you stay, I'll help you. 도와줄게. 내가 망가뜨리면 내가 고쳐줄게. Your turn. 네, 그래서 if you break it, I'll fix it. 해서 나사 돌리는 걸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Step 2. 자, 만일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거야. 그거 간단하잖아요. If they know, if they find. 찾다. 근데 무엇인가 몰랐던 걸 알아내는 것은 find out이라고 합니다. If they find out, 이것에 대해서 about this, 이 표현 많이 씁니다. Find out about this, 발음도 about this에서 about this. 빨리 연결되면 find out about. Doubt about이 아니라 doubt about. 그렇죠? If you find out about, if you find out about this, 빨리 하면, if you find about, 그쵸? Find out about this. 아유,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나요? 그렇다고 제가 꼬인다고, 내가 영어 못해.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근처도 이렇게 꼴대가 있구나. 나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If they, they로, if they find out about this, 됐죠? 네, 그러면 they'll freak out. Freak out이 바로 이거예요. They'll freak out. 아! 난리가 나다. 아주 예상치 못했던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그게 freak out이죠.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아하, freak out!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if they find out about this, they'll freak out. 자, 그 다음에는요. 할 말이 없으면 꼼꼼하게라도 들으라니까. 그래서 if you have nothing to say, 그렇죠? 그러면은 listen carefully. 조심스럽게 듣는 거고요. 면밀하게 듣다는 뜻으로 closely도 많이 씁니다. Listen closely and carefully.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으로 하기 싫으면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되잖아. 억지로 하지 말고. If you don't wanna do it, 그렇죠? If you don't want to do it, say no. 되게 간단하죠? 하지 않겠다고 말하다, say no. 하겠다고 말하다, say yes.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요 내용이 부담스러우면 한 문장만 가지고 정리해 봅니다. Try it again.

Or any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어떻게 나올까요? 만일 그들이 이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거야. 자, 이건 반응은 뭐예요? 야, 조용히 하자고, 조용히. 세간의 이목을 피하다. 이건 도대체 영어로 또 뭐지?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If they find out about this, 그쵸? And they will freak out. 아,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세간의 이목을 피하다는 뭐냐면은요, 바로 이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프로필이 있는데 그 프로파일을 낮게, 사람의 눈높이가 위잖아요. 그래서 low profile 하면은 눈에 안 띄는 거고요. high profile 그러면 눈에 잘 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low profile. Let's keep a low profil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어렵지 않다는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계속하시고요. If you wanna repeat this program, then visit our website and share it with your friends or family members. 함께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and love. Thanks a lot.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연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and welcome back to Beige 분요. 신아킴의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I'm your good buddy, 신아킴.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코코 잎에 그 이파리 속에 무엇을 담고 있다고 하는지 그걸 한번 캐치해 보시겠어요?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I stand beside them in front of the God of nature. On each of the coco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0: 네, 여러분 화면과 함께 보시면서 아, 잎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그 소망이 담겨있다 요걸 캐치하셨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그들은 내내 가져온 음식을 펼쳐놓다. 우리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무슨 내내인데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 잠시 후 확인하시면 되고요. Here comes second lesson point. That is, on each of the coca leaf. 각각의 코카 잎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장 속에서 이 포인트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Listen very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2.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0: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해 볼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그들은요, 마을에서 멀리까지 들고 온 음식을 펼쳐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보죠.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각각의 코카 잎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이야기 중에 요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가 들어있는 문장을 의미 파악을 해봤는데요. 자, 들었을 때 놓친 부분, 나 제대로 들었나? 확인하면서 이번엔 자막과 함께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I stand beside them in front of the God of nature. On each of the coco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0: 네.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자, 여러분 여기서는 기능어, 내용어, 눈으로 확 구분하신 후에 이 억양을 느끼면서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면 돼요.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이렇게 말입니다. 자,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네, 조금 어색하시지만 그래도 try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2.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Good. Google listening 3.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네, 그 정도면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shot.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One more time.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on each of the coca leaf. 자, on of the 기능어죠. Each coca leaf만 내용입니다. Each coca leaf. 여긴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발음하실 때 L 사운드는 혀끝이 윗니 뒤에 붙었다 떨어질 때 leaf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of 뒤에 정관사 더 나왔습니다. 이 of 더 둘 다 기능어이기 때문에 빠르고 약하게. 그래서 on each of the 약하게 coca leaf 이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On each of the coca leaf. Okay. Google listening 2. On each of the coca leaf. 어렵지 않으시죠? Google listening 3. On each of the coca leaf. Leaf. 끝발음 leaf 하지 마시고 leaf.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한 번 더.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Excellent. Now,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영국식 발음입니다.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1: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2.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0: 네, 아주 크게 다른 점은 없었죠. 비슷했습니다. All 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y blank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앞에서 연습하셨으니까 금방 캐치하셨죠. 자, 빈칸에 lay라는 동사인데요. 얘가 뭐뭐를 놓다 이런 의미가 되죠. 보통 lay 그리고 laid 이렇게 변하는 동사인지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들은 놓습니다. 뭘 이렇게 놔요. 네, out the food 했어요. lay out the food. 음식을 펼쳐 놓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음식이에요?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마을서부터 쭉 가져온,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줄고 들고 온, 가져온 그 음식을 놓습니다.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and start praying. 기도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Okay. I stand blank 했어요. 저는 서 있어요. 그런데 어디 서 있어요? beside them 했어요. 자, 이때 발음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beside them 이렇게 들리지 않고 beside them 해서 이 beside의 the 사운드가 거의 안 들리게 바로 them으로 넘어가게끔 들리게 되죠. beside them으로 안 들리고 beside them 의미는 그들 옆에 서 있습니다. in front of the god of nature 자연의 신 앞에서요. on each of the coca leaf 자, 각각의 그 코카 잎들은요 They contain their own wish라고 했어요. 뭘 포함하고 있대요? 뭐를 담고 있다고 합니까? 그들 자신들의 그 무엇을 wish, 소원,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모두 이해되셨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I stand beside them in front of the God of nature.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0: Yes. 네, 오늘 이야기도 모두 잘 이해되셨겠죠? 이해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안 들렸던 부분들이 왜 안 들리는지 반복적으로 그 구간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어보세요.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bye.

0: So let's go ahead and look at our main dialogue for today.
1: 죄송하지만 그는 지금 통화 중입니다. 기다리시겠어요?
0: I'm sorry, but his line is busy. Would you like to hold?
1: 네, 기다릴게요.
0: Yes, please. I'll hold.
1: Great. 좋습니다. 곧 그와 통화가 가능할 겁니다.
0: 어? 곧 그와 통화가 가능할 겁니다. 어?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All right, let's find out. Okay, so we have a dialogue today, and the situation, of course, is 통화 중. Okay, so we're going to learn about how we can say it's busy, 통화 중입니다, 기다리시겠습니까? All of these things. Let's look at the dialogue. Assistant says, I'm sorry, but his line is busy. Would you like to hold?
1: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통화 중이다. 그러면은 뭐 우리는 보통 busy 할 때 바쁘다. Like I'm busy. I'm so busy. 네. 바쁘다. 정신이 없어. 뭐 이렇게 할 때 busy 하지만 이 통화 중이에요. 그럴 때도 이 busy를 씁니다.
0: So his line is busy. phone이 아니라 his line is busy. So,
1: 죄송하지만 그는 지금 통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통화 중이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물어보죠. 뭐 계속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나중에 전화하시겠어요? 뭐 이렇게도 물어보죠.
0: So, in this case, would you like to hold. So our key phrase for today is hold.
1: 자, hold는 뭐 다양한 정말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hold는 뭐 앉다 뭐 잡다 뭐 그러지만 여기에서는 기다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기다리시겠어요?
0: Would you like to hold?
1: 근데 뭐 would you like to wait?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wait 하면은 뭐 완전 틀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는 telephone English에서는 hold를 꼭 기억해 주세요.
0: Alright, so John Lee says yes, please. I'll hold.
1: 네, 기다리겠어요. 자,
0: I will hold. So we're using this as a verb. And then the assistant says great.
1: 네, 좋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곧 그와 통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0: He'll be with you in a moment.
1: So, 자, 여기에서 생각도 못했죠. He'll be with you in a moment. 자, he will get your phone call.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요?
0: So this is why 바로 출근 영어에서는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So he'll be with you means he will take your call. In a moment means very soon. Okay, so that is our key sentence for today. So he'll be with you in a moment. Let's look at the whole main dialogue and we'll talk more about these expressions. I'm sorry, but his line is busy. Would you like to hold?
1: Yes, please. I'll hold.
0: Great. He'll be with you in a moment. All right. Let's look at some expressions in detail. Here we go. Here is the key phrase for today. 자, hold. And we're talking about the phone. 자,
1: hold는 이 상황에 따라서 많은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다리는 거죠.
0: So, especially with the phone. So, please hold the line.
1: 자, 통화하시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Please hold the line.
1: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통화할 때 아니면 회사 걸을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0: Hold the line, please. 뭐, please hold the line. Alright, next one. Could you hold, please?
1: 자, line 없이 그냥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0: Right. So, could you hold, please? So, could you hold, please? Could you hold, please? Or sometimes they just say, hold, please.
1: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면은 hold, wait.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0: Alright, so hold means to wait when you're on the phone. Alright, next one. Key sentence. Okay, this is a great sentence. He'll be with you in a moment.
1: 자, 특히 이렇게 뭐 사무실에서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이럴 때 he'll be with you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는 곧 그와 통화가 가능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The telephone. 그래서 통화지만 그냥 아 잠시 이따 도와드릴 겁니다. 그럴 때도 he'll be with you. 그러니까 뭔가 도와줄 때, 뭔가 그럴 때 he'll be with you 이런 표현을 씁니다. So he'll be with you in 10 minutes. 자, 10분 후에 그와 통화가 가능 할 겁니다. 자, 전화했을 때는 네, 통화가 가능할 거고 만약에 어떤 사무실에서 잠깐만 10분을 기다리면은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Understand versus comprehend. Understand versus comprehend. 너 내 말 이해해? 라고 할 때는 understand 혹은 comprehend. 네, 여기에선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는 understand. 이거는 발음 연습해 볼게요. under, 그 다음에 stand. 그리고 여기서는 stand 보다는 좀 더 길게, 그리고 입도 조금 더 벌려주시면 좋아요. understand. Understand. Very good. 이거는 남의 말을 뭔가 이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 혹은 내용을 이해할 때

understand 사용하고요. 이해하다란 의미로 가장 널리 쓰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o you understand? One day you'll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Understand. 일반적인 이해하다. Understand. Understan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Do you understand? 이해하세요?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좋아요. 이해하세요? 일반적으로 이해하세요? Do you understand?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One day you'll understand. 언젠가는 너도 이해할 거야. 네, 특히나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죠. One day, 언젠가는 you'll understand. 너도 이해할 거야. One day you'll understand. One day you'll understand. Trust me. One day you'll understand. You'll understand why I'm doing this. Okay?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just can't understand. 나는 그냥 이해가 안 돼. 네, 이해 안 돼 할 때는 I can't understand. 그냥 이해가 안 돼. I just can't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그냥 이해가 안 돼.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just can't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네, understand.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를 이해하다. Comprehend.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Comprehend. Comprehend. Comprehend. 네, 아마 comprehension, English comprehension 여기에서 정말 많이 들었겠죠? 자, comprehend는 뭔가 충분히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재밌어요. Comprehend는 100%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understand는 그냥 대충 이해한다 이런 어감이 있고요. comprehend는 뭔가 100% 내용을 이해한다. 이게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격식 있는 표현으로 부정문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understand보다 좀 더 포멀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문에 정말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I try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Comprehend. 충분히 이해하다. Comprehen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나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comprehend도 뭔가 정말 충분히 깊이 100% 이해하다 이런 어감이 있어요. 그래서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나는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그녀는 그 상황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 네, barely는 거의라는 말이죠.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큰 목소리로.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마지막으로.
I try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나는 데이미안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냥 대충대충 이해하는 것보다 정말 깊이 그리고 충분히 뭔가 100% 정말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들을 영어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좀 안 좋은 감정들을 정리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좀 안타까움, 후회스러움, 그 다음에 아쉬움에 대한 표현들을 강조해서 일단 좀 알아봤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요, 화가 난 어떤 상황의 표현들, 노여움이라든가 아니면 좀 누구가 좀 성가시게 해서 좀 신경에 거슬린다든가 약간 이런 쪽의 표현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케이? 화난 것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화가 났다도 있고 매우 노여움을 느꼈다도 있고 매우 화가 났다도 있고 화가 많이 났을 때도 있고 이거 약간 크레센도처럼 좀 이게 올라가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화나다, 매우 화가 나다, 극도로 화가 나다. 형용사가 약간씩은 다를 것 같은데요. Angry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Feel angry. I feel angry. 나 화가 나. 그냥 무난하죠? I feel angry. 여기서부터 들어볼게요.
1: Feel angry. Feel angry.
0: 강조한다면 I feel so angry. I feel so angry. 또 무난합니다. 자, 한 단계 올라가면요. Furious. 이건 좀 많이 화가 난 겁니다. I feel furious. I feel furious. 화가 너무 많이 나. So를 붙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강화가 된 형용사여가지고 I feel so furious. 잘 안 씁니다. I feel furious. 이 자체가 매우 화가 난 거니까 이거 자체로 강조된 거예요. 들어볼게요.
1: Feel furious. Feel furious.
0: 자, 이거보다 오히려 한 단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Outraged. 이건 폭발입니다. 폭발한 거예요. I feel outraged.

0: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거의 동급이라고 봐도 얘가 살짝 저는 강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뭐 사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I feel outraged. Outraged. Rage 자체가 분노란 뜻이에요.
1: Feel outraged. Feel outraged.
0: 자, 그러면 이건 알고요. 이것도 뭐 이걸로 한번 영작을 해보죠. 그 친구가 또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짓말 또 했네? 이럴 때 화 많이 나죠. 거짓말을 계속 거듭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알게 됐을 때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자, feel의 과거 넣어볼게요. 그 친구가 거짓말을 또 해서 너무 화가 났어. 거짓말한 것도 과거고 지금 화가 난 것도 방금 전의 상황을 과거로 줄 수 있겠죠. I felt outraged. 그죠? 시제 자체를 과거로 줄게요.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만약에 지금 상태가 그렇다면 feel 넣어도 돼요. I feel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그죠? 이거는 그 친구가 과거에 거짓말을 또 방금 전에 이제 뭐 어제 했든 상관없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화가 많이 났었다라는 얘기고 지금 화가 난 상태면 I feel outraged. 현재형도 가능합니다. 일단 과거 시제를 연습할게요.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들어볼게요.
1: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0: Okay? 자, 이건 제가 이제 추가를 좀 해본 건데요. 화가 많이 나면 절대 나 그 친구 용서 안 해. 이번에 그 친구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약간 이런 말도 하거든요. 자, 표현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I am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그러면 누군가를 절대 용서하지 않다. Never는 뭐 아시다시피. Going to는 앞으로 미래에 forgive를 안 하겠다. Never going to forgive 누구누구 이렇게 쓰거든요. Forgive 강세 뒤에. 자, 절대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화가 많이 나서. 들어보세요.
1: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0: Okay. 이거는요. 표현이 하나 또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 친구 이번에 그냥 못 넘어가. 약간 이럴 때 will not get away with. Get away with는 도망가는 거예요. Get away with는 get away,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걸 get away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거란 얘기죠. Will not get away with. He will not get away with this. 자, 들어보세요. He will not get away with this. 그러면 이번에 이거는 정말 절대 못 넘어가. 그 친구 그냥 못 넘어간다. 이럴 때 He will not get away with this. 이렇게 씁니다. Not 힘주고 away 힘주고. 들어볼까요?
1: Will not get away with. Will not get away with.
0: Okay.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그 친구를 절대 용서나 안 할 거야. 그렇죠? I am outraged. 나 너무 화나. 그 친구 용서 안 한다? 뭐 지금의 심정을 얘기한다면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I am never. Not보다 never가 조금 더 강하죠, 의미가. I am not going to forgive him. 나 그 친구 용서 안 할 거야. 이거는 절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Forgive. Forgive. 이거 강세 반드시 뒤에 줘야 돼요. 자, 들어볼게요.
1: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화가 나는 감정을 좀 이제 처리했으니까 신경이 거슬리고 약간 좀 짜증이 나는 이쪽 감정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그런 감정들이죠. 이 두 가지 형용사 꼭 기억합니다. 응? Annoying. 1번. 2번은 frustrating. 이 두 가지 형용사는 굉장히 좀 신경에 거슬리는 짜증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계가 잘 안 돼. It's so annoying. 그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It's frustrating. 자, 뭔가 좀 신경에 거슬릴 때 쓰는 말인데 답답함의 느낌이에요. Frustrating, annoying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Frustrating 약간 답답함의 느낌이고요. Annoying이 약간 짜증난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둘 다 비슷한 어감으로 많이 쓰여요. He's so annoying. 어떤 사람한테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Frustrating 보러 이제 본인 감정에 많이 쓰긴 하는데 자, 다시요. Annoying. Annoying. 그 다음에 frustrating. Frustrating. 그렇죠? 이런 거는 상황에 좀 많이 씁니다. 자, 들어볼게요.
1: Annoying. Annoying. Frustrating. Frustrating.
0: Okay. Very good. 자, 그 다음에요. 신경에 거슬리는 이라는 말을 쓸 때 이제 쓰는 말이 이게 표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get on one's nerves. Get on one's nerves. 자, 이거는 nerves가 뭘까요? 신경이란 뜻입니다. 신경. Nerve. Nerve. 머릿속에 신경 할 때. 그래서 신경을 거슬리게 하다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0: 요걸로 표현해요. Get on one's nerves. He really gets on my nerves. 무슨 말이에요?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는 얘기죠. 그 친구 하는 말이 참 신경을 긁어. 이럴 때 He really gets on my nerves. 들어볼게요.
1: Get on one's nerves. Get on one's nerves.
0: 좋습니다.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같은 의미인데 Get under one's skin. Get under one's skin. 예를 들어 가시 같은 게 박혀가지고 피부 아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그래서 누가 한 말이 자꾸 get under my skin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 신경을 긁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비슷한 뜻입니다. Get under one's skin. 여기 물론 소유격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고요. 자, 들어보세요.
1: Get under one's skin. Get under one's skin.
0: 자, 문장이 넘으면요. 그 친구 참 신경에 거슬릴 때가 있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종종 그럴 때가 있다. Sometimes 넣어볼까요? 자, 신경에 거슬리다. Get on my nerves인데 이게 이제 3인칭으로 현재 시제 잡아주면 gets on my nerves 해서 붙여줘야겠죠.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이렇게요.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문장입니다. 들어볼게요.
1: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0: 신경에 거슬리다. 정리합시다. 자, 오늘은 약간 화가 나는 감정. 그죠? 그 다음에 거슬리는, 신경에 거슬리는 감정. 극도로 화가 나다. Angry, furious. 마지막 단계가 outraged. 폭발한 거죠. I feel outraged. 이런 식으로. 들어볼게요.
1: Feel outraged. Feel outraged.
0: 자, 누구를 절대 용서 안 할 거다.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요 사람이 여기 나온대요. Never going to forgive. 자, 강세 잘 주시고. 들어볼게요.
1: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0: Ready? 신경을 거슬리게 하다. Get on one's nerves. 길게. Nerves. 조금 끌어주시고 들어볼게요.
1: Get on one's nerves. Get on one's nerves.
0: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노여움의 감정, 화가 난 감정, 답답함의 감정, 짜증이 나는 감정, 신경에 거슬리는 감정, 상당히 좀 안 좋은 감정들이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혹은 상황 묘사를 하실 때 잘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그전 방송 다 보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시 보기 전부 다 무료입니다. 저희 교환도 일주일치씩 워드 파일로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교환도 참고하시고요.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저한테 의견 주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definitely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날씨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약간 예측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날씨가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t is going to be 하고 나서 날씨 형용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날씨가 이제 화창해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weather forecast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일기를, 이제 일기 예보를 보고 오늘 이따가 날씨 이제 화창해진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핵심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여러분 It is going to be 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요. It is 날씨 형용사입니다.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쵸? 날씨 형용사를 넣어주시면은 지금 날씨가 어떻다

0: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is는요, the weather, 요거를 is로 줄여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the weather is 날씨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면 날씨가 어떠어떠하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is로 많이 줄여서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날씨가 어떠어떠해질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법에서 많이 공부했었던 be going to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게 바로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형용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going to be가 된다라는 거, 요거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날씨 형용사 자리에 다양한 형용사를 넣어가지고 날씨가 이제 앞으로 어떠어떠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날씨가 이제 화창해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화창한 날씨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뭐였었죠? 그쵸? sunny day 라는 거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it is going to be sunny, it is sunny 이런 것들이 바로, 그쵸, 날씨가 화창하다 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sun이라는 명사에 ny가 붙으면서, 그래서 sunny, 화창한이라는 형용사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it is going to be sunny, 날씨가 이제 곧 화창해질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t is going to be sunny. 한 번만 더. 시작. It is going to be sunny 라고 얘기를 해서 날씨가 화창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날씨가 추워진다는 느낌보다 쌀쌀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운이라는 거를요 명사로 chil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쌀쌀한이라는 형용사를 바로 chil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t is going to be chill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날씨가 좀 쌀쌀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 it is going to be chilly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t is going to be chilly. 한 번만 더. 시작. It is going to be chilly 라고 얘기를 해서 날씨가 이제 쌀쌀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chilly 라는 거, 쌀쌀한 이라는 날씨 형용사 넣어서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날씨가 흐려질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여러분이 날씨가 흐린 거는요 되게 구름이 껴 있어서 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름은 cloud고요, 그 뒤에 y를 붙이면은 흐린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흐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t is going to be cloudy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날씨가 흐려질 거예요. 시작. It is going to be cloudy. 한 번만 더. 시작. It is going to be cloudy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 cloudy라는 거, 흐린이라는 날씨 형용사 넣어서 또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ain이라는 명사 뒤에요, 비 뒤에 y를 붙여주시면 비가 내리는 이라는 날씨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거예요. 바로 it is going to be rainy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이제 내릴 거예요. It is going to be rainy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t is going to be rainy. 한 번만 더. 시작. It is going to be rainy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It is going to rain으로 여러분이 쓰셔도 될 수 있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자, 비가 내리는 이라는 형용사 rainy 기억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 is going to be rainy 라고 얘기를 해서 비가 내릴 거예요 라는 표현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 형용사는요 대개 그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명사 뒤에 y 혹은 그 마지막에 있는 자음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y를 붙여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그게 날씨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제 어떠어떠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으로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t is going to be sunny. It is going to be sunny. It is going to be chilly.

0: It is going to be chilly. It is going to be cloudy. It is going to be cloudy. It is going to be rainy. It is going to be rainy.
1: 우리가 이 문장 배웠었네요. 날씨가 화창할 거예요 라는 표현 그쵸? 바로 It is going to be sunny였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날씨가 화창해질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질문을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를요. 질문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Is it going to be 날씨 형용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t is가 is로 바뀌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좀 헷갈린다 라고 하면 살짝 꿀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냥 평서문 뒤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게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 됩니다. 회화에서는요. It is going to be sunny? 이렇게 물어보시면 날씨가 화창해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s it going to be sunny?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돼요. 이번 기회에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s it going to be sunny? 라고 얘기를 해서 It is going to be와 Is it going to be? 이 질문 바꾸는 거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비가 내릴 거예요 라는 거 It is going to be rainy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근데 날씨라는 거는요. 되게 오전, 오후 혹은 저녁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시간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후에는요 비가 내린대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오후에 라는 거를 여러분이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후에는요 바로 in the afternoon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아침에는요 in the morning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저녁은요 in the evening 이라고 여러분이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밤에는 at night으로 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오후에 비가 내린대요. 가보죠. 시작! It is going to be rainy in the afternoon 이라고 시간대도 넣어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날씨가 어떠어떠해진대요 라고 얘기를 해서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날씨 형용사는 뒤에 그쵸? Y를 붙여서 많이들 얘기를 한다 라는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자, 저는 이근철이고요.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10 minute English, your happy moment.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딱 한 문장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문장으로 나의 마음도 바뀔 수 있고 나의, 그렇죠, 행복 에너지도 바뀔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challenging time,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항상 상황 설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사지를 받으러 뭐 타이 마사지건 아니면 뭐 한국식 마사지건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그걸 받고 났더니 이쪽이 원래 아픈데

그쪽은 괜찮은데 반대쪽이 또 결리네. 아니면 그냥 아픈 데가 없어서 받았는데 어디가 결리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지? 막 그 생각하지 말고요. 출발점은 원래 이런 거야? 이게 바로 포인트죠. 그래서 나는 모르고 있는데 원래 다들 그런 거냐고 이렇게 묻고 싶으실 때 쓸 수 있는 표현, 영어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뭐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m I supposed to예요. 근데 빨리 들으면 am I supposed to? 발음은 ed가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ed가 있다는 거, 이거는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구어체에서도 원어민도 가끔 틀리는, 궁금해하는 그런 또 포인트이기도 하니까, 왜 발음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am I supposed to 뒤에 동작이 나온다는 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Let's go and try it out. 오케이,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뭐뭐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런 거냐고? 를 네 번 연습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거기서, 아, 이건 쉽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얘는 숙제구나. 얘는, 그렇죠. 뭐, 쌤들이 얘기해주니까 그냥 저봐, 받아 적고 내가 외워야 되는 거구나. 벌써 마음가짐 차이에서요,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거야가 네 개가 나와 있고, 아파서 쑤신다, 치워야 한다, 먼저 전화한다, 여드름을 짜다. 중간에 있는 건 동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60%, 70%는 70%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원래 아파서 쑤시는 거야? 그러면 아파서 쑤시다. 이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m I supposed to be? 그 다음에 뒤에 결리는, 아픈 이런 얘기 안 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sore라고 합니다. S-O-R-E. 자, 그래서 am I supposed to be sore? 그렇죠? 되게 쉽죠?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동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 아, 아, 이렇게 아픈 거. sore. 그렇죠? 물론, am I supposed to have some pain in the back? 뭐, in my stomach? 그렇죠? on the shoulder? 뭐, 이런 식으로. in my shoulder? 다 안쪽이 아프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결려야 되는 거야? 라는 뜻으로 have pain을 써도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바로 단어가 be sore. sore가 그냥 아픈이고요. be는 아픈 상태이다 라는 뜻이죠. Am I supposed to be sore? 자, 이거 원래 치워야 되는 거야? 치우다? clean. 되게 쉽잖아요. Am I supposed to clean this? 완전 치우다? clean up this. 쓰셔도 되겠고요. 먼저 전화해야 되는 거야, 그 남자한테. Am I supposed to call him first? 간단하죠? So, am I supposed to call him first? 맨 마지막에 원래 여드름 이거 짜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짜다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거기 여드름 나온 걸 탁 터트리는 거잖아. 아이고, 생각만 해도 좀 그렇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터트리는 거 어려운 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콘을 터트리면 뭐가 돼요? 팝콘이 되잖아요. 그래서 팝이 이런 소리가 나는 걸 다 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m I supposed to pop my pimples? P-I-M-P-L-E가 여드름이고요. 여러 개니까 pimple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네 가지를 했는데 요거 한번 가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Your turn과 함께 원래 아파서 쑤시는 거야? 장면 연상이 중요해요. Your turn! 네, am I supposed to be sore? 됐죠? 자, 이거 원래 치워야 되는 거야? Your turn! 예, am I supposed to clean this? 됐죠? 발음은 clean this도 좋고 clean this도 좋아요. 세 번째, 내가 그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걔가 나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고 Your turn! 맞습니다. Am I supposed to call him first? 그렇죠? 맨 마지막에 여드름 짜야 되는 거야. Your turn. 맞습니다. Am I supposed to pop my pimples? 그래서 P-I-M-P-L-E가 여드름이고요. P만 바꿔서 D-I-M-P-L-E, dimple. 그러면은 이건 보조개를 이야기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Step 2. 자, 원래 마사지 받고 나면 결리는 거야. 영어로 뭐라 할까요? 다 나왔잖아요. Am I supposed to be sore? 결리는 거야? 그런데 뭐 한 후에요? After, 그 다음에 뒤에 getting a massage. 하시면 돼요. Am I supposed to be sore after getting a massage? 하고 물어보는 거겠죠. 발음 주의하세요, 이거. 메시지 그러면은 전달하는 메시지고요. 예, 그 다음에
전달 사항인 거죠. 얘는 massage예요. massage. 발음은 두 가지입니다.

메사지 하셔도 되고 마사지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를 더 선호하고요. Am I supposed to be sore after getting a massage? 마사지 한번 받으면 결려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거는요. 원래 배꼽에 있는 때 청소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렸을 때 진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때라고 생각했잖아요. 원래 때가 아닌데. 그래서 Am I supposed to clean까지는 똑같아요. 아까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배꼽에 있는 때 얼핏 생각하지 말고 배꼽을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y belly button 이렇게 쓰시면 전체가 정리가 되니까. 자, 맨 마지막에 내가 탐한테 먼저 전화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아까 나왔죠? Am I supposed to call Tom first? 그렇죠? Call Tom first. 그 다음에 and apologize 나오겠네요. And apologize first. 해서 apologize 가죠. 자, 그렇다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만 기억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부담되시면 나머지 건 throw them away. Okay? But go and keep this two times. Try it again.

What did he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원래 마사지 받고 나면 이렇게 결리는 거야, 어디가? 이랬더니, 어? 내가 알기에는 안 그런데? 자, 이거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요? Am I supposed to be sore after getting a massage? 이라고 했더니 반응은 뭐예요? 어? 내가 아는 바로는 안 그래. It's not that I know of. 줄여서 구어체에서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 know of. 아시겠죠? 이 표현도 한번 내가 알기에는 안 그런데란 뜻이에요. 자, 이 프로그램 반복해서 여러분 많이 또 복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you know where to come, right? ebse.co.kr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위 분들하고도 링크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화가 있으신가요? 내가 예전에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또 봤는데 또 여전히나 재밌는,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볼 때마다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영화 한 편쯤은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영어로는 이제 The Matrix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 매트릭스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그 클라이막스 부분이 되겠죠. 죽었던 니오가 다시 살아나서 매트릭스 안에 그 적들을 무찌르는 그 장면은 볼 때마다 소름이 돋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의 문장, 그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He's the one. 굉장히 짧죠?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He's the one. 자, 이거 여러분들 충분히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He는 그란 뜻이고요. One은 이제 숫자 1이란 뜻이니까 He's the one. 그는 한 살이야 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매트릭스 영화의 장면에서 나오는 이 대사 He's the one은요, 그가 바로 우리의 영웅이야, 구세주야 라는 뜻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단어는요, 바로 이겁니다. One. 앞에서 제가 뭐 농담 섞어서 이 문장, 그는 한 살이야 라고 해석하신 분들 없으시죠? 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그 문장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해석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분들 결국은 이 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어렵게 느껴지는 걸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사용된 원이라는 거, 그래요, 숫자 1을 말할 때도 우리가 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친구 대명사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대명사로도. 근데 그냥 대명사가 아니에요. 부정대명사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원이라는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해지고 있는지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원이 사람을 대신해서 쓰일 수도 있고요, 물건을 대신해서 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he라는 단어, he, he라는 단어, 그란 뜻이고, 이 he라는 대명사는 그래서 언제나 그라는 사람을, 그것도 구체적으로 남자 사람 한 명을 대신해서 쓰이는 대명사잖아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he라는 대명사가 무엇을 대신할지는 이미. 근데 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대신하기도 하고 물건을 대신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아닌 다른 것들을 대신할 수도 있다. 뭘 대신할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부정대명사라는 이름을, 상당히 긴 이름이죠, 이 친구가 갖게 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요, 이 친구 복수형도 있어요. 복수형도 있습니다. 뒤에다가 S 붙어줘서 once, 이렇게 부정대명사로도 활용, 복수로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자, 기본적인 설명은 모두 드린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것은 이제 예문 살펴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예문부터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ne has no choice but to grow older. 자, 여기 사용된 표현이죠.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 이거 우리가 알아본 표현이에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grow older는 무슨 뜻일까요? grow 자라다? 아, 라는 뜻보단 그냥 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older, 더 나이가 든이니까 grow older, 더 나이 든 상태가 되다. 즉, 나이가 들다라는 의미로써, 자, have no choice but to grow older는 나이가 들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것까지는 근데 알겠는데, 그래서 이 원이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원을 또 한 살짜리는 뭐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자, 부정대명사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 원은요, 그냥 a person, 일반적인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 사람은 나이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이 원이 부정대명사로서 아,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는 거구나를 알아야지만 해석되는 문장이 된다는 거죠.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One has no choice but to grow older. 다음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She bought
a used car because new ones cost too much. She bought. 그녀가 샀죠. 뭘 샀어요? A used car. Used 하면 사용된이니까. 사용된 차를 샀다? 중고차를 샀다는 거죠. Because, 왜요? New ones. 자, ones. 부정대명사 one이 복수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된 car를 받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받아줬다는 거죠. 새 것들이 cost too much.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서요. 즉, 새 것들이 너무 비싸서 중고차를 샀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 문장이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한번 영어 문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he bought a used car because new ones cost too much. 자, 이렇게 one이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 생각해보면서 오늘의 문장 보겠습니다. 그 리오가 이제 죽었다 살아가지고 설마 20년도 더 된 영화인데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실 분 안 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매트릭스 안에서 막 적들하고 싸우는데 모르피우스가 하는 대사예요. He is the one.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요. He, 그는, is 라는 거죠. 그는 뭐뭐야, 뭐야 라는 거예요. The one. 여기서 말하는 one은요. 사람을 뜻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을 말하는지 물건을 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맥락상에서 우리가 눈치껏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데요? 여러분들 여전히나 머릿속에 물음표가 지금 띵띵띵띵띵 떠올려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영웅이다. 우리의 구세주야 라는 뜻이 돼요. 아니 그럴 거면 뭐 he is the hero 이런 식으로 말하지 왜 one으로 대체한 겁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 대명사를 쓴 사람의 마음이에요. 포인트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채서 제대로 이해해줄 수 있느냐인 거죠. 그래서 부정대명사 one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생각해 보시면.

다음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의 연인이에요. 운명, 연인. 와, 이런 단어 나 모르는데 이 문장 못 만들 것 같은데. 아니요. 되게 간단합니다. You are, 당신은 이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The one.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For me, 나를 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당신이 바로 내 운명의 인연입니다. 연인인 거예요. 라는 뜻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이래서 원 쓰는 거예요. 편하니까. 자, 영어 문장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You're the one for me. You're the one for me. 이렇게 말하면 아, 당신이 내 천생연분입니다. 라는 뜻이 되니까 자, 요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나는 레리의 파티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요. 아, 그 가장 최근에 했던 그 파티 저번 거 그 재미없었거든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먼저는 내가 가고 싶지 않다부터 시작해 볼게요. I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는 거죠. 뭘 원하지 않는 겁니까?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투부정사 썼죠? I don't want to go. 근데 어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레리의 파티에 가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I don't want to go to Larry's party. Because 왜냐면요.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레리가 열었던 그 파티가라는 말. 와, 이걸 있는 그대로 하자면 너무 길어.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부정대명사 원인 거예요. Because the last one. The last one. 이렇게 말하면 레디가 열었던 가장 최근의 파티라는 것을 원이라는 단어 하나로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Because the last one was boring. 자,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don't want to go to Larry's party because the last one was boring.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문장 길이가 좀 있으니까. 자, 큰 소리로 가요. 시작! I don't want to go to Larry's party because the last one was boring.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우리 매트릭스에 한 대사를 가지고 부정대명사 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굉장히 유용하고 또 알게 되면 사용하기에 참 쉬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사용하기에 쉬운 그런 친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래머 인사이드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같이 공부하는 동안 편하게 쉬고 계시거나 아니면 오늘 했던 자세 한번 하고 계셔 보세요. 오늘의 영어 표현 to chill. 그 다음에 chilly의 차이입니다. 일단 chill이란 뜻은 뭐냐면 어디 급한 게 없고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상태를 chil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it's chill. 그래서, 아, 너무 좋다. 너무 릴렉싱 된다. 그럼 chill. 그 to chill 그거는 그래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다, 진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chilly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chilly는 쌀쌀하다라는 뜻이에요. 날씨가 춥진 않은데 쌀쌀하다. 그게 chill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now don't panic, just chill 이랬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패닉하지 마세요, just chill, okay? 차분하게 진정하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this is the perfect workout to warm up. 요새 because it's getting chilly these days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새 조금 쌀쌀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몸을 조금 따뜻하게 데피는데 완벽한 자세입니다. 이런 뜻에서 썼어요.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화문 큐. I love this cafe. It's so modern and chill. I knew you'd like it. It's so you. It's a little chilly, though. I'll ask if they can turn the AC down a little.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I love this cafe. 와, 이 카페 너무 좋다. 나 너무 좋아, 지금. It's so modern. 정말 좀 모던하다. And chill. 정말 그리고 좀 뭔가 고요하고 차분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이런 뜻에서 It's so chill.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I knew you'd like it. 아, 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 It's so you. It's so you. 정말 딱너 같아. 정말 네 스타일이야. 이렇게 할 때, It's so you. 또는 It's so him. It's so her.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It's a little chilly though. 이럽니다. 근데 좀 쌀쌀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두 번째 표현 여기다 넣어봤는데요. It's a little chilly though. 좀 쌀쌀하다. 그랬더니, I'll ask if they can turn down the AC. Turn the AC down. 이렇게 얘기합니다. AC.

0: just chill, okay? There must be a way. You're hiring, right? Can I work for you, like, right away? I mean, that would actually be a dream come true for me.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막 패닉 상태예요. Oh, I got fired. I got fired. 해고란 뜻입니다. 나 방금 해고당했어. I got fired. What am I going to do?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might die.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 I might die. 이러니까 친구가 just chill, okay? 오늘의 표현 나왔죠? 아, 좀 진정 좀 해, 알았어? Just chill, okay? There must be a way. 무슨 방법이 있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well, you're hiring, right? 너 지금 사람 뽑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an I work for you? 나 너를 위해서 내가 좀 일을 해줘도 될까? Like right away, like right away. 막 지금 당장, like이 막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막 지금 당장 너를 위해서 일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 mean, that would actually be a dream come true for me. 이럽니다. 아니, 내 말은, that would actually be, 사실 그러면은 나야 좋지. 나한테는 소원 성취지. 이럽니다. A dream come true. 하나 이렇게 묶어서 쓰는데요. 네가 나를 위해서, 너, 나 밑에서 이러면 나야 너무너무 좋지. 이런 의미였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0: So we did the three-legged downward facing dog today, right? It was so good. Next time we will be doing the dolphin pose, which is also very fun, alright?
1: 오늘 우리 다리를 든 견상 자세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돌고래 자세 같이 해봐요.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to chill, 진정하다 versus chilly, 쌀쌀하다라는 표현 같이 공부해봤어요. 둘 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잘 활용하시고 그러면 우리 내일 볼 때까지 I will see you so soon. Have an amazing, amazing day. Ok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We're talking about cool inventions.
0: 네, 멋진 발명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보죠.
1: All right, we're going to talk about this in particular. I saw cool inventions at a trade show.
0: Trade show 하면 무역 쇼, 네, 무역 박람회를 말합니다. Trade show. 요즘에는 trade show라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그냥 trade show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trade shows.
1: That's true, but yeah. I just think of a trade show as a place where you see cool new stuff.
0: Exactly.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러 갈 수 있죠. Yeah. 그래서 오늘 이야기되는 트레이드 쇼는 가전 제품과 관련된 트레이드 쇼인데요. 저는 무역 박람회에서 멋진 발명품들을 봤어요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사리나 씨입니다.
0: 네, 사리나 씨입니다. 사리나 씨의 요약 문장을 바로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사리나 씨. 나와주세요.
2: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0: 뭔가 여행과 관련된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다시 볼게요.
1: So Serena said,

0: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1: 네, 무역 박람회를 방문하는 건 just like taking a trip, 여행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To the future, 그냥 여행이 아니고 미래로 가는 여행과 같이 느껴진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역 박람회를 가면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 물건들이 새로 소개가 되니까
0: right?
1: 미래에 쓸 물건들이잖아요.
0: That's right. It's so. like, and they're never really related, which is kind of cool. Because you've got like air purifying fish tanks and then like bingsu ice machines.
1: 네. 그래서 예전에 트레이드쇼 하면 정말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yeah. 정말 서로 관련이 없는 물건들 아무튼 새로 나온 기술들을 공개하는 그런 자리가 right? 많았는데 요즘에는 또 구체적으로 뭐 핸드폰만 발표하는 자리도 있고
0: right.
1: 카메라만 나오는 자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0: Yeah, they're kind of split up. It's like technology, home interior,
1: yeah, home electronics,
0: whatever.
1: Yeah, things like that. 아무튼 무역 박람회 이야기를 오늘 들어볼 것 같고요. 이 문장을 다시 듣고 공부 이어가 볼까요?
0: Let's do it.
2: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0: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과학 관련된 그런 기술이나 설계들, the futuristic designs, 미래에서만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1: She says, are about to become reality much faster than any of us could have ever imagined.
0: 그러니까 공상과학 그리고 미래적인 디자인들이 발명품들을 보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믿게 됐냐면 are these inventions are or designs are about to 뭐뭐 하려고 하다 할 예정이다 become reality 현실이 될 예정이라는 거죠. much faster 훨씬 빠르게 than any of us could have ever imagined. 우리 중 누구도 그동안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빨리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That was a long sentence.
1: That was quite long, right? Let's take a look at what else she has to say.
2: I really liked the AI products and robots and autonomously driving cars, but what also caught my attention were devices connected to digital medicine.
1: I really liked the AI products and robots and autonomously driving cars.
0: 저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the AI products 인공지능 상품들 AI stands for
1: Artificial intelligence.
0: 인공지능이죠. And robots 로봇들 and
1: Autonomously driving cars. Autonomously.
0: 네, autonomously driving cars. Autonomously driving cars라고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그냥 더 쉽게 self-driving cars라고 그냥 하기도 하죠.
1: Self-driving. Perfect.
0: It's funny, how, of course, you might already know how we used to call, people used to call cars horseless carriages. 예전에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말 없는 마차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maybe people will start calling these autonomously driving cars driverless cars,
1: Driverless car,
0: and then
1: maybe.
0: that will be normal in the
1: Normal,
0: future.
1: right? And then they'll just call them cars.
0: Or something else.
1: Because, that's what people would have gotten used to.
0: 네, 다른 이름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1: Yeah, that's true. Well, we shall see
0: All right.
1: one day. She tells us about other things that she saw. But what also caught my attention were devices connected to digital medicine.
0: 그런데 what also caught my attention, catch my attention 하면은 내 주의를 잡다, 주의를 끌다. 네, 이렇게. 그래서 catch my eye라고 하기도 해요. 네, 주의를 잡는 거. 그래서 다른 것들도 인공지능 뭐 기타 등등 좋았지만 제 주의를 또끈 것이 뭐가 있냐면 were devices connected to digital medicine.
1: Digital medicine.
0: 디지털 의학.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디지털 의학과 관련된 기기들이 주의를 끌었다고 합니다.
1: That's really interesting. I don't know much about that either. Maybe I'll look it up.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Because even though they are still in the launching or testing stage, I really had the chance to catch a glimpse of what the future of medicine might look like. I want to become an inventor now, actually.
1: Because even though they are still in the launching or testing stage,
0: 보통 그런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당장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네,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올 거다. 이렇게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because even though they are still in the launching or testing stage, launching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제 곧 출시를 하기 직전일 것이고, 테스팅은 아직도 테스트 단계, 실험 단계겠죠. 아무튼 그런 단계, 아직 준비 단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She says, I really had the chance to catch a glimpse of what the future of medicine might look like.
0: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tch a glimpse of, 살짝 보는 거 하고요. What A might look like. A가 어떤 모습일지. What look like. Look like what 하면은 뭐뭐처럼 보이다. How it looks인데요. 그래서 저는 미래의 의학 또는 의학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살짝 볼수 있는 기회가 이 무역 박람회를 방문함으로써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 Nice. And Serena was inspired, so she says, I want to become an inventor now, actually.
0: 아,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아니면 그 박람회를 갔다 오고 나니까 전 사실 이제 발명가가 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1: Let's look at the last part.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be around for so and so many years라고 하면은 몇 년 전부터 있었다인데요. 있었기 때문에 has been 형태로 항상 쓰입니다. 그래서 이 숲은 약 50년 전부터 있었어요라고 하려면 the forest has been around for 50 years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숲이라고 가리키면서 말한다면 this forest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The forest has been around for 50 years. One more time. The forest has been around for 50 years.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이 전통들은 약 100년 전부터 있었어요. 라고 영어로 바꾸면 These traditions have been around for 100 years. 아니면 for 100 years. 100 years, 100 years.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발음 연습해보죠.
1: These traditions have been around

0: 네, 멋진 발명품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무역 박람회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m here for a trade show. There are so many cool inventions to help people live easier lives. Are you coming to the trade show? We're advocating for inventors with a machine made out of inventions.
0: 네, 다시 읽어보면
1: Neil says
0: I'm here for a trade show. 지금 소셜미디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박람회에 와 있습니다. Here for, 여기에 그것을 위해서 있다라는 건 그냥 그걸 방문하러 온 거고요. There are so many cool inventions to help people live easier lives. 마지막 거는 lives가 아닙니다. Life의 그 명사로서 life의 복수 형태죠. 그래서 정말 많은 멋진 발명품들이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진 발명품들이냐면 help people live easier lives. 삶을 더 편하게 해주는 발명품들이고요.
1: And Lauren says,
0: Are you coming to the trade show? 무역 박람회 오시나요? 라고 글을 올리면서 We are advocating, 옹호하다, 지지하다라는 뜻이에요. For inventors with a machine made out of inventions. 그러니까 발명품들로 만들어진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발명가들을 지지하고 있어요.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홀라주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맛있는 레시피 하나 있어요. Today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and sweet for you. 그리고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프레쉬 잼 쿠키. Yes, fresh jam cookies. Are you ready?

Here are today's ingredients.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raspberry jam. 이거 산딸기 잼이요. We have plum jam. 자두 잼. We have strawberry jam. 모두 좋아하는 딸기 잼. 그리고 노란색 잼, apple. 네, 사과 잼이요. Apple jam. Ah, these are crushed peanuts. 네, 다진 땅콩이요. 그래서 우리 쿠키도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쿠키 반죽은 어디 있어요? 이거 없습니다. We don't need cookie dough. We just need bread. 네, 우리 식빵 쓰면서 프레쉬 잼 쿠키 만들 수 있어요. 원래 쿠키 만들었을 때 되게 복잡해요. Making cookies can be really difficult. 반죽도 다 만들어요. 뭐 엄청 엉망진창도 될 수도 있어요. This recipe is very simple. We need the bread and the rolling pin. 우리 식빵하고 밀대만 필요해요. So we take our bread, 우리 식빵, and we're gonna roll. 맞아요, 우리 밀대는 이렇게 창창창창창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Make it flat. 오, 혹시 flat은 아세요? F-L-A-T. 납작해. 네, 이 쿠키들이 납작한 식빵 필요해요. We need flat bread. 마지막 식빵. Roll. Roll. 네.

이렇게 롤 납작하게 만든 거예요. 오케이. Next, we have to make holes. 우리 구멍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따라! We will use these. 이 구멍 있는 거 쓸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한 모양은 필요 없어요. 그냥 평 뚜껑은 써도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Stop. Stop. Rabbit. And rabbit. All done. Look. Next, we need jam. 바로 밑에는 strawberry jam. 모든 사람들이 딸기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딸기잼 넣을 거예요. 듬뿍듬뿍해도 됐지만 너무 많이 넣지 말고. Don't put too much jam, otherwise the cookie will go there. Everybody loves strawberry jam. 하지만 다른 잼 쓰고 싶을 때 써도 돼요. 네, 우리 식빵하고 잼 한번 했고 우리 한 번 더 할 거예요. One more slice of bread. And more strawberry jam. 네, 우리 딸기잼도 했고요. Oh, I love strawberry jam. 그 달콤한 잼 되게 되게 좋아요. We put one slice on top of the other. 세 번째 식빵은 여기 위에 놓을 거예요. I'm gonna put this bread on top. Number three. And now it's time for lots of jam. Now, we're going to put some jam into the holes. 우리 구멍 하나씩 잼 넣을 거예요. Strawberry jam, raspberry jam, plum jam, apple jam. Take a spoon and put jam in the hole. Strawberry jam. 여기 우리 딸기 잼 넣을 거예요. Here, we'll put raspberry jam. 우리 레스베리 산딸기 잼 넣을 거예요. 잼 너무 많이 넣었을 때 마지막에 그 별 모양, 그 토끼 모양, 그 다른 모양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으세요. Here, plum jam 넣을 거예요. And here, apple jam. 우리 예쁜 노란 사과잼 넣을 거예요. 이제 잼 네 가지 넣습니다. Now, we need a sharp knife. 이제 우리 칼 하나 필요해요. We cut the crusts. 우리 테두리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이쪽 한 번 더 테두리 이렇게 잘라요. 가르게 우리 또 잘라요. 손 조심하세요. Cut again. 네, 좋습니다. 이제는 쿠키 네 개 만들 수 있어요. We can make four cookies. We cut like this and like this. Cut again. Now we have four cookies. 우리 fresh jam 쿠키 이제 네 개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스텝 하나 있어요. We need peanuts. 그 다진 땅콩 쿠키 위에서 놓을 거예요. 조금만 필요해요. 여기도 조금만. Just a little. 조금만 해도 돼요. 네. Now we can put the fresh jam cookies in the oven. 오븐에서 10분 정도 180도입니다. Only for 10 minutes at 180 degrees. 조심하게 하나씩 트레에서 놓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가까이 넣지 마시고 자기 공간 만들어요. Don't put them too close together. Give them space. And now we put them in the oven. 이제 오븐에 들어갈 수 있어요. Now we wait for 10 minutes. 우리 1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아이씽 아 프레쉬 잼 쿠키즈 아레디. 이제 우리 프레쉬 잼 쿠키 준비됐어요. 오, I think they look really good.
진짜 마시게 보여.

우리 아직 못 먹어요. 조금 기다려요. Now we have to wait for them to cool down. 이제 우리 조금만 기다려요. 그래서 wire rack 넣고요. Let's put them on a wire rack. 뭐 기다리는 거 이유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먹었을 때 입 하고 혀 다칠 수 있어요. 너무 뜨거웠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기다렸을 때 쿠키 조금 더 바삭바삭할 거예요. 그리고 잼은 조금 더 쫄깃쫄깃 될 거예요. Let's put them onto the plate. 이제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접시 위에 놓을 거예요. Be careful. They look so crispy. 아주 아주 바삭바삭한 거 생겼어요. 와우. 하지만 어떤 거 먼저 먹을 거예요? 네 가지 맛에 프레시 잼 쿠키, 프레시 잼 쿠키즈 완성됐습니다.

Ah, look. Wow, 맛있겠다. 너무 두껍지 않나? Okay. Here I go. Oh. Oh, 달콤해. Wow, wow, wow. That is a sweet jam cookie. 그리고 아주 고소한 맛도 나오고. Oh, this is a perfect fresh jam cookie. 오늘 잼 있었어요? 나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재밌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See you soon. Bye-bye.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규형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다 보면 스텝업, 그러다 보면 영어 실력이 쭉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 오늘도 책을 읽으면서 영어 실력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Why is the sky blue? 바로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하늘이 왜 파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배워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이런 표현 실수는 피하자 라는 것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거 난데? 나 저런 실수했는데? 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1: Blue light makes the particles move fast. They scatter more light. Red light does not move the particles as much. People see more blue than red in the sky. The moon has a thin atmosphere. Its sky is fully dark at night. During the day, it is covered in white sunlight. Chapter 4. Sight. Violet light has a shorter wavelength than blue light. It scatters even more light. But human eyes are more sensitive to blue light. They see a blue sky. Sunsets are not blue.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 Sunlight has to travel through more of the atmosphere. Blue light scatters before it reaches people's eyes. Reds and yellows are left.
0: Why is the sky blue? 파란색. 하늘이 왜 파란색일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Blue light makes the particles move fast. 파란색은, 파란 빛은 makes 만듭니다. The particles, 그 공기 입자들을 move fast,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0: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빠르게 움직이니까 they scatter more light. 그러니까 그것들이 더 많은 빛을 산란시키다.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겠죠. 반면에 red light does not move the particles as much. 그러나 빨간 빛은 does not move the particles as much. 하지만 빨간 빛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입자들을 그만큼이나 많이 움직이게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as much라는 것은 그만큼이나, 뭐만큼이나 파란색이 공기 입자들을 움직이게 만든 것만큼이나를 여기 as much라고 써둔 것이죠. 즉, 파란색은 이렇게 더 많은 빛을 산란시키고 빨간색은 좀 덜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people see more blue than red in the sky.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에서 파란색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뭐보다요? 빨간색보다요. 넘어가 볼까요? The moon has a thin atmosphere. 달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A thin atmosphere. thin이라는 것은 이렇게 얇은. thin이라는 것은 바로 얇은. 그 반이어가 바로 두꺼운이 되겠죠. thick이 되겠죠. 그런데 thin이라고 하면 얇은. 즉, 지구와 비교했을 때, 무엇과 비교해도, 이렇게 이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달이 있다면 그 대기, 공기층이 아주 얇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반이어는 thick이라고 지금 여기에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Its sky is fully dark at night. 여기서 its sky라는 것은 바로 달의 하늘이겠죠. 그래서 달의 하늘은 완전히 어둡습니다. At night, 밤에는 완전히 어둡습니다. During the day, 여기서 day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루나 뭐 일, 혹은 요일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밝을 때, 낮을 의미하죠. 그래서 낮 동안에는 it is covered in white sunlight. 그래서 it is covered, 덮여 있습니다. 무엇으로 덮여 있냐면 white sunlight, 하얀색 햇빛으로 덮여 있습니다. 즉, 백색광으로 덮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하늘이 파란 비밀이 파헤쳐졌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음운으로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Blue light makes the particles move fast. They scatter more light. Red light does not move the particles as much. People see more blue than red in the sky. The moon has a thin atmosphere. Its sky is fully dark at night. During the day, it is covered in white sunlight.
0: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Chapter 4, Sight. Sight라는 것은 바로 시각이 되겠습니다. Violet light has a shorter wavelength than blue light. Violet light라는 것은 바로 보라색이 되겠죠. 보랏빛은 has a shorter wavelength than blue light. 더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장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물결 모양의 파장이 있는데 고점 대 고점, 가장 높은 곳 혹은 낮은 점 사이의 거리, 그게 바로 파장이라 그랬었죠. 그러면 보랏빛은 has a shorter wavelength, 더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보다요? than blue light. 파란 빛보다, 파란 색보다요. 그러니까 이 파장이 더 촘촘하다라는 거겠죠. 이 물결의 이 높낮이가 더더욱 더 촘촘해서 높은 점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고 파란색은 그래도 조금 더 넓다, 조금 더 멀다라고 할수 있겠죠. 빨간색이 가장 멀었었죠. It scatters even more light. 그래서 보랏빛은 scatters. 완전히 흩뿌리게 됩니다. It scatters. 보랏빛은 흩뿌립니다. 사방으로 흩뿌립니다. Even more light. 여기서 even이라는 것은 심지어 뭐뭐조차도 아니고요. 뒤에 바로 보니까 이런 더 많은 이라는 이런 비교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even이라는 것은 바로 훨씬이 됩니다. 더 많은 빛을, 훨씬 더 많은 빛을 흩뿌리게 됩니다. 퍼뜨리게 됩니다. But, 그러나, 그러면 하늘이 더 많은 빛을 흩뿌리게 되니까 보라색이 하늘에 가득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하늘이 보라색이 아니고 파란색이 나는 거죠? 그러나, But human eyes are more sensitive to blue light.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나, 그런데 하필이면은 인간의 눈은, 사람의 눈은 are more sensitive. 더 민감하고 더 예민하답니다. 뭐에 더잘 반응하고 민감하냐면, to blue light. 파란색 빛에 더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they see a blue sky. 그래서 사람들은 파란색 하늘을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은 이 파란색이 훨씬 더 많이 흩뿌려지니까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근데 파장으로 치면은 보라색이 훨씬 더 많이 흩뿌려지는데, 퍼지는데, 그러나 인간의 눈을 한번 보자니 인간의 눈은 훨씬 더 파란색에 민감하다. 그래서 보라색보다는 파란색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온다. 그래서 하늘이 파란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Sunsets are not blue. 그러나 sunset, 해가 지는 것이죠. 일몰이라고 표현하죠. 일몰은 are not blue.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해가 질 때는 뭔가 붉으스름하고 노르스름하고 주황빛이 나고 그런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나 붉은색 계통의 그런 빛이 항상 나지 않나요?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그럼 이제 일몰, 해가 질 때를 생각해보면 the sun, 이 태양이 어디 있냐면 is low, 낮게 있습니다. 어디에 낮게 있냐면 on the horizon, horizon 이라고 하면 바로 지평선이 되겠죠. 지평선에 낮은 데 위치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있으면 이 지평선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구로 치자면 아주 먼 곳에 있는 거겠죠.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것보다는 먼 곳에 있는 게 더 태양이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unlight, 그러니까 햇빛이 has to travel through more of the atmosphere.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sunlight, 그 햇빛. 햇빛은 has to travel. travel이라는 것은 이동하다가 되겠죠. 원래 travel이라는 것은 여행하다라는 의미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뭔가가 움직이다, 이동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이동해야만 합니다. 이동해야만 합니다. through 무엇을 통해서? more of the atmosphere. 대기를, 더 많은 대기를 통해서 이동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고요. 조금 이따가 그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문법적인 실수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표현상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이런 표현 실수는 피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말에서 오는 혼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 자체에서 오는 혼동도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각각 하나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It is blue color 이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은 틀렸습니다. 문법적으로도 틀렸고요. 표현이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것은 파란색입니다. 맞아 보이죠? PD님 맞아 보이죠? 하지만 틀렸다는 것이죠. 왜 틀렸냐 하면 파란색, blue 안에 파란색의라는 색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color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it is blue라고 쓰게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색깔 군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파란색 군에 가깝다 혹은 파란색 빛깔을 띈다. 색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it is a blue color 이라고 해야 됩니다. color이 명사가 될 것이고 명사는 명사가 항상 쓰고 다니는 모자가 있죠. 그게 바로 a 혹은 an 이라 혹은 the라는 관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파란색입니다 라고 it is a blue color 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아주 더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it is blue. 이미 이 안에 색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야기할 때 색깔을 이야기할 때 파란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it is blue color. color를 뭔가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쓰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 책에도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Sunsets are not blue color이 아니라 Sunsets are not blue. 이렇게 그냥 딱 끝난다는 것이죠. 파란색이 아니다. 해석을 할 때는, 의미를 파악할 때는 이미 파란색이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문법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것. 표현상에 약간 어색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쓰는 단어 play입니다. 여기 있는 play. Let's play together. 우리 같이 놀자. 뭐 틀린 게 없잖아요. 맞죠. 근데 어법상, 즉 문법상으로는 틀린 곳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play라는 단어의 쓰임을 보자면 일반적으로 let's play together 이라고 하면은 위치하거든 아주 어릴 때, 사람이 아주 어릴 때 혹은 그거를 그 기간을 조금 연장한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정도 될까요? 기준은 사용하는 국가나 사람에 따라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대다수가 어릴 때 친구들끼리 논다라고 할 때, 그럴 때 play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9학년이나 혹은 중고등학생 혹은 성인이 let's play together 이라고 하면 뭔가 좀 그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람으로 치자면 아주 작은 옷을 입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지금 X large를 입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X small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어법적으로 맞지만 작은 옷이라고 해서 옷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신해서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Let's hang out.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Hang out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o you wanna hang out? 너 같이 시간 좀 보낼래? 놀래? 라는 게 Do you want to hang out? 혹은 Let's hang out. 우리 놀자. 같이 시간을 보내자라는 거.

0: 것이고요. 혹은 let's get together. 모여서 놀자, 시간을 보내자. 혹은 let's meet up. 우리 만나서 뭐 만나자. 혹은 만나서 시간을 보내자. 이런 의미. 약간의 서로서로의 어감 차이는 있습니다. 의미 차이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나 이런 표현들을 흔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나서 놀자. 놀자를 그대로 영어로 바꾸기보다는 이런 대신 다른 표현들을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Blue light scatters before it reaches people's eyes. 자, 그러면 이제 태양이 있고요. 이게 지평선에 이 지평선에 아주 이 낮은 곳에 태양이 지금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태양빛이 이렇게 오는데 분명히 푸르스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파란색은 blue light scatters 이렇게 다 퍼져버립니다. Before it reaches people's eyes. 그 파란색이 도달하기 전에, 어디에 도달하기 전에요? 바로 reach라고 하면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에 도달하기 전에요? 사람들의 눈에 도달하기 전에 파란색은 다, 파란빛은 다 흩어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남아있는가? Reds and yellows are left. 그래서 빨간 빛들과 그 다음에 빨간 색들과 노란 빛들, 노란 색들이 are left, 남아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석양 혹은 일몰, 이 해가 질 때는 파란색을 볼 수가 없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많은 것을 저도 배운 느낌이 들어서 참 뿌듯하네요. 여기까지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4. Sight. Violet light has a shorter wavelength than blue light. It scatters even more light. But human eyes are more sensitive to blue light. They see a blue sky. Sunsets are not blue.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 Sunlight has to travel through more of the atmosphere. Blue light scatters before it reaches people's eyes. Reds and yellows are left.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Thin. Thin. The moon has a thin atmosphere. Even. Even. It scatters even more light. Sensitive. Sensitive. But human eyes are more sensitive to blue light. Horizon. Horizon.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 Travel. Travel. Sunlight has to travel through more of the atmospher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원리를 하나 적용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동의어, 유의어 혹은 반의어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의어에 초점을 좀 맞춰서요. 자, 아까 전에 지평선이라는 단어 나왔었죠. 지평선이 뭐죠? 바로 horizon이라고 합니다. horizon,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수평선, 지평선은 가로를 의미하죠. 그래서 수평선의 혹은 가로의라는 의미를 가진 horizont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의, 가로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평선을 가릴 때 horizon을 쓰지만 우리가 흔히 가로라는 말을 일상에서 더 많이 쓰잖아요. 가로가 얼마다, 가로로 너무 길다, 뭐 이런 말, 가로, 세로,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horizontal, 수평의, 가로의.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호기심을 느끼면 참 좋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언어라는 것은 호기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 이건 뭘까? 가로? 그럼 세로는 뭐지? 이거를 아, 뭐 있겠지라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수평의 가로를 접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의 흐름이 세로가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면은 생김새는 전혀 다르지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vertic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의 혹은 세로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궁금하면 아, 뭐 있겠지, 몰라도 돼, 이러지 마시고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의가 있으면 세로의도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그 대기가 얇다 할 때 thin이 나왔었죠. 반이요, 뭐지? thick. 그래서 제가 강의에 넣어두는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나올 수가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태도를 한번 길러보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온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따라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오세요. 본리딩 스텝 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은 덜 딱딱한 그런 논픽션인데요. 이제 유명인 우리 친구들이 알만한 그런 가수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같이 만나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바로 싸이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싸이, 즉 강남 스타일을 부르신 분입니다. 이분 다 아시죠?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전치사를 통해 똑똑하게 학습하기를 한번 실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0: Sigh. Music star. Psy is a popular South Korean rapper and singer. He i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In 2012, he became known around the world for a song called Gangnam Style. Family ties. Psy's real name is Park Jae-sung. He was born in Seoul, South Korea, on December 31, 1977. He grew up in an area called Gangnam. He attended school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Psy's father is Park Won-ho. He runs a family business. He hoped someday Psy would run the business.
1: 자,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Psy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신나네요. 갑자기 그 노래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Music star, 음악 스타가 되겠죠. Psy is a popular South Korean rapper and sing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Psy는 is a popular, 인기 있는, 아주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South Korean, 우리나라의 rapper and singer, 한국의 래퍼이자 싱어입니다. 그렇죠. 아주 인기 있는, 공연도 많이 하고요. 유명하죠. 그런 한국의 래퍼이자 가수입니다. He i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그는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무언가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렇죠. 가장 무언가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is known for 이라고 하면 뭐뭐로 알려져 있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inging K-pop. K-pop을 노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조금 있다가 여기 이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a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훨씬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2012, 2012년에 he became known. 그는 그가 아는 게 아니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싸이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알게 되냐 하면은 바로 어딘가에서 알게 되냐면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를요? 싸이를요. For a song called Gangnam Style. Gangnam Style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알게 되냐면 for a song called 노래 때문에요. Called 뭐라고 불리는? Gangnam Style이라고 부르는 불리는 우리 친구들도 이 노래 다 알고 있죠.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싸이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전에 우리 오늘은 be known for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전치사를 통해 똑똑하게 학습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강의에 넣었냐 하면요. 영어에서 이런 구동사라든가 idiom, 관용어구, 수거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그대로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동반하지 않고 그냥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양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해를 하면은 저절로 외워지고요. 훨씬 더잘 암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아, 좀 이해를 하고 한번 암기를 하고 학습을 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치사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보고 그 다음에 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학습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예시 세 가지입니다. 바로 be known as, be known for, be known to 입니다. 그래서 know라는 것은 알다인데 be known이라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as는 무엇이냐 하면 뭐뭐로서 알고 있는 것이고요. be known for이라는 것은 뭐뭐 이유를 의미합니다. 뭐뭐 때문에. 그리고 to는 누구누구에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as라는 것은 뒤에 어떤 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저는 EBS 강사로서 저의 신분이나 직책이나 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 교사로서 혹은 아빠로서 이렇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요리사로서, 의사로서, 경찰관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뭐 as라고 한다면 뭐뭐로서 뒤에 신분이나 직책이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for이라고 하면은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for는 뭐뭐를 위해서 라는 의미도 있지만 for의 또 다른 의미는 뭐뭐 때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으니까 이 표현은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이런 표현이 될 것이고요. be known to라는 건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예시를 예문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be known as라고 하면은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그래서 as 다음에는 뭔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이름이나 별명이나 직책이나 이런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 와야 되겠죠.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She's known as the best chef in the town. 그녀는 알려져 있습니다. 뭐뭐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로서? 최고의 셰프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 마을에서. 즉, 이 사람의 신분은 바로 요리사. 즉, 셰프라는 것이죠. 최고의 셰프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as 다음에 이런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he is known as a talented artist. 그는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서 알려져 있냐면 as a talented artist. 재능 있는 예술가로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냥 뭐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런 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신분이나 직책이나 그런 이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직업이나 그런 정체성을 as 다음에 적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be known as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be known for이라고 하는 것은 for은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죠. 왜요? for 자체가 뭐뭐 이유 때문에라니까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니까 이 표현은 또 다르게 바꾸자면 be known for는 뭐뭐로 유명하다로 바꿀 수가 있겠죠. 왜?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는 거니까 요리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 요리로 유명하다. 이렇게 말을 조금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The restaurant is known for its delicious dessert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레스토랑은 is known for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어요. 그것의 그 레스토랑의 아주 맛있는 디저트 때문에 알려져 있어요. 그럼 디저트 때문에 알려져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이 레스토랑은 디저트가 유명하구나. 이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be known for이라는 건 뭐뭐로 유명하다. 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He i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아까 책에서 나오는 그 문장이죠. 그는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 알려져 있냐면 K-pop을 노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아, K-pop을 잘 부른다. 이쪽 분야에서 아주

0: 잘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노래를 아주 잘 부르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노래 부르는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be known to입니다. to는 누구누구에게 너에게 할 때 to you이잖아요. 그래서 이 to는 누구누구에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유명하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를 들자면 The scientist is known to researchers around the world라고 돼 있네요. The scientist, 과학자는, 이 과학자는, 그 과학자는 is known to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져 있냐면 저는 몰라요. 그러면 누가 아냐 하면 이 과학자를 바로 researchers, 연구원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 연구원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저는 연구원이 아니라서 저는 the scientist를 모릅니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to는 누구누구에게니까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 the artist is well known to the local community라고 돼 있네요. 그 예술가는 is well known,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잘 알려져 있냐면 the local community, 그 지역 공동체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the local community, 그 지역 공동체에 살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the artist를 모르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뭐 to,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as 이런 각각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 이 세 가지 표현이 저절로 이해가 되고 학습이 되고 이런 기억에도 아주 오래 남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볼까요?
1: Music star. Psy is a popular South Korean rapper and singer. He i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In 2012, he became known around the world for a song called Gangnam Style.
0: 자, 싸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궁금합니다. Family ties라고 하면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tie라는 것은 이렇게 막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끼리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즉 가족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관계를 의미할 때는 ties, 주로 복수형을 쓴답니다. Psy's real name is Park Park Jae-sang이 되네요. 그래서 싸이의 진짜 이름은 박재상 씨입니다. He was born in Seoul, South Korea on December 31st, 1977이라고 되어 있네요. He was born. 그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관로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발음 기호를 적기보다는 그냥 발음이 나는 대로 영어 철자를 적어 놓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잖아요. 이게 이거 서울이구나.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Seoul, Seoul 이렇게 읽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걸 서울을 영어로 만나면 조금 어렵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호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Seoul이라고 되겠죠. 그대로 이걸 그대로 읽으면 Seoul이라고 발음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서울에서 December 12월이겠죠. December 31st, 1977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답니다. He grew up in an area called Gangnam. 그는 자라났습니다. 어디에서 자라났냐면 in an area. Area는 바로 지역이 되겠죠. 어느 지역이냐면 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He attended school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He attended. Attend라는 것은 다니다. 거기에 참석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학교에 참석하다라기보다는 학교에 다녔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는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녔고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음악 인생이.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Psy's father is Park Won-ho. 싸이의 아버지는 바로 박원호님입니다. 지금 여기서 현재 시제를 쓴 것은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He runs a family business. 그는 run. 이 run이 아니고요. 뒤에 봐야 됩니다. 이 run이 아니라 run이라는 것은 운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운영하다이냐? 이냐 하면 a family business,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네요. 그래서 그는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혹은 경영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He hoped. 그는 꿈꿨습니다. 바랬습니다. 여기서 he라는 것은 바로 싸이의 아버님이 되겠죠. 싸이의 아버지는 hoped, 바랬습니다. Someday, 그 어느 날, 미래에 먼 어느 날, Sai would run the business.

0: 싸이가 이 가족 사업을 운영하기를 바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말을 조금 바꿔보자면, 그는 바랬습니다. 즉, 제가 예를 들어서 싸이의 아버지라면, 아, 언젠가 내 아들이 우리 가족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즉, 가족 사업을 이어서 경영했으면 좋겠다. 나의 일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말을 고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말로 바꾸기보다, 아,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시네? 근데 아들이 계속해서 하길 바라네. 그래서 이어서 물려받아서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Family ties. Psy's real name is Park Jae-sung. He was born in Seoul, South Korea on December 31st, 1977. He grew up in an area called Gangnam. He attended school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Psy's father is Park Won-ho. He runs a family business. He hoped someday Psy would run the busines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2: Be known for. Be known for. He i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Family ties. Family ties. Family ties are very strong in many cultures around the world. Area. Area. He grew up in an area called Gangnam. Attend. Attend. He attended school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Run. Run. He runs a family busines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력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확장 코너입니다. 오늘은 ITY, 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ITY가 붙으면 명사형 접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 접이라는 것은 어디에 붙인다라는 것이고요. 미는 도레미가 아니라, 예전에 썼던 유머이네요. 도레미가 아니라 미는 꼬리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단어 뒤에다가 붙인다. 그래서 명사를 만들어주는데 어떤 단어 뒤에 붙여서 명사를 만들어준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TY가 붙은 명사를 만들어주는 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두 개 제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popular 그리고 equal이라는 것이죠. popular이라는 것은 인기 있는, 유명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그러면 popularity가 됩니다. popularity라고 하면 인기 있는에서 명사를 만들어주면 인기 있는에서 있는을 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인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equal. equal은 동등한, 같은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et가 붙으면, ity가 붙으면은 그래서 동등한 것, 같은 것. 그래서 equality라고 하면 바로 평등. 이라는 것이 되겠죠. 아, 이렇게 ITY가 붙으면은 거의 대부분 명사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학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입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링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주 친숙한 인물이죠. 저에게 아주 친숙한데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겠죠. 바로 유명인인 싸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을 읽으면서 영어 실력도 한번 끌어올려 볼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싸이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번쯤 TV에서 본 적이 있는 그분입니다. 이 노래가 아주 또 듣고 싶어지는데요. 함께 싸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이 문법 용어 친해지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 포인트는 주절과 종속절, 이게 어떤 의미일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읽어볼까요?
1: Starting out. From a young age, Sai was interested in music. But he didn't expect to have a job as a singer. In 1996, he left South Korea to study business at Boston University in Massachusetts. Soon, Sai left school. He bought a computer, a keyboard, and other music equipment. Around this time, he became very interested in rap and hip-hop music. In 1997, Sai began to attend the Berklee College of Music in Boston. He planned to study music. When his parents found out, they were surprised and upset. Sai left Berklee before graduating. He said classes were too early in the morning. Also, he wanted to use his skills to make music rather than learn about it.
0: 오늘 읽어볼 책은 싸이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ing out, starting out이라고 하면 사업이나 일 같은 것을 시작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From a young age, 어린 나이로부터 젊은 나이로부터 Sai was interested in music. Sai는 was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이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관심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But he didn't expect to have a job as a singer. 그러나 싸이 본인도 he didn't expect, 그 스스로도 expect, 기대하다 혹은 예상하지 않았어요. To have a job as a singer. 가수로서의 직업을 가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잘 어울리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어렸을 적에는 가수가 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In 1996, he left South Korea to study business at Boston University in Massachusetts가 되겠네요. 1996년에 he left South Korea. 그는 떠났습니다. 한국을 떠났죠.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떠났냐면 to study business. 사업을 배우기 위해서 아니고요. 여기서 사업이라기보다는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at 무엇을 배우냐면 무엇을 공부하냐면 business라고 하면은 뒤에 at Boston University, 보스턴 대학교 in Massachusetts. Massachusetts는 미국에 있는 주죠. Massachusetts 주에 있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뭔가 business라고 하면은 경영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유니버스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을 떠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Massachusetts라고 하면 미국의 주입니다. 미국의 주는 50개가 존재하죠. 이 주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경상북도 혹은 전라남도 이렇게 도와 동일하지 않지만 그런 행정구역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미국의 국기를 보면은 별이 50개가 있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Soon, Sai left school. 뭡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싸이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he left school, 학교를 떠났습니다. He bought a computer, a keyboard, and other music equipment라고 돼 있네요. 그는 샀습니다. 무엇을 샀냐면 컴퓨터를 한 대 샀고요. A keyboard, 피아노 건반을 샀고요. And other music equipment, 또 다른 음악 장비들을 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한 이런 장비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Around this time, 이 무렵쯤 해서 he became very interested in rap and hip-hop music. 자, 이 무렵쯤에서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나올 시점이 되어서 around this time, 이 무렵쯤 되어서 he became, 그는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very interested in, 아주 관심이 있어졌습니다. 어딘가에 아주 흥미를 느꼈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느꼈냐면, 어디에 흥미를 가졌냐면 rap and hip-hop music, 랩과 힙합 음악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이제 방금 읽어본 이 부분을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Starting out, from a young age, Sai was interested in music. But he didn't expect to have a job as a singer. In 1996, he left South Korea to study business at Boston University in Massachusetts. Soon, Sai left school. He bought a computer, a keyboard, and other music equipment. Around this time, he became very interested in rap and hip-hop music.
0: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In 1997, Sai began to attend the Berklee College of Music in Bost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1997년에 Sai began to attend. Sai는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Attend는 참석하다 혹은 다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다니기 시작했냐면 The Berklee College of Music, 버클리 음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In Boston, 보스턴에 있는요.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이제 음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He planned to study music. 그는 계획했습니다. Plan이라는 것은 계획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계획했냐면 To study music, 아, 음대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을 공부하는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When his parents found out, 그런데 그의 부모님이 find out, 즉 found out은 find out의 과거형이 되겠죠. find out은 알아내다, 단순히 찾는 게 아니라 알게 되는 것이죠. 알아냈을 때 they were surprised and upset. 그런데 음대에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경영학을 원래는 전공했었잖아요. 근데 경영을 더 이상 배우지 않고 이제는 음악을 한다라는 사실을 그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을 때 they were surprised and upset. 그들은 놀랐고요. 그 다음에 좀 속상했습니다. upset이라는 것은 속상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에 밑줄을 쳐두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특별한 코너를 한번 마련해 보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 있는 이것입니다.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문법 용어 친해지기 코너입니다. 제가 그냥 혼자 만든 코너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각각의 교육 환경에 맞게 문법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법을 접하게 되면은 이 문법이 설명을 할 때 이런 용어들이 하나씩 등장하게 됩니다. 주절, 종속절, 제가 예전에 한번 원형 부정사도 말씀을 드렸었죠. 아, 이런 용어들을 모르면은 문법 자체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용어 때문에 더더욱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주절, 종속절이라는 게 과거의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렇게 뭔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좀 내려주고자 제가 이렇게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절, 종속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절이라는 거 제가 가르쳐 드렸죠. 절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있는데 주어와 동사 둘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절이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 절 안에도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주절이고 하나는 종속절이에요. 절이라는 것은 일종의 문장인데 어떤 문장이냐면 주된 문장이 있고 종속된 문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절이라는 것은 바로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홀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주인인 문장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속절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홀로 쓰일 수 없습니다. 혼자인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얹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새 들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어딘가에 얹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종속절, 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집이 내 게 아닌 거죠. 누군가의 집을 잠시 빌려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서 이게 내 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종속절의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제가 세 개를 드리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일단 1번, After she finished her homework, she decided to watch a movie.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끝냈을 때, 끝내고 나서, 끝낸 후에 She decided to watch a movie.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영화를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것.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밑줄 친 부분, 이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을 제가 아래 문장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she finished her homework. 여기 보니까 she라는 주어도 있고요. finished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콤마까지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homework까지는. 그런데 우리말로 그대로 해볼까요?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끝낸 후에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끝낸 후에 이 홀로 쓰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이 문장이 있어야지 이 위에 있는 문장도 그 문장처럼 구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강의 촬영을 다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뭐가 있어야지 이게 문장이 되는데 말이 중간까지밖에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홀로 독립적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절은 무엇인가? 바로 뒤에 홀로 독립적으로 혼자만 놔둬도 그게 완전히 문장의 구실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주절입니다. She decided to watch a movie. 그녀는 영화를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이 after 문장이 없어도 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영화를 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언제 추가적인 이 문장 어떤 정보를 말해주기 위해서 After she finished her homework를 덧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덧붙여진 것을 종속절, 종속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 누구에게 속해 있냐? 이 아래 문장에 속해 있는 것이죠. 얹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Although it was raining. 자, 이제 눈에 보이시죠? 앞에 있는 이것. Although it was raining. 비록 although라는 것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가 올지라도 비가 오는 중이었을지라도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만 쓸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이 문장이 없어요. They continued their hike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없다고 가정해 볼까요? 비록 비가 오고 있는 중이었을지라도 이것만 문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아팠지만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비록 아팠지만 참았다. 뭐 비록 아팠지만 약을 바르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문장은 홀로 쓰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lthough it was raining이라는 것은 바로 종속절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they continued their hike. 그들의 하이킹을 계속했다. 그들의 하이킹, 하이크라고 표현하죠. 그들의 하이킹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절. 홀로 쓸 수 있는 문장, 주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His parents were surprised when they found out. 이게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앞에 있는 게 종속절, 뒤에 있는 게 주절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주절, 종속절은 위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일부러 바꿔두었습니다. His parents were surprised. 그의 부모님은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의 부모님은 놀랐다. 이게 주절입니다. 주된 문장이죠. 그의 부모님은 놀랐다. 놀라셨구나. 이게 홀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죠. 그런데 언제 놀랐냐면 when they found out 그들이 알아냈을 때 그들이 알아냈을 때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이 문장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when they found out이 바로 종속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씩 떼서 생각하면 어떤 게 홀로 쓰일 수 있는 독립절인지 그게 바로 주절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문장이 종속절인지 얹혀있는 문장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Cy left Berkeley before graduating. 그런데 또 떠났습니다. Cy는 떠났습니다. Berkeley, Berkeley 음대를 before graduating, 뭐 하기 전에요? graduate이라고 하면 졸업하다. 졸업하기 전에 떠났습니다.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Classes were too early in the morning. 수업들이 아침에 너무 일찍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lso, he wanted to use his skills to make music rather than learn about it. 그리고 또한, 또 역시나 추가적으로, also는 뭔가 추가, 무언가를 추가할 때 쓰는 표현이죠. He wanted to use his skills. 그는 그의 기술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To make music. 음악을 만드는데 기술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은 뭐뭐 하기보다는 learn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배우기보다는 이런 스킬을 사용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에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구나, 버클리 음대를 나왔구나, 혹은 경영학을 나왔구나, 음악이 좋아서 경영을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그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2: In 1997, Tsai began to attend the Berklee College of Music in Boston. He planned to study music. When his parents found out, they were surprised and upset. Tsai left Berklee before graduating. He said classes were too early in the morning. Also, he wanted to use his skills to make music rather than learn about it.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3: Expect, expect. But he didn't expect to have a job as a singer. Equipment, equipment. He bought a computer, a keyboard, and other music equipment. Plan, plan. He planned to study music. Find out, find out. When his parents found out, they were surprised and upset. Graduate, graduate. Tsai left Berklee before graduating.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드린 이 graduate이라는 졸업하다 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연관된 어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raduate이라고 하면 졸업하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graduate이 들어간 이것을 활용한 어떤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graduate에 ion이 붙으면 graduation이 되겠죠. graduation은 바로 이 ION이 붙으면 명사를 만들어줍니다. 명사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명사 이름을 딱 붙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졸업하다가 아니라 졸업이 되겠죠. 그냥 졸업, graduatio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undergraduate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졸업하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졸업까지 못 갔습니다. 아직까지 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undergraduate이라고 하면 바로 대학생, 아직까지 학부를 졸업하지 않은, 우리가 흔히 대학교에 진학한다라고 하죠. 어느 대학교에 갔다. 근데 그 대학교에 가서 아직 졸업을 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언더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대학생, 졸업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graduate student라고 하면 graduate

그래서 graduate이라고 하면 졸업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졸업한 학생이니까 졸업했는데 그래도 학생이네. 이게 뭐냐면 대학원생이 되겠죠. 공부를 조금 더 하기를 희망한다면 학부를 마치고 흔히 4년 뭐 여러 가지 뭐이 기간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종합대학에서 많은 과들이 4년을 채택하고 있죠. 그걸 끝나고 나서 대학원 석사 박사에 그러면서 훨씬 더이 학문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대학원생. 그래서 이것을 graduate student라고 부르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된 형태까지 알아두면 참 유용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싸이라는 인물, 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존 인물,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또한 추억도 떠올려보고 아 그런 기억을 회상해보니까 좀 더 몰입이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싸이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얼굴만 보고 있어도 참 미소가 지어지는 이 웃음이 나오는 그리고 참 이런 긍정 에너지가 있는 신나는 에너지가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오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과거 완료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를 주제로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유용한 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장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더 넓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First album.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There, he worked hard to record songs. In 2001, he released his first album. It is called Psy from the Psycho World. The album's first single was Bird. Psy made a video for this song. Fans were very excited by the crazy dance moves and clothing they saw in the video. The song quickly became a hit.
0: 싸이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소제목은 First Album으로 시작하네요. 싸이의 첫 번째 앨범입니다.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라고 되어 있습니다. After Psy, after 이라는 것은 뭐뭐 한 후에 싸이가 left Berkeley. Left는 원형이 뭐죠? 바로 leave입니다. 그래서 leave라는 것은 떠나다 라는 것이 되겠죠. 또 다른 의미로 뭐뭐를 남기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싸이가 Berkeley 대학교를 떠난 후에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그래서 떠나다, Berkeley 대학교를 떠난 후에 중간에 중퇴를 했다고 지난 강의에서, 예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정말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을 느끼지만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이 두 문장 한번 볼까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났죠? 싸이가 버클리를 떠났다. 1번. 두 번째요.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싸이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라는 거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1번 문장.